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 HMM 남우호의 사고 원인이 외부 타격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청와대에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실무조정회의를 열었다며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NSC는 외교안보부처 협의체인 만큼 관련 부처는 물론 이번 남우호 피격합동조사단에 포함됐던 해수부 등이 함께 참여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남우호의 화재 원인이 미상의 비행체 타격으로 확인됐다며 피격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아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해 이란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며 수용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소셜미디어에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에 종전을 위한 제안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6일 양국이 한쪽 자리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의 종전한 답변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에서 누구도 트럼프를 만족시키기 위한 협상안을 만들지 않는다며 협상팀은 오직 이란 국민의 권리를 위한 협상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이란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고 더 나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싱가포르 국적의 석유 제품 운반선 내비게이트 맥 앨리스터호가 오늘 여수 낙포부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해당 선박에는 약 6만 톤 규모의 나프타가 선적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선박은 한국 시각으로 지난달 18일 오후 3시쯤 호르무즈 해협의 라라크 섬 앞을 통과해 오만만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7,5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복 상장 규율 강화 등으로 시장의 기반을 강화해 코리아 프리미엄 조성에 힘을 보탠다는 구상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요인으로 지목됐던 중복 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 개선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복 상장 비율은 작년 11월 기준 18.4%로 일본의 4.38%, 미국의 0.35% 등 주요국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에 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중복 상장 원칙 금지, 일부 예외 허용 방침을 세우고 관련 상장 규정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9일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에서 45%의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되며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집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고물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 정부가 오늘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발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고유가 피해 지원금

0: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자세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주민 10만 원, 비수도권 주민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은 최대 25만 원을 받습니다. 어제 공식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첫 현장 일정으로 강원도를 택했습니다.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강원 춘천시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어 강원 공천자대회의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울산을 찾아 선거 지원에 나섭니다. 장 대표는 오후 울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뒤 후보자들의 공천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장 대표는 인사말에서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박 후보처럼 굳건히 당을 지킨 사람이 보수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등 중진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한편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친한계 의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고 보수 논객 조갑재 씨와 신지호 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과 함께 지역구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정부 중재 아래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 측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성과급 재원 규모와 상한제 폐지, 성과급 제도화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 배분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며 현금성 자산 확보와 분산 투자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중동발 유가 상승과 고환율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분기 깜짝 성장으로 눈높이는 올라가면서 한은은 사실상 금리 인상기 진입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내수 부진을 들어 내년까지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나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건조함과 때이른 고온 현상도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중북부 지방은 어제보다 2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5.4도, 습도는 66%입니다.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조태연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현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이란이 미국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파키스탄에 전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국의 답변은 수용 불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를 한 건데요. 핵 문제가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요 국가 증시 강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코스피도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것도 오름폭이 꽤 컸는데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4% 오르면서 7,800선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진짜 무서울 정도네요. 이렇게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을 매혹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상장 지수펀드 ETF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대세로 자리 잡은 것 같죠. 투자 성향별로 ETF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어제부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의 부활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눈에 띕니다. 외곽 지역의 집값은 빠르게 오르고요. 전월세는 사라지는 중입니다. 전망도 좋지 않은데요. 그런데 정부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전망, 정부의 전망, 누가 맞을까요? 주말 사이에 쌓인 경제 뉴스들 잠시 뒤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화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경제 뉴스가 아닐까 싶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4년 만에 어제부터 부활했습니다. 9일에 마지막 혜택 받으려는 분들이 구청에 몰렸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1: 네, 한마디로 막타타기 열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자치구들이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덕분에 구청 창구에는 이른 아침부터 서류를 들고 온 민원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현지 중개업소 얘기를 들어보면 분위기가 잘 전해지는데요. 잠실에서는 전용 98제곱미터 아파트가 8일에 급매로 팔리면서 9일에 바로 허가 신청이 들어갔고요. 압구정 구현대 아파트도 이달 들어 다급한 매도자들이 가격을 대폭 낮춰 두 건의 거래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 올해 줄날리기를 하던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한이 임박하자 결단을 내렸다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0: 결단을 내렸다. 자, 이번에 부활한 양도세 중과로 세금은 얼마나 더 붙게 되는 겁니까?
1: 예,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진 분이 집을 팔 때 원래 내는 기본 세율 6%에서 45%에다가 중과세율이 추가로 붙는데요.
0: 그쵸, 예.
1: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얹으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이 최고 82.5%까지 올라갑니다. 6년 전에 15억 원에 산 집을 25억 원에 팔아서 양도차익 1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주택자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서 양도세가 약 3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인데 2주택자라면 장기 보유 공제도 없고 중과까지 붙어서 5억 7천만 원, 또 3주택자라면 6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1주택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세금이 붙는 셈입니다.
0: 저 10억 원 벌었는데 6억 8천만 원 내놔라 하면은 저 같으면 안 팔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해서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전망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네,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았다는 말이 현장 중개업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중과가 부활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보유나 증여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이 통계를 보면 확인이 되는데 이 서울 아파트 매물이 지난달 최고점이었던 8만 건 수준에서 불과 이제 한 달 새 10% 이상 줄어든 6만 6천여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매물이 줄었습니다. 가격 흐름도 심상치 않은데요. 5월 첫째 주 기준으로 서초구는 0.04%, 송파구는 0.17% 상승했고 용산구는 4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강벨트로 꼽히는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강동구 또 일제히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이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50명을 설문한 결과 무려 78%가 연말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딱 두 명뿐이었고요. 또 신규 공급 물량 부족,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아파트 쏠림 심화 등이 상승 이유로 꼽혔습니다. 또 전월세 시장의 우려도 큰데요. 설문응답자 전원이 서울 전세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노원구 같은 강북 중저가 지역은 지금도 전세 물건이 단지 전체에 한두 건밖에 없을 정도로 품귀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0: 자, 실제로 지금 전세에는 물건도 없고요. 거기다가 수급지수 같은 지표들을 봐도 전세가 없고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는 게 딱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우려가 많은 상황 속에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 네, 먼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도세 중과 개제 첫날인 어제 이 SNS에 직접 글을 올려서 매물 장기 모려는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 검토도 예고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새벽 SNS에 직접 글을 올렸는데요.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 일각에서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반박한 겁니다. 매수인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2년 안에 반드시 직접 입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만큼 갭투자와는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만 시장에서는 이런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세대 개편안의 윤곽이 잡힐 때까지는 이 매도 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 중론입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는 다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다르다고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정책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던 정책들이 다시 떠오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OECD가 지난달에 발표한 임금과세 2026 보고서가 화제라고 해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갔길래 이렇게 화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1: 아, 예. 뭐 기본적으로 연봉이 올랐는데 막상 통장을 보면 이제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는 직장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화제가 됐는데요.
0: 네.
1: 먼저 이 조세 격차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고용주가 직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총 비용 가운데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빠져나가는 이 비율을 말하는데요.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와 사대보험 여기에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까지 모두 합친 수치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없이 혼자 버는 평균 임금 근로자 기준 지난해 한국의 조세 격차는 24.8%입니다. OECD 평균이 35.1%이고 또 38개국 중에 한국은 여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니까 이 절대 수준만 보면 우리나라 세금 별로 안 맞네라고 느낄
0: 그렇네요.
1: 수 있습니다.
0: 예.
1: 또 자녀 두 명을 둔 가구가 다 가구로 가면 더 낮아지는데요. 외벌이 가구는 14%, 맞벌이 가구는 18.6%까지 이 조세 격차가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인데요. 2000년에 16.4%였던 조세 격차가 25년 만에 8.5%포인트나 오른 겁니다. 이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오히려 1%포인트가 낮아졌거든요. 이 증가폭 기준으로 멕시코에 이어 OECD 2위입니다. 이 절대 수준은 낮은데 오르는 속도는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역설이 이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불만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0: 이거는 지표로 명확하게 나오니까 반박하기는 어려운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세율 같은 거에 변화가 없었는데 왜 세부담이 늘어난 겁니까?
1: 예,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정부가 세율을 올린 게 아닌데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OECD 보고서는 이 현상을 브래킷 크리프, 우리말로는 과세 구간 밀림 현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연봉이 오르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는 소득이 많아지고 각종 공제 항목의 실질 가치는 물가 상승만큼 조정이 안 되다 보니 실효세 부담이 의도치 않게 커지는 겁니다. 세금을 더 내겠다고 동의한 적 없는데 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이 자동으로 는 은밀한 증세 효과인 셈인데요. OECD는 영국, 이스라엘과 함께 한국도 이 메커니즘으로 세 부담이 올라간 나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항목별로 보면 더 뚜렷한데요. 24.8%의 조세 격차 가운데 소득세는 6.4%인 반면 근로자가 내는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가 이제 8.5%포인트, 또 회사가 내는 사회보험료가 10%포인트로 이 사회보험료 합계가 18%포인트를 넘습니다.

0: 이 한국은 프랑스나 독일처럼 소득세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료 비중이 점점 커지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진단입니다.
1: 맞아요. 뭐 엄청 떼가더라고요. 저도 월급 명세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솔직히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흥미로운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면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5년간 노동소득과세의 누진성이 모든 소득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된 나라가 OECD 38개국 중 한국과 이탈리아 단 두 나라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세제를 손보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동시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와 임금이 빠르게 오르면서 브레이크 클리프 효과로 이 누진성이 일부 약화되는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과표 구간과 공제기준이 제때 조정되지 않으면 중산층과 저소득층도 의도치 않게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고령화까지 겹치는데요. 노인 인구가 늘수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이 폭발적으로 커지는데 한국은 근로소득 기반 사회보험료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 노동소득의 부담이 더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부과 기준 상한이 올해 상반기 617만 원에서 하반기 637만 원으로 이미 올라갔습니다. OECD가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은 결국 이건데요. 세율 인상 여부보다 중요한 건 물가와 임금이 오를 때 실효 세부담이 의도치 않게 자동으로 커지지 않도록 과표 구간 물가 연동, 또 근로소득 공제 자동 조정 같은 이 세제의 자동 조정 장치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연봉이 올라도 통장에 그대로인 이 구조적 문제, 또 세율표가 바뀌지 않아도 생기는 이 문제를 먼저 손보지 않으면 직장인의 체감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번 OECD 보고서가 한국에 던진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사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 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계속 제기됐었는데 다들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어서 여기까지는 손을 안 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현대차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이게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데 물구나무 서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이 나라를 지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0: 네, 한국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육군본부가 조만간 로봇 공급을 포함한 이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차례 실무 회의도 마친 상태고요. 또 방향은 전투가 아니라 비전투 영역입니다. 정찰, 수색, 보급 같은 임무에 로봇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번 협력의 핵심 로봇이 바로 사족 보행 로봇 스팟입니다. 스팟은 이미 포스코와 SK에너지 공장 등 이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위험 지역을 순찰하고 있는데요. 바퀴나 궤도 방식이 아니라 네 발로 걷는 형태다 보니 산악지대, 진흙탕, 눈 덮인 지역처럼 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험난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특히 일반 전투인 GOP나 해양 경계 임무에서 활용도가 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1: 자, 스팟이라는 게 애초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개발하기도 했고요. 지금 뭐 경찰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기도 한데 스팟 말고 모베드라는 로봇도 투입한다고 해요. 이건 또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0: 네, 모베드는 바퀴 4개로 이동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인데요. 정찰과 보급, 수송 등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병사가 들어가기 어려운 전장에 먼저 보내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현대전이 드론과 정밀 타격 중심으로 바뀌면서 사람 대신 움직이는 플랫폼이 중요해진 건데요. 모베드는 바퀴 4개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차체 높이와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다양한 환경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런 바퀴형 로봇은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장 깊숙한 곳까지 탄약, 식량, 배터리, 의약품 등을 운반하는 데 쓰였고요. 들것을 실어 원격으로 부상자를 후송하는 용도로도 이미 활용됐습니다. 이 실전 검증이 된 방식인 셈인데요. 여기에 웨어러블 로봇 엑스블 숄더까지 더해지면 이 병사의 체력 부담을 줄이면서 임무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중국 같은 이 로봇 강국도 이미 비슷한 방식으로 실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한 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비전 60가 대표적입니다. 현재는 한국 방산기 업체 LIG 넥스원이 지분 60%를 보유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비전 60은 2021년부터 미국 플로리다 틴들 공군기지 등 여러 기지에서 감시, 정찰,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인데요. 단순히 카메라 영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열화상 카메라와 AI가 적을 감지하고 판단해서 군에 알리는 방식입니다.
1: 알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PD가 세상이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면서 한탄을 하다 들어왔는데 정말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0: 마찬가지인데 현대차로서도 이분 납품이 많은 전환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단순 납품을 넘어서 의미가 큽니다. 한국군이라는 혹독한 실전 환경에서 운용 데이터를 쌓고 경험을 축적하면 글로벌 방위산업 로봇 시장에서 다양한 러브콜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수익성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텐데요. 2028년부터는 아틀라스를 현대차 그룹 미국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투입하고 2030년 이후에는 부품 조립과 물류 이동 등으로 활용 범위를 더 넓힐 계획입니다. 군 입장에서도 절박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0년 65만 명이던 상비 병력이 올해 이미 45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인구 절벽이 심화되면서 2040년에는 35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북한 병력의 3분의 1 수준인데요. 안기부 국방 장관이 GOP 병력을 2만 2천 명에서 6천 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로봇이 그 빈자리를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 앞으로 주목해 볼 대목입니다.
0: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경제 브리핑 허랏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하는데 개인들이 물량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오르는 종목은 전체 한 20% 수준, 그러니까 오르는 것만 오르는 이런 현상이 오늘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뭐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최근 국내외 증시의 강한 흐름들 뭐 놀라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중간에 파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탓이라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 증시에 부는 훈풍, 아니 태풍급의 바람을 타고 이곳에 돈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2년 전에는 40조 원에 불과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순자산도 2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세죠. 상장 지수 펀드의 줄임말이고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은 ETF, 2번은 EXID, 1번은 ETF, 2번은 EXID입니다. 이것도 제가 모를 줄 알고 옆에다가 EXID라고 한글로 다 써놨는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오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공구사오, 우물정의 공구사오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에서제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허벌라이프 유틸리션에서 식사대용 쉐이크, 포뮬러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시에비 세븐업, 물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쿠드 노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ETF, 2번은 EXID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업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네, 바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거의 8000선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2000선에 있었는데요. 아니지, 작년이지. 작년 초에 2000선.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을 보자면 역시 ETF를 꼽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요즘은 개별 주식을 팔고 ETF로 넘어가는 수요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ETF의 전략,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미래세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 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2: 듣기로는 ETF 코덱스에서 타이거로 스카웃을 받으셨다고. 그러면 국내 최고의 이 ETF 양쪽에 다 계셨던 거 아닙니까?
3: 네,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좀 그렇게 됐고요. 저는 원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파생 상품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역시 그냥 보고서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갑하더라고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상품을 원하시기도 하고 저런 상품을 원하시기도 해서 상품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삼성자산으로 이직을 했다가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작년에 미래세 자산운용으로 이직을 해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 파생상품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파생상품 하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인들 손대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데 ETF는 개인들한테 다 추천한단 말이죠.
3: 그렇습니다.
2: 이걸 해라. ETF가 갖는 장점이 뭡니까?
3: 아무래도 분산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투자 문화가 어떻게 본다면 몰빵, 집중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ETF는 기본적으로 10개 종목 이상 으로 구성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TF는 하나의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산업을 사게 되고요. 하나의 섹터를 사다 보니까 그 산업, 그 섹터가 선순환 구도, 굉장히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을 때 종목 못지않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그런데다가 또 분산을 하다 보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ETF가 떠오르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2: 뭡니까?
3: 이달 말에 개별 종목도 레버리지 ETF 상장하지 않습니까? 이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는 제가 앞서서 전직이었던 파생 애널리스트에 딱인 그런 상품이거든요.
2: 그러니까 얘는 ETF라는 이름은 붙었는데 성격은 좀 다르네요.
3: 그렇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잘 쓰셔야 되거든요. 잘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술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좀 어떻게 본다면은 집중 투자하듯이 아니면 비투하듯이 이런 식으로 활용할까 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분명히 그렇게 활용할 텐데요. 조언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은 그 레버리지 ETF가 나오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레버리지가 붙으면은 이거 수익률이 두 배다, 세 배다 이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조언 좀 해주시죠.
3: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지수가 횡보했을 때입니다. 즉 저희는 전문 용어로 음해 복리 효과라고 말씀을 많이 드는데요.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만 원에 상장을 해서 기초 자산 삼성전자가 10% 오르게 된 다면 11,000원이 되고 레버리지 ETF는 12,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원위치에서 10%가 빠지게 된다면 기초 자산은 9,900원이 되는 거고요. 레버리지 ETF는 12,000원에서 20%가 빠지는 거니까 9,600원이 됩니다.
2: 9,800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빠지는 거네요.
3: 그렇습니다. 즉 10% 올랐다가 10% 빠졌다가 10% 올랐다가 10% 빠졌다가 이것만 반복해도 레버리지 ETF는 조금씩 기준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음해 복리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고로 레버리지 ETF는 그날 당일 수익률의 두 배를 쫓아가는 거지 네네. 장기 수익률의 두 배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서 이런 음해 복리 효과가 조금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레버리지 ETF를 보유했을 때에는 뭐 그 종목이 대세 상승 아니면 빅 사이클을 그리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네.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예. 또 글로벌리 메모리 반도체 아니면 AI 산업에 대해서 정말 굳은 확신이 있다면 내 갖고 있는 자산의 한 일부 정도 한 2, 30%
2: 조금만.
3: 정도 네, 조금만 정도만 가져가는 목적으로 전술적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몰빵 투자 특히 레버리지 ETF의 몰빵 투자는 좀 금물이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2: 레버리지나 파생상품 이런 거는 몰빵으로 하시면 별로 그렇게 좋은 네.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ETF 레버리지는 좀 다른 영역이 있고요. 네. ETF 이야기를 주로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 규모가 400조 원을 넘어섰어요.
3: 아닙니다. 450조가 넘었습니다.
2: 아, 그새 또 늘었습니까?
3: 네네네.
2: 아 대단. 오늘 더 늘었을 수도 있겠네요.
3: 네, 오늘 더 늘었을 겁니다. 네.
2: 일단 기관 자금은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오늘 4.6% 어마어마한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7,800선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사도 되는 겁니까 이거? 올라도 너무 올랐는데.
3: 일단은 저는 ETF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아,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TF는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그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사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나눠서 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 예, 예. 2001년에 증권사로 입사를 해서 올해가 26년 차인데요. 예. 이런 장 처음 봅니다. 그리고 저도 아침마다 고민을 합니다. 과연 네. 미국에서 AI 산업이 과연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AI가 우리의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 제가 아침마다 하는 고민인데 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라는 게 저의 정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이 산업에 진입을 안 한다라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하는 말씀이고요. 조금이라도 우리 생활이 바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아침마다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네.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오늘 방송에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믿는 관점이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들어가라. 만약에 내가 하나도 투자를 안 하셨다면 네. 한 30% 40% 정도는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조금씩 분할해서 더 사라 이런 네.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2: 저같이 AI 쓸 때마다 이 환각 때문에 짜증이 막 폭발할 것 같은 이런 사람들 네. AI가 노동 생산성을 높여주는 거는 아주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믿는 저 같은 네. 사람들도 사야 됩니까?
3: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걸 예.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고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IT 쪽으로 고용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아하. 이런 걸 예, 봤을 예. 때에는 결국은 AI 산업이 미국 산업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증거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AI 산업에 대한 믿음 그리고 ETF에 대한 매수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대신에 좀 나눠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 너무나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나눠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나눠서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위험을 좀 회피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3: 그리고 가격도 너무나 높고요.
2: 너무 높고요.
3: 예,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네. 저희는 이 속도를 변동성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요. 변동성이라는 것은 시장이 올라갈 때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요. 시장이 떨어질 때도 커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올라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네. 그런 국면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도 아마 상장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에 수급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아 그렇겠죠.
3: 네, 그래서 예. 저도 이 수급이 긍정적인 영향을 얼마만큼 미칠지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분할해서 사라라는 말씀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2: 자 그런데요. 확신이 있다면요. ETF로 살 게 아니라 어떤 한 종목. 여기에 수혜를 확실히 볼 것 같다. 한 종목에다 몰빵을 투자하는 게 수익률에서 높을 거 아니에요?
3: 저는 확률의 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가만히 보면 AI의 3대 병목이 메모리 반도체, 예. 스토리지, 전력기기, 그렇죠. 예. AI 인프라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도체만 놓고 따지더라도 소부장, 즉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천차만별입니다. 다 같이 네.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라기보다는 분명히 정밀타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정밀타격에 능하다면 종목으로 투자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정밀타격에 능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지역을 다 폭격하는 ETF 폭격 방식이 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종목 가운데 20%만 오르고 있으니까.
3: 그렇습니다.

0: 그 20%를 잡아낼 자신이 없다면은 그냥 전부를 다 사는 게 낫다.
1: 맞습니다. 그게 존 버글, 즉 인덱스 펀드를 만들었던 투자 네. 구루의 철학입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ETF를 했을 때 확실히 손실을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ETF 지금 시장 상황, 전반적인 상황까지 살펴봤는데 5804번 쓰시는 분이 팔면 오르고 사면 내려서 이번에 계속 붙들고 있는데 계속 내리대요. 친구들이 저 팔면 주식 산다는데 우울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이야말로 ETF가 잘 어울리는 분들 아닙니까?
1: 아, 저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잘못했다든지 종목을 예. 잘못 건드린 게 아닙니다. 성향이 그렇습니다. 성향. 즉 ETF는 성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서울 머니쇼에서 MBTI를 이용한 ETF 투자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강의를 좀 했었는데요. 네, ETF가 맞는 성향이 있고요. 예. 아니면 종목이 맞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리기가 좀 어려운 예, 예, 좀 진득하게 가만히 지켜보지 못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성향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0: MBTI 어떤 성향이 MBTI 중에서 어디가 그렇게 공격적입니까?
1: 결국은 좀 직관적이고요. 예, 직관적이고 예. 그리고 또 사고를 좀 많이 하시는 T 네. 스타일의 MBTI를 갖고 계신 예. 분들이 좀 단기 매매를 좀 많이 하신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또 약간 감각적이고 이런 분들이 테마 ETF를 또 좋아하신다 이런 것도 나왔으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여담처럼 여쭤봤고요. T 하시니까 밖에서 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장기 투자입니다. 갖고 안 팔아요. 그런데 어쨌건 저처럼 이렇게 장기 투자로 보는 사람도 있고 단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안정적인 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1: 맞습니다.
0: 먼저 안정적으로 ETF 구성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1: 너무나 쉽습니다. 예. 전 세계에 가장 좋은 기업이 모여있는 국가가 어딜까요?
0: 미국이요.
1: 맞습니다. 네. S&P 500이랑 나스닥 100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0: 그 두 개 사면 됩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저는 나스닥 100을 최근에 선호하고 있는데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어찌됐건 AI 산업이 테크, IT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든지 오픈 AI가 상장을 하든지 엔트로픽이 상장을 하든지 아무래도 나스닥 거래소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찮게 스페이스X 찾아가지고 개별 종목 투자하고 엔트로픽 찾아가지고 개별 종목 투자하는 번거로움을 이 나스닥 100 ETF가 한 방에 해결해 주거든요.
0: 알아서 해주니까.
1: 그런데다가 저는 AI가 과연 버블이 올까? 이런 의구심도 많이 갖고 있는 예.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70%, 80%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버블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 100을 믿어보는 게 그런 분들한테는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궁금한 게 있어요.
1: 네.
0: 그 나스닥 100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에 보면은 타이거도 있고 코덱스도 있고 QQQ도 있고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들도 수없이 많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여기서 뭘 골라야 되는 거예요?
1: 자신의 투자 금액과 세금을 예. 따지셔야 됩니다. 아. 왜 그러냐면 해외 상장된 나스닥 100 ETF QQQ 같은 경우에는 예. 22%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0: 많이 돼가네.
1: 그렇습니다. 예. 물론 기본 공제가 있긴 합니다. 250만 원 기본 공제가 있긴 한데 22%의 양도세를 떼게 되고요. 한국 상장된 나스닥 100 ETF는 15.4% 매매 차익의 15.4%를 떼기 때문에 이걸 좀 꼼꼼하게 생각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연금 계좌에서 절세 계좌에서 한국 상장 나스닥 100 네. ETF를 사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뭐 QQQ가 유명하긴 한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네. 지금 상황에 잘 맞는 상품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계신 타이거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1: 자,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안정적인 거 위주로 말씀을 나눠봤고요. 네. 조금 더 난 ETF를 하지만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해보고 싶어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짜는 게 좋아요?
1: 이미 많이 갖고 계실 거지만 예. 이 AI 산업의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0: 아, 예, 예.
1: 반도체. 저는 이제 나라를 볼 때도 그 나라에 반도체 산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즉 우리가 최근에 인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0: 예, 예, 예.
1: 인도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생각나시는 기업이 있으실까요?
0: 없죠.
1: 없습니다. 아. 그게 바로 인도의 현 주소입니다.
0: 아, 그렇네요.
1: 그렇지만 예. 우리가 대만, 한국, 일본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키옥시아 뭐 또 아니면 반도체 장비 회사들
0: 있죠,
1: 그리고 네덜란드
0: 있죠.
1: ASML 그렇지만 독일 반도체 기업
0: 없어요.
1: 인피니언 같은 전력 반도체 기업 있긴 하지만 전력 반도체니까 좀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거든요.
0: 아주 엄청나게 높은 기술도
1: 그렇죠.
0: 아니고.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가 그 나라의 생태계, 그 나라의 성장성을 좌지우지할 정도까지 왔으니까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절반 정도.

0: 공격적인 성향에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잘 맞습니다.
1: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앞에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말씀하신 AI 전력기기, AI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다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그래서 지금 사도 되냐 또 이 걱정이 되거든요.
0: 네, 저는 그래서 예. 지난주에 한번 영업이익률을 한번 쭉 뽑아갖고 왔습니다. 예. 영업이익률을 뽑아갖고 온 이유는 그 회사가 공급이 모자른 건지 아니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느는 건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영업이익률을 뽑아갖고 왔는데요.
1: 네.
0: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는데 엔비디아의 매출 총 이익률이 78%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7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HBM 반도체, 즉 고부가가치 반도체 중심으로 영업이익률 거의 70% 근처까지 야, 머무르고 있습니다.
1: 100원짜리 팔아서 70원 본다는 얘기네요.
0: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글쎄요. 숫자를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를 믿는 것보다는 숫자를 믿어야 되고요. 숫자를 믿는다면 영업이익률을 믿는다면 AI 산업은 아직도 더 갈 길이 멀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PER 밸류에이션이 7배, 8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 그렇죠, 네.
0: 최소한 10배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글쎄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상반기에 만 포인트도 이제 한 달 정도 남긴 했지만
1: 네.
0: 만도 어려운 숫자는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살짝 해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저평가는 맞긴 맞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자유로를 400km로 달리고 있었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완전히 빠져서 듣고 있다가 시간 조절을 못했는데 네, 끝으로 한번 50대 이상 타겟으로 한 가지만 한다면은 이제
0: 네.
1: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꼭 모아야 될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자, 한국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예. 뜯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눴던 AI 산업은 둘째 치고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정책이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1: 네. 아, 그렇죠. 네.
0: 결국 상법 개정안, 1차 상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3차. 저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상법 개정안 3차까지 통과될지 몰랐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주주가치 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0대, 60대 은퇴자분들이 모아야 되는 ETF는 배당입니다.
1: 아, 배당.
0: 네, 저는 배당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아드님한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용돈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1: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네. 많을 수밖에 없죠.
0: 맞습니다. 네. 주주에 대한 사랑은 배당입니다. 배당의 크기가 중요하고요. 배당의 지속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는 모든 기업들도 주주에 대한 가치를 높이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제 은퇴자분들이라면 배당을 받아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니까 배당 성장 ETF를 모아가신다면 저는 뭐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반도체가 날아가는 국면에서는 좀 소외받을 수 있겠지만
1: 괜찮아요. 네. 길게 보면 되죠.
0: 네. 네. 그거 소외받는 부분만큼 조금만 뭐 반도체 ETF 같이 가져가시면서 배당 성장주 ETF를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커브드 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0: 맞습니다.
1: 커브드 콜이 ETF라는 게 뭡니까 일단?
0: 자, 우리는 모든 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됩니다.
1: 네.
0: 즉 커브드 콜이라는 것은 기초자산을 갖고 있지만 기초자산에 해당되는 콜옵션을 매도해서 즉 상승을 조금 포기하든 하는 대신에 거기서 발생한 인컴을 얻어서 연금 생활자들이 노후 자금으로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1: 아,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면은 오르는 거는 조금 덜할 수 있지만 그만큼 배당이 나온다?
0: 맞습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고요. 과거의 교과서적인 커버드 콜은 상승을 다 포기했습니다.
1: 아,
0: 네, 예. 다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만큼 왕창 좋습니다. 그런데 예. 요즘은 투자자들이 많이 현명해졌기 때문에 상승의 일부를 포기하고 그 일부를 배당 형태로 주는 그런 형태의 커버드 콜을 2세대 또는 3세대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2세대, 3세대가 연금 생활자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 네. 그 포기한 정도는 제가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준 대로 하는 겁니까?
0: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ETF를 보시면은요, 예. 나는 상승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어느 정도 포기한다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1: 아, 그럼 그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0: 네,
1: 거군요.
0: 그래서 인덱스 예. 이름을 보면은 몇 퍼센트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퍼센테이지가 내가 돌려받게 되는 인컴이니까 그 인컴을 보시고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은 투자 성향별로 ETF 전략까지 한번 짜봤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ETF와 관련해서 자세한 네. 그 고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오늘은 예.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와, 미쳤다.
3: 미쳤다. 와,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생생한 물가 정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원지선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낮에 기온이 오늘은 조금 흐리는데 주말 사이엔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것들도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한 주 동안 동향은 어땠습니까?
1: 네, 지난주는 다다귀 오이, 수박, 양파 가격이 대표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다다귀 오이는 주 출하지인 충남 천안, 공주 등의 반입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10개의 가격은 5,676원으로 전주 대비 약 18% 낮았습니다. 수박이 사계절 과일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기온 상승에 따라 점차 중량이 커지며 반입량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박 한 개의 가격은 26,136원으로 전주 대비 6.6% 하락했습니다. 양파는 4월에 주기적인 강우와 전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생육이 매우 양호하며 생산량도 증가했는데요. 그에 따라 지난주 1kg 가격은 1,871원으로 4.3%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0: 자, 그럼 가격이 오른 품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1: 네, 지난주는 대파, 브로콜리, 깐마늘 가격이 올랐는데요. 대파는 산지 오천 등에 따른 작업량 감소로 반입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1kg 가격은 2,401원으로 전주 대비 2% 상승했지만 향후 기상 회복에 따라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브로콜리는 제주 지역에서 주로 출하되고 있는데 시장 물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한 개당 가격은 약 2,771원이었습니다. 지난주 깐마늘 가격은 1kg당 12,161원으로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25년산 마늘 저장 물량이 전년 대비 증가해 가격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과일류는 어땠습니까?
1: 네, 오렌지는 미국산 품질이 저하되고 국내 망감류 대비 품질 경쟁력 약화로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10개당 가격은 15,873원으로 전주 대비 약 2% 하락했습니다. 대추 방울토마토는 전년도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남 지역의 재배 면적이 증가해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그에 따라 지난주 1kg당 가격은 7,133원이었습니다. 참외는 4월 말에 화방이 교체되며 생산량도 감소하고 대형 유통업체 할인 행사 등으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해 가격이 소폭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10개당 가격은 22,590원으로 장보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고는 현재 태국산이 주로 수입되고 있는데요. 5월 연휴와 기온 상승 영향으로 제철 소비가 증가해 전주 대비 2% 정도 올라 한 개당 가격은 약 4,483원이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과일 가격까지 살펴봤고요. 끝으로 이번 주에 장바구니에 담을 만한 제철 농산물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이번 주는 5월 2일에 오이데이가 있는 만큼 수분 보충에 좋은 오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이를 고르실 때는 꼭지가 싱싱하고 색상이 진한 게 좋고요. 꼭지 부분을 위로 세워 냉장 보관하면 5일에서 10일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꼭지 부분은 쓴맛이 강해 칼로 꼭 제거해야 하고 소금을 살짝 뿌려 30분 정도 절인 다음에 요리하면 식감이 쫄깃해져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생으로 섭취하실 때는 굵은 소금으로 겉면을 씻어주기만 해도 쓴맛을 없앨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이는 효능도 다양한데요. 우선 수분이 95% 이상으로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해 피부를 투명하게 유지해주고 아스코르빈산이 알코올 분해를 통해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칼로리도 낮아 여름철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인기 만점인데요. 요즘처럼 날씨가 좋아 운동이나 등산을 하실 때 챙겨 먹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운동할 때 물 대신 먹기 딱 좋지요. 오늘도 좋은 정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원지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ETF였습니다. 2907번, 1126번, 7752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3번 쓰시는 분, 정답은 ETF, 위아래, 위위아래라고 하셨는데 옆에 저희 PD가 제가 뭔 말인지 모르지 않냐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 들으니까 EXID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건 들어봤습니다. 9058번 쓰시는 분, 예전에 블랙핑크 지수 팬이라고 문자했던 분이래요. 이제는 기자님의 경제 사랑을 인정할게요라고 하셨는데 경제 말고는 아는 게 없다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 음악 안 듣는 거 아니거든요. 음악의 취향이 다를 뿐이거든요. 저는 밴드 음악을 주로 듣기 때문에 아이돌 쪽은 제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서 안 듣는 것뿐입니다. K-POP을 별로 선호하지 않을 뿐이지 음악을 안 듣는 건 아닙니다. 아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 변명을 하고 있지? 아무튼 0608번 쓰시는 분, ETF 생생경제 듣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어요. 유익하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방송 계속 듣다 보시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지, 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이런 힌트도 많이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4: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화창했던 주말을 지나오고 월요일 아침 시간이 밝았는데요. 오늘 가벼운 우산 하나 챙기신 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산의 쓰임은 오늘 낮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낮에 중부지방부터 시작돼서 오후가 돼서 더 시간이 지나면 전북과 경북까지 확대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저녁쯤으로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1도 예상합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는 한창 출근길 시간대보다는 많이 통행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강변북로 일산 들어가는 길 크게 막히진 않고요. 짧게씩 천호대교 위에서 잠실대교 위에서 한남대교 위에서만 주춤할 뿐 전체적으로 일산 쪽으로는 괜찮고요. 반대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줄이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복정에서 위례를 지나 탄천 1교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고요. 반포대교 다리 위에서는 괜찮은데 나와서 남단에서 서초역 쪽으로는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거나 미국이 합의를 어겼을 경우에 우리가 반환했던, 그러니까 반출했던 우라늄을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다. 이런 장치를 하는 것도 이란 입장에서는 한 번 또 당한 적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안전장치를 두려고 하는 거겠죠.
5: 그렇습니다. 이제 이란 측이 2015년이라든지
3: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원 교수입니다.
5: 시작되기 전까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통제.

0: 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미국에 대한 저항 무기가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이란 측에서 생각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의 이란의 전략 자산, 그리고 전략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에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굳이 2월 28일에 이렇게 이란 전쟁을 시작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비판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 이것이 해소될 그 가능성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것을 보면은 이 반전 여론이 베트남 전쟁 그리고 2003년 이란 그 전쟁에서 악화됐을 때 2006년과 비슷한 수준에 이렀다고 해요. 그리고 국민의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란 측의 이런 미국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4, 15일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그 14개 조항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 대통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정도의 강력한 요구를 다시 한번 강조한 협상을 좀더 길게 긴 호흡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전략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 그 이란의 우라늄을 우리가 확보할 거다, 우리가 가져올 거다 이런 부분을 지금 저 전쟁 상황에서 계속 호언장담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란은 지금 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탈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란의 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상황에서 중재자로 나선 푸틴 대통령도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겠다, 반출을 우리가 보관할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었는데요. 세 가지를 묶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2: 이란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문제는요? 우리는 그것을 확보할 겁니다.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확보할 게될 겁니다. 육군과 혁명수비대 등 모든 군대가 농축 우라늄이 저장된 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측 모두 계속 접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중단되기를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대립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하는 쪽은 더 이상 없습니다.
1: 한번 그 러시아로 반출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제안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걸까요?
3: 2015년에 그 제시퍼가 있었을 때
2: 이호령 한국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입니다.
3: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기 전에 유럽 국가들과 이 맺었던 거에 대한 그런 신뢰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거와 관련돼서 신뢰성을 과연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게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제시포화를 통해서 핵을 단출을 했더니 그 이후에 이란에서의 그 문제와 관련 농축 문제와 관련돼서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핵이 관리가 됐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해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단순히 제3국의 반출 문제로 인해서의 이란의 그 핵 문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라는 거에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그냥 일부 부분적인 해법이다라는 것이 같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 문제를 했을 때 지금 보면 이란의 그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그 반출과 관련돼서 이란의 핵권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그 전에 그 제시포화 같은 경우에는 평화적인 핵 목적의 사용권과 관련돼서 농축의 이제 3.67%의 농축 수준은 계속 가져가겠다. 그거를 대가로 반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혁명수비대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건 자주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북한이랑 거의 똑같은 수순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우리가 핵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평화적인 보장권을 그 보장해달라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핵개발로 간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러한 선례도 있었고 미국도 그런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혁명수비대 이런 발언과 관련돼서도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이란이 지금의 이런 협상과 과정과 관련돼서 이전의 제시포와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을 진행을 한다면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제2의 북한의 사례가 될

0: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다 더 그 터프한 협상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예.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에게 이런 농축 우라늄을 맡기는 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일 텐데 지금 푸틴 대통령의 속내도 참 궁금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2: 일단은 이제 이란 전쟁에서 이란이 패배하거나 종전을 하더라도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면은 중동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도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쟁 수행 능력이 반전 여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약화됐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견제도 강화할 수 있고 이란에 대한 전략적인 이익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한 그 이란 핵 협상보다는 그래도 좀 월등한 그런 핵 협상을 해야만 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이유가 정당화될 근거를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출구를 결정한다면은 이런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잘못된 전쟁을 했다는 비판에서 이 행정부가 자유롭지 않겠죠. 왜냐하면 또 트럼프 행정부 이기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고 영원한 전쟁을 하지 않겠고 미국 우선주의 외교안보 정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1: 네.
2: 제2의 베트남 전쟁, 제2의 이라크 전쟁을 연상시키는 이란 전쟁이 된다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란 측에서 이런 답변을 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면서 굳이 미국과 이란 간의 47년 동안의 적대적인 관계를 언급한 것 그리고 네. 전임 대통령을 굳이 비난한 것은 그만큼 이전의 미국 이란 관계, 이전의 JCPOA보다는 월등하게 나은 그런 결과를 내야만 내가 이 전쟁을 제대로 종식시키고도 정치적인 후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제 강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2015년에는 이란이 해외로 러시아로 핵물질을 반출을 했거든요. 98%를 했습니다.
3: 예.
2: 그렇다면 이번에 60% 441kg의 농축 우라늄 중에서 얼마나 해외로 반출되는가 그것을 이제 세계와 미국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로 반출이 아니라 미국이 그것을 확보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할 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 예.
2: 이란이 주장하듯이 희석화를 한다거나 반출을 했다가도 다시 재반입을 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조건을 한다면은 이 소위 이제 면구가 서지 않는 것이고. 지난번에 3.67%로 15년간 했으니까 그것보다는 우월한 예를 들면 15년이 아니라 20년이라든지
1: 네.
2: 아니면 3.67%가 아니라 의료용으로만 쓸 수 있는 1.5%라든지 이런 식의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성과를 기록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란 측에서는 이번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일방적으로 역봉쇄를 미국이 먼저 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점진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고 하고 이란의 석유 수출을 자유롭게 하고 제재를 해제하고 동결 자산 해제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통제를 인정하고 또 레바논 휴전을 미국이 결정을 하고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을 받았는데 이제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또 한번 그 확전이냐 아니면은 이란과의 휴전 협상에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을 보이느냐 이제 결정의 기로에 놓여졌습니다. 네.
3: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원하는 그 전쟁 종식의 어떤 순서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다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핵부터 일단은 해결해라고 이란은 전쟁 종식부터 일단 해결해라 이런 부분인데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3: 결국에는 미중 정상회담 전에는 협상 제대로 풀릴 가능성은 없는 거죠?
0: 지금에 보면은 지금 이 협상과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MOU 한 장짜리를 하고 그리고 네. 나서 30일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이제 구체적인 협상의 주요 내용을 다루자라는 게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3: 네.
0: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이란이 미측에게 보낸 거는 이 내용이 MOU의 단계 그 한 장짜리의 내용의 시작점과 관련돼서 굉장히 보면 기존 입장을 그냥 그대로

0: 그대로 보낸 것 같아요.
1: 예.
0: 사실상 뭐 수정이나 그런 내용이 없이. 그러면 이게 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이 계속 이런 태세로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또 그 전에 MOU와 관련된 한 장짜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에서 다시 한번 미측의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MOU와 관련된 내용에서 다시 수정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이걸 파기하겠다라든지 이런 발언은 없어요.
1: 예.
0: 그러면 또다시 시간을 주고 이란 측이 다시 한번 물밑 협상을 통해서 그 부분에 수정을 한다면 가장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MOU와 관련돼서는 미중 정상회담 전에 그거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의 어떻게 보면 대일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하라라는 그런 중재 역할을 통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조정해가는 과정이 국제사회를 보나 뭐 모두에게 다 좋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그 높이기 위해서 이 한 장짜리 부분을 계속 늦춰가면서 미중 정상회담의 내용 결과를 보면서 중국과의 입장을 조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0: 그래서 이 두 옵션 중에 하나가 되겠죠.
1: 예.
2: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우선은 이란과 핵금지 조항이 없는 잠정 합의 이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과 이런 강경한 입장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어서 이 장관의 성례가 뭘까요?
1: 네, 이제 에너지 장관의 발언은 이제 이란 측에서 파키스탄 쪽에 14개 조항, 미국이 제시한 MOU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 미국 측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발언으로 잘 드러났죠.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이 베이징에서 왕이
3: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을 통해 협상안을 주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과 중동 상황에 대해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건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4: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문지기.com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였죠. 오늘은 흐리고 또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 참고하시고 오늘은 외출 계획 세우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낮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사이에 대부분 그친다고 하고 비가

치고 나서 이번 주 중후반부터는 이제 30도에 육박하는 낮 기온 올 거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옷은 뭐부터 준비해야 되나 좀 옷장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어제부터 다시 시행됐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 세율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죠.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잠시 후에 전문가 연결해 알아보죠. 5월 11일 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del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계속 오를 때는 매달 내는 월세 정말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는 더 부담이 클 텐데요. 서울시가 이런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서울시 주택정책과 안지연 청년주거안심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년주거안심팀장 안지연입니다.
0: 예,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 중이십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1: 사업명 그대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인데요. 청년들의 경우 아직 모아둔 재산이 많지 않다 보니 전세보다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 주거비가 타 지역보다 비싸서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월세를 사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올해 1만 5천 명의 청년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0: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올해 1만 5천 명의 청년들의 굉장히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이 되네요.
1: 네.
0: 예, 매달 20만 원 주거비로 청년들한테는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1: 그럼요. 이게 수혜자분들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급여는 한정되어 있고 월세는 높아져서 생활이 어려웠는데 이 월세 지원으로 숨통이 트였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최근 주거비 상승으로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덕분에 이사 없이 무사히 지낼 수 있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월세와 생활비를 버느라 취업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에겐 월세 지원이 자립과 미래 설계에 실질적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도 해주셨습니다.
0: 이런 지원은 보다 많은 분들이 받게 되면 좋을 텐데 그래도 올해는 지원이 많이 확대된 거군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최근 월세 급등과 전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서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희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우선 1인, 기존 1인 가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전세 사기 그리고 취약 가구 부담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서요. 전세 사기 피해 청년과 청년 한부모 가족까지 지원해드리고요. 또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출산 가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해서 소외되었던 무자녀 청년 부부와 청년 안심주택 민간 임대에 선정되었지만 역세권 고가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입주자에게까지 그 대상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로 신청 연령을 초과한 제대군인의 경우는요. 신청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0: 이번에 지원이 확대된 것이 그래서 1만 5천 명이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만큼 그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더 연장이 되는 거네요?
1: 네. 군 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40세까지,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41세, 그리고 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42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0: 지원 대상도 넓어졌기 때문에 신청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신청 조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1: 네. 먼저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연도 1986년에서 2007년인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또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이 384만 6천 원 이하고 일반 재산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한부모 가족은 한부모 가족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는 신청일 이전에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사본을 제출하는 등의 사업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0: 출생연도 86년생보다 2007년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들인데 앞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된다. 이것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뭐 주거급여, 국토부 청년 월세 사업 뭐 이런 수혜 대상이랑 중복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1: 네. 그래서 서울시는 소득 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 150% 이하로 정밀하게 조정을 해서요. 지금까지 이중지원 구조를 좀 정리하고 전체 지원 범위를 넓히는 대상 재배치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들은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 지원을 받도록 유도하고요. 서울시는 그 외의 대상, 즉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 월세 대상이 아닌 청년들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0: 서울시 청년 월세 신청 기간, 방법 또 자세히 알려주세요.
1: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서울시 청년 월세 신청 기간은 다음 주 화요일인 5월 19일 오후 6시까지고요. 서울시 주택 관련 모든 정책과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주거포탈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신청받고 있습니다.
0: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누리집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만 신청받고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5월 19일입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신청 뭐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고 신청하신 분들 뭐 서류라든가 이런 거 다 보시고 나서 선별을 하시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선착순은 아니고요. 서류 심사와 소득 대상 기준 확인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자격 요건 등이 적절한지를 다 조사를 해서 다가오는 7월 말 중에 지원 대상을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정자들에겐 8월 말부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렸던 서울주거포탈에 공지된 청년 월세 신청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문의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 이 서울주거포탈에 100개가 넘는 청년 월세 관련 Q&A도 따로 마련했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서울주택개발공사 청년월세지원 콜센터 1833-2030 또는 120 다산 콜센터에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0: 예, 서울주거포털 무조건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내용 아실 수 있고요. Q&A도 있으니까 120 다산 콜센터에서도 문의하시면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지금까지 서울시 주택정책과 안지현 청년주거안심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설라생 후경.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지난 금요일 5월 9일 2022년부터 4년간 이어져온 다주택자 이 세금의 중과 유예가 끝났습니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집을 파는 다주택자들은 유예 기간보다 훨씬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실제로 15년 보유한 아파트를 판 2주택자의 경우 유예 기간에는 세금이 약 2억 5천만 원이었지만 유예가 끝난 지금은 약 5억 8천만 원. 같은 집을 팔아도 세금이 두 배 넘게 뛰는 겁니다. 집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이 세금. 집이 많을수록 더 무겁게 물리는 이 세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월세, 2번 종소세, 3번 양도세, 4번 슬라생만세. 1번 월세, 2번 종소세, 3번 양도세, 4번 슬라생만세.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뭘까요? 제가 앞서 오늘 이 시간 시작할 때도 오프닝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고, 잠시 후에 또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해서 인터뷰를 진행할 거거든요. 예, 뭘까요? 뭐다 아시죠? 워낙 뉴스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세금입니다. 세금인데요. 집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1번 월세, 2번 종소세, 3번 양도세, 4번 슬라생 만세. 어떤 세일까요?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의견도 함께 보내봐 주세요. 예, 어떤가요?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또 이제 집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세금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세금 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이 많이 될수 있죠. 여러분 의견 보내봐 주세요.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유감함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베라구 일본 수출 포기 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0112번님, 저는 집이 없어서 슬픈데 부럽네요. 예, 이런 의견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0120번님은 기분 좋아지는 슬라 함께 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좀 우울하신 분들, 슬라생 함께 해주세요. 예.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오늘 또 월요일인데다가, 흐린데다가, 비도 온대요. 돌풍 벼락 동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분이 더 뭔가 더 다운되는 날이거든요. 자, 슬라생 찾아주시고, 좀 여러분 기분을 좀 좋게 해드릴 수 있게 오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02번님은요, 나이만큼 세금도 비례하네요. 못 팔고 5월 9일을 보냈는데 걱정이 큽니다. 아, 그러셨군요. 잠시 후에 관련 인터뷰 전문가 연결해서 해볼 거니까요.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혹시, 참고해야 될 내용은 없는지 자세히 들어봐 주시죠. 집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이 세금, 집이 많을수록 더 무겁게 물리는 이 세금, 이름이 뭘까요? 1번 월세, 2번 종소세, 3번 양도세, 4번 슬라생 만세,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힌트송 바로 나갑니다. 오늘은 글자 힌트입니다. 정미조가 부릅니다. 양양 양.

0: 따뜻한 봄 날씨가 반갑기도 한데 운전자들에겐 또 하나의 고민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바로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까지 차량 관리가 쉽지 않다는 거죠. 차 위에 뿌옇게 내려앉은 먼지를 무심코 닦았다가 도장면에 흠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실내 공기 관리까지 신경을 써야 하다 보니까 봄철 세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다양한 세차 정보 콘텐츠로 세차 마니아들에게 사랑받고 계신 분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 코리아 정태영 대표와 함께 봄철 차량 관리 세차 꿀팁 이야기 나눠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요즘 꽃가루 미세먼지 등으로 차량 관리하기 쉽지 않다는 분들 많습니다. 아니, 대표님은 전문가신데 대표님도 전문가신지만 봄철에 차량 관리 조금 어려우십니까? 까다롭다고 느끼세요?
1: 네, 아무래도 좀 까다롭죠. 뭐 봄 되면은 세차하기 좋은 날씨는 되는데 뭐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먼지들이 워낙

0: 많다 보니까 이게 세차해놓고 잠깐 뭐 주차해놓고 마트 한번 갔다 오면은 차 위에 뭐 노란 가루가 착 내려앉잖아요.
1: 네네.
0: 세차하기 좋은 날씨가 되는데 좀 세차해주면 허무해지는 아이러니한 계절이죠.
1: 아, 아이러니한 계절이군요. 봄철에, 그러니까 먼지 하면 사실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냥 툭툭 털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가 차량에 많이 오염물질이 되는 건가요?
0: 뭐 당연히 오염물질이 되는데
1: 네.
0: 지금 말씀하신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요세 가지 다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1: 예.
0: 밀가루보다 더 고운 수준인데 그 일반적인 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주행하면서 바람 부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주행풍이라고 하는 거. 요 바람으로도 잘안 날아갑니다. 그리고 꽃가루 같은 경우에는 당성분이 있어서 요게 황사랑 미세먼지 위에 같이 앉으면은 풀처럼 작용해가지고 도장면에 달라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차량 색상보다 좀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게 굉장히 빨리 발생하죠.
1: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세차를 일단 세차는 얼마에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거예요?
0: 저희가 권장하는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좋다고 하는데
1: 예.
0: 사실 그렇게들은 못하시니까 적어도 한 2주일에 한번 정도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1: 기본적으로 2주일에 한 번씩은 세차를 하는 게 좋네요.
0: 네네네.
1: 그러면 봄철에 뭐 황사가 매일 왔고 미세먼지가 매일 왔어요. 그러니까 꽃가루는 지금 요즘에도 계속 난리던데
0: 네.
1: 이럴 땐 조금 더 자주 해야 되는 건가요?
0: 좀 자주 해주시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셀프 세차를 하셔라 하면 좀 그건 힘들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한 2주일에 한 번씩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면은 중간에 차가 꽃가루나 황사 때문에 더러워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요즘 노터치 세차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1: 조금만, 대표님, 조금만
0: 네.
1: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0: 잘안 들리시나요?
1: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조금만
0: 뭐,
1: 크게
0: 예.
1: 해주시면 더잘 들릴 것 같습니다.
0: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뭐 2주일에 한 번씩은 하실 수 있는데 차 더러워졌다고 매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1: 네.
0: 이럴 때는 노터치 세차장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1: 그런데 그 보통 세차를 저는 자동 세차 그냥 하거든요.
0: 아, 네.
1: 보통 그걸 합니다. 그러면 자동 세차 말고 지금 말씀하신 노터치 세차는 뭘 말하는 겁니까?
0: 우리 일반적인 자동세차는 자동세차기 안에 요 브러쉬가 뱅글뱅글 돌아가잖아요.
1: 네.
0: 그거 없이 그 세정제만 가지고서 세차가 끝나는 그런 세차장들이 있어요. 네, 터널을 들어가면은 세정제 뿌려주고 보합수 뿌려주고 나중에 이제 바람까지 불어서 무기 제거까지 해주는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그런 세차장이 있습니다.
1: 차 면을 터치를 안 하는군요.
0: 네, 그래서 노터치예요.
1: 그러니까 터치 안 하고 세제 뿌리고 고압수 물로만 닦고 바람으로 말려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0: 네, 근데 이제 요즘 흔히 있는 뭐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노터치 세차로도 충분히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1: 네.
0: 그거를 추천을 드리는 편이죠.
1: 아니, 근데 노터치보다 자동 세차에서 터치하는 게더잘 닦일 것 같은데요?
0: 잘 닦여요, 잘 닦여요. 예,
1: 예.
0: 잘 닦이는데
1: 예.
0: 셀프 세차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내가 차량 관리를 하고 차에 흠집 생기는 걸좀 방지하고자 많이들
1: 아,
0: 하시거든요.
1: 네네.
0: 근데 그런 자동세차, 브러쉬가 돌아가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흠집이 조금씩 조금씩 누적이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봄철 차량 관리 때문에 우리 대표님을 연결을 한 거니까, 이렇게 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염물질들이 차 면에 붙어서 잘안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이럴 때 특별한 세차 방법이 있습니까? 차를 흠집도 안 가게 하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0: 뭐, 일단, 많은 분들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차 끝난 다음에 코팅을 해주는 건데, 어려운 코팅제 말고, 무락스 정도만 작업해줘도, 그런 오염물질들이 차량면에 이렇게 달라붙는 거를 많이 방지해주거든요.
1: 세차
0: 그럼 이제 차량,
1: 후에 물
0: 네.
1: 왁스라는 게

0: 있어요?
1: 네, 무락스라고 뿌리고 타월로 닦아내는 방식으로 이제 코팅이 되는 제품이 있어요.
0: 예.
1: 근데 이 제품이 작업 시간도 한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 대비 얻어지는 결과물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아, 근데 그 무락스라는 작업이 사람이 직접 하는 건가요, 그러면? 바르는 거예요, 차에?
1: 네, 사람이 직접 해야
0: 아,
1: 됩니다.
0: 그럼 본인이 발라야 됩니까?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아, 무락스라는 제품을 사서 본인이 바르는 거예요, 차에?
1: 네, 그렇죠. 근데 이제
0: 아.
1: 차량 관리를 좀더 꼼꼼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0: 제 생각에는 아셔도 이거는 좀
1: 네.
0: 하기가 쉽지 않다.
1: 귀찮죠, 귀찮죠. 네,
0: 귀찮기도
1: 귀찮은데.
0: 하고 또안 해본 사람들은 괜히 또 무락스하다가 차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 뿌리고 닦기만 하면은 바로 코팅이 되기 때문에,
0: 예.
1: 네, 써보신 분들은 만족감 때문에 계속 쓰는 그런 제품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지가 많이 붙었을 때는 세차를 하시고 무락스 정도만 해도 나중에 그러고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이런 먼지들이 덜 달라붙는다. 이런 거죠?
1: 네, 덜 달라붙고 나중에 잘 지워지고 아무래도
0: 아.
1: 코팅층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네, 효과가 좋습니다.
0: 그럼 그 무락스라는 건 앞서 우리가 세차를 한 2주에 한 번씩은 하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2주에 한 번씩 세차하고 나서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락수는 뭐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가끔 해도 되는 건가요?
1: 자주 하면 할수록 좋고요. 한
0: 네.
1: 달에 한번 정도만 하셔도 괜찮아요.
0: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무락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볼 만하다, 어렵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동 세차 이용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자동 세차하면서도 이게 흠집이 누적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니, 그러면 자동 세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뭔가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1: 사실 딱히 없어요.
0: 그렇죠.
1: 이게 자동차 들어가면은 유리막 코팅 아시죠?
0: 네네.
1: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어도 차량이 흠집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흠집 내지 않고 닦고 싶으면은 자동세차보다는 노브러쉬 세차장을 이용을 하시거나
0: 네.
1: 아니면은 아예 디테일링샵에 맡기는 걸 추천을 드리죠.
0: 무슨 어디 점에 맡기는 거요?
1: 디테일링샵이라고요?
0: 아, 디테일링
1: 네.

0: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세찰도 하시겠군요.
1: 네, 맞아요.
0: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매일매일 출퇴근하고, 그러니까 차량 모두 다내 차를 사랑하지만 그냥 이동 수단으로서 또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꼼꼼하게 그런 건 이제 관리는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많으실 거예요.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근데
1: 그렇죠.
0: 그럼에도 좀 요런 거는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걸 오늘 좀 전수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자동 세차는 어쨌든 흠집이 누적될 수 있다. 그렇다면 손 세차가 더 좋은 겁니까?
1: 차량에 흠집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게 우선순위라면은 아무래도 손세차나 셀프세차가 좋은 방법인데요.
0: 네.
1: 이게 한번 하면은 무조건 한 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긴 해요.
0: 너무 힘들잖아요.
1: 네.
0: 그리고 손세차
1: 그래서,
0: 하다가도 잘 못하면 오히려 차를 더 망가뜨릴 수 있지 않나요?
1: 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0: 예.
1: 힘 조절하고
0: 힘 조절.
1: 체력 관리인데,
0: 체력 관리.
1: 이게 처음 세차를 시작하시면,
0: 네.
1: 차량을 다 닦고 나서 물기 제거하는 과정에서, 뭐가 이렇게 보이면은, 그 물기 제거를 하고 있던 타월로 굉장히 빡빡 문지르시거든요.
0: 네, 맞아요.
1: 그때 흠집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과하게 주지 않는 게 이제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
0: 그럼 물기 제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 지워지지 않는 오염물들은
0: 네.
1: 그 오염물을 지울 수 있는 전문 세정제 가지고선 작업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0: 네네네.
1: 이걸 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차량에 흠집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0: 네네네. 그리고 또
1: 네.
0: 워터리스 같은 세차 전문 제품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괜찮습니까? 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세제만 묻혀서 닦는 거잖아요.
1: 네, 요즘 워터리스 세차 굉장히 많이 나오고,
0: 네.

0: 때 요거 초보자들 요거 좀 주의해야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1: 맞아요. 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고압권을 처음 당겨보면은 갑자기 이제 이게 생각보다 힘이 세게, 파워가 세기 때문에
0: 예.
1: 고압권이 이제 이리저리 막 날라댕기게 되죠. 예,
0: 영화에서 많이 보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네요.
1: 그래서 이제 두 손으로 잡고선 잘 사용하시면은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0: 아, 고압수가 차에는 문제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요거를 닦는 과정에서 이제 그건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네.
0: 초보자들 이야기를 그렇잖아도 이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초보자들이 세차하면서 봄철 세차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좀몇개 짚어주세요. 이런 거좀 주의하셔야 된다.
1: 초보자분들 실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계속 반복돼요. 체력 관리, 힘 조절하고 체력 관리 두 가지입니다.
0: 체력 관리, 힘 조절.
1: 너무 세게 움직이지 않는 거랑 내가 세차를 사서 내가 직접 관리하고 싶은데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알아보고선 이것저것 다 해야지 하고선 너무 많은 물건을 사버리면은, 그거 작업하는데 막 3, 4시간 걸릴 때도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날부터 이제 활동도 불가능해지고, 다음 주에 이제 세차하러 가는 것도 싫어지고 그러다
0: 예.
1: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기본적인 과정을 해보고, 내가 이게 스스로 차량 관리하는 게, 셀프 세차하는 게 가능한 체력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한 가지씩 단계를 추가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0: 손세차 하시려는 분들도 좀 준비할 것이 많네요. 근데 그러면 손세차할 때그 세차 그 용구들 있지 않습니까? 도구들, 뭐 수건부터 해서 이건 전문 도구가 따로 있나요? 그냥 집에 있는 거 수건 같은 걸로 하면 안 돼요?
1: 네. 아무래도 전문 도구를 사용하는 게
0: 네.
1: 좋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세차 용품하고
0: 예.
1: 세차 전문 도구들의 다 목적은 차를 닦을 때 어떻게 하면 차량 흠집을 발생시키지 않는가에 맞춰져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일반적인 도구나 일반적인 수건을 가지고 하면은 차량 흠집이 좀더잘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타월 같은 경우도 일반 타월보다는 차량용으로 나와 있는 극세사 타월을 사용을 하는 게 차량 도장면에 스트레스도 덜 주고 흠집 발생도 현저히 낮춰주죠.
0: 청취자 질문이 들어와서 요거 좀 읽어볼게요. 굳지 않은 아스팔트 길을 지나가면 가끔 차에 튀는 경우가 있는데 차에 묻은 아스팔트 제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지르면 자국이 더 커지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1: 네, 아스팔트에서 튀어 올라온 거는 타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0: 예.
1: 스티커 제거제나 타르 제거제를 뿌리면 바로 녹습니다.
0: 타르
1: 네,
0: 제거제.
1: 그래서, 타르 제거제. 이거를 뿌리고선 녹는 거를 확인하고, 극세사 타월로 갖다 닦아주면 깨끗해져요.
0: 예. 타르 제거제, 이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6305번님은 얼마 전에 차 보닛 위에 새똥이 떨어진 걸 보고 물티슈로 닦았는데 잘안 지워져서 박박 닦은 기억이 났어요. 새똥은 오래 놔두면 부식된다고 바로 닦게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진짜 궁금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1: 네, 그런 거는 새똥을 갖다 물티슈로 닦았을 때 생기는 문제는 새똥이 산성인 것도 있어요.
0: 예.
1: 근데 새똥 안에 모래 성분 섞여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티슈로 그걸 문지르게 되면은 간혹 가다가 모래로 갔다가 도장면을 문지르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똥이 생겼을 때는 바로 노터치 세차장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0: 예.
1: 왜냐면은 새똥 맞았다고 바로 셀프 세차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0: 그쵸, 그쵸.
1: 그게 아니면은 이제 벌레 제거제라는 게 있어요.
0: 벌레 제거제요?
1: 네. 벌레 제거제,
0: 예, 네.
1: 버그 리무버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 제품을 분사해 주고요.
0: 네.
1: 물로 바로 헹궈주면은 굉장히 쉽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물 같은 경우에는 물 호스 같은 거를 바로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생수통 2리터 있죠?
0: 네.
1: 네, 그런 데다가 물 2리터 정도 담아가지고 그냥 수돗물을 깨끗하게 부어주면은 어느 정도 많이 제거됩니다.
0: 봄철 차량 관리에 대해서 세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요. 보통 세차할 때 하부 세차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1: 하부 세차는 보통 겨울철에 많이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0: 그렇죠. 염화칼슘 때문에 그렇죠. 눈
1: 네.
0: 뭐 이런 거.
1: 네, 맞습니다.
0: 아, 봄철은 괜찮습니까?

0: 네, 영하 칼슘 뿌려진 도로가 아니라면은 굳이 하부 세차를 뭐 다른 계절에 주기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1: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비온날 보통 차가 지저분하다가 비가 한번 쫙 내리고 나면 전 차가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세차 안 하거든요. 그래도 됩니까?
0: 이게 오랜만에 비가 내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게
1: 예.
0: 뭐 먼지나 이런 것들이 빗물 때문에 깨끗하게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랜만에 내린 비는 황사 비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1: 아, 예.
0: 그대로 놔두면은 물대라고 하는 물자국, 네, 워터 스팟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그런 것들이 도장면에 생기게 돼요. 근데 걔네들이 겉면에 그냥 묻은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은 그 물자국 모양대로 도장면을 조금씩 파고들어요. 그러면 나중 되면은 이제 세차로 제거해도 없어지지 않는 자국들이 남게 되죠. 그래서 산성비를 맞았을 때는 적어도 그주 주말에는 세차를 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1: 그러군요. 해야 되네요. 아니, 저는 세차 마음을 먹고 있다가 차가 깨끗해진 걸 보고 안 하거든요.
0: 네, 그게 지금 계속 누적되면은 그런 자국들이
1: 그렇군요.
0: 계속 점점 많이 생기면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1: 맞네요. 맞습니다. 차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봄철에 꽃가루 골칫거리인데 유리나 와이퍼 주변에도 꽃가루가 달라붙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세차로도 잘안 없어지더라고요.
0: 그런 것들이 잘안 없어지는 거는 그 부분에 지금 고압수를 제대로 안 쏴주거나 그런
1: 고압수
0: 것
1: 세차를
0: 때문에
1: 해야
0: 그런데,
1: 되네요. 예.
0: 네네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수 있는데, 제품 중에 프리워시 제품이라는 게 있어요.
1: 예.
0: 세차 과정 중에 프리워시 단계라는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본 세차,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 닦을 때차 문질러주는 과정 전에 하는 전처리 과정이거든요.
1: 아, 네.
0: 이때 1차적으로 오염물들을 굉장히 많이 제거를 해주는데, 이 프리워시제라는 걸 뿌리고, 그 다음에 고압수로 헹궈주면은, 그런 구석구석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틈이 많다 보니까,
1: 네.
0: 그런 데 사이에 낀 가루들이 잘 제거가 안 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프리워시제를 뿌려주고, 고압수로 헹궈준 다음에 이제 본 세차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차를 문지르는, 일반적인 세차를 해주게 되면은, 그런 와이퍼나 틈새에 있는 오염물들도 깨끗하게 제거가 되죠.
1: 8745님은 저는 두 달에 한번 2시간 들여서 세차한 다음에 물기 제거한 다음에 왁스까지 꼭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관리일까요?
0: 예, 아주 괜찮은 관리인데, 한번더 시간을 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더 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1: 아니 저는 두 달에 한번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달에 한 번으로 주기를 조금 줄이셔라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만은 꼭 지키자라고 할수 있는 봄철 차량 관리 이제 세차 관련해서 끝으로 좀 짚어주세요.
0: 아까 앞에 한번 말씀드렸던 물악수 부분인데요. 여기 세차 마치고선 물기 제거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물악수만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광택감도 굉장히 살아나고 오염도 적게 되고 무엇보다 다음번 세차할 때 관리가 정말 정말 쉬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만 투자를 해가지고 코팅을 해주시면은 시간 투자 대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관리 작업이 될 겁니다.
1: 예, 지금까지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 정태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0: 선거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과 함께합니다.
4: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시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창밖에 하늘빛은 곧 비가 오려나 싶은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빗방울이 예상되는데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시작돼서 내일 새벽이면 전남과 경남, 제주도까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21도 선이 되겠고요. 중부지방의 비는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20mm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고속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이용하는데 도리분기점 부근 사고 구간이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서 더 나가서 소래터널 부근 2차로에도 고장차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외곽으로는 입장 부근 4차로에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나서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남사 진위에서 남사까지 차량이 많아서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목포 쪽으로는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 터널,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더딥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였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기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한 뒤 장 초반 4% 넘게 올라 사상 처음으로 7,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3.7% 오른 7,775.31로 출발해 사상 처음 7,800선을 넘어 7,850선까지 상승했고 현재 7,854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코스닥은 0.43% 오른 1,212.88로 출발했지만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 사이드카가 3거래일 만에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9시 29분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 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5.10% 상승한 1202.54였습니다.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종전 협상안 답변서에서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 일부를 희석하고 나머지는 제3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특히 협상이 결렬되거나 미국이 향후 합의를 어길 경우 이전된 우라늄을 반환할 수 있다는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해서 이란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며 수용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와 관련해서 이란의 종전한 답변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고물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 정부가 오늘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발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조금 전 11시부터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대가족 수준의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당첨이 되는 비현실적인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를 포함해 총 43개 단지 2만 5천 세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광주경찰청은 한밤에 길 가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4살 장모 씨가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격적 특성을 수치화해 40점 가운데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장 씨는 25점 미만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의 신상은 오는 14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 최고 40에서 60mm,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5에서 2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등 중북부 지방은 어제보다 낮겠지만 남부 지방은 광주 25도, 대구 26도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열고요. 이렇게 11시가 되면 2부로 넘어옵니다. 1부에서 내드렸던 SAT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지난 금요일이죠. 5월 9일 2022년부터 4년간 이어져 왔던 다주택자 2세금의 중과 유예가 끝났습니다. 이제 중과를 한다는 얘기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집을 파는 다주택자들은 이제 훨씬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된 건데요. 실제로 15년을 보유한 아파트 2주택자가 10억 원의 양도차익 남기고 팔 경우에 그동안 유예 기간에는 세금이 약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예가 종료됐잖아요.
중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5억 8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거의 두 배 넘게 더 내게 되는 거죠.

0: 집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을 뜻합니다. 집이 많을수록 더 무겁게 물리는 이 세금 무엇일까요? 1번 월세, 2번 종소세, 3번 양도세, 4번 슬라생 만세.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3106번님, 투기도 아니고요. 수십 년째 그냥 갖고 있는 것뿐인데요. 진짜 억울하네요. 왜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하긴 뭐 계속 수십 년째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 한번 보내주세요. 사람마다 입장이 달라서 좀 조금씩 다 다른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요. 3861번님은요. 세금 내고 싶어도 내집 마련을 못합니다. 유유. 언제나 나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5275번님은요. 이 세금 때문에 못 팔아서 전셋값만 오를 것 같고 팔려는 매물은 싹 사라질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예, 잠시 후에 전문가 연결해서 한번 시장 반응 앞으로의 전망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함께 좀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8745번님, 얼마 이상을 내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세상 이야기 같네요. 근데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세금 많이 내야죠. 네, 이런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뭐 비슷한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4201번님은요. 저도 이 세금 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슬라생 만세! 감사합니다. 슬라생 만세 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4261번님, 집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부담스럽겠어요. 세금이 쎄도 너무 쎄네요. 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제 뭐 2주택자, 3주택자 해서 다주택자들은 계속 이게 중과가 되니까 더해지고 막 이러니까 기본 세율이 있는 건데 이 세금의 기본 세율이 있잖아요. 몇 퍼센트 세금을 낸다? 그런데 다주택자는 거기에 더하여 세금을 더 내게 한다는 거잖아요. 뭐 2주택자는 뭐몇 퍼센트, 뭐 3주택자는 뭐 30% 이런 식으로 이게 돼 있더라고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볼 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집이 많으신 분들은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3969번님. 저는 다주택도 아니고요. 그냥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런 걱정하고 살아야 하나요? 예. 안 팔고 그냥 계속 쭉 살아야겠어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답과 함께 여러분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고 혹시 질문하실 거, 궁금한 거, 지금 내 상황에서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라든가 그런 움직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간략하게라도 좀 질문을 보내봐 주시면 제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그 이야기도 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집이 많을수록 더 무겁게 물리는 세금인데요. 이 세금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월세. 2번 종소세, 3번 양도세, 4번 슬라생 만세.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기빈입니다.

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다시 시행됐습니다. 양도세 중과 제도,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주말에 유예 종료 직전까지 서울 곳곳에서는 급매물들이 빠르게 소진되는 등 시장의 긴장감도 컸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전화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 10일부터 어제부터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다시 시행됐습니다. 일단 기본부터, 그러니까 핵심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1: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더해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되는 제도입니다.
0: 기본세율이 몇 퍼센트죠?
1: 기본세율은 이제 양도 차익에 따라 과세 표준에 따라 다른데요. 6%에서 45%입니다. 기본세율이.
0: 그래서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집 팔면 최대 82.5% 세금 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최대가 한 82.5%까지 낼 수 있는 거네요.
1: 최대 82.5%는 양도소득세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세율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고율의 세금이 적용되는 분은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법상 최고 세율이 82.5%까지 적용되고 있는 거죠.
0: 그거는 지방세까지 포함한 거다.
1: 네.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얼마가 더 부과가 되는 건가 이제 이거일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양도 차익이 최대치인 10억이라고 했을 때요.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제 가산이 되면 한 6억 정도가 세금이 되고 3주택자는 7억 원 정도 세금이 되는데요. 기존에 이 중과가 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수억 원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저희의 전제가 10억 원이 넘는 양도 차익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시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10억 원이 넘는 양도 차익.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팔아서 10억을 남겼다는 거잖아요. 10억 이상의 네. 이익이 나서 그 이익 난 네.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소득세를 물리는 건데
1: 네.
0: 이제 10억 이상일 때인 분들이 네.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럼 10억 미만인 경우는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이번에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도?
1: 아니, 다 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씩이 늘어나니까 뭐 10억 원 미만이라고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다 이제 조금씩 세금 부담이 늘어날 텐데 이제 이게 양쪽이 클수록 부담이 커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수에 따라서 늘어날 뿐 아니라 양도 차익이 클수록 늘어나는 소득세의 기본적인 속성에 따라서 설계된 제도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양도하면서 일단 이익이 났으면 그 이익에 대한 이제 소득세가 어쨌든 더 늘어나게 됐다. 이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한 주택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그 지금 서울의 25개 구와 경기도의 12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주택만 대상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저희가 주택수에서 배제되는 주택이 있다라는 점도 이제 언론에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저가 주택이라든가 소형 주택은 또 주택수에서 배제돼서 이 양도세 2주택자, 3주택자를 선정하는데 그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도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분이 많으실 수 있고 아니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수에서 배제되는 주택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0: 아, 그렇습니까? 배제되는 주택이 저가주택이나 소형주택이라고 하셨습니다. 저가주택이면 네. 어느 정도 가격이면 저가주택?
1: 저가주택은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입니다.
0: 네. 6억 원이나 3억 원의 주택은 내가 아무리 다주택자여도 주택수에 매겨지기를 않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럼 소형주택은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1: 크기가 60제곱미터입니다.
0: 60제곱미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요? 고고 이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네. 네, 주택에 해당이고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쓰실 분들은 차익이 10억 이상 난 분들은 좀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이제 요 부분 좀 짚어야 되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실제로 이게 억 단위가 세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유예 마지막 날이었던 9일에 서울 곳곳에서 막 금매물이 빠르게 소진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의 많은 구청이 휴일에도 토지거래 허가제 신청 받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1: 저는 여기서 주택과 주식이 다르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0: 주택과 주식이 다르다.
1: 네. 예. 바로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일날 큰 혼동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0: 예.
1: 5월 9일에 토요일인데도 그 서울과 경기도의 구청과 시청에서 토허제 신청을 받은 이유는 정부가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5월 9일 당일에 현장에서 분위기가 조용했다는 보도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금매물 빠르게 소진됐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 하지만 실제로 그 현장을 스케치한 기사들에서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집이라는 게 바로 팔고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하는 데 좀 오래 걸리잖아요. 내가
0: 맞아요.
1: 집을 팔 때 5월 9일까지는 팔겠다 이렇게 하는 성격의 것은 아니거든요.
0: 맞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거래 허가제 신청이 어쨌든 막판까지 신청을 받아준 거잖아요.
1: 네.
0: 예, 이제 아까 이제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왜 막판까지 요 신청이 몰린 겁니까?
1: 이게 지금 양도가 끝나려면은 등기하고 잔금이 다 지급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게 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9월까지 그리고 작년에 신규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은 11월 9일까지 거래를 마치면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완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신청한 거는 앞으로 그 이후에 절차가 남았더라도 인중해 준다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원래는 5월 9일까지 다 맞춰야 대상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때까지 신고만 하고 잔금이나 등기는 나중에 해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죠.
0: 예, 소장님, 이거는 이 분석은 맞습니까? 강북권이나 외곽 지역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었다 이런 분석이 있었다는데 이거는 어때요?
1: 그 분석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주택가격이 2024년, 2025년에 강남을 중심으로 굉장히 올랐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소외된 지역들이 있었죠. 강북이나 그 외곽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치맞추기 거래라고 그렇게 언론에서들은 보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강북이나 외곽 지역에서의 거래량 증가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었습니다. 강남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요.
0: 상대적으로 이들 지역에서 움직임이 컸던 이유는 그럼 뭡니까?
1: 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2024년, 2025년에 매매가격 상승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과 그 이외 지역의 매매가격 차이가 굉장히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 동력이 앞으로 이제 집값 전망과 관련해서 오를 수 있네 이런 판단들을 하시는 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강북권과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0: 그렇군요. 자 이번에 그러니까 어제부터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다시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유예를 해줬던 거거든요. 이 중과하는 거를 유예했던 건데 이제는 유예 안 해주고 중과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 있을 걸로 보세요? 일단은 거래 잠김 현상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 저는 지나친 거래 잠김 현상에 대한 우려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좀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우리가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건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 중에 하나잖아요.
0: 네.
1: 그리고 이게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했다가 중과를 유예했다가 중과했다가 유예했다가 이런 경험들을 지금 쌓아가지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면 그럴 때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였냐, 실거래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보면 양도소득세 중과는 그렇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 가장 매매 건수가 적었던 분기가 2022년 4분기거든요. 6천 건 정도로 서울에서 한 달 거래 정도 되는 게 3개월, 1분기 동안 팔렸던 것인데요. 이때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되고 있었죠.

0: 기간이거든요.
1: 아.
0: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하든가 안 하든가는 이렇게 매매 건수하고 큰 영향을 주는 걸로 안 그동안의 경험치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기반으로 전망을 하면 이번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행 중이었던 2022년 4분기에 거래량이 가장 적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게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부터는 다주택자가 어찌됐건 양도세 중과가 되면서 좀 세부담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세입자 부담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0: 지금 사실 전월세 가격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매 가격이죠. 다행히 2026년 1분기 주택가격, 매매 가격이 전반적으로 서울이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언론에서 요새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과 다르게 전월세가 폭등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월세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냐 유예냐가 아니라 이걸 주택가격의 전망 그리고 주택가격치라고 볼 때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서울의 지방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전세가격이 실거래가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세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네.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뚜렷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부분에서 보면 이번에 그러니까 잠기 무려 매물 잠기 무려에 대해서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어제 자신의 SNS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여부가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건데 그래서 네. 예, 그 우려에 대해서 좀 이제 잠재우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이런 시장의 불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보완 대책, 추가 대책 마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대책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0: 예, 금리와 집값 전망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미 검토 중이라고 발표를 한 대책들이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그리고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의 영구적인 혜택 축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정리돼서 빨리 나와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아마 이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보유세를 낮추는 장치들이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추고 공시가격을 낮추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정상화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 또 지역별로도 그 지역의 어떤 특성, 지역별 상황에 맞춰서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지역별로는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0: 지금 이제 똘똘한 한 채라는 것으로 상징되는 말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난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만 달러, 그러니까 한 7억 원 정도를 이제 감면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2억 원짜리 주택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전면 감면이 되고 그리고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하면서 거의 양도소득세가 안 나온다시피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주택자를 이렇게 방치한 상황에서는 자산 양극화, 주택 지역별로 주택가격이 너무 달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좀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보통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주가 누가 봐도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0: 실거주가 목적인 분도 있고
1: 네.
0: 실거주하지 않는 분도 있고
1: 그렇죠.
0: 실거주 1주택자 중에서도 어떤 분이 계시냐면 계속 사고 팔면서 양도 차익을 생겨서 이제 갈아타기 수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몇 번이고 이게 우리는 지금 허용되거든요.
1: 네네.
0: 미국은 한 번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1주택자에 의한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 100억짜리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가 다주택자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1: 네네네.
0: 1주택자에 대한

0: 현금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부가 이 주택가격의 양극화를 막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똘똘한 한 채 문제는 1주택자들이 발생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1: 그렇군요. 이제 앞서 저희 청취자분 중에 저는 다주택자도 아니고 그냥 제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걱정하고 살아야 하나요? 이제 이런 이제 의견들이 오고 있어서 이제 그런 입장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런 1주택자 말고 1주택자 중에서도 지금 자꾸 갈아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0: 그리고 네, 1주택 실거주분은 걱정하실
1: 그러니까,
0: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
1: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1주택자인데 자꾸 갈아타기를 한다. 근데 아까 그 갈아타기 횟수가 제한이 없다고 하셨나요?
0: 네,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 그럼 이건 제한이 필요하다고 건... 보시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런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면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서 계속 큰 집으로 가는 걸 네. 우리 지금 이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100억짜리 주택의 출현으로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 제도들이 이미 다 있고 연구도 많이 되어 있거든요.
1: 예,
0: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이 방송을 이제 주택을 갖고 계신 분, 보유자분들도 듣고 계실 거고 집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듣고 계실 겁니다. 각각. 우리 전문가로서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미국의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도 있고요.
1: 네.
0: 공공분양주택도 있잖아요.
1: 네.
0: 이 공급이 3기 신도시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다가 이후에 거의 진전이 없었던 도심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뭐 영등포 쪽방촌, 동자동 쪽방촌, 용산 정비창, 캠프킴 이런 곳에서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이 향후에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한 20초 남았는데요. 한국도시연구소장님, 우리 최은영 소장님 끝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 간략히 전망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굉장히 전망이 어렵죠. 왜냐하면 강남은 너무 높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
1: 맞아요.
0: 평당 3억이 지금 되어 있어서 이거에 키 맞추기를 서울 아파트가 한다면 폭등 장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정말 한시도 안심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까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5: 온라인.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강호
5: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1: 오늘 SAT 정답은 양도세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8: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9: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0: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수도권에서 단 한 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3: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환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33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7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8분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의 전체 시가총액은 7,037조 7,977억 원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전체 시가총액이 7천조 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앞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돌파했고, 이후 8거래일 만인 오늘 7천조 원까지 넘어섰습니다.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 사이드카가 3거래일 만에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9시 29분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 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5.1% 상승한 1202.54였습니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6일 이후 3거래일 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해 이란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며 수용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소셜미디어에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의 종전을 위한 제안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6일 양국이 한쪽짜리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의 종전한 답변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에서 누구도 트럼프를 만족시키기 위한 협상안을 만들지 않는다며 협상팀은 오직 이란 국민의 권리를 위한 협상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이란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고 더 나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란 내부에 남아있는 고농축 우라늄 제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0일 미국 CBS 인터뷰에서 이란에는 여전히 제거해야 할 핵물질이 남아있다며 들어가서 그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이란,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직접 이란에 진입해 핵물질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밝혔다며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될 것이 없는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HMM 나무호에 대한 1차 사고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선체 수리 작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HMM 관계자는 현재 나무호 수리를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원들도 일단 현지에서 대기 중이며 수리 일정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뒤에야 출항 시기나 재승선 여부도 확인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3만 8천 톤급의 화물선 HMM 나무호는 지난 4일 미상의 비행체 2기에 의해 선미 좌현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피격당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초 우리 수출이 5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이 18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168억 달러를 뛰어넘어 5월 기준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9.8% 늘어난 8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5월 기준 최대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수출 비중은 46.3%로 20%포인트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고물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가 내일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발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11시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자세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주민 10만 원, 비수도권 주민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은 최대 25만 원을 받습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대가족 수준의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당첨이 되는 비현실적인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 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를 포함해 총 43개 단지 2만 5천 세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 전입과 위장 결혼, 통장 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 및 조건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반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정부 중재 아래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 측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성과급 재원 규모와 상한제 폐지, 성과급 제도화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 배분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후 조정은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뒤에도 노사 양측 동의 전제로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세입자 있는 1주택자의 집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억까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정부가 매물 잠김으로 인한 거래 절벽을 막으려고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사실상 허용하려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

즉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재개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조합은 부동산 지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 사이 서울 아파트 매물이 2천 건 넘게 사라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매물 잠김이나 전세 실종, 월세 폭등에 대한 아예 답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6.7도, 습도는 65%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딱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 생각 하나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겁니다. 결국 행복은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더 단단해지는 게 우리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보험업의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와 아내는 띠동갑 부부이고요.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년 전 둘이서 버킷리스트를 적는데 아내가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도 운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날로 동네 헬스장에 가서 PT를 등록했죠. 처음에는 같이 수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후 혼자 운동했고 아내는 혼자 퇴근 이후에 계속 PT를 받았죠. 그런데 최근 들어 아내와 젊은 트레이너 사이가 영 심상치 않았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 단백질 보충제와 스포츠 용품을 산 내역이 여러 건이 있는데 아무래도 트레이너에게 선물한 것 같았습니다. 더 수상한 건 매일같이 헬스장에 출근 도장을 찍던 아내가 안 가는 날이 있길래 확인해보니 전부 그 트레이너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내는 어김없이 헬스장이 아닌 교회 지역에서 카드를 긁었더군요. 은근슬쩍 아내를 떠보자 아내는 당황해하더니 메신저 대화를 보여주면서 사람 의심하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었고 그날 밤 아내가 잠든 사이 몰래 휴대폰을 확인한 저는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아내는 다른 메신저 앱으로 트레이너와 연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화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눈치챈 것 같다라고 하자 그 트레이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그냥 이혼해. 솔직히 남편보다 내가 젊고 몸이 좋잖아.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사진이나 성관계를 했다는 정황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 100% 확실합니다. 처음엔 너무나 충격적이고 배신감이 컸지만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트레이너가 유혹하니까 순진한 아내가 잠깐 넘어간 것 뿐이겠죠. 그래서 그 트레이너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은데요.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곧 출장을 갑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아내가 집안에 트레이너를 끌어들일까 봐 불안합니다.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해도 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함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고자 PT를 받았는데

0: 것이다 보니 위자료 액수가 이혼을 하실 때보다는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위자료를 최대한 받으려면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할까요?
0: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1: 네.
0: 당사자들의 관계나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발각 후에 보인 태도 같은 것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이 됩니다.
1: 네.
0: 일단 사연자님이 아내와 함께 해당 트레이너한테 PT를 받으신 적이 있으셔서 트레이너와 아는 사이인데도 트레이너가 사연자님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강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또 아내가 제가 눈치챈 것 같다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자기가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이혼하라고 한 것도 트레이너가 전혀 반성이 없고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고 부정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주장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걔가 나보다 몸도 더 좋다 이렇게 말한 것도 사연자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아는 사이인데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다니 좀 이런 부분 강조는 꼭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데이트 사진이나 뭐 영상 이런 어떤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법원에서 부정행위 인정될까요?
0: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데이트 사진이나 영상이 없을 뿐이지 뭐 아내분과 트레이너가 나눈 대화에 애정 표현에 관한 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0: 그리고 아내분이 눈치챈 것 같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트레이너가 내가 더 잘해줄 테니까 그냥 이혼해라 이렇게 한 대화 내용이 얼마든지 부정행위에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다른 정황들 예를 들어서 아내가 PT가 없는 날에도 매일 헬스장에 갔는데 꼭 트레이너가 쉬는 날에만 헬스장을 안 갔다거나 그리고 또 이날 하필이면 교회에서 카드 결제 내역이 꼭 있었다는 것도 정황으로 강제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도 보통의 이제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소송에서 증거로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이외에도 또 증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요즘 헬스장에 가면 회원관리 차원에서 출석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1: 네.
0: 피트니스 센터에 아내의 헬스장 출입 날짜 그리고 트레이너의 휴무일을 사실 조회를 해봐서 날짜를 대조해 보는 걸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그것도 좋네요.
0: 네, 그리고 헬스장이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나 헬스장 내의 CCTV 영상, 그리고 아내가 교회에서 결제한 내역을 근거로 결제가 이루어진 해당 장소에 대한 CCTV 영상의 증거 보전 신청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같이 뭐 식사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 CCTV 나오면 좋긴 하겠습니다.
0: 네, 그런데 이제 CCTV 영상 증거 보전 신청의 경우에는 영상 전체를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1: 네.
0: 아내가 헬스장에 출석 체크를 한 시간이나 영수증상의 결제 시간을 근거로 시간을 약 1시간에서 2시간 내로 특정해서 신청하셔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를 한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 사연자분이 거부할 수 있나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요. 지금은 거부했다가 나중에 또 마음 바뀌면 그때는 이혼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0: 네, 만약에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사연자님이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이혼 자체는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인데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다른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처럼 소송 중간에 마음이 바뀌실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그러면 얼마든지 이혼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내의 이혼 청구에 이혼하겠다고 동의만 하신다면 사연자님이 받으실 수 있는 위자료 같은 것들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아내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는 이혼 청구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1: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사연자분은 아내가 트레이너를 집에 데려올까 봐 집에 CCTV 설치하고 싶어 하세요. 이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0: 일단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연자님의 걱정대로 아내가 트레이너를 집에 데려왔을 때이 모습을 CCTV로 녹화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해서 형사처벌을 받으실 위험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CCTV 설치 외에 위치추적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니 주의하셔야 되고
1: 네.
0: 또 헬스장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범죄가 성립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1: 그렇군요. 집 엘리베이터 CCTV를 차라리 확인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0: 있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트레이너한테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부정행위 사진이나 영상이 없어도 메신저 대화나 헬스장 이용 패턴, 결제 내역 등이 모이면 부정행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혹시 커미션 거래라고 들어보셨나요? 개인 창작자에게 돈을 주고 그림이나 소설 등 맞춤형 작품을 의뢰하는 건데요. 요즘 10대, 20대 사이에서 엄청난 유행입니다. 이제는 남이 만든 걸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지갑을 열어서 나만의 콘텐츠를 기획하는 이른바 생산적인 소비자로 진화한 거죠. 단순한 취미나 덕질인 줄 알았는데 추산되는 시장 규모만 무려 5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돈이 오가는 만큼 법적으로 주의할 점 없을까요? 기업이 권리까지 통째로 사는 외주와는 다르게 커미션은 철저히 개인 소장용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그림을 맡겼어도 따로 계약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은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개인 간의 거래이다 보니까 돈만 떼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 계좌로 바로 송금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검증된 중개 플랫폼의 안전 결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죠. 젊은 세대의 취향이 만들어낸 거대한 문화, 안전한 거래와 저작권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버즈의 남자를 몰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늘빛은 곧 빗방울이 떨어질 것처럼 잔뜩 흐린데요. 구름만은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으로는 조금씩 빗방울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시작돼서 내일 새벽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까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번 비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에서는 10에서 60mm, 수도권과 강원도는 5에서 20mm 예상하고요. 오늘 서울에는 한낮에 21도 선이 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따라 공항 가는 길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동호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 발생해서 여기 주의 깊게 이동하셔야겠고요. 그리고 공항으로 가는 길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1차로에서는 녹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오를 가까이 하면서 차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여유가 많이 생겨났는데요. 다만 원효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아주 짧게만 속도 줄입니다. 일산 쪽으로도 대체로 여유가 넘치고요. 서강대교와 양화대교 사이 3차로에서 녹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종전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받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전히 용납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미국을 비웃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협상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이어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이란과의 휴전을 유지할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이란이 47년 동안 시간을 끌며 미국과 전 세계를 갖고 놀아왔다며 그들은 이제 더 미국을 비웃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종전 합의안에는 핵무기 재료인 우라늄 농축 20년 유예와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보장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제 계획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란은 핵무기와 핵폭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이와 관련해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안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일부를 희석하고 나머지는 제3국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추후 합의를 파기할 경우 이전된 우라늄을 반환한다는 보장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마이크 와이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카드를 손에 쥐고 외교 기회를 주는 거라며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4: 이란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미군을 배경으로 외교의 기회를 쥐고 있습니다.
3: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맞서며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 협상이 다시 좌초될 위기에 빠지면서 중동 지역 긴장감은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원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이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의 종전한 답변에 대한 트럼프 반응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에서 누구도 트럼프를 만족시키기 위한 협상안을 만들지 않는다며 협상팀은 오직 이란 국민의 권리를 위한 협상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인 핵 문제에선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군은 자국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빼앗을 것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진 기자입니다.
5: 이란군은 미국의 농축 우라늄 탈취 음모를 잘 알고 있다며 침투 작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현지 시간 10일 이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4: 육군과 혁명수비대 등 모든 군대가 농축 우라늄이 저장된 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입니다.
5: 그러면서 폐쇄된 공항을 적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미 조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4: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해당 공항들의 활주로를 갈아엎었는데 이란 육군이 보안 책임을 맡았던 일부 공항에서 이미 실행된 바 있습니다.
5: 이 같은 발언은 협상의 핵심 현안인 농축 우라늄 등 핵 문제에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안에 고농축 우라늄 미국 반출과 기아 핵시설 가동 중단이 포함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 440kg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기급 수준까지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되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 문제에 타협을 거부해온 이란은 나아가 미국이 다시 공격해온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4: 만약 적이 다시 한번 오판을 하고 이란을 공격한다면 분명히 놀라운 결과를 맞게 될 겁니다. 아크라미니아 이란 군 대변인입니다.
5: 더불어 적이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에 없는 영역에서 기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1: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란 내부에 남아있는 고농축 우라늄 제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엔 여전히 제거해야 할 핵물질이 남아있다며 들어가서 그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직접 이란에 진입해 핵물질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밝혔다며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될 것이 없는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6: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을 당한 HMM 나무에 대한 1차 사고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선체 수리 작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HMM 관계자는 현재 나무 수리를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원들도 일단 현지에서 대기 중이며 수리 일정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뒤에야 출항식이나 재승선 여부도 확인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3만 8천 톤급의 화물선 HMM 나무호는 지난 4일 미상의 비행체 2기에 의해서 선미 좌연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피격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좌측 선미 외판이 폭 약 5m 수준으로 훼손이 됐고 선체한 프레임은 내부 방향으로 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나무호를 공격한 물체는 자폭 드론일 가능성이 큽니다. 선체에서 수거된 비행체 잔해 분석 결과가 관건인데 이란제 드론으로 확인이 될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권용희 기자입니다.

0: 남우호 공격은 미상의 비행체 2기가 1분 간격으로 동일 지점을 타격한 더블탭 방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도로 정밀한 유도가 가능한 자폭 드론의 전형적인 공격 패턴입니다. 파손 부위가 해수면 위 약 1에서 1.5m 지점에 집중된 점도 자폭 드론일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1: 폭발 압력으로 인한
2: 박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1: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귀뢰 및 어뢰에 의한 비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0: 특히 선체를 반파시키지 않고 내부 기관실을 7m가량 정밀하게 관통한 화력은 대한미사일보다 위력이 낮은 자폭 드론의 특성과 일치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현장에서 수거된 엔진 잔해입니다. 이 잔해의 설계 방식과 부품 구성을 정밀 분석하면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와의 유사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정황은 이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5월 4일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보호 작전을 강화하던 시점으로 이란은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이란 소행으로 단정하고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작전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 미군이 한국 선박과 소통 중인데 이런 표적 공격은 이란의 무차별 공격을 반영합니다. 한국이 나서주길 바라겠습니다.
0: 이란 외무부는 부인했지만 혁명수비대 측 매체들은 공격을 정당한 경고라고 묘사한 점도 이란 배후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중동 인근에서 발생한 상선 드론 공격은 대부분 이란이나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의 소행으로 결론 났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남우호 피격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남우호 피격과 관련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의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국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이를 위협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피격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러한 기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란이 걸프 협력회의 회원국들을 공격했을 때 해당 국가들은 즉각 강력한 항의와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 선박이 피격당하자 즉각 항공모함 전개에 나섰고 인도와 태국은 이란 대사를 조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국 선박이 피격당했음에도 늦장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도 보이지 않았고 비서실장이 안보회의를 주재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을 한 명이라도 건드린다면 그 주체가 누구든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던 대통령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격 직후 해양수산부는 피격 발생 추정이라고 밝혔지만 외교부는 곧바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모호한 표현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명백한 공격 정황이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분명히 규정하지 못한 채 대응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어제 일요일 저녁에서야 뒤늦게 외부 피격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격 주체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우리 상선의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해 이처럼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태도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26척 선박에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국가가 자국 선박 피격 문제에 대해서
3: 네, 현재 국회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죠. 김건 의원의 목소리를 듣고 오셨습니다. 정리를 조금 하자면 우리 선박 피격에 대해서 정부 대응이 늦고 좀 모호했으며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어떤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과 비교해서 늑장 대응을 했다 이렇게 비판의 의견을 냈고요. 대통령의 강경 대응이 없었고 특히 국가안보

0: 실장 부재나 외교부의 어떤 표현의 미묘함, 그리고 이런 것들과 함께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세부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는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서 지급하는데,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고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은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진두 기자,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1: 네, 정부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합니다. 여기에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 기준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혜택을 늘렸습니다.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 원수를 한명더 추가한 기준을 적용해 합산 소득이 높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거주지에 따른 차등 지급 원칙도 확정됐습니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는데 인구 감소 우대 지역 20만 원, 특별 지역은 최대 25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체 대상자는 1차 지급 대상이었던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약 3,2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0: 네, 그러면 신청은 언제부터,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1차 때 신청을 놓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28만여 명도 이 기간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지역사랑 상품권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날 바로 충전됩니다. 오프라인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율제가 적용되고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잔액은 모두 국가로 환수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진우입니다.
0: 예, 코스피가 7,870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폭등세를 보이며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한 우리나라 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 합계는 7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가 오늘 상승 출발했죠?
2: 네, 오늘 3.7% 오른 7,775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7,870을 넘기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런 폭등세에 개장 30분도 되지 않아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미국 증시에서 D램 ETF가 강세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초반부터 반도체주를 필두로 코스피의 추가 상승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기술주 훈풍에 폭등세를 보이며 동반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순매도하며 지수를 내리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43% 오른 1212로 출발한 뒤 하락 전환하기도 하는 등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기관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전체 시가총액 합계는 사상 처음으로 7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어선 지 8거래일 만인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합계가 6,430조 원가량, 코스닥이 670조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 상황도 전해주시죠.
2: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7원 내린 1,466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올라서 1,470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최신 휴전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유가는 상승세입니다. 7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배럴당 104달러 선,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99달러 선으로 각각 3%대 상승했습니다. 다만 군사작전 재개와 같은 지정학적 긴장 확대 신호는 없고 국내 증시가 반도체 중심의 AI 랠리를 이어갈 경우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돼 환율도 추가 하락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한 답변에 용납이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협상 전망이 다시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1: 이란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며 미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한 이란 전쟁 내용,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이용정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용납 불가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내심이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란이 보낸 답장을 받아들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완전히 용납 불가하다.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네, 미루고 있다. 딜레이, 이 글자를 세 번이나 썼습니다. 이란은 47년 동안 미국과 세계의 나머지 국가를 가지고 놀아왔다. 이런 표현까지 썼고요.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자 이란은 횡재를 하기도 했다. 과거를 들먹이기도 했습니다. 네, 성일광 교수님. 완전히 용납이 불가하다. 답장이 완전히 마음에 안든 거죠, 지금?
3: 그렇죠.
0: 예.
3: 거의 뭐 찢어버리고 싶다 이 얘기 같은데.
4: 성일광 서강대
3: 상황이
4: 유로미나
3: 안 좋은
4: 연구소
3: 거죠.
4: 교수입니다.
3: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답안이 뭐 50%도 안 되는 저 밑에 있는 최악의 그냥 답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다 이란 측에게만 지금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시면 뭐 그게 100% 미국 쪽에서 확실히 제시를 한 건지는 지금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으나, 너무 조건이 이란 측에서 받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예를 들어서 뭐 20년 우라늄 농축 중단, 뭐 14가지 포인트, 그 얘기에서는 뭐 12년에서 15년 얘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나온 보도를 보시면 20년 농축 중단, 그리고 100% 고농축 우라늄 100% 반출, 그리고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핵시설 해체, 이거 못 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미국이 제안했더라면,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란 측에서 좋은 진전된 어떤 답안이 올 거라고 기대했다면 기대를 잘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춰야 됩니다. 기대치를 더 낮춰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이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게 지금 판단됩니다.
1: 핵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이란이 이제 자국에 남아있는 고농축 우라늄 일부는 이제 일부 희석을 하고 나머지는 삼국 이전하는 그런 방안을 좀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 같은 부분에서 포기를 하는 것을 이제 미국 측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수 있을까요?
5: 그렇죠. 지금 핵을 가진 이란을 용납 못하겠다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확실한 것 같은데요. 이란도 이제 이번에 사실 그 종전 협상안과 관련해서 2차 협상을 할수 있는 어떤 틀을 좀
4: 이용정
5: 만들어가고 이
4: 한국
5: 국면을 관리해
4: 국가전략연구원
5: 나가려면
4: 센터장입니다.
5: 전략적으로 조금 유연성은 보일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핵 문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성일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이 요구한 대로 하면 사실 백기투항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은 2015년에 이란이 JCPOA, 이란하고 미국하고 포괄적 핵 협상을 했을 때그 합의 정도로
0: 예.
5: 어떤 다른 방안을 좀 제시하면서 자기들의 요구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면서 이란이 지금 급한 게 있습니다. 원유 생산이 지금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보관도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있어서, 하르그 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된 저장된 유류를 일부러 바다로 방출한다는 의혹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란이 그런 트럼프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30일간 석유 좀팔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이게 뭐 그냥 서로 눈높이가 어느 정도 다른 게 아니라 협상안을 보고 용납할 수 없다 이럴 정도면, 아마 트럼프도 지금 내일 모레 베이징에 와야 되잖아요. 13일 날 저녁에는 베이징에 도착하기로 돼 있으면
0: 예.
5: 지금 마음이 상당히 급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MOU 형태로라도 좀 봉합을 해놓고 오고 싶을 텐데, 그런 심리를 좀, 그런 입장을 잘 이란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란도 지금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0: 네, 성일강 교수님. 지난주만 해도 분위기 좋았잖아요.
3: 네.
0: 합의가 거의 될것 같고 무슨 한쪽 자리 MOU 얘기도 나왔는데,
3: 네.
0: 파키스탄이 중간에서 너무 분위기를 띄운 건가요? 어떻게 봐야
3: 그러니까
0: 됩니까?
3: 파키스탄 쪽에서 너무 잘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믿었던 거죠. 믿었던 측면이 또 있고, 그러니까 협상이란 게 파키스탄 쪽에서는 계속해서 자기가 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봐라,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최대치, 자기가 끌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믿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 워낙 또 협상의 기술이 안 되는 것도 잘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100% 다 믿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 장짜리에서 모든 게 타결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죠. 어차피 그건 프레임워크니까 한 달 동안 협상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 원칙만 지금 합의를 한다면 한 달 동안 협상을 하고 한 달 부족하면 두 달까지 할 수 있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미국 쪽에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의 레드라인이다, 이거를 받아라, 이거는 사실상 이란 쪽에서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지금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조금만 더, 미국이 조금만 더 이란을 압박하면 이란이 항복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황이 전혀 안 그렇거든요. 상황 판단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0: 그럼 파키스탄이 이란 대표들하고 얘기할 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3: 의사소통은 하고 있지만 파키스탄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계속해서 미국 측에만 계속 양보를 요구해왔어요. 지금까지도 보면. 그래서 미국 쪽은 상당히 불만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란 혁명수비대 쪽이 강경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아무리 찔러도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 쪽에 계속 욕을 하는 거죠. 미국 쪽이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그거는 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잖아요. 미국 측에서 기대치를 낮추지 않으면 이 협상은 더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이란에서 예를 들어서 20년 어떻게 봤습니까? 12년, 10년 정도 낮춰져야 되고 오라는 고농축을 하면 반출,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이란에 그냥 희석해서 남겨두고 나머지는 그러면 미국이 아니더라도 러시아나 다른 국가에 반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미국 측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은 승리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져왔다,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란이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러시아에게 주는 게 낫습니다. 100%, 90% 러시아에 주고 이걸 문제를 푸는 게 낫지 계속해서 자기는 하나도 양보를 하지 않고 모든 걸 다 가져가겠다, 불가능합니다.
1: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제 오바마 때 15년으로 이제 합의를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10년, 12년 여기까지 내리기는 뭐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3: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오바마도 이겨먹고 싶고 이란도 이겨먹고 싶은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 선택지는요. 좋은 선택지 없어요. 나쁜 선택지냐 아니면 최악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0: 네, 이영종 센터장님. 근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을 칭찬을 했을 때는 이란을 좀 움직여봐라 이런 의도였을 거 아니에요?
5: 그렇죠. 무니르에 대한 뭐 그 트럼프의 신뢰는 절대적입니다. 사실 이제 아심 무니르가 뭐 파키스탄의 실질적인 지배자잖아요. 무니르 그 육군 총장은 사실 군부뿐만 아니라 그 파키스탄 권력을 전체적으로 장악을 한 상태에서 지금 면책특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을 안 받는 그런 조항까지도 본인한테 지금 적용이 되고 이러고, 그동안에 그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과정에서도 트럼프가 중재 역할을 잘해줬다. 정말 노벨상감이다 이러면서 이제 환심을 샀고 백악관에 가서도 단독으로 트럼프하고 면담을 할 정도로 이 정도기 때문에 아마 무니르 장군한테 많이 기대를 건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중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파키스탄 입장에서도 이쪽에 가서 좋은 말 하고 이쪽에 가서 좋은 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좀 시각차를 좁혀지는 것처럼 비춰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과정에 가서 이제 문서를 맞추는 9개와 14개를 맞추는 과정에서 보면 차이가 많은 거고 지금 벌써 1차 협상을 이슬라마바드에서 하고 결렬되고 한 지가 12일이니까 지난달 12일이니까 한 달이 딱 됐지 않습니까? 다시 이게 협상을 위한 모멘텀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바쁜 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본인이 이제 아마 좀 그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 뒤에 6월 14일이 자기 80회 생일이고 그거 맞춰서 또 이벤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0: 아, 생일입니까?
5: 그렇죠. 팔순 잔치를 지금 거대하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팔순 잔치가 있군요.
5: 그래서 뭐 백악관에서 지금 UFC 경기도 그 잔대

0: 밭에서 지금 하기로 결정이 돼 있고 이런
1: 예.
0: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마음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1: 예.
0: 미중 정상회담 이후 이번 주말부터 아마 6월 14일 그 직전까지 또 다른 레벨의 어떤 협상들, 타결 이런 것들을 다시 시도할 것 같습니다.
1: 예.
2: 그럼 이쯤 되면 사실 파키스탄만으로는 중재의 역할을 좀 하기 좀 힘이 붙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3: 네.
2: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보도는 이제 카타르가 다시 한 뭐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협상 노력을 하고 있다. 파키스탄이 이어서 그리고 파키스탄 또 카타르가 또 미국하고도 친하고 이란하고도 친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과거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핵 협상에도 카타르가 중재를 많이 했었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지금 봉합을 하지 못하고 지금 시진핑 주석을 만나야 되고요. 그럼 시진핑 주석에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빚을 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관련해서 좀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안전하게 개방이 되지 않는 상황. 이란이 계속해서 해협을 봉쇄하는 것은 국제사회 전체 모든 국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왜 중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냐. 이란에 대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좀 외교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갈 길이 바쁩니다. 미국, 중국하고 여러 가지 의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란 얘기를 꺼내다 보면 차이가 불리하죠. 왜냐하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저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1: 네.
3: 이렇게 봅니다.
1: 어쨌든 지금 일정을 보면 중국도 가야 되고 그 날짜도 바꿀 수가 없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팔순잔치도 해야 되고 일정은 많은데 이란은 지금 뜻대로 따라주질 않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이 상당히 좀 조급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주말 사이에 SNS에 AI 합성 이미지들을 상당히 많이 올렸죠?
2: 네, 그렇습니다. 예. 이란 공격을 격퇴하는 것을 떠올리는 그런 인공지능 합성 사진들을 연달아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아, 단순히 압박용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는 건지 화면을 보시면서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늘을 날던 나비가 다스러지면서 바다로 떨어지듯이 자 이란 국기를 단 드론들이 불길에 휩싸인 채 바다로 추락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그제 자신의 SNS에 올린 인공지능 합성 사진인데요. 이 드론들이 나비처럼 떨어진다는 조롱 섞인 제목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런 사진도 게시를 했습니다. 안녕 드론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미 함정이 레이저로 드론을 모두 격추하는 그런 사진이 또 올렸습니다. 이 사진들을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란 함정이 격파되거나 바닷속에 침몰한 듯한 AI 사진을 폭풍 게시했는데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이란의 전력을 조롱하는 일종의 경고성 취지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압박에도 이란이 아랑곳하지 않은 채 버티기 전략에 나서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초조함만 드러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이영종 센터장님
0: 네.
1: 지금 보셨는데 마음은 저렇게 내가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한다. 뭐 이런 걸 반영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0: 그렇죠. 저게 예. 뭐 좋게 봐도 심리전적인 어떤 전쟁에서 이런 측면일 수는 있죠. 그런데 저거는 전선사령부나 뭐 미국의 중부사령부나 이런 데서 할 거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할 사안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이제 그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으니까 저런 거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이기고 있고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심정은 알겠는데요.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여성들이 죽거나 다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그 여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렇게 좀 여유를 부리는 모습도 본인의 어떤 그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과장하게 또 상대방을 조롱하는 저런 것들이 얼마나 글쎄 의미가 있을지는 좀 트럼프 대통령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2: 이렇게
0: 네.
2: 여유를 부리려는 사진을 올리는 게 오히려 여유가 없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0: 그렇죠.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 내부적으로 지금 많이 어렵죠. 여러 가지 그 지금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이제 미중 정상회담 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이란 문제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껏에서는 이란 문제 잘 매듭하고 가서 너희들 이란 석유를 90%나 사주니까 너희가 이란 좀 압박해라. 그리고 너희들 저 산둥성에 있는 소형 정유사들이 몰래 기름 갖다가 이렇게 정유하는 거 알고 있다. 그런 거 중단해라. 이래야 되는데
1: 네.
0: 내부적으로 보면 본인이 지금 전 세계에다 했던 그 보복 관세 그것도 다 지금 불법으로 인정받았고 며칠 전에는 또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에서도 글로벌 관세도 불법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진핑하고 가서 핵심 의제인 관세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안 풀리는 상황입니다.
1: 네. SNS를 통해 본인의 좀 답답함을 토로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성윤관 교수님, 지금까지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가 얼마나 부상을 입었는가 혹은 살아있는가 이런 추측을 긴 시간 동안 해왔잖아요. 네네. 처음으로 구체적인 이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무릎과 등을 다쳤지만 회복 중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3: 뭐 얼마나 신빙성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 이것도 믿을 수 있는 겁니까?
3: 네, 저는 뭐 지금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2시간 반 동안 대통령 아니 저기 최고 지도자를 만났다. 그것도 사실 뭐 아니 사진도 없잖아요. 최소한 사진이라도 한 장 나왔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만났다고 하면서 이제 그것도 몸이 안 좋은 부상 당한 사람을 2시간 반 동안 어떻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1: 약간 신비주의죠. 이런
3: 그러니까 거기다가 마지막에 우리 또 아직도 의식이 좋고 책임감이 많으시고 일을 열심히 잘하신다. 상당히 미화하는 내용을 예. 또 덧붙였어요. 물론 최고 지도자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만 이 만남 이후에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시점 자체가 이란 내부에서도 어찌 보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생사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마샤드라는 아주 종교적인 도시에서 이란의 공습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사진을 만드는 어떤 플래카드가 있었는데 그 플래카드에 모스타브 얼굴이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소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단결이 필요한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뭐 지금 협상파, 강경파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란 내부가 너무나 분열, 혼란, 난맥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좀 단결된 모습 그리고 우리 최고 지도자가 전혀 지금 통치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아마 조만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고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란은 어차피 언론도 통제를 하고 있고 다양한 정보들을 지금 혁명수비대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했다. 그리고 이란 종전환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전쟁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큰 변수인 건 맞잖아요.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0: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미국도 비슷하겠습니다만은 핵을 가진 이란을 용납하기가 어렵다 이런 원칙이 분명하겠죠. 자기들이 비록 핵을 갖고 있지만 이란이 핵을 가질 경우 또 그 과정이 지금 보면은 북한이 핵을 갖는 과정에서 1990년대 초반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처음에 평화적으로 우리 핵을 이용하기 위한 원자력 발전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기만을 하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핵무기를 갖는 이런 과정을 가는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한 저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지금 이대로 전쟁이 매듭되거나 이란이 이런 기세를 가지고 트럼프가 그냥 흐지부지 전선에서 빠진다 이러면 이란이 다시 중동의 맹주로 이전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어떤 위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도 물리쳤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건드릴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던 2월 말만 해도 12월부터 벌어졌던 민주화 시위라든가 경제화를 요구하는 이런 시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던 상황인데 오히려 내성을 키워주고 견고하게 해주는 이런 상황을 네타냐후가 그냥 두고 볼 거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스라엘이 결국에 나중에 아마 트럼프가 종전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빠지려고 해도 이스라엘은 특히 이제 이란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쪽을 끝까지 자기네들은 독자적으로라도 뭐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나서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설 공산도 있습니다.
1: 어쨌든 지금 굉장히 답보 상태가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용종 센터장님,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 가는 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또 전망도 많거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음속에 시진핑 주석한테 어떤 요구안을 좀 가져갈까요?
0: 일단 뭐 기본 의제는 관세 문제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대만 문제가 있고 또 뭐 민주화 인사들 여러 명 이제 석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 이란 관련해서는 어떤
0: 이란 관련해서 그 의제를 이제 또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근데 예. 역시나 이제 그 중국이 이란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뭐 기본적인 거는 이란에다가 무기를 지원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마라. 근데 그동안에 보면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쪽을 지나던 선박 자체를 지금 미국이 한 척을 지금 정지를 시켜놓고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네. 5천 개나 실려 있는데 그게 이제 이란 쪽으로 중국이 지원하는 무기이거나 아니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어떤 물자를 싣고 있다. 이게 미국의 지금 의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단해라. 물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기를 시진핑한테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레터를 보냈더니 시진핑이 안 하겠다고 했다. 이란에 대한 무기 지원은 없다고 했다. 이거를 예. 아마 대면 접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란의 석유를 수입하는 거의 90%를 수입하는 주 수입국으로서 너희가 이란에 대한 압박에 좀 동참해라 이런 게 있고 아마 그 군사적인 그 해양에서의 자유 통항을 확보할 수 있는 다국적 연합의 어떤 그 연합체 거기에도 참여해라 이렇게 압박을 할 공탄이 있습니다.
2: 아직 전쟁이 일단 끝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네. 만약에 중국을 만나서 우리가 뭐 일정 부분을 양보를 할 테니까 이란과 관련된 거는 좀 참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그 중국과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나요?
0: 중국과요?
2: 네네네.
0: 트럼프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중국의 어떤 대이란 관련한 역할을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뭘 양보를까지 할 그럴 공사는 제가 보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게 결국은 관세 문제를 틀로 해가지고 서로 좀 협의를 해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뭐 시진핑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양측 간의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부과했던 145%의 어마어마한 그 상호 관세 그리고 중국도 125%의 보복 관세를 매겼었거든요.
1: 예.
0: 그거를 지금 각각 115%포인트를 줄여서 뭐 한 10% 그리고 35% 이 정도 30% 정도만 하는 걸로 양측이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어떤 조정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미중 정상이 어떤 충돌을 하거나 서로 간에 간극을 벌리는 게 아니라 아마 좀 의견을 일치해가는 그런 쪽으로 수렴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시진핑 주석도 지금까지 이란 전쟁의 개전 이후부터 어떤 행보라든가 발언들을 보면 중국의 국제적인 역할, 분쟁 해결사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뭐 미중 정상 간에 어떤 이견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회담에 어떤 한 6차례 정도 만난다고 하는데요. 2박 3일 동안. 그 기간에 나오는 합의문에서는 양측이 이란 문제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쪽에 머리를 맞대는 쪽으로 저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1: 네, 미중 간에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상당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남우호. 이 피격당한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외교부 브리핑도 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4: 미상의 비행체
5: 박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4: HMM 남우호 선미 좌현 평행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하였고 타격으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 및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 기관을 통해서 감식 등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그것이 누구 주체가 누구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이번 피격이 미사일인지 드론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공격 주체가 누군지 이게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이고요. 들어본 네. 것처럼 지금 이란 내에서도 좀 엇갈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요?
3: 그렇죠. 이란 내부는 지금 어쨌든 외교부 쪽에서는 계속해서 부인해왔죠. 우리는 아니다. 일단 뭐
5: 성일광 서강대 유럽문화연구소 교수입니다.
3: 누가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란 관영 통신들 두 곳에서 이미 우리가 했다. 이난했다, 뭐 혁명수비대일 가능성이 높겠죠. 한 이유는 미국의 군사작전 중에 있었고 프리덤 작전이죠. 그 상황에서 다른 선박들이 미군 군함과 함께 탈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다른 선박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었겠죠.

0: 움직이지 마라. 통제는 우리가 하고 있다. 움직이다가 예. 잘못하면 다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시범 케이스를 좀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선박이 지금 공격을 받았고 의도적인지 아니면 무작위로 공격을 했는데 운 나쁘게도 우리 한국 선박이 공격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날 또 다른 주변을 보시면 프랑스 선박도 공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중국 유조선도 위에 갑판에 불이 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1: 그러니까 뭐 특정 국가를 노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0: 그러긴 한데 그것도 지금 확인할 수는 없죠. 왜 그러면 프랑스 선박이 공격을 받아야 되는지, 왜 한국 선박이 공격을 받았는지, 그 많은 선박 중에 사실 우리는 26척밖에 안 돼요. 2,000척이 넘는 선박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공격을 받아야 됐냐. 예. 이것이 이제 지금 규명을 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정부도 이제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판단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조사 결과 그러니까 이란군에 의한 어떤 군사적인 공격이다라는 것이 좀 명확하게 밝혀지면 외교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한 이란 관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좋았는데 정부가 초기부터 대응을 좀 잘못한 거죠. 국민의 안전 또 생명, 여기가 전쟁 수역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상선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타고 있는데 공격을 받은 징후라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안보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4일 날 정부가 대응에 나섰죠. 전날 이제 밤에 피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런데 첫 회의를 연 게 비서실장이 주재해가지고 했어요. 네네. 5월 5일 물론 그 어린이날이고 휴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비서실장이 대응해서 이게 될까? 그 비난이 있으니까 그 다음 날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이 나왔는데 피격이란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알아보니까 좀 아닌 것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NSC 회의도 안 하고 이런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럼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배가 이란에 의해 가지고 맞았다. 또 현지에 있던 중부사령부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전쟁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한국이 이란으로부터 피격을 당했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 많은 통보나 언급을 무시할 정도의 결정적인 정보를 정부가 갖고 있었느냐? 지금 결과적으로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선거를 앞둔 기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정치 쟁점화가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거는 좀 분명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아직까지도 주체가 불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정부의 말과 행동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보면은 쿠제치 서울 주재 이란 대사가 사실상 초치가 됐어요. 네네. 외교부에. 그러면 누가 쌌는지도 확인도 안 됐는데 이란 대사를 초치한다? 그럼 이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란 대사가 와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외교부에 물어봐라 이러고 갔다는 거는 정부가 이미 이란의 소행이라는 걸 분명히 확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대사를 부른 건데 지금 아마 그거를 말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못하고 있는데 지금 뭐 미상불상체라 그러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 5월에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를 발사체, 불상발사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우리 그 네티즌들이 부처님 그 불상이 불을 뿜으면서 남아가는 이런 날아가는 이런 밈까지 만들어서 조롱하고 이랬거든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민 안전 또 현지에 아직도 26척의 우리 배가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란에 대해서 조금 더 단호하게 이 항의를 하고 후속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정황상 그리고 이제 미국 발표로는 이제 이란의 공격이 이란 미국 발표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란과의 또 관계도 또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그렇죠. 정부의 현실적인 입장이 있는 건데 프랑스는 공격받고 함선을 지금 보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 어떤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0: 그렇게 저희도 이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란으로 결정이 난다면 판단이 된다면 바로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군함을 보내서 남아있는 우리 선박들에 대한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쟁의 추이를 보면서 조금 천천히 결정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프리덤 작전이 진행되면 우리한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작전 재개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는 제 생각에는 조금 빨리 급하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보다는 어쨌든 최종 결과를 보고 그다음 미국하고도 또 대화를 통해서 다른 방안을 또 우리의 선박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1: 예.
0: 다만 이란하고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거라.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0: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4: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5: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8: 제가 들어드릴게요.
19: 여기 앉으세요.
1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0: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0: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0: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곧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오후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내일 새벽이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남 지역에는 10에서 60mm, 서울과 경기 북부에 5에서 10, 경기 남부와 강원 지역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는 26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일부 구간에서만 짧게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이촌동 부근 일대로 짧게 밀리고 있고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차간거리를 좁히는데요. 동작대교 아래 1차로에서는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차량이 밀립니다. 반대편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반포대교 목간 지점 1차로를 막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동호대교 부근부터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한강 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만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 광주의 한 골목이었습니다. 17세 여고생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남성

은 이미 이틀 전부터 같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고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거리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경찰에는 AI 범죄 예측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우리를 본다는 인공지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AI시다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다가온 적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틀을 다시 걸어보려 합니다. 시스템이 보지 못한 그 거리, 그리고 우리가 놓친 신호들. 5월 11일 월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네, 2026년 5월 11일 목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온 AI 라디오 오너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AI 진행자 에어와 함께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는 천연지능 인간 진행자 김우성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죠. 저도 이 기사 속보로 뜨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특히 목숨을 잃은 그 여자 고등학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AI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해서 혹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많은 대중들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저희 프로그램은 계속 고민해 왔고요. 그런 연장선에서 AI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AI와 많은 기술과 또 이런 유사한 사건이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뭔지를 좀 저희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끔 또 AI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책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라디오 다큐멘터리를 AI로 만들어 봤습니다. 들으시기 전에 꼭 확인하실 부분은 이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김형준 박사라는 사람, 이 존재는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범죄 심리학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가 AI에게 학습시켜서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큐 형태로 구성했거든요. AI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 역할, 가면, 가상의 페르소나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사실관계는 저희가 보도된 내용을 따랐고요. 해석과 분석 부분은 AI가 학계의 통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있을 법한 전문가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공감대가 되고요. 또 이 희생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두려움에 떨 수 있는 많은 범죄 피해를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만들었으니까요. AI가 만들어낸 라디오 다큐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이코패스 분석을 했는데 지금 일단 YTN 속보에 의하면 사이코패스 점수에는 미달이라고 해요. 근데 사는 게 재미없어 범행했다라는 이 장 씨의 진술과 끔찍한 범행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여러분들과 AI가 구성한 방식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만나보죠.

0: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 0시 11분 광주의 한 골목에서 17세 여고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30대 남성. 그는 이미 이틀 전부터 흉기를 들고 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전과 없음, 정신과 진료 기록 없음, SNS에 남긴 예고도 없음. 우리는 이 사람을 미리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시스템이 보지 못한 이틀, 그 거리를 다시 걸어봅니다. 5월 3일, 가해자는 흉기 두 점을 손에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5월 4일에도 같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범행 직전 배회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단어를 다르게 읽습니다.
1: 이틀이라는 시간은 충동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이미 완성된 시나리오가 외부 자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0: 가해자가 들고 있던 흉기 두 점 중 한 점은 포장조차 뜯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 준비는 했지만 쓰고 싶지 않았다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배회는 수십 번의 중단 결정이 반복되는 시간이었고 결국 한 번의 실행 결정이 이긴 겁니다.
0: 그 이틀 동안 그를 본 사람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5월 5일 새벽, 가해자는 같은 골목에서 한 사람을 두 번 마주쳤습니다. 17세 여학생이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은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1: 이를 범죄학에서는 트리거 수렴이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운이 나빴던 게 아닙니다. 가해자의 내면 논리가 그 상황을 신호로 읽은 것입니다.
0: 새벽, 인적 드문 거리, 혼자, 10대. 이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된 순간, 가해자의 내면에서는 어떤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1: 우리는 이를 피해자 선택 스크립트라고 부릅니다. 의식적 계획이 아닙니다. 사회적 패배감이 오랫동안 축적된 사람의 내면에 자동화된 필터로 작동하는 겁니다. 내가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상대는 누구인가? 그 조건이 충족된 순간 내부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0: 체포 직후 가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게 재미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1: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 진술을 확장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를 외부 파괴로 전환하는 패턴입니다.
0: 그러나 전문가가 더 무섭다고 말한 지점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1: 이 전환은 누군가를 증오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이유, 아무도 증오할 대상이 없어서 발생하는 공허감, 그것이 동인입니다. 이 진술이 진실이라면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처벌의 위협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고리였을 겁니다.
0: 한 달 전, 그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습니다. 그 후로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사람도 그가 미워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천천히,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능형 CCTV는 배회, 침입, 쓰라짐, 싸움 같은 행동을 1초 안에 탐지합니다. 경찰청은 인공지능 범죄 예측 시스템 프리카스로 100m 단위의 위험도를 매시간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모든 시스템 바깥에 있었습니다.
1: AI는 데이터를 먹고 삽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가해자는 전과도, SNS 위협도, 정신과 이력도 없었습니다. 범죄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콜드 패스웨이, 냉담 경로라고 부릅니다. 위기 신호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내부에서만 축적되는 유형입니다.
0: AI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디지털 세계에서 이미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이틀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1: 지역사회 고립 탐지 시스템입니다.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단순한 겁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고 연락이 끊기고 외부 활동이 사라진 사람을 주변이 알아채는 구조. 지금 우리 사회엔 이게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누군가 3개월째 혼자 있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0: 영국에는 고독부 장관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고독사 방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우습게 들렸습니다.
1: 그러나 실증 연구는 일관됩니다. 사회적 고립이 줄어들면 자해와 타해가 함께 줄어듭니다. AI보다 이게 먼저입니다.
0: 테러리스트도 아닌 사람이 이틀 동안 칼을 들고 걸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그는 혼자였습니다. 다음 이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옆집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YTN 라디오 다큐멘터리 이틀의 거리.
2: 네, AI로 구성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셨으면 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고생과 그 여고생을 도우려고 하던 남자 고등학생을 살해하고 다치게 한 범죄자의 죄가 용인되지는 않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모두 도둑질하지는 않습니다. 배가 고파도

0: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배고픔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외롭고 고독하다고 해서 모두가 이런 선택을 하진 않습니다. 그 범죄자는 정당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로 인해 조금이라도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떠셨어요? 이 김영준 박사, AI가 학계의 통서를 학습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범죄 심리학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관계는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해석된 부분은 공개된 범죄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저희가 재구성했습니다. 이틀 동안 칼을 들고 걸었는데 왜 우리는 못 발견했을까요? 범행을 저지를 만한 대상의 여고생이 그 자리에 나타난 그 비극을 왜 우리는 막을 수 없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질문도 함께 던진 얘기였었습니다. 스마트폰과 CCTV와 AI 이것들이 조금 더 인간을 고립되지 않게 그리고 이런 비극적 사건을 예방할 수 있게 발전하기를 저희는 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낸 AI를 활용한 6분짜리 짧은 미니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네, 마음이 먹먹하네요. 양치질 뉴스 듣고 오시죠.
1: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막 칫솔을 드셨나요?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3분 동안 입안은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까지 뉴스의 기스로 개운하게 닦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하시면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흐름이 선명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상쾌하게 깨워줄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짜드립니다. 코스피가 장중 7,800선을 터치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3.7% 오른 7,775.31로 출발해 한때 7,800선을 돌파했고 삼성전자는 6.5%가량 급등한 28만 6천원, SK하이닉스는 9.8%가량 폭등한 85만 2천원에 거래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일 만에 코스피 목표치를 8,000에서 9,000으로 다시 상향하며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돼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올라갑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기본 세율 6%에서 45%의 중과 세율이 더해집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되고요. 여기에 지당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치솟게 됩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 흐름과 부동산 시장 영향에 시선이 쏠립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한 HMM 남우호, 정부 합종조사 결과 미상 비행체에 의한 외부 타격으로 결론났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비행체 2기가 약 1분 간격으로 남우호 선미를 두 차례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좌측 선미 외판에는 폭 5m, 깊이 7m의 파공이 생겼고 기관실 바닥이 뚫리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군 소식통과 전문가들은 두 대의 드론이 같은 지점을 연달아 때리는 더블탭 전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저녁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조사 결과를 전달했지만 공격 주체는 예단하지 않겠다며 비행체 엔진 잔해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며 외모 품평 댓글이 논란이 되고 사흘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후라이드 치킨 부부 사이에서 양념치킨 아기가 태어난다는 설정으로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사이 의사 캐릭터가 등장해 불륜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SNS에서 유행 중인 과일 불륜 밈을 따라한 것으로 보이는데 누리꾼들 사이에선 불륜을 희화화한 설정이 불쾌하다, 여성 혐오적이다 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페리카나는 그제 인스타그램에 표현의 적절성과 사회적 인식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AI 컨텐츠가 빠르게 광고에 접목되는 만큼 기획과 검수의 책임도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입안이 개운해지는 3분,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0: 네, 자 호르무즈 해협 우리 상선 공격받은 거 여야의 정쟁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정당한 대응과 국익을 위한 결론을 내시는데 모두 머리를 맞대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대부분 국민들 생각이 그렇겠죠.
2: 에어야,

0: 궁금한 거 있어.
1: YTN 라디오의 인공지능 DJ AO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는 무료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0: 네, 어딜 가든 AI를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치매 노인이 길을 잃었는데 뭐 30분 만에 발견했다 이런 미담 뉴스 있잖아요. 그런 뉴스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송 주황산에서도요, 초등학생이 실종돼서 경찰과 관계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6분짜리 미니 다큐로 만나본 이 슬픈 이야기, 부모나 혹은 여성분들은 많은 경험하실 거예요.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밤에 길을 걷다가 흉기를 든 사람 만나면 답이 없죠. 이런 상황을 AI는 좀 도와줄 수 없을까라는 고민이 있는데요. 그래서 AI가 유용해, 유용하지 않아 이렇게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을 넓혀서 정말 우리가 AI를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겠죠. AI 전문 매체입니다. AI 매터스의 이종철 수석 에디터,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종철입니다. 예.
0: 앞에 저희 다큐 보셨죠?
1: 네, 봤습니다.
0: 영상과 함께 저희 담당 PD의 능력이 갈수록 좋아지는 건지 AI가 뛰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1: 이거 뭐 1시간짜리 방송을 하셔도 될 수준인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네. 예. 이게 사실 좀 방식이 좀 뭐랄까요, 익숙하면서도 아직 낯선 분들도 있는데, 전문가 이야기를 모아서 저희가 가상의 전문가가 말하듯이 했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1: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방송국에서 많이 쓴다고 듣긴 했는데 이렇게 완벽할지 사실 몰랐습니다.
0: 예, 김세령 PD가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은 조금 뭐랄까요, 이 사안을 좀 더 깊이 있게, 그 다음에 본질에 가깝게 청취자분들이나 뉴스 소비자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좀 전문 매체에 계시니까 아, 이건 조금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개선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봤는데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완벽한 게 반대로 단점이 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 녹음하는 회사에 잠깐 다녔었는데
0: 예네.
1: 프로파일러 분들 그 녹음하시는 거 많이 봤거든요.
0: 네.
1: 근데 프로파일러 분들 막 너무 감정이 격해지셔서 욕기도 욕도 하고
0: 맞아요.
1: 막 우는 분도 계시고
0: 네.
1: 그게 이유가 물론 방송에는 그 장면이 나갈 수 없지만 분하신 거예요.
0: 그럼요.
1: 그때 그 사람을 못 잡았던 거에 분하고, 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분석을 해도 다시 화가 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방송에 쓸 수 없는 멘트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0: 예.
1: 근데 반대로 시청자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더 감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야,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인간의 공감 능력뿐만 아니라 이걸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같이 공명할 수 있는, 같이 울릴 수 있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AI는 사실 본인이 준비한 것만 깔끔하게 끝내는 스타일이니까 좀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CCTV 세상이라고 할 만한 대한민국입니다. 누가 네, 뭐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시민의식이 뛰어나 뭐 카페에서 핸드폰 올려놓고도 가도 아무도 안 훔쳐가 이러는데, 또 반대쪽에서는 야, 대한민국에 CCTV가 얼마나 많이 깔려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같은데 네. 이것도 AI 기술이 많이 접목됐죠?
1: 네. 이제 AI CCTV라는 항목이 나오면서 그 비추고 있는 걸 판단할 수 있는 CCTV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0: 네.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1: 예전에 딥러닝 시절부터 있긴 있었는데요.
0: 네.
1: 예전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딥러닝 시절에 AI CCTV를 도입했다가 오타율이 90%인가 나오는 바람에 다 그 철회를 한 적이 있고
0: 네.
1: 최근에는 이제 그 서울이나 전남, 광주 이런 데서 AI CCTV를 적용 중입니다.
0: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도 저희가 AI를 통해 설명을 했지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범죄자가 이제 단서를 남기고 갔을 때 예전에는 흐릿하면 윤곽 정도만 보이고 뭐 옷 색깔 정도도 보일랑말랑하면 아 이거 사실상 이런데, 요즘은요 그 사람의 걷는 패턴을 인식해가지고 찾아내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걷는 패턴, 그리고 뭐 어디서 나타나는지, 무슨 옷 입었는지 이런 거를 다 식별을 할 수 있는 게 현재의 AI CCTV입니다.
0: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범죄를 막고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데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AI CCTV라는 게 정확하게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좀 행동이나 방금 얘기한 것들 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분석해내나요?
1: 네. 행동도 분석하고요. 이동 경로 같은 것도 당연히 추적할 수 있고
0: 네.
1: 뭐 서성인다거나 어디서 자꾸 나타난다거나 이런 패턴을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AI CCTV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아 근데 이제 뭐 보니까 싸움도 이렇게 딱 AI로 캐치를 해요. 그러니까 몸싸움 같은 경우 범죄일 수도 있고 막을 수 있잖아요. 관제센터로 네. 보내서 이거 이상해, 이거 범죄인지 아닌지 봐 이렇게 하고 사람 달려주는 건데
1: 네.
0: 뭐 수석 에디터께서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막 야 이러고 하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정확도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1: 정확도는 지금 경찰청에서 도입한 사례로는 90%가 된다고 하는데요.
0: 예.
1: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싸우는지 그냥 장난치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0: 맞아요.
1: 이런 부분은 빼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0: 예. 자, 그럼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광주 사건 어떻게 이거는 뭐 저희 오늘 준비된 질문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사건 뉴스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1: 너무 슬픈 사건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0: 예, 왜냐하면은 그날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부모도 아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벌어졌기 때문인데 네. 그냥 산책하는 사람의 평범한 배회로만 보였을 거예요. 이 장모 씨 범죄자
1: 흉기를
0: 들고 이틀 동안 그 거리를 다녔다고 하는데 네. AI를 통해서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1: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으로 무조건 뭐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0: 지금으로서는 완벽하지 않군요.
1: 네. 이게 사람이 파악해도 어려운 거였기 때문에 AI가 그 사람이 훈련시키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 AI라고 해서 완벽하게 뭐 범죄인지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0: 예.
1: 또 인권 문제로 또 범죄로 판단해도 안 되는 거고요.
0: 그렇죠. 만약에 뭐 범행을 저지르려고 거기를 계속 배회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1: 네.
0: 저분이 3일째 저 자리에서 똑같이 걷네라는 걸 범죄 신호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해 주셨고요. 최근에는 좀 AI의 좋은 점이 이제 그런 걸 판단 내리기보다는 잘 확인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좀 설명해 주거나 해석해 주는 영역도 있다고 해요. 어떤 겁니까?
1: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전 언어 모델이라는 거는 이 상황 자체를 언어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기서 자꾸 배회한다.
0: 예.
1: 뭔가 패턴이 이상하다. 이런 거를 예전에는 이제 범죄 영화 보면 사건이 터지면 CCTV를 사람이 다 돌려봐야 되잖아요.
0: 네.
1: 그거를 AI가 파악하고 있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사람한테 먼저 알림을 주는 시스템을
0: 갖고서 비전 언어 모델 즉 보이는 영상을 언어화한다라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급하게 검색할 때 만약에 지금 이제 주황산에 초등학생 아이를 잃어버렸잖아요.
1: 네.
0: 그러면 만약에 그런 AI CCTV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라고만 치면은 관련된 영상만 쫙 재빨리 찾아서 주겠네요.
1: 네. 어린아이 그리고 뭐 어떤 옷을 입은 어린아이 이런 것들을 빨리 생인화해서 사람한테 알려줄 수가 있죠.
0: 그러면은 범죄 예방이나 피해 회복 혹은 구조에 어떤 이점이 있는 겁니까?
1: 이게 사람이 직접 보면 그 골든아워 이걸 놓치게 됩니다. 시간이
0: 돌려보는 동안에 시간이 네. 있으니까. 네.
1: 뭐 이틀 지나버렸다. 사건 이후에 이틀 지나버렸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해지죠.
0: 맞아요.
1: 그런데 AI가 찾아주면 5분, 10분 안에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서 지금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차가 뭐 범죄 차량이 있다 그러면 차가 지금 어디 있고 어디를 지나갔고 이런 거를 다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사의 골든아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0: 이야, 여러분 CCTV 보는 동안에 만약에 한겨울이다, 영하 20도다 그러면 이틀이면 보통 사람은 생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1: 맞습니다.
0: 이런 걸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AI와 비전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영상을 언어화해서 빨리 찾을 수 있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범죄에 대한 얘기도 너무 안타까워서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예측한다라는 게 아직은 어렵다,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했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가 자살을 생각하다가 확장 자살이라고 약자를 골라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 속마음을 좀 체포세 털어놓거나 뭐 얘기를 하거나 요즘은 보면 포렌식 하면은 다 AI 검색 기록을 보더라고요. 그 독극물 살해 사건도 그렇고요. 이런 것도 좀 비슷한 사건 사례가 있다고요 해외에서도요.
1: 네, 올 2월에 있었던 캐나다의 텀블러 리치 총기 사건이 비슷한 사례였습니다.
0: 네.
1: 요 가해자가 범행 8개월 전부터 챗GPT에 범행 계획을 계속 털어놨었어요.
0: 네.
1: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의논도 하고 그래서 챗GPT도 OpenAI 챗GPT도 이 사람을 위험군으로 분류하기는 했습니다.
0: 아, 인지했군요. 네. AI 엔진 자체에서. 네.
1: 그런데 사법 당국에 통보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총기 사건이 났고 8명인가가
0: 그랬었죠.
1: 사망했습니다.
0: 이게 좀 애매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용자가 뭐 이게 소설을 쓰는 건지 그냥 아무 말을 하는 건지 진짜 범행을 하는 건지는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이걸 또 공개하거나 당국에 신고할 수 없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인 거겠죠.
1: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그 살인 계획 이런 거를 AI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이 사람을 잡아들인다 하면 봉준호, 박창욱 감독은 바로 잡혀갈 겁니다.
0: 그 저기 시나리오 감독들 쓰는 거 굉장히 치밀하니까요.
1: 네. 그러고 저도 그런 소설을 쓰는데 누가 AI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AI를 못 쓰게 되는 거죠.
0: 야, AI를 활용해서 사실 요새 작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정보를 습득해서 구체화시키는 거라든지 이게 되게 좋기 때문인데, 갑자기 마이너리티 리포터라는 네. 영화,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에 범죄를 미리 예측해서 범행을 막는다는 명목하에 이제 잡아 가두잖아요. 네. 처단하기도 하고 그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요새 얘기를 하거나 혹은 자기 심리 상담을, 여기서 이제 콜드 패스웨이라고 했죠. 저희가 냉담 경로라고, 위기가 드러나지 않는데 자기 자신만 아는데, 대개는 AI랑 요새 많이 대화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외롭거나 고립된 사람일수록.
1: 네, 맞습니다.
0: 그거를 알면은 좀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정보를 줘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이건 굉장히 윤리적 판단의 영역인 것 같아요. 어려워요.
1: 네, 어렵습니다.
0: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1: 이게 한국전자연구원 애들이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김명주 소장이 어떤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0: 예.
1: 이거를 기업 자율이 아니라 사회 안전 차원에서 공론화를 통해서 운영 방식과 신고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기업에게 맡기지 말고 이 어떤 선을 우리끼리 같이 정하자,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0: 예.
1: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면 좋겠지만 도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권
0: 맞습니다.
1: 문제 때문에.
0: 이게 참 AI를 사용했다는 게 범죄 도구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도 지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경찰도 AI를 활용해서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을 쓰고 있다고요, 이미?
1: 네. 무려 5년이나 됐는데요. 네. 2021년 5월부터 경찰청이 프리카스라고 해서 도입한 상태입니다.
0: 프리카스요?
1: 네. 그 CCTV를 100제곱미터 단위로 쪼개서 2시간마다 이제 범죄 위험도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0: 아,
1: 10등급까지
0: 네.
1: 나눠서. 그래서 뭐 방화나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할 수 있고, 다른 여기에서 지금 범죄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거를 2시간마다 판단하는 시스템.
0: 아, 그러니까 AI가 100제곱미터 단위 이 뭐로 살펴본 다음에 10단계, 10개 단계의 어떤 위험도를 미리, 범죄 위험도를 평가하는 거. 아, 이 얘기하면 또 아니 그 사건이 일어난, 여고생 피살 사건이 일어난 곳에 그게 있었나, 그게 적용됐나, 이런 또 질문들 하실 것도 같아요.
1: 근데 그 광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징후가 거의 없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라서,
0: 그러니까요.
1: AI가 판단을 했어도 개입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예, AI 다큐에서 끝에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연결고리를 더 강화해야 된다. 물론 직접적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그 얘기다. 뭐 더 좋은, 더 뛰어난 AI와 CCTV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문제를 알아차리고 그 문제를 네. 미리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의 온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게 보편화되고 더 고도화되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AI 시스템이.
1: 네, 맞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편견이 있으면 그 결과도 편견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0: 아, 맞네요.
1: 네, 미국에서도 프레드 폴이라고 흑인이나 유색 인종 거주 지역을 고위험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를 고위험으로 분류하는 순간 거기에 더 많은 인프라가 투입되게 되고
0: 예.
1: 그러면 범죄가 발생하는 비율보다 잡아내는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0: 네.
1: 그러면 거기는 더 고위험으로 판단이 되죠.
0: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네요.
1: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0: 실제로 시스템을 영국에서 도입했는데 흑인이 백인보다 경찰 건물을 더 받았다고요.
1: 네. 3.3배 더 많이 받았다고 나옵니다.
0: 이게 편견이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AI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1: 네. AI는 인간이 주는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인간의 편견이 그대로 반영되게 됩니다.
0: AI가 실제 5년 전에 우리나라도 지금 프리카스라고 해서 경찰이 범죄 위험을 예방을 단계별로 볼 수 있는 게 도입되어 있고 한데, 아, AI 전문 분야 이런 내용들을 취재하시면서 좀 청취자분들 지금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러실 것 같아요. 들은 분들에게 약간 좀 조언이나 마무리의 말씀 제안 한마디 해주시죠.
1: 네, AI 권지센터는 이미 실제로 우리 곁에 와 있고요. 많이 범죄를 잡고 예측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0: AI도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쓸 것이냐가 중요하고, AI가 위험 신호를 주면 사람이 판단하고 법이 이제 기준을 만들고 이 모든 단계가 다잘 작동해야 이 AI 관제 센터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작동을 안 하면 캐나다나 미국 사태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광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어떤 흔적이 별로 없었어요.
1: AI도 SNS도 없었다고
0: 네,
1: 하더라고요.
0: 갑자기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AI만 믿지 말고 AI가 할수 없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AI 매터스 이종철 수석 에디터가 얘기한 마지막 얘기가 와닿습니다. AI도 SNS도 정신과 기록도 어떤 것도 없을 때할수 있는 건 결국 인간 아닌가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들. 아, 참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오늘은 뭐랄까요? 신기하고 재밌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할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종철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Way 네, 오늘의 방송 내용을 온웨어만의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옆집의 이름인데요. 옆집에 사는 사람 이름 혹시 아십니까? 이름은 모르더라도요. 뭐 이름을 아는 게 오히려 더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적어도 서로 목례하고 인사하는 사이인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노래로 만나보시죠.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선거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고독부 장관, 언뜻 들어보면 개그 소재처럼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고독해지고 단절되고 연결되지 않을 때 그때 인간이 위험해지거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최고 권력자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인간이 해야 될 따뜻한 온기가 필요합니다. 비극적인

사건 사고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비에 비유해 보면요, 그 비를 막을 수 없더라도, 비가 오지 않게는 못하더라도요, 최소한 우산을 들고 비에 젖지 않게는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슬픔과 비극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나가 부르는 우산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3: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4: 답 나왔네.
5: 가자.
3: 어딜요?
5: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6: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7: 평택시!
8: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얼마나 걸릴까요?
8: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5: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8: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3: 세계 반도체 수도
5: 대한민국 수소 1번지
7: 바로 평택시.
9: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10: 땡땡기업 5년차입니다.
3: 정확한 직책이랑 연봉 그리고 집은 자가인가요? 아님 전세? 월세?
10: 연봉은 8천 정도 되고 집은 반전세인데...
3: 반전세면 보증금이랑 월세도 구체적으로요?
10: 아, 예. 그 보증금 4억에 월 50만 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돌싱이라...
3: 네네. 이혼 경력 있으신 거 확인했고요. 자녀는 없으시죠? 부모님 두 분 직업이랑 제사 지내시는지 여부, 그리고 맞벌이 원하시는지, 대출이나 채무는 어느 정도신지도.
10: 아유, 끝이 없네요. 거의 인생 속에서 쓰는 느낌인데요.
3: 이제 시작입니다. 원하는 상대 조건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11: 생각해보면 결혼정보회사만큼 한 사람의 정보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곳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어떤 조건인지, 어떤 결혼을 원하는지까지 적어내는 거니까요. 이쯤 되면 일반적인 회원 가입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소개서를 맡기는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보가 통째로 외부로 빠져나갔다면 어떨까요?
12: 유명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40만 명 넘는 회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물론 신장과 체중, 직장명과 같은 정보들까지 포함된 걸로 전해집니다.
11: 이뿐만이 아니죠. 유출된 40만 명의 정보에는 현재 회원뿐 아니라 이미 탈퇴한 회원들의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황당한 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최근이지만 해킹 사고 자체는 이미 한참 전에 벌어졌단 점이죠.
3: 그런데 해킹당한 게 지난해 1월이라던데 맞아?
10: 어, 작년 1월이라던데? 왜?
3: 아니, 나도 듀오 가입돼 있거든.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전혀 몰랐어.
10: 에이, 본인 정보가 털렸는데 그걸 말 안 해줬겠어? 아, 했는데 네가 확인 못한 거 아니야?
3: 아니야, 나도 뉴스 보고 알았다니까.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듀오는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계당국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회원들에게도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죠. 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적어낸 아주 민감하고도 개인적인 정보들, 피해자들은 어디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3: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11: 아, 국내에서 손꼽히는 결혼정보회사죠. 듀오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13: 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지난해 1월 국내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커가 직원 PC를 통해 서버에 침입했고 약 42만 명의 회원 정보를 빼낸 사건인데요. 문제는 사고 이후의 대응이었습니다. 듀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회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고 결국 사고 발생 1년이 지나서야 외부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사건이 유독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유출된 정보의 성격 때문인 것 같거든요. 업체 대표의 한 인터뷰를 보면 가입자들이 결혼과 관련해 165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165개나 되는 질문이라면 이름이나 연락처 수준의 어떤 그런 연결인자 수준이 아니라

0: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정보일 것 같은데 얼마나 사적인 정보까지 수집이 되는 겁니까?
1: 결혼정보회사가 보유한 정보는 일반 플랫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름이나 연락처뿐 아니라 학력, 직업, 가족관계, 혼인 이력, 종교, 신체 조건, 일부 자산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 사람의 생활과 가치관 상당 부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유출된 셈입니다.
0: 물론 결혼정보회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매칭을 위해 다양한 정보가 많을수록 좋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지점도 있는데 개인정보회사가 회원 매칭을 이유로 이렇게 폭넓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나요?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된다 이런 기준이 있겠습니까?
1: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 매칭 서비스 특성상 일반 서비스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주민등록번호나 자산 증빙 자료처럼 민감성이 높은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보관해 온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매칭이라는 전제 하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한 것이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0: 결국 결혼정보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양도 양이지만 내용의 깊이도 훨씬 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보의 양이 많고 민감도가 높다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도 일반 개인정보 유출보다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도 이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출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떤 정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유출됐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0: 또 하나 짚어볼게. 정보가 유출된 회원이 40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탈퇴한 회원이었다면서요. 탈퇴했으면 정보도 삭제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항이 없었던 건가요?
1: 맞습니다. 개인정보는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목적이 달성되면 삭제하는

0: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회사는 회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듀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1년 넘게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1: 그런데 개인정보 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회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는 걸 몰랐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유출 사실을 공개하는 순간 뭐 평판이라든지 뭐 회원 이탈 이런 부담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유출 사실을 늦게 알리거나 소극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0: 현실적으로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유출 사실이 공개될 때 평판 하락이나 회원 이탈 같은 부담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숨기거나 늦게 공개할수록 결국 더 큰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보안조치 미비와 통지 의무 위반까지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상당히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결국 제재가 충분히 무거운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과징금이 11억 9천, 과태료가 1,320만 원 정도 나왔다던데 기업 입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제대로 못하면 회사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겠구나 느낄 만큼의 충분한 압박이 된다고 보세요.
0: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42만 명으로 나누면 약 1인당 2,800원, 저가 커피 한 잔 수준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을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듀오의 경우에는 최근 3년 평균 매출 약 414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됐고 중기업으로 분류되어 15%가 추가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도 안에서야 문제가 없겠지만 피해 규모와 정보의 민감도를 고려하면 현실 체감과는 괴리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1: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고 배상은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미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을 맡게 된다면 배상액이라든지 소송 어떻게 접근하시겠어요? 기존 사건들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0: 이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피해자 측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입증 책임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서 접근 제한 조치 미비, 취약한 암호와 파기 의무 위반, 통지 의무 위반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듀오가 무과실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 입증 측면에서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수준에 대해서는 과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 원이 인정됐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종교, 혼인 경력, 자산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법원이 더 높은 위자료를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킹에 의해 제3자가 실제로 열람했을 가능성이 높고 42만 명이라는 방대한 확산 범위, 2차 범죄 악용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기존 사례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좀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집단 소송에 참여해야 할까요? 참여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할 부분 같은 것도 있을까요?
0: 집단 소송 참여는 개인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을 전문 로펌이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이 실제 피해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듀오 측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피해 회원들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하면 통지 내용을 반드시 보관해야 됩니다. 둘째, 소송 참여 시 청구 금액과 수임료 구조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들이 1인당 최소 50만 원을 청구할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인용 금액과 수수료를 비교해 실익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1: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집단 소송이 뭐 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사실 실제로 인용이 돼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이 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어느 정도가 인정이 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본인도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탈퇴한 회원은 원래 정보가 파기되어야 하는 경우니까 손해배상의 금액 더 높게 받을 수도 있겠습니까?
0: 충분히 검토 가능한 주장입니다. 탈퇴 회원의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법적

0: 근거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파기 의무 위반이라는 독립적인 위법 행위가 존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탈퇴 회원들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자신의 정보가 삭제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졌는데 듀오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유출 사고를 넘어 별도의 위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위자료 산정에서 이 점이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실태와 위출의 구체적인 경위를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파기됐어야 할 정보를 방치한 것은 관리 실태가 더욱 불량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퇴 회원은 현재 회원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1: 네. 끝으로 내가 현재 회원이거나 예전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사람이다 하는 경우 지금 무엇부터 확인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이 부분 한번 정리해 주시죠.
0: 네, 현재 회원이거나 과거 가입 이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우선 듀오 측 안내 문자나 이메일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듀오는 최근 회원들에게 개별 알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가입 당시 어떤 정보를 제출했는지 정리해 두시고 이후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 같은 이상 징후가 있다면 캡처나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같은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면 즉시 변경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아이유의 너랑 나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YTN is FM.
6: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하늘은 당장이라도 비가 내릴 듯 흐립니다. 현재 경기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 차츰 비구름이 확대돼서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오후에 서서히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북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데요. 비가 내리

0: 전까지는 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1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고장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가는데 영동대교를 지난 지점 2차로에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고요. 이 뒤쪽으로 청담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이후로 다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도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중심으로 정체 서행이고요. 올림픽대로 도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동작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대편 공항 쪽으로도 한남대교 부근 작업으로 밀립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 그러면서 앞으로는 미국을 비웃지 못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양측 간의 협상은 다시 좌초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이어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이란과의 휴전을 유지할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이란이 47년 동안 시간을 끌며 미국과 전 세계를 갖고 놀아왔다며 그들은 이제 더 미국을 비웃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종전 합의안에는 핵무기 재료인 우라늄 농축 20년 유예와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보장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제 계획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란은 핵무기나 핵폭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이와 관련해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안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일부를 희석하고 나머지는 제3국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추후 합의를 파기할 경우 이전된 우라늄을 반환한다는 보장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마이크 와이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카드를 손에 쥐고 외교 기회를 주는 거라며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3: 이란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미군을 배경으로 외교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맞서며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 협상이 다시 좌초될 위기에 빠지면서 중동 지역 긴장감은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원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이처럼 종전 협상이 다시 고비를 맞고 있는데요.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이나 대화가 항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면서 오히려 국가의 이익을 강력하게 수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HMM 화물선 남우호는 1차 현장 조사를 마치고 수리 절차에 들어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특파원 어디 나가 있습니까?
4: 네, 이곳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오만의 무스카트입니다.

0: 네, 조수현 특파원은 남우호 인근에 가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저는 남우호가 정박한 두바이 향해서 1km 떨어진 지점에 와 있습니다.
0: 네, 먼저 신호 특파원, 이란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란의 핵심 이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군요.
2: 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제안에 답변한 어제 이란 국민들을 상대로 성명을 냈습니다. 대화나 협상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항복이나 후퇴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협상의 목적은 오히려 이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이익을 강력하게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언론의 보도를 보면 더 자세한 맥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종전 조건이 이란에 굴복하라는 의미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영 IRIB 방송은 어제 보도에서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가 담긴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 건넨 답변에 이란의 자체 계획을 제시했고, 이 안은 이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 TV도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전쟁 피해에 대한 미국의 배상금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이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과 또 협상이 진행되는 30일 동안 이란 원유 판매 재개도 요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3: 네, 군사적 충돌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란군이 어젯밤에 정찰 드론을 격추했다고요?
2: 정보부가 적으로부터 날아온 드론 한 기를 격추한 사실을 발표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여러 매체에서 이란 육군 공보부의 발표를 동시에 전했는데요. 국영 IRNA 통신은 이란 남서부 지역에 침입한 적의 정찰 드론 한 기가 국가 방공사령부가 지휘하는 통합 방공망 시스템에 걸려서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ISNA 통신도 이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면서 격추 시점이 1시간쯤 전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 자정 무렵을 의미합니다. 이란 매체들은 해당 보도에서 이 정찰 드론을 보낸 주체로 미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0: 네, 그리고 이란군이 어제 페르시아만의 잠수함을 증강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2: 네, 어제 이란 해군 사령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례적으로 페르시아만 잠수함 배치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사흘함 이란이 이란 해군 사령관 발표를 이란 타스님 통신이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이 적의 함선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다 밑에 내려앉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잠수함의 종류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설명으로 볼때 가르디급 잠수함을 말하는 것 같다고 보도하면서 이란이 북한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설계했고 2006년 배치됐다고 소개했는데 해저에 숨는 능력이 뛰어나서 다른 전투 함정이 탐지하기가 어렵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미군이 막기 어려운 무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보도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소셜 미디어에 이란의 비대칭 전력 승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과거 파르티아 제국이 훨씬 작은 병력과 제한된 자원만으로 로마를 상대로 비대칭 전쟁 승리를 거뒀다면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네, 이번엔 조수연 특파원, 남우호의 손상 범위부터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1: 네, 정부 조사단이 어제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남우호가 외부 공격을 받은 것으로 결론 지었는데요. 공개된 피격 사진을 보면 좌측 선미 외판에 큰 파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상 범위가 폭 5m, 선체 내부 깊이 7m에 달합니다. 선체 내부 프레임도 안쪽으로 휘어진 상태입니다. 미상의 비행체 2기가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한 건데, 공격 직후 진동과 함께 화염과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관실 화재는 1차 타격 직후에 발생했고요. 2차 충격 이후 불길이 급격히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0: 분석됐습니다.
1: 네, 현장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가겠죠?
0: 네, 그렇습니다. 남우호 수리는 이곳 두바이항 조선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HMM에는 선박을 최대한 신속하게 수리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HMM 관계자는 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파악하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해야 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부품 조달이 가능할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HMM 측은 수리 조선소 측과도 협의하고 있고 이 과정을 거쳐서 향후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2: 네, 앞으로의 수리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0: 네,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우호는 올해 초 항해를 처음 시작한 선박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으로 선체가 크게 파손돼 수리에도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HMM 관계자도 정부가 공개한 피격 사진을 봤을 때 단기간에 마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동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사들은 하루 5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고 운항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중동에 나가 있는 신호 조수연 특파원 연결해서 소식 들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남우호를 공격한 물체는 현재까지는 자폭 드론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선체에서 수거된 비행체 잔해 분석 결과가 관건인데 이란제 드론으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남우호 공격은 이상의 비행체 두 기가 1분 간격으로 동일 지점을 타격한 더블탭 방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도로 정밀한 유도가 가능한 자폭 드론의 전형적인 공격 패턴입니다. 파손 부위가 해수면 위 약 1에서 1.5m 지점에 집중된 점도 자폭 드론일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4: 폭발 압력으로
5: 박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4: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귀뢰 및 어뢰에 의한 비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3: 특히 선체를 반파시키지 않고 내부 기관실을 7m가량 정밀하게 관통한 화력은 대한미사일보다 위력이 낮은 자폭 드론의 특성과 일치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현장에서 수거된 엔진 잔해입니다. 이 잔해의 설계 방식과 부품 구성을 정밀 분석하면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와의 유사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정황은 이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5월 4일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보호 작전을 강화하던 시점으로 이란은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이란 소행으로 단정하고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작전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5: 미군이 한국 선박과 소통 중인데 이런 표적 공격은 이란의 무차별 공격을 반영합니다. 한국이 더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3: 이란 외무부는 부인했지만 혁명 수비대 측 매체들은 공격을 정당한 경고라고 묘사한 점도 이란 배후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중동 인근에서 발생한 상선 드론 공격은 대부분 이란이나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의 소행으로 결론났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남우호 피격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 네, 현장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6: 네,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이 기자회견 하러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정쟁으로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기를 통해서 오히려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안보 자해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외통위원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영배입니다. 우리 이용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재강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명서를 낭독하고 좀 이따가 나가서 백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팩트체크는 뒷전, 정쟁 군물부터 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이 남우호 화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책임의 피 안보 참사 운운하며 또다시 정쟁의 군물부터 떼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엄중한 사안 앞에서는 무엇보다 신중한 팩트체크가 우선임에도 기다렸다는 듯 정치 공세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작태에 강력한 유감과 규탄의 뜻을 밝힙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 결과 이번 화재의 원인은 확인 미상 비행체의 타격이라 밝혔으나 발사 주체나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은 현재로서는 확인의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에 대한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며 근본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늑장 대응 혹은 모호한 태도라고 비난하지만 이는
1: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또 한 번 결렬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2주간 더욱 공격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공개된 시사 프로그램 풀메저 인터뷰에서 우리는 2주 더 이란에 들어가서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원했던 특정 목표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70% 정도는 수행을 마쳤다며 그러나 공격할 수 있는 다른 목표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란 내부에 남아있는 고농축 우라늄 제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0일 미국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에는 여전히 제거해야 할 핵물질이 남아있다며 들어가서 그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직접 이란에 진입해 핵물질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1: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세부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2: 이번에는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서 지급하는데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고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은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가장 관심을 모았던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8: 네, 정부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벌이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32만 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족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기준 금액을 적용해서 더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게 되며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특별 지역 주민은 2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받습니다. 전체 대상자는 1차 지급 대상이었던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약 3,2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1: 네, 신청은 언제부터 또 어디서 하면 됩니까?
8: 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1차 때 신청을 놓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28만여 명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날 바로 충전됩니다. 오프라인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고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잔액은 모두 국가로 환수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준우입니다.

0: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에 화재가 발생한 나무호에 대한 현장 조사 이후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피격으로 1차 결론 지었습니다. 나무호에 발생한 폭발이 외부 공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또다시 안개 속에 빠져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0: 이란을 2주간 더 공격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자, 나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3: 위성의 비행체
4: 박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3: HMM 나무호 선미 좌현 평행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하였고 CCTV 영상에서 해당 비행체가 포착되었으나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체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조사를 해나갈 예정이고
1: 네, 일단 나무호의 화재 원인은 내부 결함이 아닌 외부 공격 때문이었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근데 이 피격 주체는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상당히 빠른 시일에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게 다 확정적인 건 아니고 1차 이제 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죠. 결국은 외부적인 요인이었다라고 일단은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서도 우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수집을 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미국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또 이란 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기본적인 이제 방향은 정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떤 무기로 공격을 했느냐 과연 과거에는 보면은 의뢰다 아니면 귀뢰다라는 네. 얘기도 많이 왔습니다만은 일단은 배의 수면보다도 한 1m 내지 1m 1.5m 정도 위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거는 미사일 또는 드론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도 이제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밀 조사를 하면은 이거는 과연 누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정도는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누가 이 주체냐, 공격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란 측에서 소상하게 밝히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자인을 하지 않는 이상 결론을 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일단은 1차 조사 결과는 상당히 빠르게 나오긴 했지만 발표 내용,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발표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전에 발표 내용에서 들으셨다시피 지금 1분 간격으로 비행체 두 기가 타격을 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공격 패턴을 보여준 것 같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좀 뭐라고 보십니까?
5: 그렇죠.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번 이란 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요 인프라를 이제 타격할 때 같은 것을 두 번 때리는 그런 연구위원입니다.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샤헤드 뭐 136 같은 드론 같은 게 언급되는 이유가 같은 곳을 정밀하게 1분 간격으로 한 번 더 때렸기 때문에 이런 정밀성을 가진 것은 그 의도를 가지고 계산해서 정밀하게 이제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좀 굉장히 개인적인 좀 추정, 이 사진을 보고서 추정하는 예. 겁니다만, 예. 이 코우사르라는 그 비교적 소형의 대함 미사일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왜 그런 건가요?
5: 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수면 위에 1.5m의 이 배가 이렇게 타격을 받은 각도를 보면은 이게 배 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떨어졌다기보다는 수면에서 이렇게 날아간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5월 4일 중국 선박이 이제 피격이 됐는데 그것은 이제 갑판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드론일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은 이제 이게 드론이었다라는 건 밝히지 않았는데 5월 5일에 이제 프랑스 선박이 피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미상의 발사체 그래서 미사일 종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이 좀 이 프랑스 쪽이랑 조금 더 유사하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이거 직경도 보면은 50 10cm 관통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코우사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한 18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만약에 터지면은 7m 정도 깊이까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폭파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정도의 좀 파격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 코우사르 미사일이 사거리가 15km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모기함대의 이제 고속정에 모든 고속정은 아니지만 일부 대한미사일 탑재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소형은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서 네. 고속정에 이렇게 두 발 쐈다든지 그런 가능성도 좀 넓게 열어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1: 그 대한미사일도 지금 이제 저희가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1분 간격으로 이게 이제 두 차례 타격해서 더블 탭이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그 미사일도 이렇게 1분 간격으로 두 번 공격이 가능한 건가요?
5: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옛날 그 보도 자료들을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속정이 두 대가 하나 편대로 이동을 해서 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발에서 하나에서 이제 쐈을 수도 있고 한데 뭐 이런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네. 자 일단은 결국에는 이 나무호를 향한 공격이 누구의 소행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요 이번 사고와 이란의 연관성 등을 묻는 질문에 사실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6: 나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설명에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이 사고에 관한 일반적인 이슈 일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외교부에 물어보세요.
7: Issue about that this question is possible you ask from Malta.
6: 여전히 이란군이 선박 화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십니까? 사이드 쿠제체 주한 이란 대사입니다.
0: 자 일단 별다른 답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나무가 공격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들린 그 직후에 이란 대사관에서는 부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 대사의 입장을 보자면 뭔가 굳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듯한 그런 인상을 좀 줬어요.
2: 네, 그 아마 주한 대사께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정부에서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이제 결과를 이제 발표하게 되었고 본인을 예. 초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했을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란 측의 해명을 들으려고 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주한 이란 대사관 측에서는 관련되는 정보가 특별한 정보가 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설명을 그대로 다 본부에 보고하겠다 그리고 지침을 받겠다라고 그런 이제 반응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예.
2: 여기서 볼 때 이제 주한 대사관 그러니까 이란의 외교부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관계, 과연 이 두 부처 간에 소상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되는 것, 전투와 관련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서 관련되는 부처에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0: 예.
2: 또 한 가지는 설령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어떠한 작전 계획이 있었고 명령이 있었다 할 때 그것이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지휘관 현장 지휘관한테 정확하게 전달되었느냐 하는 것도 또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 보안 문제 때문에 통신 사용에 굉장히 제한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만약의 경우 그 이란 측에서 의도를 해서 한국 선박에 대한 공격을 했느냐 과연 그랬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1: 네.
2: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란하고의 양자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적국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한국 선박이었느냐 이 문제에 볼 때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피격을 받았는 여러 선박들이 있는데 그게 약 한 20척이 정도 되는데 그중에는 중국의 선박도 있습니다.
1: 그렇죠. 그
2: 중국 선박도 얘기가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로 봤을 때 과연 한국을 지목을 했을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그 프로젝트 프리덤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었고 예. 이란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이러한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현장에서 모든 배들이 거의 모든 배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지요. 만약에 풀리면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예. 우리 선박들도 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 계속해서 경고 방송을 내렸습니다. 예. 이 선박들 거기에 머물지 말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그런데 이제 듣지를 않았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고 사격을 했을 가능성. 그렇다면 그 경고 사격에서 우리 선박이 불행하게도 피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없겠느냐 그런 것도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다. 예, 예.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 이렇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앞서서 이제 그 대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단 1차 조사 결과 이후에 뭐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면 피격 주체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란이 자인하지 않는 이상 또 이게 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란의 공식적인 입장에 나올 수 있을까요?
2: 저는 생각에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1: 이란도?
2: 예, 이란 예. 측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란 혁명수비대 측에서는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당한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국과의 관계인데 이거 앞으로 전쟁 끝나고 나면은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복구 사업에도 한국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계산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란 측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인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네. 사실상 별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얼만큼 더 추궁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의 상황에서 이러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갇혀 있는 26척의 우리 선박들이 빨리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결국은 이러한 정부하고 어느 정도의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오히려 그러한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0: 지금 그 대사님께서 분석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이란 만약에 이란의 소행이라면 이란 쪽에서 불특정 선박에 대한 경고 사격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맞았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5: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완전히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미국이랑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제 방어적이고 독립적인 그 영역, 그 연합 임무를 또 하기 위해서 중동으로 향하고 있고 또 유엔 안보리에서도 지금 결의안을 계속 미국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엔 헌장 7 이게 가장 쟁점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다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예. 경우가 이 유엔 헌장 7조를 얘기하는 그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나 이 군사 행동 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조항을 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이란 선박도 이렇게 격침을 예. 피격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을 오로지 인정하기 굉장히 어렵고 근데 그 반면에 또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과시성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게 부인하기도 어렵고 완전하게
1: 시인하기도
5: 어렵고 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1: 자, 그런데 남우호 사고 다음 날이었죠.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바로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남우호 화재 관련한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6: 대통령께서 한국 선박이 이란에 의해 공격당했다고 말했죠. 이란이 그것에 대해 부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1: 예, 물론 이제 그 현장에 소음이 있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기자가 또

0: 꼬박꼬박 질문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 동문서답을 했어요. 이거는 왜 답변을 피하는 걸까요?
1: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영상을 봤을 때 이제 질문을 질의응답을 하다가 약간 성의 없게 지나간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동문서답이 나온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못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그 기자의 발언이 그렇게 안 들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똑같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또다시 답하기보다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런 제스처로 좀 보였습니다.
2: 자,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요 지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3: 지금 파키스탄에서 이제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거, 그 내용이 대충 이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간간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파키스탄 측에서는 어떻게 했으니 종전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빨리 전쟁을 끝내느냐, 더불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본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통제권을 그대로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배상 문제, 경제 제재 문제, 동결 자산 해제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핵 문제에 대해서 진전된 입장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여기 답변서에는 없지만은 미국과 이란 간의 핵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심도 있는 지금 현재 의견 교환이 오고 가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추측 기사들도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 새로 미국 측에 제시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그 정도의 선상에서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0: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도 사실 이제 이란 측에 지금 미국의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강력한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어떤 그 엄포를 놓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그 내용이 2주간 더 공격을 할수 있다라고 구체적인 이제 시한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휴전을 계속 연장을 하겠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는 걸까요?
1: 전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최근에 한 발언 중에 뭐냐면 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할 때는 뭐 플러스 다른 조건들, 조치들을 같이 이렇게 감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것을 이제 지금 봉쇄하는 것에 이어서 지금 최근에 미군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이란이 공격을 해서 미국이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캐슘섬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적인 이런 대응을 하는 그 정도의 이제 좀 제한된 프로젝트 프리덤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그 2주 더할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그 강경 그 군사작전을 지지하는 그 미국 내의 목소리가 항상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이게 이란의 문제가 지금 거의 뭐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잭킨 같은 옛그 사성 전 장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계획한 대로 아예 이 군사작전을 나머지를 다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가 한 15,000개 타겟을 기반으로 한 미군이 예전부터 중동에서 훈련해왔던 그런 계획이라면 지금 13,000 타겟에 끝내 있는데 요거를 다시 이제 재개해가지고 아예 그냥 아예 그 이란이 이제 협상 안에 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측건대는 이제 앞으로 2주를 더 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이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에 남아있던 그 부분들을 마저 하겠다라는 그런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압박성의 발언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미중 간의 정상회담도 있고 지금 미국 안의 유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지율도 지금 역대 최저를 찍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하고 뭐 추가적인 조치들을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범위에 머무르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해봅니다.
2: 어찌됐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그런 새로운 2주간의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합의

0: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하신 그 이란 측 제안서의 내용 중에 그러니까 핵과 관련된 내용은 고농축 우라늄 일부를 좀 희석을 하고 그러니까 퍼센트를 좀 낮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제3국으로 반출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실 이란은 그 이전에는 핵 관련 합의는 나중에 하자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핵과 관련된 얘기가 들어갔다는 건 이란 측이 한발 물러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99%가 이거 핵 문제다. 그렇게 계속 얘기해 오고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이 종전 문제만 계속해서 이란 측에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협상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밑에서 이러한 협상이 계속 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현재 반 정도는 60% 농축된 우라늄 441kg에 대한 이제 얘기로 추정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은 러시아로 보내고 반은 희석식에서 이란이 갖고 있다고 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100% 이거 다 우리가 가지고 오겠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의 이 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이것은 나머지 이반 경우에도 해외로 반출을 시키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2015년에 이란과 서방 진영 간에 맺었던 이란 핵협정 여기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저농도의 9,700kg을 모두 러시아로 반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이란 측에서는 이거는 주권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5년이다, 20년이다, 아니면 12년이다, 15년이다 등등의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보다 훨씬 좋은 협상 결과를 가지고 오겠다 했는데 그게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했는 것뿐만 아니라 이란이 가지고 있는 우리 농축 우라늄이 어느 정도냐고 보면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 441kg을 포함을 해서 전체가 11톤입니다. 11톤이라고 하는 것은 11,000kg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것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데 전문가들 얘기가 약 1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또다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더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목표를 더 높이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양측의 신뢰도 문제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요구 수준을 낮춰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핵과 관련된 조건들은 이란 측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지금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3: 그렇습니다.
2: 여기에 대해서 이란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란 그 반관영인 타스님 통신은 이 보도 내용 자체를 부인을 했거든요. 이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3: 사실 지금 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이란을 안치기 위해서 계속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란이 얘기했던 그 종전안이 계속 10개 조항에서 6개 조항, 그리고 뭐 4개 레드라인 뭐 이런 거를 얘기하오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 확실하게 좀 확인되는 부분은 이좀 강경 변의 그 종전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인 겁니다. 그 예전에는 그 호르무즈 해협 플러스 핵에 대한 부분도 좀 두루뭉실하지만 하나의 조항 정도로 이렇게 넣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네. 아예 핵이란 부분은 뒤에서 빼는 것까지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면은 뭐 희석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란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넣

0: 좋지 않으려고 할것 같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논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란이 이런 희석이나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담아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제한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1: 네, 지금 뭐 양측의 입장이 계속해서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좀 접점을 찾아야 할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이번에 이란 답변 받기 전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군이 초토화된 그런 가상 이미지를 또 SNS에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압박을 이어갔는데, 이런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더 압박 수위를 올릴 것밖에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2: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2주간 더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차 이슬라마바드 회담을 하기 직전에 굉장히 긴장이 높아졌었습니다. 그와 지금 비슷한 상황이 이제 다시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주간, 그러면 2주간에 무엇을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70%는 다 이미 우리가 끝냈지만 나머지 30% 정도 남아있으니까 그거 2주간에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지난번에 그 위협했던 발전소다, 교량이다, 그리고 정유시설이다, 이런 것이 이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란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지금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진짜로 그렇게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작전을 할수 있을지라도 이 대규모 작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곧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그 이전에 뭔가 진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지나가는 것이고, 끝나고 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아가면서 이란 측에서 또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아주 강한 압박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협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돌다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란도 나름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란의 이런 협상을 그 중동의 축구를 비유해서 침대 축구라는 그것과도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하던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SNS에 이란이 47년 동안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2: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가 거의 이제 바닥에
3: 극한에
2: 가고
3: 달했다.
2: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드 이렇게 이제 계속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2월 26일 제네바에서 제3차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 바로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내가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다. 자, 마지막 열흘간을 준다. 이 열흘간에 이란 측에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안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3차 협상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이란 측도 그랬고 중재했던 오만 측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했지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했는데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저는 그거와 매우 유사한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또한 번의 강한 압박, 마지막 압박을 가하는 것이 바로 그 표현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결국에는 이렇게 서로 길어지는 게 서로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지금 이란의 그 하르그 섬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라는 위성
3: 맞습니다.
1: 사진이 지금 찍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전에도 그곳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한다고 좀 보십니까?
0: 그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내각에서 계속 지금 이란이 조금 몇 주가 되면은 이제 저장 시설이 다 포화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그 말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장 시설이 좀 부족한 측면에서 이렇게 좀그 유출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지금 이란의 입장은 그게 아니고 다른 배에서 이제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지금 이 부분에서도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화 상태나 이게 지금 나오는 원유를 수출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카스피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머네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머네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8: 건강해.
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9: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0: 건강기능식품.
1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0.7도, 습도는 64%입니다. YTN 뉴스 FM.
1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3: 엄마.
14: 민준아. 유정아!
10: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5: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4: 아빠 늦게 와도 돼.
10: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6: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4: 나도 바쁘니까 끊어.
10: 주말에도 긴급 돌봄.
14: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17: 교통안전 1분 터.
18: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우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19: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0: 함께 무사고!
21: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9: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22: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0: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2: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3: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2: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정부가 국민 자금을 모아 반도체, AI, 바이오, 방산 등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22일 출시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국민 자금 6천억 원과 정부 재정 1,200억 원을 모아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분산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펀드 결성액의 60% 이상을 AI와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고요. 나머지 30% 이상은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사에 투자합니다. 국민성장펀드에는 세제 혜택이 많은데요. 투자 금액별 소득 공제가 최대 1,8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배당 소득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또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투자금의 최대 20%까지 우선 부담하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가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거라 말했는데요. 국민성장펀드는 오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영업점과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5년간 총 2억 원, 연간 1억 원이고요. 만기 5년의 환매 금지형 펀드인 만큼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차츰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내일 새벽에는 전남과 제주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로 선선하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26도, 대구 27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꾸준히 올라서 주말에는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강릉 쪽으로 가는 데는 마성터널 부근 3, 4, 5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이 부근 지나실 때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남부순환로가 오류나들목에서 서부트럭 터미널 쪽으로 시속 20, 30km 미만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도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주춤하고 반대편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동작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오후 내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는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로 주춤합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한남대로 남산 1호 터널에서 한남이 고가차도 쪽으로 서행 정도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한강 다리들 전체적인 교통 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뿜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이게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 쾌활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6: 내부에서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일 강제 수사를 통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보관된 IP 정보와 유출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압수물 분석에서 노조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한 IP 사용자 4명의 인적사항이 확인돼 블랙리스트 연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현지 시각 지난 8일 미확인 비행 물체 UFO와 관련한 파일을 대거 공개한 가운데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처럼 레고풍 영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며 여론전을 이어온 친이란 미디어 단체가 이와 관련한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쏙 빼닮은 레고 캐릭터가 UFO 파일과 엡스타인 파일 중에서 UFO 파일을 들고 나가서 언론과 대중 앞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자, UFO로 이제 시선이 옮겨간 사이에 결국에는 엡스타인 명단은 공개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영상에서는 이를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눈속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명단을 포함해서 지지부진한 이란과의 협상 상황, 또 이로 인해 치솟는 유가와 물가, 악화된 국제관계 등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들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디스트랙션, 즉 시선 돌리기의 목적으로 UFO 파일을 활용하고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처럼 이란 측에서 공개되고 있는 이른바 레고 밈은 이란 측의 정보전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가벼워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영상이 미국 국민에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는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우리나라 지하철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지하철 문에 껴있는 이 하얀색 물체, 바로 우산입니다. 우산이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하철 2호선 선릉역인데요. 닫혀있는 열차의 문틈에 흰색 우산이 껴있습니다. 문 밖에 있는 중년 남성이 무리해서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일단 우산을 찔러놓고 본 상황입니다. 자, 안에 있는 승객들은 걱정스럽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또 기관사는 문을 열어줄 마음이 없어 보이는데요. 자, 이때 보시면 문이 순간 살짝 열리지만 이내 금방 다시 닫히고 맙니다. 들어오려는 자와 못 들어오게 하려는 자의 긴장감이 느껴지기까지 하는데 이후에 문이 한 번 더 이렇게 열리고 문 밖의 남성은 결국 승차를 포기하게 됩니다. 2호선 빌런이라고 불린 이 남성 때문에 열차 운행이 10분 지연됐다고 하는데요. 우산을 찔러 넣을 만큼 이 남성에게 소중했던 시간, 이 열차 안의 승객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이 뉴스였습니다.
6: 약물 소주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과 공범인 20대 여성 태권도 관장의 대화 내용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모의 정황이 담겼는데 피해자인 남편은 아내가 태권도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관장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고요?
8: 네, YTN은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과 공범인 20대 여성 태권도장 관장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지난 5일 관장이 40대 여성에게 집에 타놓은 술을 한 번씩 안 흔들면 걸리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40대 여성이 알겠다면서 내일 관장이 주셨다고 하고 먹일게요 라고도 합니다. 관장은 또 40대 여성에게 술을 우편함에 넣어놓을 테니 누가 보기 전에 찾아가라는 메시지도 보냈는데 1시간쯤 뒤에는 실제로 우편함에 술병을 넣어둔 사진도 전송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관장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며 감정을 풀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음료를 두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처방받은 우울증 관련 약 60정을 술에 탔다는 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같은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6: 네, 두 사람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요. 이 두 사람은 정확히 어떤 관계였던 건가요?
8: 네, 피해자인 남편은 아내가 태권도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관장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장에서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보내고 관장과 서로 위치까지 공유하며 심리적 지배를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5월 초에 받은 부부 상담에서도 아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돈 문제도 얽혀 있었다며 관장이 아내에게 900만 원을 빌린 뒤 상당액을 안 갚아 직접 항의하고 각서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일단 경찰은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고 관장이 이를 도우며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장과 직원이 왜 살해 모의까지 하게 됐는지 여전히 의문이 많은 상황인데요.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 의도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6: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일명 청담사장 최모 씨가 오늘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최 씨는 조사 초기 박광렬과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공범들의 진술과 휴대폰 포렌식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 자, 최 씨가 박광렬과의 연관성을 인정한 겁니까?
9: 네, 최 씨는 케타민 2kg과 엑스터시 3,000정을 박광렬에게 공급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 사장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46kg을 포함해 마약류 119kg, 시가로 380억 원 상당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태국에 체류하며 마약을 유통해오다 지난 1일 국내로 송환된 최 씨는 조사 초기 박광렬과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씨와 박광렬을 연결해준 핵심 공범들의 진술과 압수한 휴대전화 13대를 디지털 포렌식해 핵심 증거를 확보했고 최 씨도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 추가로 드러난 범죄도 있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10월 말 코로나19 시기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타인의 여권을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박광렬과 최 씨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유통에 가담한 공범 16명을 특정해 동남아에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최 씨 소유의 비트코인 68억 원 가운데 60억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신상 정보는 내일부터 한 달 동안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6: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을 찾은 초등학생이 실종됐습니다. 헬기 등을 동원해 이틀째 수색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수색 상황 정리해 주시죠.
10: 네, 초등학교 6학년 11살 A군이 실종된 건 어제 오후입니다. 가족과 함께 주황산 국립공원에 한 사찰을 찾았다가 어머니와 함께 산행에 나섰는데요. 혼자 주봉 쪽으로 먼저 올라갔다가 연락이 끊긴 겁니다. A군의 부모는 아들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오후 5시 50분쯤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A군 가족은 A군이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고 말했고 휴대전화는 갖고 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야간 수색까지 벌였지만 찾지 못했고 날이 밝자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실종 이틀째인 오늘 현장에는 헬기 한 대와 인력 100명이 동원됐습니다. 주황산 일대 주요 탐방로와 인근 계곡, 하산로 등을 중심으로 A군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0: 국립공원 CCTV를 확인한 결과 A군 실종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키가 145cm 정도의 마른 편인 A군은 실종 당일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집위원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제보를 받았다면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일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됩니다. 1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내란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2: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1: 네, 내일은 이 전 장관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
2: 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내일 오후 3시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전 장관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1: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재판도 내일 1심 변론이 종결이 되죠.
2: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내일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 뒤 특검 측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 1심과 2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김 씨 재판과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1: 네, 이번엔 종합특검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팀이었던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 남부지검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씨를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대신 대통령 경호처 시설에서 비공개 조사를 하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종합특검은 당시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일부 수정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에 출석한 최재훈 부장검사는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이 없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윗선으로 의심되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추후 소환 조사를 진행할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1: 지방선거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오며 여야 지도부도 지역 현장 일정이 빽빽합니다. 국회에선 야당이 정부의 남우호 피격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시작했는데 민주당은 전형적인 정쟁몰이라고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3: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먼저 지방선거 준비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지방을 훑는데 동선을 보면 전략이 보인다고요?
3: 네, 민주당은 영토 확장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강원도 춘천에서 중앙선대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 대표의 강원도 방문 벌써 네 번째인데요. 1호 공천인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를 확실히 추켜 세우며 상대적 열세 지역인 강원도를 확실히 탈환하겠다는 결의를 내비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4: 대통령이 보낸 남자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힘 있는 후보가 우상호입니다. 우상호가 강원도를 힘있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3: 정 대표는 주말에도 부산과 울산 등 영남권 교두보를 돌았는데 이 역시 보수 우위 지역에 민주당 깃발을 꽂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민주당의 파죽지세에 국민의힘은 수성으로 맞서는 분위기입니다. 아침 회의에서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고리 삼아 보수 진영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6: 이번 선거는 이재명의
5: 장동혁, 국민의힘
6: 범죄
5: 대표입니다.
6: 지우기를 막는 선거입니다.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을 심판해야 합니다.
3: 오늘 울산에 찾아간 장동혁 대표는 지난 주말에는 부산과 대구를 방문했는데 전통적 우세 지역인 영남권부터 확실히 다지려 한다는 해석입니다.
1: 네, 공약과 쟁점 이슈도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 서울은 역시 부동산이죠.
3: 그렇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까지 본격화하며 중산층과 서민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CBS 라디오에서 공급을 막고 토허제를 충동적으로 풀어 전월세난을 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며 오세훈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지도부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정원호 후보의 만남은 서울 부동산 지옥의 클라이맥스가 될 거다라며 공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부산 북갑에서는 어제 나란히 개소식을 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보수 적임자를 자처하는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북구 주민을 자기 정치의 방패로 삼지 말라며 한동훈 후보에 경고장을 날렸고요. 한동훈 후보는 박민식을 찍는 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해서 보수 재건의 길을 가로막는 거다라고 맹폭했습니다. 진보 진영은 경기 평택을 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오늘 YTN 라디오에서 보수 진영 출신인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과거 세월호 발언 등은 이해가지 않는다며 민주개혁 진영 가치에 부합하는지부터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 후보는 SNS를 통해 세월호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또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는 글을 올리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1: 국회에선 또 정부의 남우호 피습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대치전선이 형성되는 분위기라던데 특히 국민의힘이 정부의 사실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요?
3: 네, 국민의힘은 이란이란 글자는 어디에 숨겼느냐며 정부를 향한 파상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CCTV를 확인해놓고도 미상비행체라고 하는 거는 외계인의 UFO 공격이라도 있었다는 거냐며 정부의 발표를 비꼬았습니다. 상임위 차원의 여론전도 이어갔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공격당했는데 정부는 뭐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야당 단독 상임위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발언을 아꼈지만 개별 의원 차원에서 팩트체크보다 정치 공세가 우선이냐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공세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의 처사는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 26척을 위협하는 아마추어적 행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상임위 질의에 대해서는 미상 비행체의 기종과 주체가 확인되는 다음 주쯤 개최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0: 이란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중동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0: 자, 이란이 기다리던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이란은 트럼프의 반응은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협상이 좀 어떻게 진척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3: 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지금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번에 보내왔던 답변과 거의 유사합니다. 예.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란이 얘기한 것은 선 종전하고 그리고 후 핵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이 큰 틀이 이제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을 이란이 갖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기뢰를 설치해 놓고 그런 제거 작업이나 아니면 안전 통항권이나 이런 것을 형병 수비대가 가지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새로운 체제를 이제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실제 협상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오히려 협상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핵에 관한 것은 지금 기싸움을 하느냐 그렇지 어느 정도 선에서 양보될 거라는 건 서로 감지하고 있고.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근데 이거 이란 혁명 수비대가 초반 전쟁 초기서부터 줄기차게 이 체제는 호르무즈에 관한하는 새로 전쟁 전으로 절대로 안 돌아간다라고 네네.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변화가 있을 건데 이 변화는 근데 이제 미국과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걸프 산유국가들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 걸프 산유국가들의 어떤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수송이 될 때 그게 제대로 안 나오면 세계 경제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사실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관심이 초점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것은 그냥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서 핵 문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으로서는 이것 플러스 그다음에 불침공. 미국과 이스라엘이 침공하지 못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라 예. 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큰 틀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1: 예. 그런데 이제 그 핵과 관련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란은 종전에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그 답변서 내용의 보도를 보니까 고농축 우라늄 일부를 좀 희석을 하고 또 나머지는 제3국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걸 이제 제안을 했다고는 하는데 또 이거는 이란 타스님 통신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3: 네, 서로 지금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월드스트리트에서 얘기하는 것은 농축 우라늄을 이제 제3국으로 반출할 수도 있다. 예. 또 일본은 이제 희석해서 쓰기도 하고, 그걸 이제 종전 조건으로 이제 내서 온 건데, 그 핵물질 처리를 내용에 담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아예 담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논의사항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내용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진전이다라고 지금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조건이 하나 더 붙은 게 뭐가 있냐면,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파기할 시, 그러니까 2015년에 했던 그 핵, 오바마 때 맺었던 그거 파기하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럴 경우는 다시 반환받겠다라고 예. 하는 것을 지금 조건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뭐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란의 타스님 언론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네. 아마 그 월스트리트 저널께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인을 하는 이유는 그 협상파에서는 이런 것을 내용에 담았는데 이제 그게 공개될 경우 혁명 수비대의 강경파들이 반발할 거니까 이제 그 일단 공개됐을 때는 일단 부정하고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협상을 진행한 후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내용을 다시 이제 내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란의 그 주장보다는 지금 미국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제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달라졌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란이 일부는 희석하고 일부는 제3국으로 반출인데 이제 요 부분에서 조금 이제 걸림돌이 제3국이 그럼 어디냐라고 네. 하는 게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란과 좀 관계가 좋은 오만이나 카타르나 이런 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거나 아니면 그 IAEA거나 아니면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란인의 두려워하는 것은 만약 그런 데로 갔을 경우 미국이 합의를 파기했을 때 되돌려 받을 수 없거든요, 예, 예.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결서부터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중국이 이제 이란의 체면도 세워주고 예. 그다음에 미국이 어떤 그 안보의 불안감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제안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걸 제안을 할지라고 예.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도 사실은 걸림돌이 좀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벌써 대놓고 만약 그런 협상이 되면 그래갖고 핵을 제3국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공격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불안감도 있는데 아무튼 중국 쪽에서 이 협상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제 제안을 할지 그러니까 두 측에서 이제 서로 그 제3국에 대한 이론이 많다 보니까 예전처럼 러시아로 갈지 아니면 중국이 나서서 뭘 할지 예.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0: 지금 뭐 교수님도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미국과 이란이 팽팽하게 서로의 주장만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변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뭔가 좀 앞으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란이 모즈타바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부상을 당한 건 맞는데 이제 회복이 다 거의 다 됐고 적절한 시점에 대국민 연설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란의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3: 그동안 그 대내외적으로 무스타바가 과연 살아있냐라고 예. 하는 의심이 계속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도대체 누구와 협상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예.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그 이 내부의 동요도 굉장히 심했어요. 이란 예. 내부에서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의 정권이 사실은 그렇게 존경받는 군부 세력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 군부보다는 좀 나은 것이 국민들한테 나은 것은 어떤 그 이 성직자 제도에 있는 그 무스타바가 나와서 이 상황을 수습해주면 어떤 그 구심점 역할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미루고 있으니까 이제 대내에서의 어떤 내부 불안이 계속 증폭이 되니까 그걸 가라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발표부터 해놓고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 될지 예. 실제로 살아있다면 이제 부상의 정도에 따라 뭐 한 달이나 뭐 두 달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일단 그 시간부터 벌자는 의도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이 진척되고 하면 그리고 나서 정말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 그때쯤 나오겠죠.
1: 예, 모스타바가 등장을 한다면 또 어떤 변화의 구심점이 될지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이제 미중 정상회담 모레부터 사흘간의 이제 방중 일정이 공개됐는데 일단은 그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중 정상회담 이전의 합의를 어느 정도의 합의는 이루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이것이 또 미중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 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가기 전에 이게 합의가 될 거라고 왜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누구도 예상 안 했어요. 예. 이거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쪽에서도 이거 택도 없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믿고 있었다, 믿었는지 아니면 그걸 계속 긍정적인 예.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게 뭐 증시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될 거라고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불발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을 좀 설득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라라고 해서 이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들인데 이제 그렇게 뭐 요청을 이제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시진핑으로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대가를 뭘 줄 건데 라가 뭐 당연히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장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보잉기 뭐 500대 뭐 수출하는 거,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하는 거, 그다음에 관세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중에 어떤 거라도 이제 양보하게 지금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대만 문제가 큽니다. 그다음에 지금 IT와 관련된 그 AI와 관련된 기술 고급 기술들을 제재하고 있거든요. 그거 푸는 거 플러스 대만 문제를 예.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지금 가장 좋은 그 기회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어느 것을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할지 아니면 양보를 안 하게 되면 미중 정상회담도 결렬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란 문제, 중국 문제 다 두 개를 과연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에 있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서구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시진핑이 모든 카드 다 쥐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쥐고 있는 게 없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 어떤 협상이 될지 이걸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거기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0: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에서 이제 이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0: 과연 어떤 카드들이 이제 오고 갈지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나무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부 충격에 의한 피격이고, 그리고 그 피격 주체는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은 이란의 피격 쪽으로 조금 약간 이제 무게를 두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1: 뭐 정부로서는 그냥 뭐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이건 혁명수비대가 의도적으로 한 것일 겁니다.
0: 의도적으로 했다.
1: 왜냐하면 그 당시가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하는 작전을 시작할 때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전이 시작되면 우리는 무차별적인 어떤 그 보복의 공격이 갈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 협상파들하고 혁명수비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협상, 그 정부 공식 라인, 우리는 이제 정부 간에 소통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라인에서는 안 했지만, 혁명수비대는 최전방에 있는 부대들이거든요. 이 부대들은, 미국이 행하고 있는 그 군사작전이 실행이 될 경우, 우리는 이런 작전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작전을 실행한 건데, 사실 그 최전선에 있는 조그만 부대들은 호르무즈에 떠 있는 배가 어느 나라 배인지 잘 모른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배인지 중국 배인지, 실제로 중국 배도 공격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해놓고 보니까 한국 배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공격당한 건 우리가 맞으니까, 이게 만약 이란의 어떤 혁명수비대의 행위라고 이제 밝혀지게 되면 강력히 항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항의나 어떤 보장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그 이걸 기여로 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뭐 프로젝트 프리덤에 뭐 당장 우리가 참여한다 뭐 이런 거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2: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의도성 있는 공격이었겠지만 특정 대상에 대한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이란에 의한 공격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동안에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될것 같거든요.
1: 근데 이번 사건만을 가지고 미국의 그 참전 요구에 응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가 모두 다 지금 다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아니면 그 중국도 지금 자국의 배들이 이제 이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단 종전 후에 기뢰 제거나 아니면 통행의 안전을 위한 그런 작전에는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그 회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의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역할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자, 이번에는 이란 내부 상황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경제도 상당히 어렵지만 인권 문제도 또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3월 이후에 최소 24명이 사형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쟁 때문에 묻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란 내부 상황이 어떤 건가요?
1: 이란은 그 내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그 대부분의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이 미국의 공격으로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단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내부 동요에 의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혁명수비대 위주로 되어져 있는 이 체제가 굉장히 강력한 독재 정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쟁을 핑계로 해서 이 반체제 인사들을 지금 처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벌써 휴전이라고 하는 것이 며칠 지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벌써 이런 반체제 데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배고픔 때문에 일어난 거였지만, 그게 곧바로 이런 어떤 독재 정권에 의해서 처형되는 이런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반체제 봉기에 지금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여기서 무너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설사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잘 돼서 예. 그게 휴전이 됐던 종전이 됐던 어떤 것인가에 지금 전쟁이 멈춘다 그러면 이란은 막바로 어떤 내전 상태까지 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란의 내부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혁명 수비대도 이제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더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처형할 때도 공개 처형도 많이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 공포 정치를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만큼 내부가 좀 불안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2: 예. 자, 그리고 그 이란 하르그섬 앞바다에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위성 사진으로도 포착이 됐는데 이전에 얘기했던 그 저장 시설이 모두 차면서 그러니까 이란이 의도적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1: 그 지금 그 기름의 유출 그 범위가 한 52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지금 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미 아마 이란의 그 저장 그 시설은 이미 거의 다 찼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번 근데 폐쇄를 하게 되면 다시 살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유지하지 않고 계속 이제 퍼올리면서 아마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란은. 예. 이란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미국의 제재를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어디서 터져서 유출이 됐거나 아니면 뭐 의도적으로 이 걸프 지역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흘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걸프 지역은 이게 심각한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앞바다가 그렇게 기름으로 오염이 되면 예. 여기는 식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예. 거기 바닷물을 다 정수해서 먹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걸프 국가들은 카타르나 쿠웨이트나 이런 데는 그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어떤 문제가 돼서 노출이 돼서 기름이 유출될 때도 그 앞에 그 기름띠 두르고 막 비상사태 걸리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전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라 그런 것 때문이라도 아마 이란이 의도적으로 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이 시설이 노후화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흘러갔는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명예교수와 함께 미국 이란 협상 상황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중국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레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 네, 9년 전에 방중 때는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는데 이번엔 천단이라는 곳에 황제 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3: 네, 베이징입니다.
2: 네, 미국에 이어서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공식 확인했다고요?
3: 네, 저 미국 백악관에서 밝힌 것보다 하루 당겨진 13일 저녁 도착입니다. 이튿날인 14일 오전 환영의식과 정상회담에 이어 오후 천단공원 회동과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 15일엔 두 정상이 티타임과 업무 오찬을 끝으로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할 계획입니다. 앞서 13일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우리나라에서 만납니다. 정상회담 불과 하루 전 서울에서 미리 합의문을 작성하고 베이징에서 도장만 찍겠다는 구상입니다. 주중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사전 협상이 일본에서 열릴 수도 있었겠지만 최근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고려해 한국을 선택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0: 네, 9년 전에는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는 황제 의전으로 눈길을 끌었는데 이번에는 천단으로 가는군요.
3: 네, 자금성이 황제의 궁전이었다면 천단은 천자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공간입니다. 9년 전처럼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통째로 비우고 만찬까지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중국 춘절 갈라쇼에 등장했던 쿵후 로봇이 집단 권법을 펼치는 장면을 촬영했던 장소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중국의 AI 로봇 굴기를 과시하는 장면이 펼쳐질지 관심입니다. 과거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곳에서 특별 의전으로 트럼프의 환심을 사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대신 타이완을 비롯한 핵심 이익에서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계산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지금까지 뉴스

0: 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5: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딱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 생각 하나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겁니다. 결국 행복은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더 단단해지는 게 우리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보험업의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와 아내는 띠동갑 부부이고요.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년 전 둘이서 버킷리스트를 적는데 아내가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도 운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날로 동네 헬스장에 가서 PT를 등록했죠. 처음에는 같이 수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후 혼자 운동했고 아내는 혼자 퇴근 이후에 계속 PT를 받았죠. 그런데 최근 들어 아내와 젊은 트레이너 사이가 영 심상치 않았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 단백질 보충제와 스포츠 용품을 산 내역이 여러 건이 있는데 아무래도 트레이너에게 선물한 것 같았습니다. 더 수상한 건 매일같이 헬스장에 출근 도장을 찍던 아내가 안 가는 날이 있길래 확인해보니 전부 그 트레이너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내는 어김없이 헬스장이 아닌 교회 지역에서 카드를 긁었더군요. 은근슬쩍 아내를 떠보자 아내는 당황해하더니 메신저 대화를 보여주면서 사람 의심하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었고 그날 밤 아내가 잠든 사이 몰래 휴대폰을 확인한 저는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아내는 다른 메신저 앱으로 트레이너와 연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화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눈치챈 것 같다라고 하자 그 트레이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그냥 이혼해. 솔직히 남편보다 내가 젊고 몸이 좋잖아.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사진이나 성관계를 했다는 정황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 100% 확실합니다. 처음엔 너무나 충격적이고 배신감이 컸지만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트레이너가 유혹하니까 순진한 아내가 잠깐 넘어간 것 뿐이겠죠. 그래서 그 트레이너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은데요.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곧 출장을 갑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아내가 집안에 트레이너를 끌어들일까 봐 불안합니다.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해도 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함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고자 PT를 받았는데 아내가 트레이너랑 외도를 하다니 배신감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2: 네, 아내와 함께 하기 위해서 PT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외도라니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사연자분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결국 상간남 소송 트레이너한테만 책임을 묻기를 원하시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2: 네, 아내와 이혼하지 않으시고 트레이너에게만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가사소송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 네.
2: 혼인관계가 파탄되지는 않은 상태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다 보니 위자료 액수가 이혼을 하실 때보다는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위자료를 최대한 받으려면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할까요?
2: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1: 네.
2: 당사자들의 관계나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발각 후에 보인 태도 같은 것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이 됩니다.
1: 네.
2: 일단 사연자님이 아내와 함께 해당 트레이너한테 PT를 받으신 적이 있으셔서 트레이너와 아는 사이인데도 트레이너가 사연자님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강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2: 또 아내가 제가 눈치챈 것 같다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자기가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이혼하라고 한 것도 트레이너가 전혀 반성이 없고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고 부정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주장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리고 걔가 나보다 몸도 더 좋다 이렇게 말한 것도 사연자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아는 사이인데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다니 좀 이런 부분 강조는 꼭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데이트 사진이나 뭐 영상 이런 어떤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법원에서 부정행위 인정될까요?
2: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데이트 사진이나 영상이 없을 뿐이지 뭐 아내분과 트레이너가 나눈 대화에 애정 표현에 관한 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2: 그리고 아내분이 눈치챈 것 같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트레이너가 내가 더 잘해줄 테니까 그냥 이혼해라 이렇게 한 대화 내용이 얼마든지 부정행위에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다른 정황들 예를 들어서 아내가 PT가 없는 날에도 매일 헬스장에 갔는데 꼭 트레이너가 쉬는 날에만 헬스장을 안 갔다거나 그리고 또 이날 하필이면 교회에서 카드 결제 내역이 꼭 있었다는 것도 정황으로 강제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도 보통의 이제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소송에서 증거로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이외에도 또 증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네, 요즘 헬스장에 가면 회원관리청원에서 출석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1: 네.
2: 피트니스 센터에 아내의 헬스장 출입 날짜 그리고 트레이너의 휴무일을 사실조회를 해봐서 날짜를 대조해보는 걸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그것도 좋네요.
2: 네, 그리고 헬스장이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나 헬스장 내의 CCTV 영상, 그리고 아내가 교회에서 결제한 내역을 근거로 결제가 이루어진 해당 장소에 대한 CCTV 영상의 증거 보전 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같이 뭐 식사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 CCTV 나오면 좋긴 하겠습니다.
2: 네, 그런데 이제 CCTV 영상 증거 보전 신청의 경우에는 영상 전체를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1: 네.
2: 아내가 헬스장에 출석 체크를 한 시간이나 영수증상의 결제 시간을 근거로 시간을 약 1시간에서 2시간 내로 특정해서 신청

0: 청구는 다른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처럼 소송 중간에 마음이 바뀌실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그러면 얼마든지 이혼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의 이혼 청구에 이혼하겠다고 동의만 하신다면 사연자님이 받으실 수 있는 위자료 같은 것들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아내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이혼 청구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1: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사연자분은 아내가 트레이너를 집에 데려올까 봐 집에 CCTV 설치하고 싶어 하세요. 이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0: 일단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연자님의 걱정대로 아내가 트레이너를 집에 데려왔을 때 이 모습을 CCTV로 녹화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해서 형사처벌을 받으실 위험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CCTV 설치 외에 위치추적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니 주의하셔야 되고
1: 네.
0: 또 헬스장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범죄가 성립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1: 그렇군요. 집 엘리베이터 CCTV를 차라리 확인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트레이너한테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부정행위 사진이나 영상이 없어도 메신저 대화나 헬스장 이용 패턴, 결제 내역 등이 모이면 부정행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혹시 커미션 거래라고 들어보셨나요? 개인 창작자에게 돈을 주고 그림이나 소설 등 맞춤형 작품을 의뢰하는 건데요. 요즘 10대, 20대 사이에서 엄청난 유행입니다. 이제는 남이 만든 걸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지갑을 열어서 나만의 콘텐츠를 기획하는 이른바 생산적인 소비자로 진화한 거죠. 단순한 취미나 덕질인 줄 알았는데 추산되는 시장 규모만 무려 5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돈이 오가는 만큼 법적으로 주의할 점 없을까요? 기업이 권리까지 통째로 사는 외주와는 다르게 커미션은 철저히 개인 소장용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그림을 맡겼어도 따로 계약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은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개인 간의 거래이다 보니까 돈만 떼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 계좌로 바로 송금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검증된 중개 플랫폼의 안전 결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죠. 젊은 세대의 취향이 만들어낸 거대한 문화, 안전한 거래와 저작권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버즈의 남자를 몰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인천과 경기, 충남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차츰 그 밖의 중부지역을 비롯해 전북과 경북지역에도 비가 내리겠고 전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중부지방은 20도 안팎의 기온으로 다소 선선한 편인데요. 반면에 남부지방은 2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빗길에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데는 동작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뒤쪽으로 영동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 3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3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을 지나서도 마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는 정체 서행이고요.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도 청담대교에서 여의교,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양방향 비슷한 구간 밀리는데요. 종암분기점에서 신내 사이로 차량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도 기름램프 부근으로 양방향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3: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상 비행체 타격으로 HMM 남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4: 네, 위성락 실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5: 정부 합동조사단의 HMM 남우호 현장 조사와 관련해서 어제 오후에 NSC 실무조정회의를 거쳐서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내용은 미상의 비행체 두 기가 남우호 선미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이 두 차례 타격하였고 타격으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 및 연기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의 선박은 해수면보다 1 내지 1.5m 상단 부분에 파손이 있었습니다.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에 의한 비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비행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HMM 남우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격의 주체,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현재 인근 해협에 위치한 우리의 모든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해 나갈 것입니다. 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관련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제 모두 발언을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네, HMM 남우호가 미상비행체 두 개의 타격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가 있었고 그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는 민간 선박의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을 식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피격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과 지속 소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박의 안전과 자유로운 통항,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한다고 위 실장이 밝혔는데요. 현장에서 질의응답도 이어진 상황이어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더 정리가 되는 대로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3: 네, 중동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이란의 답변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재공격을 시사해 협상이 다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란군은 비대칭 전력을 내세우면서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4: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남우호는 1차 현장 조사를 마치고 수리 절차에 들어가는데 선체가 크게 파손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3: 네, 중동 현재 나가 있는 YTN 특파원들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호 특파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나가 있죠?
6: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만 무스카트에 있습니다.
4: 네, 조소현 특파원은 남우호 근처인가요?
7: 네, 맞습니다. 저는 남우호가 정박한 두바이항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 와 있습니다.
3: 네, 먼저 교착 중인 협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2주 동안 더 공격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인터뷰가 공개됐다고요?
6: 네, 현지 시간 10일 공개된 미국 시사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된 시점은 이란이 미국 휴전안에 답변하기 전인 8일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미국은 2주 더 이란에 들어가서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투 작전은 끝났다고 봐도 되느냐 이런 진행자의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이 패배했다고 말했지만 작전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물질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란의 우라늄을 미국이 언젠가는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전쟁 개시 이후 이란의 핵시설이나 원유시설 등에 대한 타격을 여러 차례 경고해 왔습니다. 이란의 답변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전투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4: 네, 이란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란의 핵심 이익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죠.
6: 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제안에 답변한 어제 이란 국민들을 상대로 성명을 냈습니다. 협상이 항복이나 후퇴를 뜻하지는 않는다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이익을 강력하게 수호하는 것이 이 협상의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더 자세한 맥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이 제시한 종전 조건이 이란에는 굴복을 원하는 것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영 IRIB 방송은 어제 보도에서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가 담긴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 건넨 답변에 이란의 자체 계획을 제시했고 이란 국민의 기본권, 기본적 권리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 TV도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전쟁 피해에 대한 미국의 배상금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이 보도한 이란의 요구는 전쟁 종식과 그리고 전쟁 배상금 또 호르무즈 주도권이 핵심입니다. 미국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란 핵시설과 농축 우라늄 처리에 대한 이란 입장은 주요 내용으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3: 네, 이란군이 어제는 페르시아만에 잠수함을 증강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이건 어떤 의미죠?
6: 네, 이란 해군 사령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례적으로 페르시아만 잠수함 배치를 공개했습니다. 사흐람 이란이 이란 해군 사령관 어제 발표를 이란 언론들이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적의 함선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다 밑에 내려앉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잠수함의 종류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설명으로 볼 때 이 가디르급 잠수함을 말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북한의 기술 지원을 받아 설계했고 2006년 배치됐다고 소개했는데 이 해저에 숨는 능력이 뛰어나서 다른 전투함정이 탐지하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미군이 막기 어려운 무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보도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비대칭 전력 승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과거 파르티아 제국이 훨씬 작은 병력과 제한된 자원만으로 로마를 상대로 비대칭 전쟁 승리를 거뒀다고 소개하면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네, 이번엔 나무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서연 특파원, 나무호의 손상 범위부터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7: 네, 어제 정부 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나무호가 외부 공격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공개된 피격 사진을 보면 좌측 선미 외판에 큰 파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상 범위가 폭 5m, 또 선체 내부 깊이 7m에 달합니다. 선체 내부 프레임도 안쪽으로 휘어진 상태입니다. 미상의 비행체 두 기가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한 건데 공격 직후 진동과 함께 화염과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관실 화재는 1차 타격 직후에 발생했고 2차 충격 이후 불길이 급격히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 네, 현장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0: 이제 본격적인 수리 모드로 전환된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나무호의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조금 전에 나무호 갑판 위에서 안전모를 쓴 작업자 4명이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선박 수리는 이곳 두바이항 조선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HMM에는 선박을 최대한 신속히 수리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HMM 관계자는 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부품 조달이 가능한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HMM 측은 수리조선소 측과도 협의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2: 네, 앞으로 수리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아직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무호는 올해 초에 항해를 시작한 선박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으로 선체가 크게 파손돼 수리에도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HMM 관계자도 정부가 공개한 피격 사진을 봤을 때 단기간에 마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동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사들은 하루 5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고 운항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 네, 지금까지 신호 조수연 특파원 연결해서 중동 상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나무호를 공격한 물체는 자폭 드론일 가능성이 큽니다.
2: 네, 선체에서 수거된 비행체 잔해 분석 결과가 관건인데 이란제 드론으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나무호 공격은 미상의 비행체 두 기가 1분 간격으로 동일 지점을 타격한 더블탭 방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도로 정밀한 유도가 가능한 자폭 드론의 전형적인 공격 패턴입니다. 파손 부위가 해수면 위 약 1에서 1.5m 지점에 집중된 점도 자폭 드론일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4: 폭발 압력으로 인한
5: 박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4: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귀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3: 특히 선체를 반파시키지 않고 내부 기관실을 7m가량 정밀하게 관통한 화력은 대한미사일보다 위력이 낮은 자폭 드론의 특성과 일치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현장에서 수거된 엔진 잔해입니다. 이 잔해의 설계 방식과 부품 구성을 정밀 분석하면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와의 유사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정황은 이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5월 4일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보호 작전을 강화하던 시점으로 이란은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이란 소행으로 단정하고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작전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6: We're in contact with that ship, CENTCOM, I should say.
5: 미국이 한국 선박과 소통 중인데 이런 추적 공격은 이란의 무차별 공격을 반영합니다.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랍니다.
3: 혁명 수비대 측 매체들은 공격을 정당한 경고라고 묘사한 점도 이란 배후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중동 인근에서 발생한 상선 드론 공격은 대부분 이란이나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의 소행으로 결론 났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지난달 18일 호르무즈 해협을 탈출한 석유 제품 운반선이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2: 내비게이트 맥앨리스터호로 나프타 6만 톤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현우 기자.
7: 네, 전남 여수 사포 2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을 탈출한 배가 오늘 오전에 여수에 입항했다고요?
7: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석유 제품 운반선의 꼬리 쪽 모습이 보일 텐데요. 싱가포르 국적 내비게이트 맥앨리스터 호입니다. 붉은색 선체 위로 조타실과 선실, 그리고 굴뚝까지 보이는데 배 길이만 200m가 훌쩍 넘습니다. 오동도 인근 해상에서 10시 반쯤 도선사가 탑승을 해서 오늘 오전 11시쯤 이곳 여수 사포 2부두에 입항을 완료했습니다. 배 접안이 끝난 뒤 저희 YTN 취재진이 잠시 부두 내부를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밧줄을 이용해서 배를 부두에 단단히 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역 준비를 하느라 아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작업자들이 육지에 있는 파이프와 연결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맥앨리스터호는 최근 충남 서산 대산항에 도착한 오데사호보다도 앞선 지난 18일 호르무즈 해협을 탈출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라라크 섬 앞을 통과해서 오만만을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맥앨리스터호에는 나프타가 약 6만 톤 실려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비닐봉지 20억 장을 만들 수 있는 양인데요. 전남 여수에 있는 화학공장 두 곳에 각각 3만 5천 톤과 2만 5천 톤 물량을 하역합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 소재 기초 물질인 에틸렌의 핵심 원료입니다. 맥앨리스터호는 애초에 울산항으로 갈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이곳 여수항으로 들어왔습니다. 맥앨리스터호가 탈출한 직후부터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봉쇄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 사포 2부두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0: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 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4: 성원 에드피아.
0: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0: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6: 열혈강호 온라인.
7: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강호 온라인.
7: 열혈강호 온라인.
9: 조금 전 뉴스에서 전해드린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은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1: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하얀 눈이 내려앉은 것처럼 예쁘게 꽃이 핀 입함나무 요즘 길가에 참 많이 보이죠. 하얀 꽃이 멀리서 보면 쌀밥을 수북이 담아놓은 모양 같다고 해서 이름에 이밥, 즉 쌀밥이란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런 뜻덕에 옛날 어른들은요, 입함나무 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그해 풍년이 든다고 생각을 했다는데요. 문득 이 꽃길을 지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도 저 입함나무처럼 풍성한 돈꽃이 피면 얼마나 좋을까. 5월은요, 나갈 돈이 많아서 마음이 좀 팍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나가는 고정비 지출은 틀어막고 든든한 보험과 연금 자산으로 미래를 풍성하게 채워놓은다면 우리 집 가계도 이 입함나무꽃처럼 환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가 그렇게 되게끔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채워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입함나무 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그해 풍년이 든다. 일단은 올해에는 진짜 꽃이 막 만발했더라고요.
2: 맞아요.
0: 일단 풍년을 기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꽃이 진짜 예쁘게 핀다라는 말처럼 경제적인 활기도 이곳저곳에 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그렇죠. 사실 요즘에는 좀 풍년과 흉년이 동시에 있는 시기인 것 같긴 해요. 만약에 뭐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하셨다. 특히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를 많이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되게 풍요로운 시기거든요.
0: 그렇죠.
2: 근데 이거랑 되게 모순되게 실물 경기는 워낙에 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동네는 풍년이어서 기분이 좋고 동시에 다른 동네는 흉년이어서 되게 힘든 이런 시기가 되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양쪽 상담을 하다 보면 저도 막 헷갈리고 하거든요.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고 근데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재무관리가 어떤 건지가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풍년인 사람은 풍년대로 잘 쌓아놔야 되고 흉년인 사람들은 또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대비를 해야 되니까 요즘 좀 그런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와, 진짜 완벽한 답변인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0: 맞습니다. 오늘도 흉년이든 풍년이든 어쨌든 우리 집 가정경제 위험 요소가 되는 것들 어떻게 해결하고 조금 더 곳간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다가 나도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0: 상담소.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입니다. 7884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이번에 진짜 궁금한 게 생겨서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최근 건강검진을 받다가 대장 용종 제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수술이다. 보험금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셨던 게 생각나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요. 면책사항이라면서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따져 물었더니 3년 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장, 직장 부담보가 5년 잡혀있다고 합니다. 그럼 실손의료비는 도대체 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거냐라고 또 따져 물어봤더니 실손의료비는 할증으로 가입돼 있어서 부담보 설정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증 또 부담보가 있다는 걸 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대체 이건 왜 설정돼 있는 건가요? 없앨 수는 없을까요?

0: 그쵸. 건강검진 하다가 흔하게 우리가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 맞아.
0: 대장용종 제거인데 이것도 수술이라 우리가 수술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놓치지 말고 챙기셔라 전해드렸어요. 근데 청취자님이 이걸 못 받으셨대요. 이유는 부담보 설정이 돼 있어서. 근데 우리 청취자님이 진짜 애청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따져 물으셨대요.
1: 네.
0: 실비는 내가 보험금을 받고 있다. 이건 주는데 이건 왜안 주냐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일단은 좀 복잡합니다. 부담보는 뭔지, 할증은 뭔지, 왜 보험금을 받고 못 받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1: 네, 일단 지금 부담보 또는 할증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보험 가입하시기 전에 치료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치료 이력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다시 치료를 받거나 또는 그게 또 재발하거나 할수 있잖아요.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보험회사가 판단을 하는데, 이때 해당 신체 부위나 또는 그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안할 거예요라고 설정을 하는 게 안일 부자를 써서 부담보 설정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부위에 걸리기도 하는데, 뭐 척추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건 척추질환 부담보, 이렇게 질병 부담보 걸리기도 하고요. 또는 지금처럼 대장이나 직장 이런 신체 부위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 신체 부위에 대한 부담보가 설정되기도 해요.
2: 그리고 이제 할증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보험사가 더 받고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제 치료 이력이 있는 분들이 보험 가입을 할때 당연히 다시 치료할 가능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치료 이력이 없는 사람들보다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높은 위험률만큼 보험료를 더 내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용종을 떼신 그 이력이 있는 분들은 한 번도 안뗀 사람보다 또 용종을 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1,000원의 보험료를 낸다라고 하면 이제 1,200원에 가입을 하도록 보험료를 높여서 부르는 걸 할증이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청취자님은 이 보험을 가입하는 시기에 이미 그 시기로부터 이전에 관련 질병 이슈가 있으셨던 거예요. 질병 진단도 받은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치료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보와 할증에 덫에 이제 걸리시게 된 건데, 그럼 부담보가 더 나은 거예요? 아니면 할증이 더 나은 거예요?
1: 아, 사실 뭐가 더 나은지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험에서 한 군데만 알아보시는 경우 잘 없으니까 여러 군데 심사를 받아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온 걸 선택하시면 제일 좋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험료가 할증이 됐어요. 근데 할증된 금액이 한 몇백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이 보험료를 더 내고 부담보가 아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보험료를 몇백 원더 내겠다. 이 결정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할증됐는데 보험료를 한 3만 원씩 더 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한 번만 더 내는 게 아니라 20년 내내 더 내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것만 따져보더라도 더 내야 되는 게 7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만큼의 비용을 더 내고 내가 보장받아야 돼? 하는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장받는 내용이 뭐고 그다음에 그만큼 얼마나 할증됐느냐, 어느 정도의 부담보 걸렸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0: 그러면 보험료를 진짜 많이 내고 싶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 부위만큼은 그냥 보장 안 받을게요 하고 하는 부담보 선택이 더 나을 수 있겠는데요.
2: 참 여기서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간단할 텐데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게 부담보도 이 기간에 따라서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제 부담보 기간 보장이 안 되는 기간이 결국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르게 설정이 되는데 만약에 1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설정이 됐다라고 하면 내가 20년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담보가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담보 기간이 전기간, 전체 보험 기간 동안 보상을 해주지 않는 부담보 기간이 전기간이라면 오히려 부담보 설정을 피해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이 부분은 개개별로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죠.
0: 그럼 경중에 따라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기간, 부담보가 1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1: 맞아요.
0: 뭐 5년일 수도 있는데 아예 전체 기간 동안 보장을 해주지 않겠습니다라는 전기간 부담보일 경우에는 유불리를 더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1: 그럼요.
0: 아, 어렵네요. 그러면은 청취자님 사연으로 돌아온다면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 관련한 건강보험 하나는 부담보고 실손보험은 할증으로 지금 가입을 해놓으신 상태예요.
1: 네.
0: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일단 제가 예측해 보기로는 아마 용종 제거 이력이 있으셔서 가입할 때 5년의 부담보가 설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실손의료비는 돈을 더 받겠다 해서 더 내고 계셨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0: 보장은 3년 전에 가입을 하셨어요. 지금은 보장을 못 받았지만 부담보 기간이 이제 2년만 지나면 풀리거든요. 그때부터 보장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뭔가 손을 대시기보다는 이대로 잘 유지를 하시고 건강검진을 가급적이면은 2년이 더 지나서 이제 5년 부담보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그때부터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다른 청취자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부담보가 이미 설정이 돼 있거나 할증된 보험료로 굉장히 많이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2: 일단은 내 현재 보험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 게 좋겠죠. 우리 보험 증권을 보면 내 할증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부담보 기간이나 부위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할증 보험료가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부담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걸 봐서 예를 들어서 질병 수술비 20만 원을 보장을 받으시려고 할증 보험료를 매월 뭐만 원씩 더 낸다?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 그렇죠.
2: 이러면 결국에는 내가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셔야겠죠.
0: 네, 특히 과거에 이제 혈압약이나 뭐 고지혈증약 복용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뇌혈관이나 심혈관 보장을 상당히 비싸게, 즉 할증이 되게 높게 돼서 가입해 놓으신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증 가입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유병약자 보험을 활용을 하면은 훨씬 저렴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상당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건강체보험, 유병약자 보험, 어감이 되게 싫어요, 유병약자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보험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 얼마나 보험료를 내느냐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비교해 보면 더 좋겠죠.
1: 그렇군요. 질병 이력이 있는 분들이 보험 가입할 때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세 개인 거예요. 하나는 부담보 조건을 안고 가입을 하느냐, 또 하나는 이렇게 할증된 보험료로 일반 건강체 보험을 가입하느냐, 또 하나는 아예 유병약자 간편심사 보험을 통해서 가입을 하느냐인데 사실 간편보험이나 할증보험은 금액이 눈에 딱 보이니까 선택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거 비싼데 안 비싼데가 좀 직관적으로 올것 같은데 부담보는 좀 어렵거든요. 부담보는 어떤 걸좀 주의해야 될까요?
2: 저는 그냥 부담보 같은 경우에 전기간 부담보가 잡혔다라고 하면 저는 피하시는 게 맞다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 혹여 이제 전기간 부담보라도 5년간 이 부분에 대한 치료 이력이 없으면 부담보 조건 없애주세요라는 요청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1년에서 3년, 5년 정도의 기간 부담보는 내가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지만 만약에 전기간 부담보라면 부담보 기간이 오히려 잡히지 않는 유병약자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나을 수 있죠.
0: 그렇죠. 특히 허리나 무릎 같은 통원 이력이 좀 많아서 전기간 부담보 잡히시는 경우들 또는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셔서 갑상선 전기간 부담보가 설정되는 경우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전기간 부담보, 즉 보험 가입하고 있는 내내 보장을 안 해준다라는 뜻인데요. 전기간 부담보가 설정되었을 때 대책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약간 오늘 문제가 꼬였어요.
0: 네, 1번 간편보험을 생각해본다. 2번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아본다. 3번 이건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이고 그 부담보 부위에 질병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기도한다.
1: 끝인가요?
0: 네.
1: 전기간 부담보가 설정됐을 때 대책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 사실 뭐셋다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 문제가 생겼을 때물 떠다놓고 비일기만 하는 거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0: 그렇죠.
1: 테니까 제가 봤을 때는 3번이 정답 같습니다. 정답 3번. 받아들이고 부담보 부위에 질환이 생기지 않기만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다. 요건 하지 않도록.
0: 네, 맞습니다. 이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치료 이력이 그 부위에 있어서 부담보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위에 질병이 안 생기기만을 바라고 기도한다라는 건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1: 그러네요.
0: 때문에 통원 이력이나 약 복용 이력을 전혀 보지 않는 간편보험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요. 요즘 특히나 이제 상품들이 워낙 다양해서 상품별 활용 방안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전문가라든지 주변에 믿을 만한 담당자와 의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1: 할증. 부담보. 사실 말만 들어도 되게 어려운 느낌이 드는 단어들입니다. 내 보험료는 할증 보험료가 과하게 높게 설정돼 있는 건 아닌지, 또는 나도 잘 인지를 못한 채내 보험에 부담보 설정이 돼 있지는 않는지 짚어보시고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문자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 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유불리를 판단해 줄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모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 김성민 팀장님 써주셨다고요.
1: 네, 수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50대 초반 부부 청취자님 사연인데요. 이분들은 자녀분들을 위해서 보험을 상당히 많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아직 자녀분들이 16살, 17살, 그러니까 중3, 고1인데 이 자녀 보험료로만 무려 9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두 부부의 보험료로는 2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상담 문의 주셨던 게 뭐냐면 본인들 보안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뭐 더 해줄 게 없을까요? 하면서 상담 신청하셨어요.
0: 더 해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2: 그럼요.
0: 그렇죠. 상담 종료할까요? 너무 과하죠. 16세, 17세 아직 미성년자 자녀인데 이 두 자녀 앞으로 매달 보험료가 90만 원씩 나가고 있다. 아니 이렇게 자녀 앞으로 보장을 많이 가입한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2: 이게 두 분이 50대인데 자녀분들이 이제 10대 중반이니까 결혼하시고 한참 있다가 이제 늦둥이로 두 자녀들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해주고 싶은, 뭐든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자녀분들한테 좋다라고 얘기 들으면 그냥 가입을 많이 하셨던 거죠.
0: 그러니까 보장을 추가할 게 아니라 삼전 하이닉스를 선물해 주셔라.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어렵게 귀하게 얻은 아이들인 만큼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요 사실 보험료가 보장과 늘 필요하지 않잖아요. 자 90만 원어치의 이 보험이 어떤 보장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2: 그러니까 이게 보장을 보면 보험료 대비 효율이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1년 전에 일단 가입한 종신보험이 한 30만 원, 26만 원 정도가 있고 그 전에 가입한 건강보험 이제 3건 정도가 있는데 그래도 건강보험 중에는 뭐 암, 뇌혈관, 허혈성, 뭐 실손의료비 포함해서 잘 가입하신 상품도 있는데 나머지 상품들은 보장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일단 적립보험료 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의 어린이 보험 안에 뭐 적립보험료가 5만 원 이상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는 굉장히 높은데 자녀들의 보장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태예요.
0: 내가 돈을 얼마를 쓰든 내 아이 앞으로 진짜 좋은 보장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그렇죠. 마음이신 것 같은데 이거 상담 받으시면서 내용 듣고 되게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게 상담하면서 한 건 한 건 설명 들으실 때마다 그 잘 들어져 있는 것만 좋아하시고 나머지는 한숨을 계속 쉬셨어요.
0: 어떡해요. 근데 청취자님 그 모습이 선하게 눈에 그려지는데요.
1: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게 어쨌든 맞벌이 하시니까 두 분 다 뭐 자세히 막 설명 듣고 가입하진도 않으셨고 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녀들을 좀 애지중지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녀들한테 필요해요 이 두 단어면 그냥 다 추가를 해서 가입을 하셨던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두 건 제외하면 보장 범위도 효율성 되게 아쉽고요. 특히 이제 결혼 자금 목적이다. 애들 결혼할 때 줄 거다라고 하면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건 확인해 봤을 때 20년 차가 돼야 이제 원금 정도 99.8%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저축으로도 맞지 않았어요.
0: 심지어 환급금이 원금을 넘어서지도 못해요.
1: 맞아요.
0: 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 가정에 웃음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머니 처방전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좀 개선안을 내어주셨을까요?
2: 일단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보장성 보험은 정말 필요한 보장 위주로 저희가 채웠는데요. 우리 아까 잘 가입이 되어 있었던 건강보험 하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보장을 조금 더 채우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네. 심혈관 질환, 표적항암 치료비, 수술비 등 기존에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을 보완을 했는데 암진단금 5천만 원, 뇌혈관, 심혈관 3천만 원, 각종 수술비 보장을 가져갈 수 있게 해서 두 자녀 보험료란 25만 원 정도로 줄였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필요 우리 가입이 되어 있던 사망 보장 불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과감히 좀 없앴고 90만 원이던 자녀분들의 보험료를 딱 4분의 1 토막 냈습니다. 그래서 한 22만 원 정도로 68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절감을 좀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사실 20만 원대면은 자녀 보험료로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고도 남을 정도였던
1: 그렇죠.
0: 거예요. 근데 불필요하게 돈을 과하게 더 쓰고 계셨기 때문에 보험료를 정말 많이 줄여주시고 탄탄한 보장으로 다시금 재설계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줄어든 보험료 뭐 제가 봤을 때는 청취자님 두 분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해도 쓰시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다시금 활용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쓰시기로 했을까요?
1: 일단은 두 자녀의 결혼 자금 또는 독립 자금 목적으로 모았던 또는 최근에 가입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의 목적은 온전히 가져가는 걸로 결정을 하셨고요. 각각 30만 원 정도씩 해서 이제 결혼할 때 또는 독립할 때 감안해서 돈을 모아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추가적으로 뭘 더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추가 납입을 해서 자금 모아주는 걸로 좀 계획을 세웠고요. 간단하게만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10년 지났을 때 한 1년에 한 5%에서 6% 정도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두 자녀 합쳐서 최소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만들어지는 걸로 지금 계획이 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이제 90만 원이라는 자금을 부담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그전에는 이제 자녀가 죽었을 때 받는 돈 뭐 이렇게 돼버렸던 거고 지금은 정말 자녀들한테 목돈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현금 흐름을 저희가 좀 바꾸게 된 거죠.
0: 맞습니다. 자녀들에게 불필요하게 가입돼 있었던 종신보험, 과하게 가입돼 있었던 보험료 90만 원을 확 줄여서 필요한 보장과 나머지는 자녀들이 성인이 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으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 가정에 이런 머니 처방전을 써주신 이유가 다 있을 텐데요. 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2: 그렇죠. 결국에는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된 이유가 자녀들을 위한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자녀들을 위한 마음을 방향을 좀 다시 잡아보자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험의 혜택을 본다라는 건 우리 보면 종신보험 가입했으니까 자녀분들 사망해야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큰 질병에 걸려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험 금수저가 아니라 요즘 너도 나도 주식 얘기하고 투자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럼 금융 금수저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자녀분들이 누릴 수 있는 엄마 아빠의 사랑일 것 같아서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어요.
0: 그러게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저희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금융 금수저야지 내 자식도 금융 금수저가 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아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이럴 맞아요. 때는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의 자녀 사랑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전문가 코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점검 통해 그동안 새나가고 있던 보험의 지출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와서 두 번째 머니 처방전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3: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4: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머니 처방전. 아, 이제는 사연 만날 때마다 좀 떨려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이번 사연은 30대 후반 여성 청취자분 사연인데요. 본인이 먼저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러면은 나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하시면서 이제 어머님 거를 같이 가지고 와서 상담을 받으시게 된 거죠. 근데 어머님 현황을 보니까 보험 가입 건수도 10건 이상이고 보험료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상담하면서 여쭤봤더니 이게 대부분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어머님 말씀이 아니 전화가 와서 설명 들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 그리고 두 번째 보험료도 얼마 안 하더라. 그래서 하나씩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 어떤 거는 카드로 어떤 거는 자동이체로 뭐 이렇게 나가고 있다 보니까 보험료가 이만큼 나가는 줄도 모르고 내고 계셨던 거죠.
0: 괜찮은 것 같더라. 얼마 안 하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게 항상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구체적인 현황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우선 어머님 보험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보면 것 같아요. 정말 비싼 보험이 없어요. 그런데 합쳐보면 보험료가 45만 원이거든요. 가입 건수 11건. 근데 무서운 건 이 중에 9건이 갱신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머님이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납입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험이 유지가 잘 됐던 건데 앞으로가 걱정인 거죠. 이대로 만약에 유지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9건의 갱신형 보험은 그대로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0: 근데 그 갱신 시기가 60대 중후반에 아주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1: 청취자님 어머님 지금 연세 기준이 65세, 68세 사이에 8건이 갱신될 그렇죠. 예정인 거잖아요.
0: 그러면 작게 잡아서 10%만 갱신된다라고 10년 만에 갱신이 된다라고 했을 때 50%가 인상이 된다라고 보면 월 보험료가 62만 원이 되세요. 그러면 60대 후반에 더 이제 보험료를 안 내셔야 되는 나이에 60만 원으로 보험료가 늘어난다? 저는 어머님은 절대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1: 60대 후반에 6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보험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 우리 청취자님이 엄마를 위해서 이번에 효도를 제대로 하셨다. 상담 신청 맞아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이게 보험료 나가는 것도 문제인데요. 그 안에 알맹이, 보장이 별로면 이거 더 속상한 거거든요. 이건 좀 어땠을까요?
2: 일단은 되게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같은 데서 전화를 계속 받으셔가지고 같은 데서 뭐를 계속 추가를 해놓으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말 보장 내용만 따졌을 때는 저희가 정리하는 칸이 부족할 정도로 다양해요, 종류가. 그런데 자세히 보다 보면은 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단 좁게 개별 보장이 돼 있는 것들이 혈관질환은 제일 좁은 게 저희가 뇌출혈 보장이다라고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뇌출혈 심근경색만 두 건 세 건 계속 중복이 되어 있어요. 더 넓은 걸로 보완이 안 된 거죠. 두 번째는 수술비 보장은 수술하면 무조건 준다라기보다 특정 질병 수술비로 설정이 돼 있어서 그 질병이 아니면 수술비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비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치매 보험도 가지고 계신데 경증일 때는 안 나오고요. 중증이 돼야만 치매 보장이 되는 거고요. 임플란트도 치아 보험을 가지고 계신데 처음에 임플란트를 하면은 50만 원만 주고요. 다음에 이 임플란트를 빼고 다시 심는 경우에는 100만 원이 보장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다 특이하게 이렇게 꼬여서 가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그냥 얼핏 듣기에는 보장 되게 많이 돼 있는 것 같지만 세세하게 따져보면은 보험금 못 받을 확률이 더 많은
2: 맞아요.
1: 보장들로 구성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면요.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맞아요.
1: 우리 어머님은 왜 이런 보험을 이렇게 잔뜩 가입하신 거예요?
0: 우리 어머님 아까는 우리 자녀 생각하는 마음이었잖아요. 네. 여기도 똑같아요. 자녀 생각 해서요. 내가 아프면 자녀들이 돈 쓸 텐데 내가 죽으면 누가 상 치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입을 하신 건데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려 볼게요. 다 전부 2만 원, 3만 원, 4만 원짜리 보험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2만 원, 3만 원, 4만 원짜리 보장에서 얼마나 큰 보장이 될까요? 보험사가 그 작은 돈 받고 보장 많이 해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1: 그렇죠.
2: 그리고 맞습니다. 이게 중간에 누가 한 번이라도 체크를 했거나 종합적으로 봤으면은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거거든요. 근데 그냥 전화가 와서 아 이게 없으신데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보험료 얼마 안 하니까 할게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전부 갱신형으로 가입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내용들이 종합되지 않고 그냥 개별 특이한 것들만 다 가지고 계셨던 상황이에요.
1: 아,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개선을 해서 문제 해결을 빨리 해드려야겠죠. 자, 머리 처방전 어떻게 써주셨을까요?
0: 우선 어머님 입장에서 지금 연세에서 뭐 10년, 5년 짧은 갱신형들은 정말 개수가 무의미하고요. 오래 유지하신 비갱신형 상품을 일단 보장으로 실손의료비 기본으로 하면서 부족 부분에 대한 부분을 비갱신형으로 보완하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갱신형 보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당연히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암보험 이런 부분은 유지하면서 효율성 떨어지고 중복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리고 10년 이상 정도는 그래도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일단 10년 납입하고 끝낼 수 있도록 10년 납입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납입 기간을 짧게 10년으로 가져가셔서 경제활동 하는 동안에 부담 없이 일단 보험료 쓰실 수 있게끔 네.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보장도 너무 협소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정리해 주셨을까요?
2: 일단 기존에 부족했던 내용들 위주로 보완을 했어요. 저희가 유지하기로 했던 옛날 건강보험에 뇌졸중 심근경색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뇌혈관 허혈성 보장을 더 넓게 넓혔고요. 수술비도 어떤 질병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장도 보완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완을 해서 1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이 내용을 합쳤을 때 약 13만 원 정도면 준비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0: 그리고 상해 관련 보장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뭐 수술비, 골절, 화상 등 그러니까 기존의 갱신형으로 3만 원 정도 보험료로 준비가 됐는데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더라도 2만 원 정도의 내용으로 보완을 했고 그리고 어머님이 사실 제일 걱정됐던 거 내가 아프면 우리 자식들한테 폐 끼칠까 봐.
1: 그렇죠.
0: 결국에는 지방에서 혼자 지내고 계.

0: 줄었고요. 지금 어머님께서 부담하셔야 되는 보험료는 4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약 2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기존 거 유지하시면서 10년 납으로 이제 보완했던 것들 같이 포함이고요. 다만 간병인 보험은 자녀분께서 이건 내가 낼게 엄마 하시면서 내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 제외한 보험료로 27만 원으로 절감이 됐어요.
1: 그래서 어머님한테 순수하게 한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절감한 게 이제 주머니 속에 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 그러네요.
1: 부분을 보험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머님이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의료비라든지 아니면 어머님이 쓰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정말 그냥 적금, 순수하게 돈을 모아보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2: 그렇군요. 의료비 통장 준비까지 해드리면서 완벽하게 문제 해결해 주신 사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게 요즘의 효도이자 가족 사랑의 트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맞아요.
2: 계속해서 상담 문자 받을게요. 50원의 의료 문자 샵 0945번 열어놓고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파리인 훌라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가정의 달이라지만 가족보다는 나가고 있는 돈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의 돈 잘 쓸 수 있도록, 진짜 도움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재무상담, 보험 점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가호의 시작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리고 돌풍이 불며 날은 서늘합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인천과 경기, 충남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내일 새벽이면 전남과 경남, 제주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남과 제주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5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2도가 예상이 됩니다. 비가 그치고 주 후반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은 남산 1, 2, 3호 터널 모두 강남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북부간선도로가 종암분기점에서 신내 사이로 양방향이 밀리고 있고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종암분기점에서 정릉램프 다시 홍제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 밀리는데요.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도 하위차로에서는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인고속도로가 인천 쪽으로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2km 구간 주춤하고 있고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소통이 원활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청와대는 남호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피격된 것과 관련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이 같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박을 타격한 비행체를 추가 조사해 공격의 주체와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를 식별하겠다며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들과 소통하고 인근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남호호 피격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을 은폐했다며 관련 상임위원회 개최와 현안 질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 외통위 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박 화재와 미상의 비행체 등 국민을 속이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격 사실을 공식 발표한 이후 민주당은 공격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회의를 미루고 있다며 선거를 의식하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응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에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7,900 턱 밑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며 4% 넘게 오른 7,82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7,900을 눈앞에 둔 7,899를 기록하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장 마감 직전에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해 4.3% 오른 7,822의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 급등세에 코스피 시장에 대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기술주 훈풍에 폭등세를 보이며 각각 6.3%와 11.5% 오른 28만 5,500원과 18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개인 투자자들의 단타와 비투가 늘고 있다며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선호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수 상승 이면에 존재하는 리스크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부원장은 단기 매매는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고 투자자 부담 거래 비용도 누적돼 투자 수익률을 잠식할 수 있다며 손실 위험과 거래 비용을 고려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노사 조정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최종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조정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영업이익 15%의 성과급과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사가 제도화에 대한 입장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조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가 다주택자 보유주택 매매에 대해 한시 적용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에 확대하더라도 토허제 틀은 유지된다며 사실상 갭투자 허용 방안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배포한 보도 해명 자료에서 토허구역 내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허제의 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토허구역 지정 전 경우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전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매도하고 싶어도 임차인이 있는 경우 토허제의 2년 실거주 의무 규정 때문에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무주택자가 매수인인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유예하는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보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으로 확정하고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별하되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특별 지역 주민은 2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을 받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소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제보를 받았다면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공소처에 고발했고 공소처는 지난해 11월 첫 강제 수사에 착수해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애플리케이션 이용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 당시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징계 여부를 논의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를 앞두고 대검찰청을 찾아 소명 기회를 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오늘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옆에 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느냐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중부지방을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이면 전남과 경남, 제주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경남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충청과 호남에는 10에서 60mm로 많이 내리겠고 영남과 제주는 최대 40mm,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최대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에서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15도로 출발하겠고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과 울산 22도, 대전 21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8.6도, 습도는 79%입니다. 한국일보 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894년 5월 11일은 동학 농민군이 전북 정읍 황토현에서 관군 및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날입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5월 11일을 법정 국가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농민이 직접 존엄과 평등을 요구한 동학 농민혁명 정신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대동사상을 한국 민주주의의 원천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는 계속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 농민, 농업, 농촌 문제도 다시 생각해보는 날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장면승부 김준우입니다. 고유가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위태로운 농업, 도시의 쓰레기가 흘러들어가 어려움을 겪는 농촌 문제 등 지속 가능한 농정 정책을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가 고민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1일 김준호의 뉴스 장면 승부 시작합니다.

0: 네, 오늘 월요일은 정치 덕후들 시간입니다. 오늘 변함없이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뭐 정치 이슈도 되게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라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얘기 잠깐 좀 짚어놓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물선 남우호가 지금 최초에는 내부 원인인 줄 알았는데 외부 공격으로 인한 폭발 화재라고 이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진상 규명 등 여러 가지 있고 정부 차원의 대응도 좀 시급해 보이는데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야당 입장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2: 지금 이제 좀 인정을 하면서 이란의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정부 입장이 좀 잡힌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언론에서 왜 대한민국 정부가 이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느냐. 그리고 또 쓰지 않는 단어가 피격이라는 단어였어요. 네. 공격 당했다는 건데 그 단어도 쓰지 않고 화재라는 단어를 쓰고 이란도 이란에 의한 드론 공격인데 이거를 미확인 비행체? 뭐 UFO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도대체 누구 눈치를 보길래 이렇게 우리나라 안보 국가 관련된 것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인 우리 선원의 생명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모호한 입장을 취하느냐라는 이제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뭐라고 했죠? 패가망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건들면 패가망신 시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럴 상황이 생겼는데 전혀 움직임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제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너네도 피해를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데도 거기도 묵묵부답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가 너무 모호하다. 결국은 시진핑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네, 근데 여기서 왜 중국? 예.
2: 중국
0: 이란이 아니고 이란, 중국이에요. 왜?
2: 그렇죠. 예, 이란 뒤에 있는 중국. 중국을 지금 편들 중 아니겠느냐. 중국이 또 이란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원유 결제할 때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중국에 또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눈치 본 게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눈치를 볼까? 왜 이렇게 당당하지 않을까? 이걸 중국 눈치 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0: 네. 이동할 때 최고?
3: 아니 이제 선체가 찢어졌더라고요.
0: 네.
3: 그러니까 뭐 심각하던데 제가 볼 땐 선원들의 안전보장 최대 이슈일 겁니다.
0: 네.
3: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 이런 부분들이 또 재현된다면 선원들이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배 타지 마라. 당연히 이럴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 안전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야당의 주장은 제가 볼 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다만 이것은 심증만 가지고 지금 아직 어떤 원인 조사라든가 도대체 누가 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거거든요.
0: 네.
3: 심증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장동혁 대표 방식으로 막무가내로 막 누구 지목하고 거기에 막 뛰어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을 가릴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 지금 사고에 대한 조사도 지금 이루어진 걸 바탕으로 지금 안보실장이 메시지를 낸 것이고 앞으로도 누군가를 지목할 때 명확한 이 원인
0: 증거.
3: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지금 차곡차곡 이 밝혀나가고 있다.
0: 이렇게 신중할 수밖에 없다. 네. 김철근 총장님.
4: 일단 외부의 공격인 게 확인이 됐고요.
0: 네.
4: 그러면 그게 이제 이란의 공격이냐 아니면 뭐 미국 측의 오발탄이냐 뭐 이런 것들도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란의 공격이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심증이 좀 그 강하게 가는 건데요.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그 모든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좀 밝혀야 되고요.
0: 네.
4: 그리고 만약에 이란의 공격이 사실이라면
0: 네.
4: 거기에 맞춰서 뭐 대사도 초치하고 여러 그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된다.
0: 네.
4: 그리고 지금 그 남우호뿐만이 아니고 여러 선적들 한 26척인가요?
0: 네.
4: 그게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우리나라 선적이 있는 거잖아요.
0: 네.
4: 못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선원들의 안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특히 이제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라는 게
0: 네.
4: 서울에 많은 분들이 테헤란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상당히 그 밀접한 그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50만 불 지원도 했고요.
0: 네.
4: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너무 어물쩡거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경고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은 하고
0: 네.
4: 또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할 부분 해야 되는데
0: 네.
4: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원인 자체에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0: 네.
4: 선원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국가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어떻게 믿겠냐고요. 저는 좀 빠른 조치들이 필요하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0: 알겠습니다.
2: 그런데 이란 이제 국영 매체에서요. 네. 이란 혁명 수비대의 소행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소행이 확실하지 않다. 누가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한 것.

0: 그래서 좀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1: 아, 네. 지금 이란 국영 매체 프레스 TV 같은 경우에 무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또 이란 의회에서는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밝혀가지고 약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만 체크를 하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어제 가장 뜨거웠던 게 부산에 있었던 한동훈, 박민식, 하정우 후보 개소식 같은 날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개소식에 누가 올 거냐, 박민식 개소식에 누가 올 거냐, 이게 보수에 좀 관심사였고, 뭐 하정우 후보 개소식도 같은 날 있었는데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준호 대변인부터.
0: 어제 같은 날 이제 굉장히 핫했죠. 전국적으로 가장 어제 핫한 곳이 부산 북구가 아니었을까, 어제 하루
1: 네.
0: 동안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일단 좀 한동훈 후보 순서대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1: 네.
0: 순서가 지금 한동훈, 박민식, 하정우로 되어
1: 네.
0: 있어가지고 제가 정한 순서가 아닙니다.
1: 네.
0: 한동훈 후보 개소식에는 정연근 후원회장이 안 나오신 거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지역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의 신망이 두텁기 때문에 후원회장으로 모셨다라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렸는데, 그러면 그 후원회장이 한동훈 후보의 어떤 점을 강조하고 추천할지, 왜 지지한지를 설명해 주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게좀 아쉽다. 정연근 후보의 과거 논란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한동훈 후보가 좀 먼저 얘기를 했어야죠. 어물쩍 그냥 넘어가는 건좀 아쉽다
1: 건강
0: 말씀드리고.
1: 문제로 불참했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네.
0: 그 본인이 밝혔다 그러는데
1: 네.
0: 글쎄요, 그걸 좀 믿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한 분을 또 모셨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또 다른 어떤 유튜브 방송에 보니까 이분이 또 고향은 또 자기 집은 김해라 그럽니다. 김해 부원동이라는 곳이 있는 모양인데,
1: 네.
0: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북구 주민으로 이제 구포시장에서 상인 노점 상인을 하면서 한동훈 후보에게 이제 우호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도시락도 주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가셨던 분인데, 알고 보니까 한동훈 후보를 정작 투표할 수 없는 그런 문제하고도 논란이 되고 있어서 좀 이런 부분도 좀 아쉬웠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 캠프에 앞에 버스가 좀 여러 대쭉서 있었는데, 이 버스는 또 무엇이냐, 정체가 외지에서 왔느냐, 아니면은 희생서 관련 없는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말씀드리고요.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당 지도부가 전부 다 총출동해가지고요,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1: 네.
0: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후끈했다 말씀드리고, 이제 박민식 후보의 모친이 살아계세요.
1: 네.
0: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구포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인데, 별명이 월남댁이라고 아주 유명했다 그럽니다. 월남댁 91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한테 다 의원들도 인사를 할 정도였었고요.
1: 네.
0: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진짜 북구 사람이 누구냐 아주 선명하게 잘 얘기했습니다. 모친이 구포 초등학교에 나왔고 그 후배가 박민식 후보예요. 그 넷째 아들이 그 초등학교 후보가 될 정도니까 얼마나 그 지역의 연고가 깊었느냐, 이런 부분도 잘 설명이 됐고요. 하정우 후보 개소식에서는 정청래 당대표 왜안 왔을까? 하정우 후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정청래 대표를 모셔오겠다고 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날 안 왔어요.
1: 네.
0: 그래서 그분 안한 게, 좀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남, 광주, 이제 통합 단체장 뽑는데 거기에 갔다 그러는데, 거기는 사실상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곳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공천 받아도 될까 말까 아주 격전지인데, 여기를 안 놓고 거기 갔다는 이유가 좀 설명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의 오빠 논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마 하정우 후보 개소식에 안온게 아니겠는가,
1: 네.
0: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1: 네. 이그 찰밥 할머니
0: 네,
1: 구포시장에서 장사하시는
0: 맞습니다.
1: 분 같은 경우에 지금 김해 거주자다라고 하는 주장이 커뮤니티엔 돌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확인된 바는 없다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예민한 때이기
0: 예,
1: 때문에 네.
0: 알겠습니다.
1: 인증 대변인께서 양해를 해주신
0: 네,
1: 걸로. 네.
0: 알겠습니다. 네.
2: 저는 2등 싸움이 상당히 본격화되고
1: 네.
2: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론조사상 둘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두번 정도 이기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 거의 그대로 이제 굳혀지게 될 거예요. 근데 2등 싸움이 이제 3등을 하지 않기 위한 뭐 고육지책을 서로가 이제 내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의 경우는 자기가 지역 연고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 연고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개소식에 마이크를 주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연출이 됐어요. 본인이 굉장히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켠에서는 어차피 세대결로 간다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 개소식에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세대결로 가면 어차피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 또한 가지는 지금 정영근 뭐 전 의원의 경우는 네. 제가 볼 땐 이거는 만약에 3등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난 다음에는 큰 패착의 첫 번째 고리로 스스로가 굉장히 생각해 볼 정도의 뭐 엄청난 파급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못 왔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는데 뭐 잘했다고 계속 이제 언론에 나와가지고 수많은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제가 볼 땐 그거는 윤석열 시대를 부정하면서 결국 전두환 시대를 맞이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아주 패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제 박민식 후보의 경우는 여기도 2등 싸움에 어쨌든 최전선에 지금 있는 것인데 본인이 지역 연고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네. 이것은 박민식과 한동훈의 싸움 같지만 실제로는 장동혁 대 한동훈의 싸움이거든요. 만약에 박민식이 패한다면 장동혁 역시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괴멸적 타격을 입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당대표 지금 물러나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물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동훈과의 싸움에서 졌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의 지금 이 볼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이 하정우 후보의 경우는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지금 전재수 후보가 와가지고 후원회장도 맡아주고 전재수와 함께 링크를 걸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도 여러 가지 정책적 측면에서 이 쏟아부을 화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전략 그대로 가게 되면 하정우 후보는 뭐 제가 볼 때는 큰 어려움 없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1: 단일화만 없다면 이긴다.
2: 아니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네. 단일화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네. 본인들 예를 들면 친윤 세력과 반윤 세력의 단일화인데 제가 볼 땐 그거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0.5가 될 가능성 훨씬 더 크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1: 네. 김철근 총장님.
3: 저는 참 너무 구태의연한 선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1세기에 그 AI 수석까지 나와서 예. 하고 있는 선거인데 부산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며 그다음에 부산의 북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이런 얘기들이 좀 화제가 되고 네. 뭐 아 그런 정책들을 내세웠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하정우 수석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도 뭐 내세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만 해요.
1: 네.
3: 근데 박민식 후보는 진짜 북구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만 해.
1: 네.
3: 아니 도대체 부산 북구에 그 세 분의 그 유력한 정치인들이 나와서 하는 활동이라는 게 연고밖에 없습니까? 연고 타령 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정치를 얘기할 때 가장 구태의연하게 끊어야 될 게 학연, 지연, 혈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 네.
3: 예? 그런 어떤 조직적인 관계 그런 그 연고 때문에 상당히 정치가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재현하고 있는 판이 됐어요. 부산 북구 정말 부끄럽습니다. 세 후보 다. 연고 타령만 하고 있는 거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1: 네.
3: 이제 세 후보가 동시에 이제 개소식을 했는데 네. 면면을 보면 당연히 정청래 대표는 못 오죠.
1: 아.
3: 정청래 대표가 오면 오빠 얘기가 당연히 상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정우 수석 입장에서는 그게 약점으로 드러나 손털기 했죠. 그다음에 오빠 얘기 나왔죠. 벌써 투아웃이에요.
1: 네.
3: 한 번만 더 걸리면 쓰리아웃 아웃이거든요. 쓰리아웃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할 상황이어서 정청래 대표는 못 왔을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보니까 한동훈 대표 얘긴데 네. 민주당을 이기려고 한 게 아니고 뭐 나를 잡으려고 왔다. 아, 당 지도부에 당연히 오죠. 그거 각오 안 했습니까? 각오하고 무소속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이길 수 있는 얘기를 해야죠. 예? 나는 어떻게 민주당을 잡겠다. 그다음에 내가 출마하면 출마할 거고 이러면 부산 북구는 어떻게 바뀔 거고 그다음에 부산은 어떻게 바뀔 거고 그다음에 뭐 본인이 주장하는 보수 재건을 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모양으로 바뀔 거다. 라고 그림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그림은 전혀 없어요.
1: 네.
3: 없고 당 지도부에 대한 공격만 있고 오히려 영입했다고 하는 후보 그러니까 그 인사들이 네. 지금 정영근 전 의원 아닙니까? 구원회장으로 영입했는데 방금 얘기했지만 이분은 전두환 때 분이에요.
1: 네.
3: 그다음에 굉장히 화제의 인물입니다.
1: 그렇죠.
3: 일단 고문 의혹이 있어요.
1: 그렇죠.
3: 그다음에 더군다나 호텔방에서 나오다가
1: 아, 네.
3: 영상이 다 찍혔어요.
1: 네, 네.
3: 예?
1: 네.
3: 유부녀하고
1: 네. 네.
3: 장시간 있다가
1: 네.
3: 그런 의혹에 쌓여있는 인물을 후원회장으로 영입을 해서 물론 그분이 북구에서 삼선 의원을 했던 그건 있죠.
1: 네.
3: 뭐 그것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영근 전 의원이 박민식 후보하고는 아주 안 좋을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왜? 정연근 의원이 삼선하고 결국은 그다음 의원이 박민식이거든요.
1: 네.
3: 예?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1: 교체당한 거니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보수 재건을 한다고 했으면 아무리 표가 급하고 하더라도

0: 포용이 전국적으로 앞으로 정치적 미래를 보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1: 잘못된 코드다. 아니,
0: 정영근 후원회장님 모시고 어떻게 보수를 재건합니까?
1: 네.
0: 재건이 됩니까? 더 후퇴되겠네. 네,
1: 알겠습니다. 그 한편 요 개소식에서 약간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 개소식 단상에서 촬영하던 카메라 이제 찍으시던 분이 단상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행사는 계속 이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측 같은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그 넘어지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었다라고 이제 해명이 이제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만약 이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 유포하면 법적 대응도 하겠다라고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건데 영상은 좀 저도 봤는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거는?
2: 지금 공지 보니까 넘어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넘어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겠지. 넘어진 것은 인지를 할 수밖에
3: 정확합니다.
2: 없었죠.
3: 네.
2: 사람들이 다 보고 거기서 웅성수하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카메라를 들어주는데 네. 그 넘어진 상황이라는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겁한 변명한 거고요. 이거는 네. 본인이 이렇게 나올 게 아니라 뭐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하겠다. 고소고발 좋아하는 한동훈 후보는 이게 자기한테 시원한지 모르겠는데요. 네. 국민들 보면요. 야 자기가 국민들의 뭐라고 하겠습니까? 동료 시민들을 동료 시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있던 동료 시민이 넘어졌는데 동료 시민을 챙겨주거나 안부를 묻기는 커녕 동료 시민이 넘어진 걸 모른 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준 것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게 이거 터지니까 옛날 것도 네. 소환됐어요. 옛날에도 한번 이제 국회 본청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계단에 발이 걸린 왕 철포도 가면서 앞으로 넘어지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똑같이 한동훈 후보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앞만 보고 쭉 걸어갔었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서 한동훈 후보 와 뭐 서울대 법대 나오고 뭐 장관도 했는데 인생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는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버티면서 뭐 법적 조치하겠다. 국민들 협박하기보다는요. 네. 본인이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맞겠다. 말씀드립니다.
1: 네.
3: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법기술자 정치검사다운 대응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은 당연히 국민들 여론은 더 안 좋아질 거고 그리고 그 넘어지는 장면은 못 본 것 같습니다.
1: 네.
3: 넘어진 이후에 고개가 돌아갔고 네. 그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1: 네.
3: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순간적으로 뭐 그게 그 밑에서 어떤 사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된 본인의 좋은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가서 손을 잡아주든 뭐 자기가 손을 보태지 못하더라도 가서 걱정하는 투라도 한번 보여줬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일이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주일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하정우 후보가 뭐 누군가가 손을 맞잡고 손을 털었던 그 장면에서
1: 네.
3: 자기네들이 온갖 소설을 붙여가지고 뭐 아니 시장 상인의 더러운 손하고 맞잡아가지고 그 손을 턴 거 아니냐라고 엄청난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공격할 때는 시원하게 공격을 해놓고 본인들이 당하니까 법적 대응하겠다?
1: 네.
3: 그걸 다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이에요.
1: 네.
3: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다운 그런 모습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거 아니냐. 아주 뭐 이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는 이 측면이 제가 볼 땐 선거전에서 그렇게 도움되는 모습은 아닐 거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0: 어떻게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상황이 생기면 누구든 마이크 잡고 본인이 말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 네.
0: 당연히 넘어진 사람 그 곁을 가든 아니면 손을 잡든 옆에 갔으면 껴안든 뭐 괜찮냐고 물어보든 뭐 이런 게 기본적인 그 어떤 인간의 그 심성인데 여기 그런 게 전혀 안 보였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하정우의 손털기 비슷한 만큼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가 투아웃 얘기했는데
1: 네.
0: 정영근 원아웃.
1: 네.
0: 여기 투아웃입니다.
1: 아, 좀. 근데 네. 너무 세신 거 아니야? 스트라이크도 아니고 전부 다 아웃이에요. 무조건.
0: 제가 봤을 때는.
1: 전부 다 아웃이에요.
0: 아니, 쓰리아웃이면 이제 네. 끝나는 거니까.
1: 네, 네.
0: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국민적인 공감 능력이나 정서적인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1: 네.
0: 방금 얘기했듯이 뭐 옛날 영상 하나 나왔다는데 네, 네, 네. 그게 하나만 있는지 더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2: 그렇죠.
1: 네.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개소식은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만 어제도 통합해야 된다.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3파전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보수 후보들끼리 난타전을 벌이는 것은 결국 보수 유권자들을 분열시키고 중도 유권자들도 등 돌리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단일화 촉구인데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서 두 후보는 요지부동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그럼 해당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2: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 박형준 시장이 후보가 와가지고 네. 굉장히 뭉쳐서 다 같이 함께 싸웁시다라고 네. 아주 네. 확실한 선명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취지로 명연설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네. 제가 현장에서 다 들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단일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박 시장이 이런 박 후보 이런 얘기 한 이유는 그거 같아요.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한동훈 후보도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흘러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한동훈 후보가 양보하면서 박민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몰아주고 한동훈 후보가 빠졌다. 그래서 박민수 후보가 승리했다. 라고 하면은 이 승리의 공을 자기가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가. 네. 그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가 지금 제명돼 가지고 밖에 있는 것들이 얼마 어느 정도는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면서 선당우사 했네. 라는 그런 이미지도 만들 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복당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게 아니겠느냐. 그런 계산 속에서 한동훈 후보 측에서 단일화에 대해서는 약간 열려 있다는 이런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박민수 후보는 아주 확고합니다. 단일화 없다. 우리 국민의힘 보수에서 후보는 단 한 명이다 라고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당 제1야당에서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정당에서 후보를 양보하는 그런 단일화는 없을 거다 말씀드립니다.
3: 네. 저는 박형준 후보가 약간 이도 저도 아닌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 메시지를 왜 냅니까? 그럼 차라리 한동훈 후보 보고 그만두라고 하든가 네. 뭐 선명하게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둘 중에 누가 돼도 어쨌든 단일화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박민식 후보자를 믿었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등 싸움이 치열하다고 했는데 국힘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2등 싸움을 해서 결국엔 지는 쪽이 개멸적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의 경우도 여기서 이기게 되면 앞으로의 패권을 지게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근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경우는 사실은 여기에서 지면 뒤가 없는 거예요. 네. 이분은 뒤에 무슨 국회의원을 나오겠습니까? 뭘 뭐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그냥 거의 은퇴 수순으로 가는 건데 이 선거전에서만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표도 갖고 싶고 저쪽 표도 갖고 싶은 그 속마음을 단일화라고 하는 측면으로 나는 반 한동훈도 아니고요. 박민식도 아니야라고 하는 걸 은연중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이 전략은 안 통한다.
1: 안 통한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김철근 총장님.
0: 박형준 시장 캠프 쪽에 내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심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만요. 일단 내부 분열이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네. 보수를 어떻게 하면 좀 하나로 묶어낼 수 있을까. 그게 좀 잘 어려운 지점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박민식과 한동훈 후보 간에 일단 북구에서의 분열인데 네. 이 북구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부산시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어떻게 한쪽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원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후보기 때문에 당연히 박민식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행동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개소식 하는 같은 날 동시에 개소식을 했는데 당연히 박민식한테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것도 저버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보기엔 두 후보 간에 실제로 단일화는 쉬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쪽이 너무 타격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열하게 그 선거전을 펼치다 보면 우열이 가려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초반이기 때문에
1: 박빙이죠.
0: 예, 박빙 승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열이 가려지면 자연스럽게 뭐 공학적 단일화까지는 쉽지 않아도 그 부산 시민들, 북구 주민들이 그냥 표로서 단일화할 가능성도 있다.
1: 다른 국면이 열릴 수 있다.
0: 네, 네. 그렇게 보여져요.
2: 제가 작게 좀 말씀드린 네. 이동학 전 최고 계속 이제 2등 간의 대결 강조를 한 번이나 두 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네.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번에 부산 수용구에 똑같은 구조가 있었습니다. 네. 장해찬 최고 공천이 번복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가요. 투표 전날까지 모든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계속 얻어가지고 이번에 국민 아, 민주당이 수용구에서 탄생한다라는 얘기가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 막상 표를 까보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과반.

0: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1: 네.
0: 그런 전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일단 저희가 광고 시간 압박이 있어서
0: 네.
1: 광고를 하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노란우산.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시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 네, 오늘 월요일 코너인데요. 지금 이동학 최고, 이준호 대변인 그리고 김설근 사무총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광고가 빨리 끝나가지고 잠깐 당황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까지만 보수 얘기를 좀 마저 해보죠. 지금 사실 그동안 조금 일정이 많이 없었어요. 한동안 이게 뭐 소위 공지에 통상 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다가 최근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뭐 후보 개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다시 추진력을 얻었나라고 하는 사이에 남양주 시장에 출마한 그 주광덕 후보 현 시장이죠. 국회의원도 재선을 했었고 했는데 이선 후퇴해라. 그럼 나 후보 등록 못한다. 이대로는 못한다. 라고 하면서 또 굉장히 배수의 진을 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이대로는 도저히 비벼볼만 하지 않다라는 굉장히 이제 어떤 호소 같은 건데 이게 지금 어떤 영향을 줄지 재선 의원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상황과 장동혁 대표의 행보 어떤 전체 앞뒤 분위기를 보면요. 좀 혼자 동떨어진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5시 방향이죠. 부산에서 바람이 불어서 장동혁 대표의 현장에 가서 많은 열기를 이끌고 환호를 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울산에 가지고 굉장히 열띤 호응을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강원도, 서울, 인천, 경기도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이렇게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동남풍이 동남 태풍이 일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예전 같으면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주광덕 전 의원이 왜 이런 좀 뭐랄까 혼자 튀는 맥락 없는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해 볼 경우에 본인은 이번에 여기서 좀 가능성이 없다고 미래 좀 지레짐작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 얘기한 건 무슨 상관이 있냐? 아, 이번에 끝나고 나면은 조기 전당대회 때 출마하려고 계산하고 전 지도부를 공격하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전부 다 지금 광역단체 격차가 좁혀지고 있죠. 대구하고 TK에서는 정당 지지율 뒤집어지고 있죠. 서울도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나온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혼자 동떨어질 판단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1: 이렇게 많이 여론조사 얘기를 하시면서 저의 뇌를 동공지진하게.
0: 숫자 얘기를 안 했는데.
1: 네. 네, 알겠습니다. 숫자는 얘기하지
0: 양양자,
1: 않습니까?
0: 네. 양양자 의원이 지금 경기도에서 후보됐는데 거기도 장동혁 대표가 가가지고 함께 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경기도 전체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경기도지사 후보가 그렇게 한동훈 후보와 손잡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혼자 좀 잘못 바람을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본인의 정치적 행보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염두에 있는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주광덕 의원, 주광덕 후보 입장에서 동남풍이 아직 추풍령을 못 넘어와서 바람을 못 느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0: 추풍령에서? 네.
5: 주광덕 후보 입장에서 저는 네. 지금 뭐 태풍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불경에서 이미 차단당했습니다. 그 이제 불려고 하다가 그냥 바로 차단당했는데 제가 볼 땐 주광덕 후보의 경우는 전당대회가 실제 치러질지 안 치러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장동혁 대표가 물러날지 안 물러날지 모르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저도 안 물러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한동훈계에 그냥 줄 서기 위한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의 분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오히려 진행되고 있고 주강덕 같은 이러한 행동들은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왜냐하면 줄을 서야 되거든요. 심지어 제가 볼 땐 박민식 후보조차도 지금은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기자 북구갑에서 박민식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혹시 만에 하나 여론조사의 경우 한동훈 후보가 두 번 정도 이기는 이제 뭐 여론조사가 막 나오고 이러면 스스로도 고민에 빠질 겁니다. 내가 이대로 계속 장동혁 코에 몸을 실었다가 같이 침몰하는 거 아니야? 한동훈계로 옮겨 타야 되나? 그러면서 후보를 사퇴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후보자들이 결국 이 선거 와중에 이 치러지게 될 문제라고 보고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물리적으로 일단 시간 끌기에 성공했어요. 이제 물리적으로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통상 일정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버텼고 지금까지 이제는 물러나라고 해봐야 내가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야. 이제 그 상황까지 잘 버텨서 지금까지 와서 이제는 내 세상이다 해가면서 온통 캠프를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지 말지 아마 유권자들이 잘 판단하시지 않을까. 장동혁 대표가 아주 앙성하게 움직이실수록 민주당은 좋다 이렇게 봅니다. 네.
6: 민주당이 숨어있는 선대위원장이니까 네. 땡큐겠죠. 아. 저는 국민의힘이 착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6: 이건 민주당의 일단 오만함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고 아직도 네. 아직도 높고 사실은 이제 조작기소 특검 때문에 이거 사법 내란 아니냐 이런 게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좀 분노를 샀던 지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민주당이 다니면서 뭐 손털기도 있고 그다음에 오빠 논란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잦은 실수가 많았어요.
1: 따까리 논란도 있고.
6: 네. 예, 따까리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이 아 이게 제1야당이 견제가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오만하고 잦은 실수 그다음에 정신이 해이된 거 아니냐 이게 이미 다 됐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냐에 따른 국민적 분노가 좀 있는 거지.
1: 반사할 거가 있지.
6: 있는 거지. 장동혁 대표가 다닌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엎드리고 숙여야 될 사람은 장동혁입니다.
1: 네.
6: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더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민주당의 오만대 그다음에 전 정권의 계엄과 내란의 대결 구도로 바뀌어요.
1: 네.
6: 그러면 총 들고 나온 사람이 나쁩니까? 아니면 오만한 게 나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제1야당에 네. 훨씬 더 안 좋은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민주당을 도와주는 길이다. 아.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네. 국민의힘 이번 주에 중앙선대위 그 멤버 이제 발표한다고 네. 하는데 네네. 지금 보도 따르면 민주당은 계엄 때 장갑차 박은 시민 유충원 씨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아마 장동혁 당대표가
0: 당연히 당이 들어간 거죠.
1: 선대위원장을 예, 하고 예. 근데
0: 그리고 이제 추가로
1: 뭔가 혁신 선대위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뭔가 상징적인 인물이 공동체조 투톱이라도 좀 누가 한 명 배치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당 안팎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혹시 깜짝 놀랄 만한 인선은 있나요?
0: 이번 주 이제 목금 발표 예정을 그러는데 네. 제가 이제 당 대변인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힌다면 골치 안 좋고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밝힌 게 옳다고 말씀드리고
1: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0: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인물이 있습니다.
1: 있어요?
0: 깜짝 놀랄 인물이 있고 제가 뭐 대충 어느 방향을 알려달라 뭐 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1: 네. 그것도 못한다
0: 그렇죠.
1: 못한다.
0: 그거 제가 말씀드리면
1: 뭐 키워드가 AI다 뭐 통합이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네.
0: 제가 대변인 잘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려 그러면요. 일단은 깜짝 놀랄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이다. 아. 기대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진도 좀 포함될 거다. 그 말씀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1: 중진들 네네. 전진 배치하지만 네. 그것만으로는 킥이 부족해서 뭔가 킥이 될 한 명이 있긴 있다.
0: 뭐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네. 킥이 있으면 더 좋죠. 네. 뭔가 부족해서 채운 거 부족하다는 뭐가 많대요. 우리가 더 좋은 더 좋은 이제 국민들에게 호감받는 선대위를 만들기 위해서 킥을 또 보강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나오면 다른 네네. 분들 평도 좀 듣도록 하고요. 네. 평택 을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김용남 조국 김용남 대전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 평택 을인데 이제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김용남 의원 김용남 후보의 과거 발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남 후보가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세월호 등에 관해서 사과 입장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활동 이력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과오다라는 식으로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너무 늦어 여론조사 안 좋으니 사과하냐라고 하는 다소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0: 뭐 저는 지금이라도 사과하신 것은 매우 잘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뭐이 선을 넘어갔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면서 결국에는 이 진정성이 저는 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지난 대선을 치룰 때 굉장히 어려운 그 지점에서 결정을 내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선언했고 당시 윤석열 정권에서 어떤 만행들이 있었는지를 특히나 또 검사 출신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밝히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이제 그런 점들은 다 평가받을 요소라고 보고 이 조국 혁신당에서의 뭐 전방위적인 어떤 그런 공격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사과를 함으로 인해서 일단락시켰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거티브적인 어떤 부분에 끌려다니기보다는 그것을 차단을 하면서 이제 정책 선거로 넘어가는 본인에게 주도권을 좀 가지고 오는 그런 계기에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 네, 김철근 총장님.
2: 그 김영남 전 의원을 그 사석으로 이용하려고 하다가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김영남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겠다라는 민주당의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반해서 조국 후보 쪽에서도 지금 전당 거당적으로 지금 그 활동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부딪혔어요.
1: 네.
2: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 김영남 전 의원은 그 출마한 후보 중에 친윤 후보거든요. 친윤 후보예요.
1: 네.
2: 그다음에 조국 후보는 본인이 더 민주당스럽다고 해요.
1: 네.
2: 이게 근데 당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1: 네.
2: 이렇게 이제 헷갈리게 하는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단일화는 없을 것 같고요.
1: 네.
2: 단일화는 없을 것 같고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이 조국을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때는 합당 논의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조국 후보랑 조국 대표랑 같이 가려고 하는 이런 태세를 갖췄는데 결국 이번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월등히 압승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 추세로 가면 결국은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 정치 행보에 있어서 민주당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저 밑바닥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 그것을 드러낸 건데 처음에는 김영남 후보를 내세웠을 때 사실은 조국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로 보면 상당히 다르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걸로 보면 민주당이 이미 그큰 전략에서
1: 네.
2: 조국을 버리는 그런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국 후보로서는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칠 수밖에 없다. 완전 백병전을 해야 된다. 그 백병전을 지금 이미 시작을 했어요. 예, 조국 당이.
1: 네.
2: 의원들 전부 읍면동에 배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2: 예.
1: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호 의원님.
3: 그 처음에부터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요.
1: 네.
3: 이런 상황이 안 생겼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은 김영남 후보가 지금 1위긴 한데 2, 3위가요. 지금 유희동 후보와 조국 후보가 왔다 갔다 합니다.
1: 네.
3: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국 후보가 3등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황교안 후보는요. 유희동 후보 단일화하겠다고 사실상 선언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1: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진
3: 황교안 후보가
1: 사퇴하는 거예요?
3: 하겠다고 얘기했었죠.
1: 네.
3: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황교안 후보 했기 때문에 그 합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김영남 후보와 유희동 후보 간의 양강구도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정청래 대표가 어떤 판단을 했느냐. 김민호 후원의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만약에 지방에서 끝나고 나서 합당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1: 네.
3: 그러면 조국 대표 얼굴을 마주쳐야 되는 상황인 건데 자기가 후원회장을 한 사람을 이기고 온 사람과 같이 협상 테이블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자연스러워. 하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당대표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자기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수 있는 조국 후보를 이참에 확실히 정리하자라는
1: 네.
3: 생각을 좀 뒤늦게 한것 같아요.
1: 어.
3: 그러면 나머지 조국 혁신당에 있는 후보들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12명. 이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분들은 내가 조국 대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면은 이분들은 전부 다 자기 소망이 뭐냐. 지역 당의 위원장을 다 맡고 싶어 하거든요. 합당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야 너네들 다 우리 당에 와 합당시켜주면서 지역위원장 하나씩 줄게 라고 하면 조국 대표가 없더라도 합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는 계산도 정청 대표가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결국은 유희동 후보와 환경 후보와 손을 잡고 단일화되면서 김영남과 유희동 후보 두 후보 간의 다툼이 될 것이다.

0: 거죠. 그러면 언론사에서도 사실은 다 그 자격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고 싶어 해요. 네,
1: 통상 그렇죠.
0: 아니 근데 지난번 그 때도 옛날 그 이성건 의원이 소수정당으로 부산시장 나왔을 때도 초청 받아서 토론을 했어요.
1: 바른미래당.
0: 예, 예. 네.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1, 2당 후보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박형준 후보는 정의한 그 후보 단식장에 찾아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혹시 방송사에 물어보면 나는 토론에 참여한 걸 찬성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결국은 전재수 후보만 동의를 하면 세 분이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까 후보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적어도 선거법에서 규정해서 인정해 준 그 후보들에게는 그 토론의 기회를 줘야 된다.
1: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후보는 정원호 후보랑 둘이서만 토론하자고 하면서 또 개혁신당 김정철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배제하는 느낌이 있던데.
2: 오세훈 후보도 다 같이 토론하는데 워낙 이제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대결이라는 것은 선심이 정구심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1: 뭐 그렇긴 하죠.
2: 그렇기 때문에 둘이서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 또 둘이서 하는 것을 해야지 양강 후보가 가진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N분에 대해서 하는 질문하면요. 질문과 대답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제대로 우리가 듣고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두 사람 간의
1: 그러면 박형준 후보는 시민들을 위한 생각이 없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2: 아니죠. 그거는 김주도 진행자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1: 아니, 약간 엇갈리는
2: 거죠. 그래서
1: 같은데.
2: 제가 말한 것은 전체하고 추가로 더해져서 오세훈하고 정원호 후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한 겁니다. 이 후보, 이 토론에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형준 후보 하는 것은 추가가 아니라 원래 하는 법정 토론이지 않습니까?
0: 아니, 법정 토론은 기본적으로 다 나와요.
2: 다 나오고 거기서 추가로.
0: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초청한 토론에 그 법적 자격을 갖고 있는 후보들은 다 초청을 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
3: 언론사에서 초청을 안 하는 거고.
0: 지금 서울시장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3: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1: 하여튼 오세훈과 박형준이 생각이 다르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2: 맞습니다. 마무리 기사 좀 이상하네.
4: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카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5: 열혈강호 온라인
6: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강호 온라인
6: 열혈강호 온라인
8: 김준의 뉴스 정면 승부 1, 2부 마칩니다. 최희 아나운서 전해주는 뉴스 듣고요. 저는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9: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0: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2: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환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3: FM. 기호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녁에 전북과 경북 지역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도 전국적으로 비 소식 있는데요. 중부지방에 5에서 50mm, 남부지방은 10에서 70mm의 비가 전망됩니다. 봄비치고는 많아서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도 도착 시간이 늘어나는 퇴근 시간이라서 여유 시간 넉넉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은 마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고, 하남 방향은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혼잡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향 금천교에서 성산대교 남단까지 정체고, 외곽 방향은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립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방향 4.05km 지점에서 출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청와대는 남호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피격된 것과 관련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이 같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박을 타격한 비행체를 추가 조사해 공격의 주체와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를 식별하겠다며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들과 소통하고 인근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단독으로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고 정부 여당의 남호호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 위원들은 전체 회의에서 그동안 미국, 이란이 피격을 이야기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통수권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대한민국이 공격받은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다며 정부 여당도 회의장에 나와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남호호 외부 타격과 관련해 한미동맹 흠집내기에 나섰다며 이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섣부른 추측과 억측으로 한미동맹을 모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건 발생 이후 조사단을 현지에 급파했고 남호호에 대한 조사 결과는 어제 파악됐다며 파악 직후 국민께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어떻게 은폐냐고 반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해 이란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며 수용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소셜미디어에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좌초위기에 빠지면서 미국-이란 전쟁은 또 한 차례의 고비에 봉착한 모습입니다.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의 종전한 답변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에서 누구도 트럼프를 만족시키기 위한 협상안을 만들지 않는다며 협상팀은 오직 이란 국민의 권리를 위한 협상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이란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고 더 나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피가 4% 넘게 급등하며 사상 최초로 7,800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거래일 대비 4.32% 오른 7,822.2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3.7 오른 7,775.31로 출발해 오름폭을 키웠고 장중 한때 5.35% 오른 7,899.32까지 상승해 7,900선에 근접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1.51% 오른 188만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개장할 때부터 8.72% 상승한 주가는 15.6% 오른 194만 9천 원까지 치솟아 사상 최초로 190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상승 출발해 장중 한때 7.45% 오른 28만 8,500원까지 뛰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이후 6.33% 오른 28만 5,500원에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개인 투자자들의 단타와 비투가 늘고 있다며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선호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수 상승 이면에 존재하는 리스크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부원장은 단기 매매는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고 투자자 부담 거래 비용도 누적돼 투자 수익률을 잠식할 수 있다며 손실 위험과 거래 비용을 고려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신용융자 잔고도 증가세를 보인다며 필요하다면 선제적 조치를 통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에게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주는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으로 확정하고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별하되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은 주로 중부지방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점차 남부지방에도 비가 시작되겠고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2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8.2도, 습도는 78%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5: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6: 교통안전 1분 터.
7: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 보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 우리.
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 무사.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는요.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와 함께하고요. 4부에서는 이석현 평론가와 함께 철새의 눈 코너 진행합니다. 유튜브에 계신 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0: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2: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3: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최초의 광역 여성 광역 단체장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 가능성의 주인공 중 한 명이죠.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양양자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 아니요, 저희 뭐 매번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스튜디오에 네. 모신 건 처음인 것 같아서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바쁘실 텐데 먼저 좀 늦었지만 후보로 선출된 걸 축하드립니다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4: 밖에서 봐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을 드시는가요? 네.
3: 저 같으면 사실 뭐 그 함진규 전 의원님도 마찬가지인데 두 분이 한 달 정도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4: 거의 한 달 반.
3: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도 당에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4: 아, 함진규 후보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당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 농담을 하신 거죠. 네,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만 좀 그래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라도 빨리 선출해서 빨리 돌아다녀야 되는데 좀 늦게 선출이 됐고 어쨌든 출발선이 좀 늦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이제 그래도 31개 시군에 한번 쭉 훑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확인하신 바닥 민심은 어떻습니까?
4: 사실 후보 결정이 늦은 만큼 다시 한번 제가 경기도지사를 왜 하고자 했는지 저를 바라본 시간도 됐고 저의 그런 소명을 다시 한번 또 확고히 하는 계기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31개 시군은 워낙 제가 경기도가 제 삶이기 때문에 네. 사실 경기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도 생각을 했지만 31개 다니면서 이번에 그 유권자분들 우리 도민들의 일이 해주신 얘기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독재는 안 돼. 이구동성으로 독재는 안 돼. 네. 네, 공소인지 뭔지 취소인지 뭔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는 공소 취소 특검을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독재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양향자가 꼭 이겨야 된다. 정말 그런 말씀을 해주신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추미애 후보님에 대한 얘기도 정말 많이 하시고요. 네. 저를 지지하시는 분인지 분도 그렇고 지지하시지 않는 분들도 똑같이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지방 권력은 뺏겨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경기도가 그런 견제와 감시와 또 상생의 경기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죠, 저는.
3: 그렇군요. 제가 그 뭐 기사 같은 걸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경기도 지사가 당선이 양양자 후보가 되면 하루에 한 시간씩 업고 다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리 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데 이건 뭐 진심인가요? 네.
4: 제가 개인적으로 네. 그런 말씀을 나눈 적 있어요. 왜냐하면 네. 워낙 경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네. 꼭 이겨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이기면 어떻게 하실 거냐 뭐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네. 저는 도지사가로 당선이 되면 도민들 다 업고 다니겠습니다.
3: 네, 그렇군요. 네. 그 지금 경기도지사 선출되고 지금 후보들이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다 개소식을 일일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도혁 대표도 거의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양양자 후보도 개소식을
4: 14일 오후 2시고요. 네. 장도혁 대표 또 김원수 장관님, 전 장관님 다 오실 겁니다. 그때.

0: 나우야 대표님도 오시고 뭐 원희룡 장관님도 제가 초대를 했고 다 거의 대부분 다 오시라고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뭐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온다라고 네, 하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저희 보도 보니까 첫 일정으로 찾은 지역은 평택이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원래 반도체 관련 뭐 업무를 쭉 이제 하시다가 정치권에 입문하셨으니까 그런 것 네. 같기도 한데 평택을 굳이 딱 찾은 어떤 포인트도 역시 반도체나 이런 거가 포인트인 겁니까?
0: 그렇죠. 이제 그 맨 남단 최남단이 평택이에요.
1: 네.
0: 그래서 평택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었고
1: 네.
0: 그리고 아시다시피 평택 클러스터에 뭐 삼성전자 투자가 엄청나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1: 네.
0: 사실 평택 을에 제가 당협위원장을 신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1: 아, 네네네.
0: 그래서 사실 평택에서는 제가 오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여전히 계셨어서
1: 아, 유희동 후보가 아니라 야행자가 제보걸로 나갈
0: 네, 나갈 수도 네.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전화를 많이들 주셔서 제가 맨 먼저 가서 이제 경기도지사로 출마를 하게 됐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네. 인사도 드리려고 갔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근데 지금 어쨌든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닙니다.
0: 아이고 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지금 네. 최근 여론조사 하나만 해보면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4일 5일 경기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한 거에 보면 경기도지사 후보는 추미애 후보 50.8, 양양자 31.5, 조응천 6.6 뭐 이런 네. 정도로 네. 좀 돼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ARS 여론조사로 한 것이고 응답률 6.9%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상당한 격차가 좀 나고 있는 건데
0: 네.
1: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 지금 지지율 뭐 어쨌든 제가 느끼기엔 정당 지지율보다는 후보님 지지율이 더 높은 것 같은 느낌인데
0: 네.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경기도지사 선거를 임한다.
0: 우선 저는 정말 진정성 있게 저 양양자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빠르시 시간에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우선 아시다시피 그 글로벌 기업에 특히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의 어떤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1: 네.
0: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도 첨단 산업에 대한 미래 산업에 대한 법안을 다루고 그때 이제 반도체 특별법,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조세특례 제한법
1: 네.
0: 이 두 법안이 국가 산단을 지정하게 했고 그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투자 시에 그 세액 공제를 8%에서 최대 35%까지 늘려주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반도체 첨단 산업 기업들이 투자에 이렇게 주저 없이 투자를 하셨고 지금의 코스피 7천을 네, 견인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리고 저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을 하면서 국가공무원, 국가직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교육을 했던 사람입니다.
1: 네.
0: 제가 지금 경기도정은 첫날부터 정말 거침없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4,000여 명의 공무원들을 제대로 일을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적고 그런 그 역량이 아마 행정 경험이 아니라 저는 뼛속 깊이 제가 공무원들과 일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1: 네.
0: 말씀드리고
1: 네.
0: 그리고 뭐 추미애 후보는 어떤 법률가로서 법률 기술자로서 지금까지 오셨다면 저는
1: 네.
0: 첨단 전략 전문가 첨단 산업 전문가로서 싸우겠다. 그리고 이 말씀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싸움꾼 대 일꾼으로 싸우겠다고 했더니 되게 이게
1: 추미애 장관은 싸움꾼이고
0: 네,
1: 저는 일꾼이다.
0: 네, 네. 법률 기술자 대 산업 전문가고 뭐 이렇게 구도가 너무 명확해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만 잘 도민들한테 알리면 저는 정말 어려운 싸움이지만 그래도 골든 크로스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정치 입문하셔서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셔가지고 광주에서 출마를 3번 처음에 낙선을
0: 했습니다.
1: 하셨었죠.
0: 네.
1: 그때 안철수 돌풍 있고.
0: 네. 네. 천정배 네. 제가 들어온 지 한 달 반 만에 출마를 해가지고
1: 네.
0: 그때 민주당의 그 전략은 양양자 상무가 광주로 출마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희생과
1: 네.
0: 저의 어떤 그 낙선이 아마도 민주당에는 큰 계기가 됐을 거고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실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일하고 나왔는데
1: 네.
0: 그 기업 이념이 뭔 줄 아세요? 삼성전자의?
1: 인재제일인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네.
0: 사업보국,
1: 네.
0: 인재제일, 합리추구입니다.
1: 네.
0: 그게 보수의 가치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 정치성을 따지자면 이제 보수죠. 근데 민주당에서 그때 저를 영입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외연 확대를 위해서 중도 보수의 인사가 필요하다. 그것도 네. 호남 인사가 필요하다. 네. 또 여성이 필요하다. 또 반도체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네. 아주 적절하게 저를 영입을 하신 거죠. 네. 저는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1: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안 되고 근데 이제 최고위원하고 그다음에 국가인재개발원장을 1년 정도 해서
0: 광주시장 네. 경선도 이용섭 시장님과 한번 했었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네, 그리고 이제 국가인재원장으로 가서 18년도에 가서 19년도에 그 좀 더 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때 반도체 소재 규제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 그 시행을 일본이 하는 바람에 네. 부랴부랴 당에서 호출이 돼서 이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했었고 그리고 21대 때 들어갔죠.
1: 하시고 네. 그다음 신당 창당하고 이제 무역국절 네. 끝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또 넘어와서 네. 파란만장하십니다 사실.
0: 저는 제가 이루고자 하는 평생의 업이 그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네. 부민강국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도 누구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두 아젠다가 저의 이제 평생의 업인데 네. 그 실현을 위해서는 저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저에게 유리한 길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게 저의 철학입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러고 보니까 참 삼성전자 주식 좀 들고 계세요?
0: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이해충돌 때문에 다 그래서 네. 그 정치에 한 10년 넘게 정치에다 다 쏟아부어가지고 네. 이제 없습니다.
1: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0: 가지고 있으면 한 100억은 넘었을 것 같은데 네, 그거 생각하면 정치 못하겠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삼성이랑 같은 삼성에서 일했는데 그 경력차 뭐 해가지고 이성배 그 후보와의 그 영상이 한동안 좀 많이 회자되기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후보가 가진 인지도라는 게 예. 양양자라는 이름보다는 훨씬 더 좀 익숙하잖아요. 어쨌든 인지도가 깡패인 정치 현실에서
0: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사실 국회의원도 어쨌든 광주에서 하셨던 거고 경기도에서 지난번 총선 때 출마를 하셨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뭔가 비약하기 위한 전략이 좀 그러니까 도전하기 위한 어떤 뭐랄까요 퀀텀 점프를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뭐를 중심으로 좀 추미애 후보와의 그 아까 뭐 싸움꾼대 일꾼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걸로 점프를 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0: 사실 오늘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그런 퀀텀 점프를 이루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단기간에 워낙 네. 이제 후보 결정도 늦었고 단기간에 우리 도민들께 알리는 방법은 결국은 이 미디어 승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양자가 왜 저런 선택을 해서 그 뭐 우여곡절이라고 하지만 사실 큰 보폭으로 왔습니다. 네. 영입 인재로 입당을 해서 한 달 반 만에 천정배 후보와 겨룬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낙선해서 재선 의원인 유은혜 의원님하고 또 최고위원 선거에서 제가 더블 스코어로 이기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런 선택은 저는 정치 영역에 왔으면 그래도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젠다를 제가 실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어떤 길보다도 더 큰 보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 해방 후에 70년의 변화보다 향후 3, 4년의 변화가 훨씬 크고 훨씬 무섭고 훨씬 속도도 빠릅니다. 네. 이때에 도지사가 준비가 된 도지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민들에게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로 전쟁을 치러본 사람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 첨단 산업을 위해서 그런 법안을 확실하게 발의하고 또 통과시킨 사람 그리고 공무원 어떤 그 공무원의 자질을 키웠던 사람 그들과 함께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네. 더군다나 또 헌정사 최초로 양당 모든 당이죠 거의 개혁신당까지 당의 어떤 첨단 산업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준비된 도지사 하면 저일 겁니다. 근데 이제 추미애 후보하고 이제 그 추미애 후보의 인지도에 제가 따라가지 못하는데 사실은 비호감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데 저는 어렵더라도 호감의 전 정치인은 호감도가 높기가 어려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호감도 측면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전 별 생각 없이 그 개혁신당 전에 김철근 총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저희 패널로 나오시는데 조응천 후보랑 양양자 후보랑 다 개혁신당 출신이에요. 이랬더니 김철근 총장

0: 이 저한테 아니 셋다 민주당 출신이에요 후보가 이런
1: 네.
0: 얘기를 하는데 다 공교롭게 경기도 출신이니까 오히려 검증도 서로 세게 들어갈 수 있지 않냐.
1: 아이,
0: 한솥밥을
1: 그렇죠.
0: 먹었던 뭐랄까 사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조응천 후보가 양양자 후보를 세게 직격했습니다. 그 아마 그 의원 시절에 추미애 당대표 뒤에 자리에 있다가 어깨를 주물러주는 사진인데 그런 손으로는 못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그 아마도 이제 제가 최고위원이 되고 아마 추미애 대표가 된지 얼마 안 됐을 거라고 보니까
0: 네.
1: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된 거죠.
0: 네.
1: 근데 이제 추미애 후보가 늘 이렇게 이렇게 목 부분이 아프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뿐만 아니라 선배도 저 대표시기도 하지만
0: 네.
1: 저는 누구라도 목 아프다고 하면 저는 주물러 줍니다. 근데 그런 손이 나쁜 손입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조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0: 네.
1: 원래 우리 조응천 의원님이
0: 네.
1: 정말 제가 존경하고 그런 조롱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0: 네.
1: 요새 왜 그러실까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0: 아, 오히려 지금 이것은 조응천의 절박함의 발로다.
1: 그렇게
0: 반증이다.
1: 보입니다. 근데
0: 네.
1: 저는 조롱하진 않겠습니다.
0: 아, 그렇진 않겠다.
1: 조롱할 부분도 없어요. 또 우리 조응천 의원님은.
0: 네. 조응천 후보와 양양자 후보의 단일화 필요성이나 가능성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보수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옵니다.
1: 왜
0: 근데
1: 그러냐면 지금 이런 그 여당의 폭거라든지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공소 취소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은 이거를 이 문제를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해라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봐요, 저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에 있어서는 저는 언제든지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0: 네.
1: 다만 저는 지금 후보 결정도 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미애 후보를 이기기도 지금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0: 아.
1: 그래서 조응천 후보님이 제 머릿속에 잘 없어요.
0: 네.
1: 정말 죄송한데 이게
0: 네.
1: 그래서 단일화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저는 할 겨를이 없습니다.
0: 아, 겨를이 없다.
1: 네.
0: 아, 근데 그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러면 어쨌든 최고위원이시기도 하니까 박형준 시장이 어제 그 비공개 부산 선대위 회의인데 왜그 얘기가 누출된지 모르겠지만 박민식과 누구죠? 한동훈은 단일화해야 된다. 부산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부산 지역의 단일화 필요성? 박민식 의원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으로서?
1: 그러니까 이제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라도 함께해서 적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전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랬을 때 저는 박형준 우리 후보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요.
0: 네.
1: 다만 또 일부에서는 절대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0: 네.
1: 결국 이 단일화는 선거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아마 부산 시민의 여론으로 아마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때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1: 네.
0: 경기도지사 경선 토론을 하면
1: 네.
0: 추미애 의원은 분명 내란 이야기도 분명히 좀할것 같다는 생각이
1: 네.
0: 들거든요. 그
1: 네네.
0: 프레임. 근데
1: 네.
0: 반면에 이 상황에서 주광덕 그 남양주 시장 후보가
1: 네.
0: 이대로 못한다 선거. 그래서
1: 네.
0: 장도혁 대표 이선 후퇴하라고 이제 강하게 이제 압박을 또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뭐 이게 어떤 맥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도권의 주요 경기도의 주요 기초단체장 후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경기도지사 후보이자 최고위원이신 양양자 후보도 신경 안쓸수 없을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저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남양주 시장 후보이신 주광덕 후보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후보들이 민심을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듣고 느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절박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다만 저는 그 당이 좀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 어렵게 한 팀이 돼가고 있어요. 원팀이 돼가고 있고 원팀이 돼야 강팀이 되는 거거든요. 강팀이 원팀인 거고 이 상황에서 이선 후퇴를 요구하는 것은 선거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선 후퇴한다고 해서 그럼 또 모든 언론이 또 거기에 집중해서 또 다른 갈등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될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큽니다. 이 점만은 우리 장동현 대표께서도 잊지 말아 주셨으면
0: 그러면
1: 좋겠다.
0: 이번 주에 발표되는 중앙 공동선대위원장 있을 텐데
1: 네네.
0: 장동혁 대표 말고 뭔가 변화와 혁신을 상징하는 듯한 어떤 인물이 네. 투톱 체제라든가 이렇게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픽업 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1: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경기도만

0: 이제 우리 선대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사실은 거기까지 제가 이게 못
1: 아,
0: 미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최고위원이지만 경기도가 바쁘다. 그럼 최근에 유이동 의원 계소식에 유승민 대표가 왔는데, 그 유승민 대표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당내 경선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후보한테도 계소식에 초대장을
0: 저는
1: 보내거나.
0: 초대장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1: 아.
0: 오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유승민 대표님을 잘 몰라요.
1: 아.
0: 그래서 좀 낯설어
1: 그렇군요.
0: 하실 수도 있어서 좀
1: 네.
0: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제 보내드리고
1: 그러니까
0: 하려고 합니다.
1: 모시면 좀 그것이 확장에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0: 그리고 당이라고 하는 게요.
1: 네.
0: 진짜 한 집은 한 10가족 뭐한 100가족은 있을 겁니다. 다
1: 아.
0: 각자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어떨 때는 힘을 모으고, 어떨 때는 또 각자의 생각을 또 표출하기도 하고 하는 거지. 그걸 뭐 계파로 싸잡아서
1: 네.
0: 이쪽 계파는 안 되고 이쪽 하면 된다 이런 얘기는 좀안
1: 아,
0: 했으면
1: 좀더
0: 좋겠어요.
1: 통합으로 갔으면
0: 왜
1: 좋겠다.
0: 작당 모이겠습니까?
1: 아.
0: 당을 만들어서 모의를 하는 데이기
1: 그래요.
0: 때문에.
1: 아까 저기 밖에서 저희 PD님이 대본에 없는 고약한 질문 하나
0: 아,
1: 있는데,
0: 예, 고약해.
1: 네.
0: 짚든.
1: 양향자 의원은 민주당에 있다가 개혁신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왔잖아요.
0: 네네.
1: 국민의힘에 있다 개혁신당에 있다 민주당으로 한 김용남 의원이 있습니다.
0: 네네.
1: 평택에 지나가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용남 후보랑 양향자 후보랑 이렇게 X자예요. 궤적이 최근 2년간. 그래서 보면서 묘한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용남 후보 요즘 행적을 보시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0: 김영남 후보도 이제 그 김영남 후보의 어떤 메시지를 보면 이 계엄이나 이런 상황을 용인을 못하는 상황이지
1: 네.
0: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본인의 정치적 어떤 무대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 네.
0: 민주당의 요청에 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훨씬 더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죠.
1: 아,
0: 중대재해처벌법,
1: 네.
0: 노란복두법, 상법 개정안 뭐 이런 모든 그 쟁점 법안에
1: 아,
0: 있어서
1: 기업인 출신으로서
0: 그렇죠.
1: 확실히 좀 다르셨군요.
0: 기업인들을 옥죄는 법은 저는 그 안에서 거의 그 몸을 이렇게 사리지 않고 반대를 해왔고, 그 검수완박 법안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법안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복당 철회를 하면서 민주당을 떠나게 됐는데,
1: 아.
0: 사실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떠났다 우리 또 조홍철 후보님 그랬던데 잘 모르시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 보면 저는 뭐 보수가 맞는 것 같고, 보수정당에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고,
1: 그러나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보수가
0: 반성하죠.
1: 돼야 된다.
0: 근데 저는 항상 국가를 우선시 놓고 정파와 이념과 정당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대략적으로 얘기는 해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매력 발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나 양양자가 경기도지사가 되어야 하는가? 짧게 30초만요.
0: 우선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 네.
0: 지금 이제 추미애 후보가 저를 계속 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사에 와서도 제 옆에 안 오는데, 사실 AI 반도체 첨단 산업에 관해서 이제 유로 큐브인 저와 추미애 후보가 좋은 대안을 놓고 도민 앞에서 토론하고 검증을 받는다면 얼마나 건설적인
1: 아,
0: 선거이겠나라는
1: 무제한
0: 말씀을
1: 토론
0: 드리고,
1: 제안하신 거.
0: 네,
1: 네.
0: 경기 도민께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 누가 자신의 과거 명성을 가지고 임하는지, 누가 미래 비전을 갖고 임하는지 좀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양향자 후보와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였습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8: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7: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7: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9: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0: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1: 답 나왔네. 가자.
10: 어딜요?
11: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2: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3: 평택시!
14: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0: 얼마나 걸릴까요?
14: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1: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4: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5: 세계

0: 반도체 수도
1: 대한민국 수소 1번지
0: 바로 평택시.
2: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3: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4: 네가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5: 네, 국내 최고의 커리어를 가지는 무당파 평론가 이석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6: 아, 쓸모가 없는 커리어. 그러나 네. 무당파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석현입니다.
5: 네. 그 뭐 주말 잘 보내셨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 그렇죠. 어버이날이었는데
6: 그렇죠.
5: 중년의 비혼 남성은 집에서 환영을 못 받잖아요.
6: 아, 환영 못 받아서요. 네. 제 노량진 가서 킹크랩을 또 이렇게 사드렸는데 네. 그걸 먹고 제가 또 배탈이 나서 뒷문이 상당히 개방되어 있다. 죄송합니다.
5: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넘어가시죠. 앞에서 양양자 의원, 영양제 후보 인터뷰 보셨을 텐데 오랜만에 보셨을 것 같아요. 잠시 또 한솥밥을 먹은 적이 있으니까.
6: 아, 그걸 또 언급을 굳이 하시네요. 네. 그렇지 않아도 대기실에서 네. 서로 굉장히 반가워하긴 했습니다.
5: 네.
6: 객지에서 만나면 또 반갑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는데 네. 오늘 이제 뒤통수 평론 또 해야죠.
5: 네.
6: 그래서 나가시면서 좀 아시더라고요. 이 뒤통수 평론을. 그래서 뭐라고 뒤통수 할 거야 이러면서 나가셨는데 또 받을 수는 없죠. 근데 일단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양양제 후보가 보기 드물게 좀 의지의 한국인인 건 맞습니다.
5: 아.
6: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네. 소위 이제 자당 후보를 그렇게 이제 경쟁력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공천한 후보를 공천 신청한 사람을 하는 것도
5: 말하자면 순환을 좀 당했죠.
6: 아, 좀 그거는 네. 이제 지지 여부를 떠나서도 네. 좀 과했죠. 그런 면이 있었는데 또 친윤 어떤 세력의 지원을 받는 이성배 후보와의 또 경선을 또 거쳐서 이기셨어요.
5: 네.
6: 깜짝 놀랐습니다.
5: 이게 사실 양양자 후보가 개혁신당에서 다시 이제 국민의힘까지 넘어와서 최고위원에 도전할 때도
6: 그쵸.
5: 그때 사실 당선될 거라고 생각한 분이 많지는 않았었죠.
6: 맞아요. 네. 그때 김근식 후보가 안 되는데
5: 네.
6: 양양자 후보는 되는
5: 네.
6: 기현상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그런 이제 특이한 네. 상황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좀 기억에 남는 것은 안마 사진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후보를 예전에 민주당이 있을 때 안마를 해줬는데 사실 저는 그 영상 보셨나요 혹시?
5: 나 영상 아니고 사진만 봤어요.
6: 아, 그 영상을 보시면 네. 안마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근육의 결을 이렇게 딱 잡으실 정도로. 그래서 이게 뭐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양양자 후보가 주물러주는 손이 뭐 그렇게 나쁜 손이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인상 깊은 요거만 하고 넘어갈게요. 조응천 후보에 대한 이런 비판을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하셨는데 조응천 후보를 그럼 조롱할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5: 조롱할 거냐라는 표현을 쓰지
6: 조롱하지 않을 것이죠. 그러니까 아 당연히 안 하고 그 다음 멘트가 좀 인상 깊었어요. 조응천 후보님 조롱할 부분도 없어요. 아 이거는 그래도 좀 좋은 멘트였어요.
5: 아, 오랜만에 좀 훈훈한.
6: 그렇죠. 실제로 조롱할 것도 없다.
5: 네.
6: 이렇게 또 그런 멘트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사실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5: 네.
6: 우리 형 정치 문화에서
5: 네.
6: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그만큼 뭐 5% 이내 접전을 안 해서 뭐 저런 얘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5: 네.
6: 어쨌든 뭐 좋은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5: 알겠습니다. 양양자 후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6: 네.
5: 주말 사이에 눈여겨본 메시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6: 첫 번째 빠르게 가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하나 장동혁.
5: 아, 네.
6: 자, 최근에 장동혁 그 국민의힘 대표께서 박민식 후보 부산 북갑에 개소식에 가셨어요.
5: 네.
6: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약간 그 특유의 익살스러운 좀 만담 형식의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워딩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5: 워딩 그대로
6: 이재명 말 믿고 여섯 채 중 네 채를 다 처분했는데 알고 보니 속았어. 속고 나니까 내가 이재명 그 인간을 아유, 알면서도 속았구나. 뭐 이런 식의
5: 네.
6: 거의 이제 남사당패 어떤 그 저작거리 느낌의
5: 네.
6: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5: 네.
6: 민중적 네. 워딩을 하셨는데 아 이제 호칭도 없습니다.
5: 아,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겠죠. 대통령 그래도 붙이는 게 상례인데.
6: 그렇죠.
5: 아.
6: 근데 이제 우리 정치가 좀 이제 뭐랄까 양당의 어떤 대립이 극심할 때 이런 현상이 꼭 나오더라고요. 패널 분들이나 혹은 그런 분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뭐 그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0: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장도혁 대표의 기가 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약간 뭐랄까요?
1: 위축돼 있다가
0: 그럼요.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이 한 달 동안 거의 압도적 금쪽이로 좀 소비된 면이 있습니다. 욜로 여행 미국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좀 기가 살아나고 계신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랭카님은?
1: 요즘 어쨌든 영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율이 좀 올라왔으니까
0: 그렇죠.
1: 거기에 저 예.
0: 그렇습니다.
1: 지지율 먹고 사는 거죠, 정치인은 결국.
0: 결국 그렇습니다.
1: 네.
0: 최근도 정청래 대표가 또 오빠 호소인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1: 네.
0: 또 이제 강한 또 강력한 명분은 공수처 특검에 대한 이제 반발 에너지가 아주 셌기 때문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영남 지역에서 지지율 추격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소위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 어디 다른 말을 앞에 붙이기 좀 하시는데 하여튼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의 기행은 정청래 대표의 어떤 또 이게 기사름을 또 부추기고 정청래 대표의 실언은 또 장동혁 대표의 어떤 약간 기사름을 또 기인하는.
1: 적대적 공생관계다.
0: 그렇죠.
1: 네.
0: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좀 어려웠는데 또 강한 우군을 맞이하는 거 아닌가?
1: 그러니까
0: 이런 얘기도
1: 지금
0: 있습니다.
1: 민주당의 설화나 아니면 공소취소 특검법 때문에 생긴 역풍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지세를 좀 얻거나 원동력을 좀 얻은 감이 있지만
0: 그렇죠.
1: 장동혁 대표가 또 이렇게 또 과도한 표현을 쓰다 보면 다시 설화로 인해서 후보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0: 그렇습니다. 이게 해결의 변증법처럼 이렇게 정반합을 맞춰주시는
1: 네.
0: 양당의 모습이 있는데 요 얘기도 재밌긴 해요. 늘 이분께서 어머니와의 일화를 좀 얘기하세요. 이게 저는 실제 일어난 대화인지도 좀 이제 의심스럽게
1: 개인적으로
0: 두잡서를 좀 혼자 망상처럼 얘기해 보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일화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에피소드 화수분인 모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 그거는 우리 이석현 평론가가 어머님한테 매일 전화를 안 드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저 매일 전화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근데 매일 전화하면서 이렇게 정치 얘기를 많이 하진 않죠.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메시지 관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0: 그렇죠.
1: 하는 고언으로 듣고요.
0: 그렇습니다.
1: 네,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 볼까요?
0: 자, 찰밥 할머니와 넘어진 카메라맨 사이.
1: 한동훈 대표 얘기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부산 북구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관련 두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찰밥 할머니
1: 네.
0: 일명. 사실 이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뭐 짧게 설명드리면 이제 한동훈 후보가 유세 중에 자주 인사했던 할머니가 한 분 계신가 봐요.
1: 네.
0: 그래서 노상에서 나무를 파시는 분 같은데 한동훈 후보 주려고 찰밥을 해놓으셨던 모양이에요.
1: 네.
0: 그래서 한동훈 후보도 감동을 받았는지 그 인도에게 철푸덕 이제 앉아서 나무랑 찰밥을 흡입을 하시는 영상이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1: 네.
0: 저는 이제 메시지 라이터이자 나름 정치인 브랜딩을 좀 했던 느낌으로 보면 꽤 효과는 있을 것 같은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개연성이 자연스럽고요.
1: 네.
0: 이걸 굳이 주작으로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1: 네.
0: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좀 정치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좀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1: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부산에 무슨 국밥 같은.
0: 네. 근데 그거는 연출이고.
1: 네, 그건 확실히 연출이었죠.
0: 이거는 실제 상황인 거니까 조금 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사람들의 진정성, 리얼에 대한 어떤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 주작을 하면 욕을 먹고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 또 하나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출마 선언한 날 단상 위에서 촬영하던 한 기자가 이제 발 헛디뎌서
1: 네, 카메라맨이
0: 넘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도 소개가 됐던 장면이긴 한데
1: 네.
0: 이제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 한동훈 대표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시선도 안 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많이 또 있었나 봐요.
1: 네, 지금 그쪽 이제 한동훈 캠프 쪽에서는 사회자에게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했다.
0: 그렇죠.
1: 근데 이제 그러면 카메라 상으로 봤을 때 처음에 넘어질 때 못 봤고 넘어진 이후에 뭐 소리가 들리니까 시선을 준 것 같고 멀리서 찍은 거니까 우린 모르는데 누가 괜찮아요나 이렇게 신호를 줬으면 고개를 돌렸을 가능성이 없진 않으나
0: 그렇죠.
1: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좀 다소 매정해 보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잖아요.
0: 네. 그렇게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오늘 아침에 솔직히 이 동방송에서
1: 네.
0: 파이팅이 또 붙고 막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봤는데 철새 평론가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1: 네.
0: 좀 억까 같습니다. 이거 제 생각에는
1: 억지로 좀 까는 것 같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실제 시선에서 빠져 있기도 했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냉혈한이어도요.
1: 네.
0: 그렇게 모두가 보고 있을 때는 걱정해주는 척은 할 줄 압니다.
1: 네.

0: 근데 굳이 그랬다는 건 제가 못 봤을 가능성도 있고 네. 좀 저는 이제 이 말을 함으로써 또 이제 뉴 한동훈 기냐는 아.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건 따로 비판하고요. 아. 이런 걸로 너무 소비를 할 필요는 없다. 없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1: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괜찮냐고 찾아가는 모습을 더 보였다면
0: 그렇죠.
1: 훨씬 더 그 미담이 그쵸. 됐을 텐데
0: 그럴 수는 있겠죠.
1: 그런 정도의 여유가 지금 한동훈 후보에게 없는 걸까요? 말하자면 그 순간을 이제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강박이 더 센 걸까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텐데
0: 수천 명이 다 보고 있으니까 네. 당장 이제 연설문을 꺼내서 그날 또 워딩을 또 뽑아야 되고 네. 뭐 이렇기 때문에 겨를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약간 뭐 하정우 후보와의 뭐 손털 탈탈이랑 비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기와 부자기는 좀 구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0: 좀 이제 과잉된 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뭐
0: 마지막으로 네. 이제 민주당 내부로 좀 가볼 텐데요.
1: 아, 요거 좀 세던데요. 네.
0: 자, 평택에서 요즘 이제 김용남 후보에 대한 이제 감론 일박이 또 있는데요. 송영길 그 연수갑에 출마하신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여기서 그 김용남 후보 페북에 네. 댓글을 다셨어요. 그래서 김용남은 이순신, 조국은 원균. 약간 이렇게 직접 워딩을 하진 않으셨는데 네. 설명을 드리자면 김용남 후보 페이스북 게시글 댓글에 송영길 후보가 힘들 때마다 선조와 원균의 모함, 무능과 시기 질투에 맞서 외적과 싸우는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곤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내에서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싸워서 이겨냈다. 화이팅. 사실 맥락이 있습니다. 네. 요즘 김용남 후보가 당내에서 네. 상당한 연민의 시선을 받고 있긴 합니다. 네. 조국 그 혁신당에서 이제 공격을 엄청 세게 하니까. 그런데 네. 당내에서 왜 이렇게 안 도와주냐. 방어를 안 해주냐. 뭐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송영길 대표도 전 대표도 이제 보다 못해 댓글을 좀 다신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1: 조국 후보 측도 송영길 전 대표 발언 두고 무례하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그럼 원균이나 외적이란 얘기냐. 원균 재평가론은 일단 별도로 하더라도 외적만 놓고 보면 이거 상당히 좀 뭐랄까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하잖아요.
0: 또 민주당 내에서 일본 네. 이건 더 모욕적이죠.
1: 네, 그러니까요.
0: 그 때문에. 네. 근데 재밌는 거 원균이 조국 대표 후보인 건 알겠어요. 선조는 누구일까? 누굴 것 같으십니까?
1: 이건 생각 안. 아 그렇군요.
0: 그렇죠. 여기서 당대표 선거 라인업까지 우리가
1: 이게
0: 고민할
1: 유튜브 생태계까지 연결되는 얘기군요.
0: 아 그렇죠. 여러 가지가 뭐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1: 그러면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 송영길 대표의 메시지겠네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원균과 선조를 네. 이제 다시 고민해보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최근 이제 당내 홀대론이 좀 컸습니다. 뭐 김현 의원 또 타 방송에 나가셔서 조국 후보로의 단일화나 합당을 좀 전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후폭풍이 컸고요. 또 이 방송 아침 방송에서 우리 전 민주당에서 민주당 인사께서 굉장히 김용남 후보에 대한 센 발언이 있어서 또 그것도 엄청 컸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 그 효과로 인해 김용남 후보 절대 지켜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됐어요. 이제 당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
1: 네.
0: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과거사 리스크가 좀 정리가 되는 듯한 참 이런 좀
1: 김용남 후보가 이제 세월호 발언 그리고 윤석열 캠프 뛴 것에 대해서 SNS를 통해 드디어 이제 공식 사과문을 그쵸. 작성을 냈더라고요.
0: 네. 참 이게 보면은 타이밍의 정치학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타이밍에 사과를 하면요.
1: 네.
0: 사실 엔간하면 다 용서가 됩니다.
1: 네.
0: 특히 이제 동정과 네. 연민을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1: 선고형 사과라고 하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오히려
0: 그렇죠.
1: 너무 많은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괜찮게 보여지는
0: 그렇죠. 이쯤 되면 격하게 하자.
1: 이상하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된 것입니다.
1: 네.
0: 뭐 일부러 김용남 후보가 나를 좀 더 공격해 주세요 이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타이밍에 그 사과를 하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넘어가지는 좀 효과는 있더라고요.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얘기 나왔던 송영길 대표의 메시지 조금 세긴 세잖아요. 너무 세진 않나? 아니면 이 정도 세야 이렇게 언론의 회자가 되나? 메시지 라이터로서 그 강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0: 사실 뉴노멀 시대에는요.
1: 네.
0: 좀 세게도 해야 됩니다. 비유는 이제 모욕적이나 뭐 이렇게 좀 선정적이지만 않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송영길 전 대표는 일종의 까방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민주당 그 당내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양보한 뭐 원공도 있고 그래서 약간 지금은 표현의 자유가
1: 다른 청취자분들 헷갈리세요. 지난주에는 김부겸 총리의 진중한 메시지가 좋다고 하다가 지금은

0: 캐릭터에 맞는 표현의 자유량도 다르다.
1: 다르다.
0: 아, 이런 생각 드네요.
1: 알겠습니다. 이 코너가 사실 많은 분들의 무관심 속에 진행되지만 일부 청취자분들의 관심이 있는데
0: 아, 좋아요.
1: 이게 월금이었다가 월목이 됐는데 다시 예고 없이 월금이 됐습니다.
0: 아하,
1: 저희 이 방송이 철새기 때문에 늘 이제 자주 바뀌어요.
0: 아,
1: 요즘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주 2회 이석현 평론가와 함께 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0: 관심을 기다립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무당파 철새 평론가 이석현과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6: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6: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9: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1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1: 5월 11일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뉴스 보니까요. 한타 바이러스 이슈가 좀 눈에 많이 띕니다. 아직 백신은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감염 확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의 대응을 기대합니다.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1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4: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15: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16: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길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8: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0

0: 2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훈련해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경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 대회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목소리)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 내륙 지역은 아직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전북과 경북 지역으로 이동할 텐데요. 적게는 10mm, 많게는 70mm가량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충청과 호남, 경남 서부 지역은 시간당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간당 10에서 20mm의 거센 비가 내리겠고요. 튼튼한 우산 챙겨주시고 시설물 대비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체는 차츰 풀려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흐름은 무난해졌는데요. 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둔내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곳곳이 빗길이라서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강 주변에서는 아직 정체 남아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밀리고 있고 구리 방향은 한강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러생입니다. 슬러슬러생,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러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남호호가 외부 비행체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미국에선 한미 국방장관 간 회담이 열립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양국 공조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 3박 4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찾은 안규베 국방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만납니다. 회담 공식 의제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같은 한미 동맹 현안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우리 측의 기여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선박 남우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 공조를 비롯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3: 미국의 해양자유구상 MFC를 비롯한 미측 부상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우리 군은 앞서 해협 봉쇄

0: 장기화에 대비해 4단계 자체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이 주도하는 다국적 군에 정보 공유나 연락장교 파견 같은 비전투적 기여부터 군함 파견까지 단계별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군함 파견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남호 공격 주체가 확인될 경우 기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우리 또 이미 공격을 당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에
2: 그 참여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1: 어떤 뭐 명분 또는 이유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0: 해군은 일단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주둔 중인 청해부대 임무 교대를 위해 4,400톤급 구축함 왕건함을 오는 15일 파견합니다. 현지 환경을 고려해 대드론 체계를 보강했다고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까지 작전 범위를 넓히려면 추가 전력 보강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아직은 공격 주체와 수단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정부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 오늘 오전 11시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3.38% 오른 배럴당 104.7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티그룹은 호르무즈해협 문제가 이달 말까지 완화될 것이라는 기본 시나리오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단기적인 유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해협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프타 6만 톤을 실은 대형 선박이 국내에 입항했습니다.
4: 당장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 해소에는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5: 거대한 선박 한 척이 전남 여수 앞바다를 천천히 가릅니다. 싱가포르 국적의 화학제품 운반선 맥 엘리스토호입니다. 맥 엘리스토호는 최근 충남 서산 대산항에 도착한 오데사호보다 앞선 지난달 18일 재봉쇄 직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라라크섬 앞바다를 지나 오만만으로 탈출한 뒤 한국까지 긴 항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선박에는 나프타 약 6만 톤이 실려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닐봉지 약 20억 장을 만들 수 있는 규모로 여수 지역 화학공장 두 곳에 각각 3만 5천 톤과 2만 5천 톤씩 공급됩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 원료인 에틸렌 생산에 쓰이는 핵심 기초 원료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에 석유화학 업계는 비상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병원 주사기와 의약품 포장재 같은 의료 소모품은 물론 산업용 플라스틱 생산 차질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번 맥 엘리스토호 입항으로 당장 일부 수급에는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업계는 중동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오만, 그리스 등 도입선을 다변화했고 나프타 물량은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6: 원유의 경우 5에서 7월에 종전 대비 80% 이상을, 나프타의 경우에는 5월 기준 90%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5: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최근 더 강화된 만큼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의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3: 이란 전쟁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원에 나섭니다.
4: 국민 70%에게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7: 한 주민센터 앞에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대상과 사용처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8: 애들 용품 사는 거나 아니면 저희 생필품 사는데 작은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차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주유비가 많이 들어서 좀 부담스러웠었어요.
7: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에 이어 정부가 2차 지급 대상 등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이른바 고액 자산가 93만 7천 가구, 약 250만 명은 제외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을 받습니다.
9: 고유가 피해 지원금 역시 중동

0: 전쟁 장기화로
1: 인한
0: 국민의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2: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첫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유일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수단을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그 이후 잔액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누리집 앱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7천을 넘어선 지 불과 3거래일 만에 8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인텔 주가가 14%나 급등했는데 CPU 시장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거란 기대감이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보도에 류한홍 기자입니다.
4: 코스피가 4.3% 오른 7,822로 마감해 5일 연속 종가 기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장중에는 7,898까지 올랐는데 8,000피까지 불과 102포인트밖에 남겨두질 않았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77포인트 남은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6.3% 오른 28만 5,500원에 SK하이닉스는 11.5% 오른 188만 원의 장을 마쳐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인텔이 애플의 차세대 기기용 반도체 생산 계약을 따냈다는 보도에 인텔 주가가 14%나 급등하는 등 미국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동반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5: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GPU 시장을 뛰어넘어서 애널리스트입니다. CPU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간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고 이 부분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코스피 질주로 국내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넘은 지 8거래일 만에 7천조 원도 넘어섰습니다. 지수 급등으로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도 올해 들어 8번째 발동됐습니다.
6: 지난 6일 코스피 6천 돌파대 이후 3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됐는데 그만큼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0.03% 내리며 1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순 매수를 했지만 기관의 순매도 폭이 더 컸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6원으로 출발해 1,472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여러 시장 지표를 미뤄볼 때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보다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가 순자산 비율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활황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에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오는 20일 결의대회를 열고 단체 행동에 나섭니다.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DK테크인, 엑셀게임즈 등 법인 5곳의 올해 임금 협약이 최종 결렬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된 원인이 노조의 성과급 요구 때문이라는 사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회사가 언급한 영업이익 10% 성과급안은 논의된 여러 방안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가족과 함께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을 찾은 초등학생이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보도에 허성준 기자입니다.
7: 헬기가 낮게 날며 계곡 사이를 수색합니다.

0: 화상 드론이 탐방로를 훑고 수색견이 뒤따르며 놓친 곳은 없는지 살핍니다. 초등학교 6학년 11살 A군이 실종된 건 지난 10일 오후입니다. 가족과 함께 주황산 국립공원의 한 사찰을 찾았다가 어머니와 함께 산행에 나섰는데 혼자 주봉 쪽으로 올라갔다가 연락이 끊긴 겁니다. A군의 부모는 아들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오후 5시 50분쯤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A군 가족은 A군이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고 말했고 휴대전화는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야간 수색까지 벌였지만 찾지 못했고 날이 밝자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헬기와 드론 등 각종 장비와 인력 100명이 동원돼 주요 탐방로와 인근 계곡을 중심으로 A군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공원 CCTV를 확인한 결과 A군 실종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키가 145cm 정도의 마른 편인 A군은 실종 당일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1: 불법 프로그램으로 택시 배차 앱을 조작해 장거리 승객의 호출을 빼돌린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 승객들을 기다리는 택시가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공항에서 지방으로 가는 장거리 콜은 단가가 높아 특히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3: 분명히 뭐가 지나갔는데 부를 시간은 없이 벌써 지나간 거야.
4: 택시기사입니다.
5: 금방 없어지더라고. 그냥 내가 누르려고 하는데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야.
2: 그런데 카카오티 배차 앱을 해킹한 뒤 불법 프로그램을 깔아 장거리 호출을 가로채운 택시기사 수십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행 요금이나 출발 위치 등을 설정하면 불법 프로그램이 매초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며 조건에 맞는 콜을 낚아챘습니다.
6: 정상적인 배차 앱입니다. 새로운 콜을 확인하기 위해 새로 고침을 하려면 이렇게 5초 동안 대기해야 하고 화면이 갱신되면 직접 손으로 수락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2: 지난해 8월부터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택시기사 31명 중 일부는 선호 지역의 호출을 하루 최대 4건까지 독점하기도 했습니다.
7: 똑같은 조건에서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냥 좋은 걸로 해놓고 있습니다.
4: 택시기사입니다.
2: 프로그램을 유통한 판매자는 동료 기사들에게 가입비와 월 사용료를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챙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불법 프로그램 개발자와 판매자를 송치한 데 이어 이를 사용한 택시기사들도 곧 불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도 모두 환수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경찰이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윗선으로 지목된 이른바 청담 사장 최모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 사장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46kg을 포함해 마약류 119kg, 380억 원 상당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조사 초기 박광렬과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최 씨와 박광렬을 연결해준 핵심 공범들의 진술과 압수한 휴대전화 13대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최 씨가 박광렬에게 케타민 2kg과 엑스터시 3,000정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지구대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부산의 한 경찰 지구대 주차장에 세워진 순찰차 내부에서 실탄이 발사됐습니다. 순찰차 안에는 해당 지구대 소속 A경위가 동료를 기다리며 혼자 대기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실탄 발사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본격 선거 체제에 들어간 뒤 첫 방문지로 강원도를 택했습니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를 지원사격하면서 강원도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8: 공식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다음 날 민주당 지도부는 강원도에서 첫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벌써 네 번째 강원을 찾은 정청래 대표는 당 1호 공천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를 지켜세우며 강원도를 확실히 탈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4: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도민들께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9: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4: 발전시키겠다고.
8: 우 후보는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이 지방시대로 대전환하는 기회라며 여당 후보들이 당선돼야 지역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선되는 날부터 첨단 대기업을 유치하고 강원도 맞춤형 사업과 좋은 일자리를 육성해 청년들을 끌어들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당내 반발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언급하며 동시에 민주당 원팀 행보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10: 참고로 장동혁 대표는 양양에 한 번 왔다가
9: 우상호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입니다.
8: 민주당은 12.3 계엄 당시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았던 시민 유충원 씨를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위촉하는 등 내란청산 기조도 이어갔습니다.
11: 모든 것이 망가지고 뒤틀려지고 처박혔던 비정상을
9: 민주당 대표입니다.
11: 정상화로 돌리는 것, 그것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8: 지도부는 서울에서도 공천자 대회를 열고 새 몰이에 나섰습니다. 후보들을 향해 민주당 당원이라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달라며 겸손한 자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고향인 전북을 찾아 민주당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엄호에 나서며 지역 여론 잡기에 나섰습니다.
12: 무소속이 아닌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돼야
9: 한병도 민주당
12: 더 빨리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8: 이 자리에서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언급하며 만약 징계하지 않았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을 받았을 거라고 공천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13: 민주당의 텃밭 전북에서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한병도 원내대표가 서둘러 전북을 찾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6: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로 영남권 표심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선대위 구성도 임박했는데 잠잠한 듯했던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 요구가 또 나와 살얼음판 분위기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4: 지난 일요일 부산과 대구를 찾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번에는 이른바 동남풍이 분다는 울산에 떴습니다. 대여투쟁의 최대 화두, 공소취소 특검법을 또 꺼내 보수 결집을 공개했습니다.
15: 헌법을 짓밟는 세력, 지방선거에서
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5: 심판에
14: 울산시장 연임에 도전하는 김두경 후보 상대가 민주당으로 건너간 김상욱 후보인 만큼 당 투톱은 배신자라며 열을 올렸습니다.
15: 시민들을 배신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정당에
9: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5: 그냥 침만 뱉은 것이 아니라 고춧가루 확 뿌리고 가는 그런 배신주의 행태.
14: 선거가 다가올수록 단일 대우가 돋보이지만 수도권에선 장동혁 이선 후퇴론이 또 나왔습니다. 남양주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주광덕 후보가 중도 확장성 인물로 선대위를 꾸려달라며 공천장까지 내려놓겠다 배수진을 친 겁니다.
16: 대표님, 이선 후퇴해 주십시오. 정치적 생명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14: 다만 당 지도부는 장 대표를 뺄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공소취소 대응에 방점을 찍은 사법 전문가를 영입해 중도층을 겨냥한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입장입니다.
17: 당대표의 역할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9: 박성은 국민의힘 소속 대변인입니다.
17: 확장성을 가진 인물을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14: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중원 충남과 보수 텃밭 경북을 찾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과감한 현장 행보와 맞물려 잡음 없는 선대위 구성을 위해 당내 저울질이 이어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6: 6월 재보궐선거 주요 격전지에선 진영 내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조국 후보가, 부산 북갑에선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물러설 수 없는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8: 핫플레이스 평택을 재선거에 나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또다시 우당인 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세월호 막말 등 과거 김 후보의 발언을 수면 위로 올리며 누가 더 진영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물었습니다.
19: 조국이 뭐 민주당 제를 위해 뛴다거나 뭐 또는 조국 지지자들이
9: 조국
19: 뭐 원균
9: 내적
19: 뭐 이렇게 말하면 진짜 무례한 말인가.
18: 당 차원에서도 말장난 그만하라, 반성이 늦었다, 김용남 후보 겨냥 공세에 힘을 싣는 동시에 이 평택 지원 특별법 등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자신에게 그리고 여권 지지자에게 과오라고 보일 부분에 대해선 납작

0: 엎드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을 세금 낭비라고 말한 것에 고개 숙여 사죄 한다고 했고 윤석열 캠프 이력은 뼈저린 교훈으로 삼겠다 반성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정청래 지도부의 현장 방문 등이 예정돼 있다는 게 캠프 설명인데 우선은 보수 진영 출신 과거를 지우고 민주당 후보는 자신이라고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는 김용남과 조국 두 사람은 공소 취소 포장 토론이나 하라며 진보 진영을 싸잡아 비판,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전날 나란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 부산 북갑 보수 진영 후보들 여론전도 뜨겁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지역 재선 경험으로 뜨내기 쫓아내기에 사활을 걸었고
1: 그냥 배지 달아주는 도구로만 생각하나 그렇게는 못하겠다. 무시당했다는 정서가 생각보다 상당히 퍼져 있더라고요.
0: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이런 박 후보를 침 뱉고 떠난 사람이라고 깎아내리면서도 이 단일화의 문을 완전히 닫진 않았습니다.
2: 절대 안 되는 것은 없어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민심의 열망을 우선할 때다 생각을 해요.
0: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형 화이팅이라고 적힌 초등학생 편지를 공개하며 오빠 논란을 불식하고 아내와 현장 유세에 나섰습니다. 6월 재보선 격전지에선 진영 내 다툼이 더 크게 들리는 모습입니다. 단일화 파급력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인데 다자구도는 투표장까지 최대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국민의힘이 오늘 단독으로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고 정부 여당의 남우호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 위원들은 전체 회의에서 그동안 미국, 이란이 피격을 이야기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몰랐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고 있었다라는 것이라면서 통수권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대한민국이 공격받은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다며 정부 여당도 회의장에 나와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남우호 외부 타격과 관련해서 한미동맹 흠집내기에 나섰다며 이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섣부른 추측과 억측으로 한미동맹을 모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건 발생 이후 조사단을 현재 급파했고 남우호에 대한 조사 결과는 어제 파악됐다며 파악 직후 국민께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어떻게 은폐냐고 반문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양당 후보들은 최대 전선 이 부동산을 두고 연일 공방입니다.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등 핵심 문제를 두고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4: 서울을 탈환해야 이긴다. 파란 운동화끈을 조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이슈를 맨 먼저 언급했습니다. 모든 공약이 재탕 삼탕이라면서 공급 공약을 절반도 안 지킨 오세훈 후보가 출범 1년도 안 된 정부 탓을 하는 게 옳으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본인이 지난번 선거 때 약속한 것만 지켰으면 이런 부동산 후보입니다. 주거 문제 없습니다. 5년 동안 뭐 하시고 남탓만 하시는 겁니까?
4: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 전월세난을 불러온 사람이 누구냐며 오 후보의 과거 정책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6: 토지를 거의 충동적으로 푸신 거죠. 한 달 여만에 다시 또 확대하고 이건 정말 전형적인 감으로 하는 그런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큰 실수였죠.
4: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굵은 빚 속에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구로 주택가에서 이른바 부동산 지옥 시민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토어제 해제와 재지정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 실책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집이 있건 없건 살 때건 팔 때건 모두가 고통스럽다며 정부 여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7: 전세는 절멸 상태고 월세는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8: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7: 옆이 다 꽉꽉 막힌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4: 정원호 후보의 빌라 공급 발언은 재개발을 막는 거라고 평가절하했고 나아가 칸쿤 출장권도 다시 꺼냈습니다.
7: 서울시에서는 해외 업무 출장을 가는데 휴양지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뭐 과도한 표현일 수 있지만 파면감입니다.
4: 지도부도 공방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지옥을 불러오고 있다며 직격했는데
9: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집 없는 사람은 전세 폭파, 월세 폭탄을 견뎌야 하는 실정입니다.
4: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규제 완화라는 실패한 처방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집값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낡은 정치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반박했습니다.
10: 선거철마다 부동산이 전면에 등장하는 건 그만큼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야 모두 시장 안정을 외치지만 제시하는 해결책은 크게 다른 상황이라 날선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에 따라서 서울 아파트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목이 쏠립니다. 당분간 매물 감소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이 세낀 거래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추가 매물 출해 대책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1: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직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2018년 4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과세율이 강화된 2021년 6월 이후에는 감소폭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양도세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 오를 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습니다. 입주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단기적으로 매물 잠김과 집값 불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12: 거래는 뭐 띄엄띄엄 있겠지만 대부분 신고가 거래들이 꽤 많이 나오는 그런 양상이 계속 펼쳐지겠죠.
11: 다만 향후 집값 향방에 대해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만큼 투기 수요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13: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들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안으로 하고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대출도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 아예 금지가 될 정도로 수요도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다 보니까.
11: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추가 압박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언급했듯 비거주 1주택자도 집을 쉽게 팔 수 있도록 새낀 집 처분을 허용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엔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후속 카드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을 소환했습니다.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또는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14: 지난 2024년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이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15: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와 관련하여 금일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14: 당시 검찰은 주가 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씨를 경호처 관리시설에서 출장 조사한 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특검은 이 과정에 검찰 수뇌부 등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유사한 사례의 무죄 판결을 검토하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데다 김건희 씨 조사도 하기 전 미리 불기소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던 겁니다. 하지만 특검에 출석한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부당한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접수 3년 6개월이 지나 인계받은 여섯 번째 부장검사이자 주임검사로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가 지체돼 10개월이 지나서야 조사하는 것이 답답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최 검사는 최근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유죄로 뒤집힌 데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특검은 검찰 내부망 서버 압수수색 집행을 이어가면서 수사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윗선의 개입 의혹을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오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가담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두 건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앞서 특검팀이 자료 제공을 요청했던

0: 헌법존중 TF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한 대검 전자결재 자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규현 부장판사를 지난주에 소환조사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만인데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놨던 상황이라 향후 공수처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지규현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혐의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번 조사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만입니다. 지난해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이던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재판장을 바꿔야 한다며 반발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에 있는 주점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직무 관련 접대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2: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1: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강제 수사를 한 차례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관련 조사를 벌였는데 조사를 통해 모임 시기는 2023년 8월 9일로 모임 참석자들의 관계는 같은 지역에서 근무연을 맺은 법조계 선후배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해당 모임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만난 두 명 모두 변호사는 맞지만 모임이 있었던 시기를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 재판을 통해서는 엮인 적이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또 해당 모임에 여성 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이 앞서 지 부장판사의 모임을 두고 징계감은 아니라고 판단한 가운데 향후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3: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8: 닥터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8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0.9mm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4: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0: 합니다.
1: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0: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0: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3: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정부가 국민 자금을 모아 반도체, AI, 바이오, 방산 등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22일 출시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국민 자금 6천억 원과 정부 재정 1,200억 원을 모아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분산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펀드 결성액의 60% 이상을 AI와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고요. 나머지 30% 이상은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사에 투자합니다. 국민성장펀드에는 세제 혜택이 많은데요. 투자 금액별 소득 공제가 최대 1,8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배당 소득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또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투자금의 최대 20%까지 우선 부담하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가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거라 말했는데요. 국민성장펀드는 오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영업점과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5년간 총 2억 원, 연간 1억 원이고요. 만기 5년의 환매 금지형 펀드인 만큼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2: 땡땡기업 5년 차입니다.
1: 정확한 직책이랑 연봉 그리고 집은 자가인가요? 아니면 전세? 월세?
2: 연봉은 8천 정도 되고 집은 반전세인데...
1: 반전세면 보증금이랑 월세도 구체적으로요?
2: 아, 예. 그 보증금 4억에 월 50만 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돌싱이라...
1: 네네. 이혼 경력 있으신 거 확인했고요. 자녀는 없으시죠? 부모님 두 분 직업이랑 제사 지내시는지 여부, 그리고 맞벌이 원하시는지, 대출이나 채무는 어느 정도신지도...
2: 아휴, 끝이 없네요. 거의 인생 속에서 쓰는 느낌인데요?
1: 이제 시작입니다. 원하는 상대 조건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3: 생각해보면 결혼정보회사만큼 한 사람의 정보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곳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어떤 조건인지, 어떤 결혼을 원하는지까지 적어내는 거니까요. 이쯤 되면 일반적인 회원 가입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소개서를 맡기는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보가 통째로 외부로 빠져나갔다면 어떨까요?
4: 유명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40만 명 넘는 회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물론 신장과 체중, 직장명과 같은 정보들까지 포함된 걸로 전해집니다.
3: 이뿐만이 아니죠. 유출된 40만 명의 정보에는 현재 회원뿐 아니라 이미 탈퇴한 회원들의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황당한 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최근이지만 해킹 사고 자체는 이미 한참 전에 벌어졌단 점이죠.
1: 그런데 해킹당한 게 지난해 1월이라던데 맞아?
2: 작년 1월이라던데? 왜?
1: 아니, 나도 듀오 가입돼 있거든.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전혀 몰랐어.
2: 에이, 본인 정보가 털렸는데 그걸 말 안 해줬겠어? 아, 했는데 네가 확인 못한 거 아니야?
1: 아니야, 나도 뉴스 보고 알았다니까.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듀오는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계당국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회원들에게도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죠. 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적어낸 아주 민감하고도 개인적인 정보들, 피해자들은 어디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3: 아, 국내에서 손꼽히는 결혼정보회사죠. 듀오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5: 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지난해 1월 국내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커가 직원 PC를 통해 서버에 침입했고 약 42만 명의 회원 정보를 빼낸 사건인데요. 문제는 사고 이후의 대응이었습니다. 듀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회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고 결국 사고 발생 1년이 지나서야 외부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사건이 유독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유출된 정보의 성격 때문인 것 같거든요. 업체 대표의 한 인터뷰를 보면 가입자들이 결혼과 관련해 165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165개나 되는 질문이라면 이름이나 연락처 수준의 어떤 그런 연결인자 수준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정보일 것 같은데 얼마나 사적인 정보까지 수집이 되는 겁니까?
5: 결혼정보회사가 보유한 정보는 일반 플랫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름이나 연락처뿐 아니라 학력, 직업, 가족관계, 혼인이력, 종교, 신체조건, 일부 자산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 사람의 생활과 가치관 상당 부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유출된 셈입니다.
3: 물론 결혼정보회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매칭을 위해 다양한 정보가 많을수록 좋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지점도 있는데, 개인정보회사가 회원 매칭을 이유로 이렇게 폭넓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나요?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된다, 이런 기준이 있겠습니까?
5: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 매칭 서비스 특성상 일반 서비스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주민등록번호나 자산증빙자료처럼 민감성이 높은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보관해온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매칭이라는 전제 하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한 것이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3: 결국 결혼정보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양도 양이지만 내용의 깊이도 훨씬 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보의 양이 많고 민감도가 높다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도 일반 개인정보 유출보다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5: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도 이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출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떤 정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유출됐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또 하나 짚어볼 게, 정보가 유출된 회원이 40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탈퇴한 회원이었다면서요. 탈퇴했으면 정보도 삭제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항이 없었던 건가요?
5: 맞습니다.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목적이 달성되면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듀오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정회원 정보 29만 8,566건을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퇴 회원들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자신의 정보가 삭제될 것이라고 믿었을 텐데 그 신뢰가 배반당한 셈입니다.
3: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사건이 보도된 게 비교적 최근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사고는 지난해 1월에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1년도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이게 알려진 거죠? 그래도 되는 겁니까?
5: 물론 안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회사는 회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듀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1년 넘게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3: 그런데 개인정보 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회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는 걸 몰랐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유출 사실을 공개하는 순간 뭐 평판이라든지 뭐 회원 이탈 이런 부담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유출 사실을 늦게 알리거나 소극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5: 현실적으로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유출 사실이 공개될 때 평판 하락이나 회원 이탈 같은 부담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숨

0: 숨기거나 늦게 공개할수록 결국 더큰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보안조치 미비와 통지 의무 위반까지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상당히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결국 제재가 충분히 무거운지도 생각해봐야 할것 같아요. 과징금이 11억 9천, 과태료가 1,320만 원 정도 나왔다던데 기업 입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제대로 못하면 회사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겠구나 느낄 만큼의 충분한 압박이 된다고 보세요.
0: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42만 명으로 나누면 약 1인당 2,800원, 저가 커피 한잔 수준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을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듀오의 경우에는 최근 3년 평균 매출 약 413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됐고, 중기업으로 분류되어 15%가 추가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도 안에서야 문제가 없겠지만, 피해 규모와 정보의 민감도를 고려하면 현실 체감과는 괴리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1: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고 배상은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미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을 맡게 된다면 배상 얘기라든지 소송 어떻게 접근하시겠어요? 기존 사건들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0: 이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피해자 측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입증 책임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서 접근 제한 조치 미비, 취약한 암호와 파기 의무 위반, 통지 의무 위반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듀오가 무과실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 입증 측면에서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수준에 대해서는 과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 원이 인정됐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종교, 혼인 경력, 자산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법원이 더 높은 위자료를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킹에 의해 제3자가 실제로 열람했을 가능성이 높고, 42만 명이라는 방대한 확산 범위, 2차 범죄 악용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기존 사례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좀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집단 소송에 참여해야 할까요? 참여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할 부분 같은 것도 있을까요?
0: 집단소송 참여는 개인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을 전문 로펌이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단 참여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이 실제 피해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듀오 측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피해 회원들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하면 통지 내용을 반드시 보관해야 됩니다. 둘째, 소송 참여 시 청구 금액과 수임료 구조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들이 1인당 최소 50만 원을 청구할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인용 금액과 수수료를 비교해 실익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1: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집단 소송이 뭐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사실 실제로 인용이 돼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이 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어느 정도가 인정이 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본인도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탈퇴한 회원은 원래 정보가 파기되어야 하는 경우니까 손해배상의 금액 더 높게 받을 수도 있겠습니까?
0: 충분히 검토 가능한 주장입니다. 탈퇴 회원의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파기 의무 위반이라는 독립적인 위법 행위가 존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기간이 경과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탈퇴 회원들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자신의 정보가 삭제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졌는데, 듀오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유출 사고를 넘어 별도의 위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위자료 산정에서 이 점이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실태와 위출의 구체적인 경위를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파기됐어야 할 정보를 방치한 것은 관리 실태가 더욱 불량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퇴 회원은 현재 회원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0: 아, 같은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면 즉시 변경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아이유의 너랑 나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2: 엑스파일.
1: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

0: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 소식 있는데요. 봄비 치고 양이 꽤 많고 돌풍과 천둥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많겠습니다. 호남에 최대 70mm로 양이 가장 많겠고 충청과 호남, 경북 서부 지역은 시간당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도로는 원활해졌지만 사고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마장에서 월곡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일산과 공항 방향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서행 중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 구간 정체고 부산 방향은 죽전 에서 신갈분기점 구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요.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장수에서 송내 구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곳곳이 빗길이라서 주의해서 지나셔야 합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주에서 법원 가는 길 비로 인해서 길 미끄럽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진부 부근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고요. 현재 처리 중입니다. 작업이 시작된 곳도 있는데요. 마성터널 부근은 3차로와 4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어제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그러면서 앞으로는 미국을 비웃지 못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나서며 양측 간 협상은 다시 좌초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이어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이란과의 휴전을 유지할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이란이 47년 동안 시간을 끌며 미국과 전 세계를 갖고 놀아왔다며 그들은 이제 더 미국을 비웃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종전 합의안에는 핵무기 재료인 우라늄 농축 20년 유예와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보장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제 계획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란은 핵무기나 핵폭탄을 가져선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5: 이와 관련해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안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일부를 희석하고 나머지는 제3국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추후 합의를 파기할 경우 이전된 우라늄을 반환한다는 보장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마이크 와이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카드를 손에 쥐고 외교 기회를 주는 거라며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6: 이란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미군을 배경으로 외교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마이크 와이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5: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맞서며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 협상이 다시 좌초될 위기에 빠지면서 중동 지역 긴장감은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원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용 불가 발언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답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에서 그 누구도 트럼프를 만족시키기 위한 협상안을 만들지 않는다며 협상팀은 오직 이란 국민의 권리를 위한 협상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미뤄졌던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이 13일부터 15일까지로 공식 발표됐습니다.
4: 9년 전 방중 때는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는데 이번에는 천단이라는 곳에서 황제 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미국 백악관 발표보다 하루 당겨진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숙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중 미국 대사관 근처 호텔이 방중 기간 앞뒤로 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6: 내일부터 16일까지는 예약이 안 됩니다. 외교 활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해당 호텔 직원입니다.
8: 이 호텔 앞엔 이렇게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변에서 경호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 이튿날인 14일 오전 환영의식과 정상회담에 이어 오후 천단공원 회동과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옛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9년 전 방중 때 자금성처럼 통째로 비워둘 공산이 큽니다. 중국 춘절 갈라쇼에 등장했던 쿵우 로봇이 집단 권법을 펼쳤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중국의 AI 로봇 굴기를 과시하는 장면이 펼쳐질지 관심입니다. 또 천단 안엔 한쪽에서 말하면 반대편의 메아리로 들리는 회음벽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두 정상이 여기서 대화를 주고받을 경우 양국의 소통을 상징하는 장면이 연출될 거로 보입니다.
9: 정상의 외교는 중미 관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지도 역할을 합니다. 양국 관계와 세계 평화 발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합니다. 과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7: 마지막 15일엔 두 정상의 티타임과 업무 오찬을 끝으로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하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3: 호르무즈협에서 피격된 우리 선박 HMM 화물선 남우호에 대한 1차 현장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제 수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다시 공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란은 미국의 종전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종전 협상이 다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를 연결합니다. 조수현 특파원.
10: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입니다.
3: 네, 먼저 남우호 소식부터 살펴보죠. 두바이에서 수리에 들어간다고요?
10: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취재진이 남우호 갑판 위에서 작업자 약 20명이 활동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정확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들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남우호가 정박해 있는 이곳 두바이항 조선소에서 수리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HMM은 일단 여기서 부품 조달이 가능한지부터 파악 중이고요. 수리 조선소 측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4: 예, 선박이 예상보다 많이 파손돼서 수리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10: 네, 아직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선체가 크게 파손돼 수리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 전망입니다. 정부 조사단이 공개한 피격 사진을 보면 좌측 선미 외판에 큰 파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손상 범위가 폭 5m, 선체 내부 깊이 7m에 달합니다. 또 선체 내부 프레임도 안쪽으로 휘어진 상태입니다. HMM 관계자는 현재로는 1, 2개월 안에 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동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사들은 하루 5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고 운항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피격 전후 과정에서 남우호 선원 한 명이 목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3: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상황도 알아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2주간 더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10: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2일 공개된 미국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된 시점은 이란이 미국 휴전안에 답변하기 전인 8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미국은 2주 더 이란에 들어가서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투 작전은 끝났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들이 패배했다고 말했지만 작전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물질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란의 우라늄에 대해 언젠가는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답변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전투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4: 예, 이에 맞서서 이란 정부는 핵심 이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죠.
10: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온 이란 정부 입장인데요.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해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요구는 과도하지 않고 지극히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자산의 동결 해제가 모든 협상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미국이 이란 유조선을 압류하는 것을 해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이 종전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신들도 호르무즈 안전 통행을 위한 제안을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마수드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도 미국의 제안을 답변한 어제 이란 국민을 대상으로 성명을 냈는데요. 협상이 항복이나 후퇴를 뜻하지는 않는다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국가의 이익을 강력하게 수호하는 것이 협상의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3: 호르무즈에서 항해하던 우리 선박 남호가 비행체에 피격당했다는 조사 결과에 우리 정치권도 요동치는 분위기입니다.
4: 국민의힘은 정부가 은폐했다며 공세에 나섰는데 민주당은 정쟁으로 몰지 말라고 엄호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1: 국민의힘은 그동안 청와대가 남호호 피격을 선박 화재라 부르며 은폐 축소 대응을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언론조차 피격 사실을 인정했는데 정작 정부만 이를 부인해왔다며 한국인 건들며 패가망신한다는 대통령은 어디 갔느냐고 파상공세를 폈습니다. 정부가 정작 우리 선박을 공격한 피격 주체를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이 대통령 주적은 UFO냐고 꼬집었습니다.
12: 이란 국영TV가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린 놈이 자백을 하는데도 맞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UFO 공격이라도 있었다는 겁니까?
11: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상임위들도 남호호 피격 축소 의혹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민주당 불참 속 현안 질의를 열고 선거 유불리를 따지며 국민을 속였느냐 직격했고
13: CCTV를 약 20개 이상
14: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3: 설치했다릅니다. 와서 맞는 장면이 찍혔을 겁니다. 왜 국민을 이렇게 속일까? 알리면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11: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동영 장관 구성 발언 때문에 미국의 정보 공유가 제한되며 진상 파악이 늦어진 게 아니냐 맹공했습니다.
15: 피격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음에도 피격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과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11: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안보 사안을 정쟁에 이용한다며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논의를 피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라면서도 민감한 외교 정세 속에 일단 중요한 건 사실관계를 밝히는 거다. 피격 정쟁을 멈추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16: 신중한 팩트체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기다렸다는 듯 정치 공세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작태에 강력한 유감과 규탄의 뜻을 밝힙니다.
11: 민주당도 한미동맹 흠집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의 앞

0: 아픈 손가락, 장동혁 대표의 방미 논란까지 꺼내 진짜 은폐는 방미라고 응수했습니다.
1: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튀어나온 외교안보 돌발 변수에 양당 모두 여론추이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피격 주체와 공격 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날수록 지방선거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정부가 남호 피격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미국 측과도 소통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서 미국 측과 상시 소통하고 있다며 미국에도 조사 결과를 설명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외교부는 남호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주한 이란 대사가 외교부를 방문한 데 대해서는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이란 측에 항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초치 성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 김건희 씨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을 소환했습니다.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 윗선에 부당한 지시나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 2024년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이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4: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5: 종합특검 특별검사부입니다.
4: 수사팀 검사 두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당시 검찰은 주가 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씨를 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출장 조사한 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특검은 이 과정에 검찰 수뇌부 등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유사한 사례의 무죄 판결을 검토하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데다 김건희 씨 조사도 하기 전 미리 불기소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던 겁니다. 하지만 특검에 출석한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부당한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접수 3년 6개월이 지나 인계받은 여섯 번째 부장검사이자 주임검사로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가 지체돼 10개월이 지나서야 조사하는 것이 답답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최 검사는 최근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유죄로 뒤집힌 데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특검은 검찰 내부망 서버 압수수색 집행을 이어가면서 수사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윗선의 개입 의혹을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공수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이 있는 지규현 부장판사를 지난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만인데요.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놨던 터라 향후 공수처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지규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혐의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번 조사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만입니다. 지난해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이던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재판장을 바꿔야 한다며 반발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에 있는 주점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직무 관련 접대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7: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의원입니다. 비용이 나온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6: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강제 수사를 한 차례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관련 조사를 벌였는데 조사를 통해 모임 시기는 2023년 8월 9일로 모임 참석자들의 관계는 같은 지역에서 근무연을 맺은 법조계 선후배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해당 모임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만난 두 명 모두 변호사는 맞지만 모임이 있었던 시기를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 재판을 통해서는 엮인 적이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또 해당 모임에 여성 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이 앞서 지 부장판사의 모임을 두고 징계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0: 판단한 가운데 향후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9: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1: 5월 11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2: 쇼팽의 녹턴 2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5월 11일 월요일 듀엣트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트 유슬기.
1: 전 듀엣트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쇼팽의 녹턴 2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1946년 5월 10일은 백건우가 태어난 날이라고 하네요. 어제가 바로 백건우의 80세 생일입니다.
1: 절대 적은 나이가 아닌데 아직도 연주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0: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슈베르트 음반을 새로 발매하고 전국을 돌면서 데뷔 70주년 기념 연주회를 갖고 있죠. 바로 어제 생일 당일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회를 했다고 합니다.
1: 얼마 전에 발표한 슈베르트의 음반 수록곡을 중심으로 연주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또 음반이 새로 나왔습니다.
0: 데뷔 70주년 기념이라는 제목이 붙은 음반인데 이제까지 백건우가 발표한 수많은 음반 중에서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구성한 편집 음반이라고 하네요. 방금 들으신 곡도 음반 중 한 곡이었습니다.
1: 어제가 80세였고 올해가 데뷔 70주년이면 10살 때 처음 연주회를 가진 거네요.
0: 1956년 서울에서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을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면서 데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살 때 미국 유학을 가서 줄리어드에서 공부했고요.
1: 당시에는 유학을 가기가 절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0: 그래서 사실 유학을 가려고 미국으로

0: 것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미트로플러스 콩쿠르에 참가하려고 미국으로 간 건데 여의도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가고 부산에서 도쿄로 도쿄에서 다시 하와이로 하와이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꼬박 일주일 걸려서 갔다고 하네요.
1: 아니 여의도에 비행장이 있었던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럼 그 콩쿠르에선 입상했나요?
0: 아무래도 1961년 한국에서 공부한 15살이 소년이 그런 성과를 올리기는 힘들었죠. 그런데 콩쿠르를 참관하고 있었던 젊은 지휘자 번슈타인이 콩쿠르를 앞두고 무대 뒤에서 연습하고 있는 백건우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막 끝난 한국에서 온 소년을 주목한 그는 콩쿠르 관계자에게 저 소년을 잘 돌봐줬으면 한다고 이야기했고 덕분에 줄리어드의 명교수 로지나 레빈이 장학금을 주면서 백건우를 가르치게 되었다고 하죠. 덕분에 백건우는 미국에 남은 거죠.
1: 거의 뭐 약간 당타이손 같은 느낌 있네요.
0: 대단한 이야기.
1: 베트남 그거 아시죠? 음악 듣고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0: 브람스의 간주곡 작품 번호 118번의 2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브람스의 간주곡 작품 번호 118번의 2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어제로 80세 생일을 맞은 백건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백건우는 한 작곡가를 집중적으로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1: 백건우가 처음 주목을 받은 건 20대 때 뉴욕에서 라벨 피아노 작품 전곡을 연주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연주에는 당시 화제를 모았다고 하는데요. 의외로 그는 뉴욕을 떠나 유럽에 정착해 자신의 음악을 가다듬었다고 하죠. 그가 선택한 방향은 한 작곡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었는데, 1980년대에는 무소르그스키의 피아노 작품 전곡을 녹음하고 리스트의 방대한 피아노 작품을 6개의 연주회 레퍼토리를 구성해 매주 한 번씩 6주 동안 파리에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0: 다른 연주자들이 흔히 하는 선택은 아닌데 이것저것 유명한 작품을 연주하는 것이 훨씬 더 주목을 받잖아요.
1: 백건우 말로는 처음부터 전곡을 연주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한 곡을 연주하다 보면 그 작곡가의 다른 곡도 공부하게 되고 결국 제대로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곡가의 전곡을 모두 연주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0: 그러고 보면 몇년 전에는 이제 백건우 씨가 모차르트 작품만 가지고 계속해서 연주회를 열었잖아요.
1: 그렇죠. 지금은 이제 슈베르트 작품을 집중적으로 연주하고 있다고
0: 나이가
1: 합니다.
0: 80세가 되었는데도 아주 대단합니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얼마 전 발매한 슈베르트 음반 중한 곡입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도 연주하는 작품이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0번 중 마지막 4악장,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딱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 생각 하나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겁니다. 결국 행복은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더 단단해지는 게 우리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보험업의 신세계로의 이준원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와 아내는 띠동갑 부부이고요.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년 전 둘이서 버킷리스트를 적는데 아내가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도 운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날로 동네 헬스장에 가서 PT를 등록했죠. 처음에는 같이 수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후 혼자 운동했고 아내는 혼자 퇴근 이후에 계속 PT를 받았죠. 그런데 최근 들어 아내와 젊은 트레이너 사이가 영 심상치 않았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 단백질 보충제와 스포츠 용품을 산 내역이 여러 건이 있는데 아무래도 트레이너에게 선물한 것 같았습니다. 더 수상한 건 매일같이 헬스장에 출근 도장을 찍던 아내가 안 가는 날이 있길래 확인해보니 전부 그 트레이너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내는 어김없이 헬스장이 아닌 교회 지역에서 카드를 긁었더군요. 은근슬쩍 아내를 떠보자 아내는 당황해하더니 메신저 대화를 보여주면서 사람 의심하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었고 그날 밤 아내가 잠든 사이 몰래 휴대폰을 확인한 저는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아내는 다른 메신저 앱으로 트레이너와 연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화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눈치챈 것 같다라고 하자 그 트레이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그냥 이혼해. 솔직히 남편보다 내가 젊고 몸이 좋잖아.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사진이나 성관계를 했다는 정황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 100% 확실합니다. 처음엔 너무나 충격적이고 배신감이 컸지만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트레이너가 유혹하니까 순진한 아내가 잠깐 넘어간 것 뿐이겠죠. 그래서 그 트레이너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은데요.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곧 출장을 갑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아내가 집안에 트레이너를 끌어들일까 봐 불안합니다.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해도 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함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고자 PT를 받았는데 아내가 트레이너랑 외도를 하다니 배신감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1: 네, 아내와 함께 하기 위해서 PT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외도라니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사연자분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결국 상간남 소송 트레이너한테만 책임을 묻기를 원하시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1: 네, 아내와 이혼하지 않으시고 트레이너에게만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가사소송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0: 네.
1: 혼인관계가 파탄되지는 않은 상태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다 보니 위자료 액수가 이혼을 하실 때보다는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위자료를 최대한 받으려면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할까요?
1: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0: 네.
1: 당사자들의 관계나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발각 후에 보인 태도 같은 것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이 됩니다.
0: 네.
1: 일단 사연자님이 아내와 함께 해당 트레이너한테 PT를 받으신 적이 있으셔서 트레이너와 아는 사이인데도 트레이너가 사연자님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강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또 아내가 제가 눈치챈 것 같다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자기가 더 잘해줄

0: 수 있으니까 이혼하라고 한 것도 트레이너가 전혀 반성이 없고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고 부정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주장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걔가 나보다 몸도 더 좋다 이렇게 말한 것도 사연자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아는 사이인데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다니 좀 이런 부분 강조는 꼭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데이트 사진이나 뭐 영상 이런 어떤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법원에서 부정행위 인정될까요?
0: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데이트 사진이나 영상이 없을 뿐이지 뭐 아내분과 트레이너가 나눈 대화에 애정 표현에 관한 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0: 그리고 아내분이 눈치챈 것 같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트레이너가 내가 더 잘해줄 테니까 그냥 이혼해라 이렇게 한 대화 내용이 얼마든지 부정행위에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다른 정황들 예를 들어서 아내가 PT가 없는 날에도 매일 헬스장에 갔는데 꼭 트레이너가 쉬는 날에만 헬스장을 안 갔다거나 그리고 또 이날 하필이면 교회에서 카드 결제 내역이 꼭 있었다는 것도 정황으로 강제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도 보통의 이제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소송에서 증거로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이외에도 또 증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요즘 헬스장에 가면 회원관리 차원에서 출석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1: 네.
0: 피트니스 센터에 아내의 헬스장 출입 날짜 그리고 트레이너의 휴무일을 사실 조회를 해봐서 날짜를 대조해 보는 걸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그것도 좋네요.
0: 네, 그리고 헬스장이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나 헬스장 내의 CCTV 영상, 그리고 아내가 교회에서 결제한 내역을 근거로 결제가 이루어진 해당 장소에 대한 CCTV 영상의 증거 보전 신청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같이 뭐 식사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 CCTV 나오면 좋긴 하겠습니다.
0: 네, 그런데 이제 CCTV 영상 증거 보전 신청의 경우에는 영상 전체를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1: 네.
0: 아내가 헬스장에 출석 체크를 한 시간이나 영수증상의 결제 시간을 근거로 시간을 약 1시간에서 2시간 내로 특정해서 신청하셔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를 한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 사연자분이 거부할 수 있나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요. 지금은 거부했다가 나중에 또 마음 바뀌면 그때는 이혼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0: 네, 만약에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사연자님이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이혼 자체는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인데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다른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처럼 소송 중간에 마음이 바뀌실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그러면 얼마든지 이혼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의 이혼 청구에 이혼하겠다고 동의만 하신다면 사연자님이 받으실 수 있는 위자료 같은 것들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아내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는 이혼 청구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1: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사연자분은 아내가 트레이너를 집에 데려올까 봐 집에 CCTV 설치하고 싶어 하세요. 이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0: 일단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연자님의 걱정대로 아내가 트레이너를 집에 데려왔을 때이 모습을 CCTV로 녹화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해서 형사처벌을 받으실 위험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CCTV 설치 외에 위치추적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니 주의하셔야 되고
1: 네.
0: 또 헬스장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범죄가 성립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1: 그렇군요. 집 엘리베이터 CCTV를 차라리 확인하시는 게더 빠를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트레이너한테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부정행위 사진이나 영상이 없어도 메신저 대화나 헬스장 이용 패턴, 결제 내역 등이 모이면 부정행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혹시 커미션 거래라고

현재까지 통째로 사는 외주와는 다르게 커미션은 철저히 개인 소장용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그림을 맡겼어도 따로 계약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은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개인 간의 거래이다 보니까 돈만 떼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 계좌로 바로 송금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검증된 중개 플랫폼의 안전 결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죠. 젊은 세대의 취향이 만들어낸 거대한 문화, 안전한 거래와 저작권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버즈의 남자를 몰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비구름은 중부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씩 경북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밤 늦게 전북과 경북에서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새벽부터 전남과 제주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내일 비의 양이 꽤 많겠는데요. 중부지방에 5에서 50mm, 남부지방은 10에서 70mm가량 예상됩니다. 빗길에 날도 어두워진 상태라서 운전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 위로 사고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 부산 방향은 경주터널 갓길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분기점에서 통도사 휴게소 구간 1차로와 2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 현재 처리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신갈분기점 4차로와 5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마성터널 부근에서도 사고 시설물 관련 작업 중이고요. 용인에서 여주분기점 구간 이후 강릉분기점까지 길 미끄러워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문경세제터널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불법 프로그램으로 택시 배차 앱을 조작해서 장거리 승객의 호출을 빼돌린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표종호 기자입니다.
2: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 승객들을 기다리는 택시가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공항에서 지방으로 가는 장거리 콜은 단가가 높아 특히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3: 분명히 뭐가 지나갔는데 부를 시간은 없이 벌써 지나간 거야.
4: 그냥 금방 없어지더라고. 그냥 내가 누르려고 하는데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야.
2: 그런데 카카오티 배차 앱을 해킹한 뒤 불법 프로그램을 깔아 장거리 호출을 가로채운 택시기사 수십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행 요금이나 출발 위치 등을 설정하면 불법 프로그램이 매초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며 조건에 맞는 콜을 낚아챘습니다.
1: 정상적인 배차 앱입니다. 새로운 콜을 확인하기 위해 새로 고침을 하려면 이렇게 5초 동안 대기해야 하고 화면이 갱신되면 직접 손으로 수락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2: 지난해 8월부터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택시기사 31명 중 일부는 선호 지역의 호출을 하루 최대 4건까지 독점하기도 했습니다.
5: 똑같은 조건에서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냥 좋은 프로그램을 쓴다.
2: 프로그램을 유통한 판매자는 동료 기사들에게 가입비와 월 사용료를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챙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불법 프로그램 개발자와 판매자를 송치한 데 이어 이를 사용한 택시기사들도 곧 불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도 모두 환수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입니다.
1: 어제 가족과 함께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을 찾은 초등학생이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헬기 등을 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6: 헬기가 낮게 날며 계곡 사이를 수색합니다. 열화상 드론이 탐방로를 훑고 수색견이 뒤따르며 놓친 곳은 없는지 살핍니다.

0: 초등학교 6학년 11살 A군이 실종된 건 지난 10일 오후입니다. 가족과 함께 주황산 국립공원의 한 사찰을 찾았다가 어머니와 함께 산행에 나섰는데 혼자 주봉 쪽으로 올라갔다가 연락이 끊긴 겁니다. A군의 부모는 아들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오후 5시 50분쯤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A군 가족은 A군이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고 말했고 휴대전화는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야간 수색까지 벌였지만 찾지 못했고 날이 밝자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헬기와 드론 등 각종 장비와 인력 100명이 동원돼 주요 탐방로와 인근 계곡을 중심으로 A군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공원 CCTV를 확인한 결과 A군 실종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키가 145cm 정도의 마른 편인 A군은 실종 당일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1: 어제 오후 1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북한산 용혈봉 인근에서 등산 중에 휴식을 취하던 40대 남성이 5m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헬기를 이용해서 사고가 난 지 2시간여 만에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남성은 전신에 찰과상을 입어 거동이 힘든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6월 재보궐선거 주요 격전지에서는 진영 내의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경기 평택을에서는 김용남 조국 후보가, 부산 북갑에서는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물러설 수 없는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핫플레이스 평택을 재선거에 나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또다시 우당인 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세월호 막말 등 과거 김 후보의 발언을 수면 위로 올리며 누가 더 진영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물었습니다.
4: 조국이 뭐 민주당 제를 위해 뛴다거나
5: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입니다.
4: 원균 매적 뭐 이렇게 말하면 진짜 불야말인 것.
3: 당 차원에서도 말장난 그만하라, 반성이 늦었다, 김용남 후보 겨냥 공세에 힘을 싣는 동시에 이 평택지원특별법 등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자신에게 그리고 여권 지지자에게 과오라고 보일 부분에 대해선 납작 엎드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을 세금 낭비라고 말한 것에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했고 윤석열 캠프 이력은 뼈저린 교훈으로 삼겠다, 반성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정청래 지도부의 현장 방문 등이 예정돼 있다는 게 캠프 설명인데 우선은 보수 진영 출신 과거를 지우고 민주당 후보는 자신이라고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는 김용남과 조국 두 사람은 공소 취소 포장 토론이나 하라며 진보 진영을 싸잡아 비판,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전날 나란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 부산 북갑 보수 진영 후보들 여론전도 뜨겁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지역 재선 경험으로 뜨내기 쫓아내기에 사활을 걸었고
6: 그냥 배지 달아주는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국갑 후보입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무시당했다는 정서가 생각보다 상당히 퍼져 있더라고요.
3: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이런 박 후보를 침 뱉고 떠난 사람이라고 깎아내리면서도 이 단일화의 문을 완전히 닫진 않았습니다.
7: 절대 안 되는 것은 없어요.
5: 지금은 부산 국갑 무소속 후보입니다.
7: 민심의 열망을 우선할 때다라고 생각을 해요.
3: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형 화이팅이라고 적힌 초등학생 편지를 공개하며 오빠 논란을 불식하고 아내와 현장 유세에 나섰습니다. 6월 재보선 격전지에선 진영 내 다툼이 더 크게 들리는 모습입니다. 단일화 파급력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인데 다자구도는 투표장까지 최대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양당 후보들은 최대 전선 부동산을 두고 연일 공방입니다. 집값 상승과 전월세 난 등 핵심 문제를 두고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8: 서울을 탈환해야 이긴다. 파란 운동화끈을 조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이슈를 맨 먼저 언급했습니다. 모든 공약이 재탕 삼탕이라면서 공급 공약을 절반도 안 지킨 오세훈 후보가 출범 1년도 안 된 정부 탓을 하는 게 옳으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 본인이 지난번 선거 때 약속한 것만 지켰으면
5: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0: 5년 동안 뭐 하시고 남탓만 하시는 겁니까?
1: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 전 월세난을 불러온 사람이 누구냐며 오 후보의 과거 정책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2: 토지를 거의 충동적으로 푸신 거죠. 한 달 여만에 다시 또 확대하고 이건 정말 전형적인 감으로 하는 그런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큰 실수였죠.
1: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굵은 빗속에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구로 주택가에서 이른바 부동산 지옥 시민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토허제 해제와 재지정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 실책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집이 있건 없건 살 때건 팔 때건 모두가 고통스럽다며 정부 여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3: 전세는 절멸 상태고
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3: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앞뒤 옆이 다 꽉꽉 막힌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1: 정원호 후보의 빌라 공급 발언은 재개발을 막는 거라고 평가절하했고 나아가 칸쿤 출장권도 다시 꺼냈습니다.
3: 서울시에서는
4: 오세훈 후보입니다.
3: 해외 업무 출장을 가는데 휴양지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뭐 과도한 표현일 수 있지만 파면감입니다.
1: 지도부도 공방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지옥을 불러오고 있다며 직격했는데
5: 집 있는 사람은
4: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집 없는 사람은 전세 폭파, 월세 폭탄을 견뎌야 하는 실정입니다.
1: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규제 완화라는 실패한 처방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집값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낡은 정치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거철마다 부동산이 전면에 등장하는 건 그만큼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야 모두 시장 안정을 외치지만 제시하는 해결책은 크게 다른 상황이라 날선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중앙선관위에 각각 10대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지방정부 통합을 통한 5극 3특 체제 완성과 함께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호 공약으로 주거 기본권을 제시했는데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의 50%로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 등에 더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로 부동산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내세웠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내일 2심 선고를 받습니다. 내란 혐의 사건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 건 한덕수 전 총리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심에서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7: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상의에서 꺼낸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등 지시사항이 담겼다는 특검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문건을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하는 등 이 전 장관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선고 3개월 만에 이 전 장관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두 번째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내란 혐의 항소심 선고는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과 문건을 두고 함께 논의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들은 1심에서 나란히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지만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으며 형량이 크게 갈렸습니다.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줄었지만 내란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역시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직권남용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이 전 장관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6: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상 파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금바리 공수나 불꽃놀이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당시 경호처 간부들은 직권남용과 이를 교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9: 이른바 선상파티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여름 휴가 당시 해군 함정을 이용해

0: 여가를 즐겼다는
1: 준비하기
0: 내용으로
1: 전에 자료를
0: 지난해 1월 정치권에서 제기됐습니다.
2: 군의 안보 자산이
3: 정의의 당시의
2: 윤석열
3: 더불어민주당
2: 후보의
3: 의원입니다.
2: 유흥에 이용돼서야 되겠습니까?
0: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을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정황이 인정된다는 게 경찰 결론입니다. 김전 차장은 당시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같은 고급 식자재 공수와 선상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불꽃놀이를 가까이서 볼수 있게 무리한 항로 변경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역시 이를 교사한 혐의로 함께 송치했는데, 다만 김건희 씨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특검이 김씨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불발됐고, 특수본에서도 별도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관련자 조사에서 김 씨의 직접 지시나 요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또김전 장관을 윤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해제 표결 저지 지시를 부인한 위증 혐의로도 송치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4: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일명 청담이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380억 원 상당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박광열과도 직접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5: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열 윗선으로 불리는 일명 청담 사장 최모 씨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년 동안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119kg을 유통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시가 380억 원, 2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최 씨는 그동안 박광열과의 거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13대 포렌식과 마약 공급책 사라 김, 바티칸 킹덤 등의 진술을 통해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박광열에게 케타민 2kg과 엑스터시 3,000정을 공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그러나 혐의를 일부 시인하면서도 박광열을 대면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6: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 뒤 주로 지하철 물품
3: 이재환
6: 보관함을 이용한
3: 경기남부경찰청
6: 이른바
3: 마약
6: 던지기
3: 국제범죄
6: 방식으로
3: 수사장입니다.
6: 유통하고 공범들과의 거래대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정산하며
5: 위조 여권으로 출국한 최 씨는 태국에서 호화 생활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마약 판매 수익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6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한달 동안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 씨와 함께 마약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공범들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상선에 대한 수사도 추가로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4: 약물 소주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과 공범인 20대 여성 태권도 관장의 대화 내용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관장이 술을 안 흔들면 걸리겠다라고 하자 직원인 여성이 오늘 가서 흔들겠다라고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과 공범인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이 지난 5일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입니다. 관장이 집에 타놓은 술을 한 번씩 안 흔들면 걸리겠다고 하자 40대 여성은 오늘 가서 흔들겠다며 내일 저녁에 관장이 주셨다고 하고 먹이겠다고 답합니다. 1시간쯤 뒤에는 관장이 우편함에 술을 넣어뒀다며 사진을 보내기도 합니다. 약물을 탄 술을 최소 2병 이상 준비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같은 날 오전 관장은 피해자에게 직접 술자리까지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 술 사들고 화훼처에서 합시다. 술 사가지고 온다는 건난
3: 약물
8: 거부했는데
3: 살해 모의 피해자입니다.
8: 카톡으로 우편함에 술 넣어놓을 테니 가져가라고 카톡 왔더라고요.
7: 경찰은 앞서 피해자의 냉장고에서 지난달 말부터 보관된 것으로 보이는 1.8리터 소주병을 확보해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우울증, 공황장애 관련 약을 처방받아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하얀 눈이 내려앉은 것처럼 예쁘게 꽃이 핀 입합나무 요즘 길가에 참 많이 보이죠. 하얀 꽃이 멀리서 보면 쌀밥을 수북이 담아놓은 모양 같다고 해서 이름에 이밥, 즉 쌀밥이란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런 뜻덕에 옛날 어른들은요, 입합나무 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그해 풍년이 든다고 생각을 했다는데요. 문득 이 꽃길을 지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도 저 입합나무처럼 풍성한 돈꽃이 피면 얼마나 좋을까. 5월은요, 나갈 돈이 많아서 마음이 좀 팍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나가는 고정비 지출은 틀어막고 든든한 보험과 연금 자산으로 미래를 풍성하게 채워놓은다면 우리 집 가계부 이 입합나무꽃처럼 환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가 그렇게 되게끔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채워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입합나무 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그해 풍년이 든다. 일단은 올해에는 진짜 꽃이 막 만발했더라고요.
2: 맞아요.
0: 일단 풍년을 기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꽃이 진짜 예쁘게 핀다라는 말처럼 경제적인 활기도 이곳저곳에 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그렇죠. 사실 요즘에는 좀 풍년과 흉년이 동시에 있는 시기인 것 같긴 해요. 만약에 뭐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하셨다. 특히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를 많이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되게 풍요로운 시기거든요.
0: 그렇죠.
2: 근데 이거랑 되게 모순되게 실물 경기는 워낙에 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동네는 풍년이어서 기분이 좋고 동시에 다른 동네는 흉년이어서 되게 힘든 이런 시기가 되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양쪽 상담을 하다 보면 저도 막 헷갈리고 하거든요.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고 근데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재무관리가 어떤 건지가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풍년인 사람은 풍년대로 잘 쌓아놔야 되고 흉년인 사람들은 또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대비를 해야 되니까 요즘 좀 그런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와, 진짜 완벽한 답변인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0: 맞습니다. 오늘도 흉년이든 풍년이든 어쨌든 우리 집 가정경제 위험 요소가 되는 것들 어떻게 해결하고 조금 더 곳간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다가 나도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0: 상담소.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입니다. 7884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이번에 진짜 궁금한 게 생겨서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최근 건강검진을 받다가 대장 용종 제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수술이다. 보험금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셨던 게 생각나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요. 면책사항이라면서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따져 물었더니 3년 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장, 직장 부담보가 5년 잡혀있다고 합니다. 그럼 실손의료비는 도대체 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거냐라고 또 따져 물어봤더니 실손의료비는 할증으로 가입돼 있어서 부담보 설정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증 또 부담보가 있다는 걸 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대체 이건 왜 설정돼 있는 건가요? 없앨 수는 없을까요? 그쵸. 건강검진하다가 흔하게 우리가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장용종 제거인데 이것도 수술이라 우리가 수술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놓치지 말고 챙기셔라 전해드렸어요. 근데 청취자님이 이걸 못 받으셨대요. 이유는 부담보 설정이 돼 있어서. 근데 우리 청취자님이 진짜 애청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따져 물으셨대요. 네. 실비는 내가 보험금을 받고 있다. 이건 주는데 이건 왜 안 주냐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일단은 좀 복잡합니다. 부담보는 뭔지, 할증은 뭔지, 왜 보험금을 받고 못 받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1: 네, 일단 지금 부담보 또는 할증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보험 가입하시기 전에 치료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치료 이력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다시 치료를 받거나 또는 그게 또 재발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보험회사가 판단을 하는데 이때 해당 신체 부위나 또는 그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할 거예요 라고 설정을 하는 게 안일 부자를 써서 부담보 설정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부위에 걸리기도 하는데 뭐 척추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건 척추질환 부담보 이렇게 질병 부담보 걸리기도 하고요. 또는 지금처럼 대장이나 직장 이런 신체 부위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신체 부위에 대한 부담보가 설정되기도 해요.
2: 그리고 이제 할증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보험사가 더 받고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제 치료 이력이 있는 분들이 보험 가입을 할 때 당연히 다시 치료할 가능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치료 이력이 없는 사람들보다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높은 위험률만큼 보험료를 더 내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용종을 떼신 그 이력이 있는 분들은 한 번도 안 뗀 사람보다 또 용종을 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1,000원의 보험료를 낸다라고 하면 이제 1,200원에 가입을 하도록 보험료를 높여서 부르는 걸 할증이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청취자님은 이 보험을 가입하는 시기에 이미 그 시기로부터 이전에 관련 질병 이슈가 있으셨던 거예요. 질병 진단도 받은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치료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보와 할증에 덫에 이제 걸리시게 된 건데 그럼 부담보가 더 나은 거예요? 아니면 할증이 더 나은 거예요?
1: 사실 뭐가 더 나은지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험에서 한 군데만 알아보시는 경우 잘 없으니까 여러 군데 심사를 받아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온 걸 선택하시면 제일 좋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험료가 할증이 됐어요. 근데 할증된 금액이 한 몇백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이 보험료를 더 내고 부담보가 아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보험료를 몇백 원 더 내겠다. 이 결정이 더 나을 수 있겠죠.
0: 네.
1: 그런데 할증 됐는데 보험료를 한 3만 원씩 더 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한 번만 더 내는 게 아니라 20년 내내 더 내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것만 따져보더라도 더 내야 되는 게 7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만큼의 비용을 더 내고 내가 보장받아야 돼? 하는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장받는 내용이 뭐고 그다음에 그만큼 얼마나 할증 됐느냐, 어느 정도의 부담보 걸렸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0: 그러면 보험료를 진짜 많이 내고 싶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 부위만큼은 그냥 보장 안 받을게요 하고 하는 부담보 선택이 더 나을 수 있겠는데요.
2: 참 여기서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간단할 텐데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게 부담보도 이 기간에 따라서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제 부담보 기간 보장이 안 되는 기간이 결국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르게 설정이 되는데 만약에 1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설정이 됐다라고 하면 내가 20년간 더 많은 보험료 를 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담보가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담보 기간이 전기간, 전체 보험 기간 동안 보상을 해주지 않는 부담보 기간이 전기간이라면 오히려 부담보 설정을 피해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이 부분은 개개별로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죠.
0: 그럼 경중에 따라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기간 부담보가 1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1: 맞아요.
0: 뭐 5년일 수도 있는데 아예 전체 기간 동안 보장을 해주지 않겠습니다라는 전기간 부담보일 경우에는 유불리를 더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1: 그럼요.
0: 아, 어렵네요. 그러면은 청취자님 사연으로 돌아온다면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 관련한 건강보험 하나는 부담보고 실손보험은 할증으로 지금 가입을 해놓으신 상태예요.
1: 네.
0: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일단 제가 예측해보기로는 아마 용종제거 이력이 있으셔서 가입할 때 5년의 부담보가 설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실손의료비는 돈을 더 받겠다 해서 더 내고 계셨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3년 전에 가입을 하셨어요. 지금은 보장을 못 받았지만 부담보 기간이 이제 2년만 지나면 풀리거든요. 그때부터는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뭔가 손을 대시기보다는 이대로 잘 유지를 하시고 건강검진을 가급적이면은 2년이 더 지나서 이제 5년 부담보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다른 청취자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부담보가 이미 설정이 돼 있거나 할증된 보험료로 굉장히 많이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2: 일단은 내 현재 보험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 게 좋겠죠. 우리 보험 증권을 보면 내 할증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부담보 기간이나 부위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할증 보험료가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부담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걸 봐서 예를 들어서 질병 수술비 20만 원을 보장을 받으시려고 할증 보험료를 매월 만 원씩 더 낸다?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가 있죠.
0: 그렇죠.
2: 그러니까 이러면 결국에는 내가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셔야겠죠.
1: 네, 특히 과거에 이제 혈압약이나 뭐 고지혈증약 복용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뇌혈관이나 심혈관 보장을 상당히 비싸게, 즉 할증이 되게 높게 돼서 가입하시는 경우 가입해 놓으신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증 가입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유병약자 보험을 활용을 하면은 훨씬 저렴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상당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건강체보험, 유병약자 보험 어감이 되게 싫어요, 유병약자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보험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 얼마나 보험료를 내느냐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비교해보면 더 좋겠죠.
0: 그렇군요. 질병 이력이 있는 분들이 보험 가입할 때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세 개인 거예요. 하나는 부담보 조건을 안고 가입을 하느냐, 또 하나는 이렇게 할증된 보험료로 일반 건강체 보험을 가입하느냐, 또 하나는 아예 유병력자 간편심사 보험을 통해서 가입을 하느냐인데 사실 간편보험이나 할증보험은 금액이 눈에 딱 보이니까 선택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거 비싼데 안 비싼데가 좀 직관적으로 올 것 같은데 부담보는 좀 어렵거든요. 부담보는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될까요?
2: 저는 그냥 부담보 같은 경우에 전기간 부담보가 잡혔다라고 하면 저는 피하시는 게 맞다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 혹여 이제 전기간 부담보라도 5년간 이 부분에 대한 치료 이력이 없으면 부담보 조건을 없애주세요라는 요청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1년에서 3년, 5년 정도의 기간 부담보는 내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지만 만약에 전기간 부담보라면 부담보 기간이 오히려 잡히지 않는 유병약자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나을 수 있죠.
1: 그렇죠. 특히 허리나 무릎 같은 통원 이력이 좀 많아서 전기간 부담보 잡히시는 경우들 또는 갑상선약을 복용 중이셔서 갑상선 전기간 부담보가 설정되는 경우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전기간

0: 부담보, 즉 보험 가입하고 있는 내내 보장을 안 해준다라는 뜻인데요. 전기간 부담보가 설정되었을 때 대책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약간 오늘 문제가 꼬였어요.
0: 네. 1번 간편보험을 생각해본다. 2번 굿머니 굿라이프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아본다. 3번 이건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이고 그 부담보 부위에 질병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기도한다.
1: 끝인가요?
0: 네.
1: 전기간 부담보가 설정됐을 때 대책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 사실 뭐 셋 다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 문제 생겼을 때 물 떠다놓고 비일기만 하는 거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테니까
0: 그렇죠.
1: 제가 봤을 때는 3번이 정답 같습니다. 정답 3번 받아들이고 부담보 부위에 질환이 생기지 않기만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다. 요건 하지 않도록.
0: 네 맞습니다. 이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치료 이력이 그 부위에 있어서 부담보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위에 질병이 안 생기기만을 바라고 기도한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원 이력이나 약 복용 이력을 전혀 보지 않는 간편보험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요. 요즘 특히나 이제 상품들이 워낙 다양해서 상품별 활용 방안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전문가라든지 주변에 믿을 만한 담당자와 의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1: 할증. 부담보. 사실 말만 들어도 되게 어려운 느낌이 드는 단어들입니다. 내 보험료는 할증보험료가 과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닌지 또는 나도 잘 인지를 못한 채 내 보험에 부담보 설정이 돼 있지는 않는지 짚어보시고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문자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유불리를 판단해줄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 김성민 팀장님 써주셨다고요?
1: 네, 수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50대 초반 부부 청취자님 사연인데요. 이분들은 자녀분들을 위해서 보험을 상당히 많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아직 자녀분들이 16살, 17살, 그러니까 중3, 고1인데 이 자녀 보험료로만 무려 9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두 부부의 보험료로는 2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상담 문의 주셨던 게 뭐냐면 본인들 보완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뭐 더 해줄 게 없을까요? 하면서 상담 신청하셨어요.
0: 더 해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2: 그럼요. 그렇죠.
0: 상담 종료할까요? 너무 과하죠. 16세, 17세 아직 미성년자 자녀인데 이 두 자녀 앞으로 매달 보험료가 90만 원씩 나가고 있다. 아니 이렇게 자녀 앞으로 보장을 많이 가입한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2: 이게 두 분이 50대인데 자녀분들이 이제 10대 중반이니까 결혼하시고 한참 있다가 이제 늦둥이로 두 자녀들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해주고 싶은, 뭐든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자녀분들한테 좋다라고 얘기 들으면 그냥 가입을 많이 하셨던 거죠.
0: 그러니까 보장을 추가할 게 아니라 삼전 하이닉스를 선물해 주셔라.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어렵게 귀하게 얻은 아이들인 만큼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요, 사실 보험료가 보장과 늘 필요하지 않잖아요. 자, 90만 원어치의 이 보험이 어떤 보장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2: 그러니까 이게 보장을 보면 보험료 대비 효율이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1년 전에 일단 가입한 종신보험이 한 30만 원, 26만 원 정도가 있고 그 전에 가입한 건강보험 이제 3건 정도가 있는데 그래도 건강보험 중에는 뭐 암, 뇌혈관, 허혈성, 뭐 실손의료비 포함해서 잘 가입하신 상품도 있는데 나머지 상품들은 보장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일단 적립보험료 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의 어린이 보험 안에 뭐 적립보험료가 5만 원 이상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는 굉장히 높은데 자녀들의 보장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태예요.
0: 내가 돈을 얼마를 쓰든 내 아이 앞으로 진짜 좋은 보장 선물

0: 해결을 해주고 싶었던
1: 그렇죠.
0: 마음이신 것 같은데 이거 상담 받으시면서 내용 듣고 되게 속상하셨을 것
1: 그렇죠.
0: 같은데요?
1: 이게 상담하면서 한건한건 설명 들으실 때마다 그잘 들어져 있는 것만 좋아하시고 나머지는 한숨을 계속 쉬셨어요. 근데
0: 어떡해요? 청취자님 그 모습이 선하게 눈에 그려지는데요?
1: 그죠. 근데 이게 그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게 어쨌든 맞벌이 하시니까 두분다뭐 자세히 막 설명 듣고 가입하진도 않으셨고 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녀들을 좀 애지중지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녀들한테 필요해요 이두 단어면 그냥 다 추가를 해서 가입을 하셨던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두 건 제외하면 보장 범위도 효율성 되게 아쉽고요. 특히 이제 결혼 자금 목적이다, 애들 결혼할 때줄 거다라고 하면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거는 확인해 봤을 때 20년 차가 돼야 이제 원금 정도 99.8%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저축으로도 맞지 않았어요.
0: 심지어 환급금이 원금을 넘어서지도 못해요.
1: 맞아요.
0: 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 가정에 웃음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머니 처방전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좀 개선안을 내어주셨을까요?
2: 일단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보장성 보험은 정말 필요한 보장 위주로 저희가 채웠는데요. 우리 아까 잘 가입이 되어 있었던 건강보험 하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보장을 조금 더 채우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0: 네.
2: 심혈관 질환, 표적항암 치료비, 수술비 등 기존에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을 보완을 했는데 암진단금 5천만 원, 뇌혈관, 심혈관 3천만 원, 각종 수술비 보장을 가져갈 수 있게 해서 두 자녀 보험료를 한 25만 원 정도로 줄였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가입이 되어 있던 사망보장 불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과감히 좀 없앴고 90만 원이던 자녀분들의 보험료를 딱 4분의 1토막 냈습니다. 그래서 한 22만 원 정도로 68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절감을 좀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사실 20만 원대면은 자녀 보험료로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고도 남을 정도였던
1: 그렇죠.
0: 거예요. 근데 불필요하게 돈을 과하게 더 쓰고 계셨기 때문에 보험료를 정말 많이 줄여주시고 탄탄한 보장으로 다시금 재설계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줄어든 보험료, 뭐 제가 봤을 때는 청취자님 두분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해도 쓰시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다시금 활용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쓰시기로 했을까요?
1: 일단은 두 자녀의 결혼 자금 또는 독립 자금 목적으로 모았던 또는 최근에 가입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의 목적은 온전히 가져가는 걸로 결정을 하셨고요. 각각 30만 원 정도씩 해서 이제 결혼할 때 또는 독립할 때 감안해서 돈을 모아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추가적으로 뭘더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추가 납입을 해서 자금 모아주는 걸로 좀 계획을 세웠고요. 간단하게만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10년 지났을 때한 1년에 한 5%에서 6% 정도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두 자녀 합쳐서 최소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만들어지는 걸로 지금 계획이 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이제 90만 원이라는 자금을 부담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그전에는 이제 자녀가 죽었을 때 받는 돈뭐 이렇게 돼버렸던 거고 지금은 정말 자녀들한테 목돈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현금 흐름을 저희가 좀 바꾸게 된 거죠.
0: 맞습니다. 자녀들에게 불필요하게 가입돼 있었던 종신보험, 과하게 가입돼 있었던 보험료 90만 원을 확 줄여서 필요한 보장과 나머지는 자녀들이 성인이 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으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 가정에 이런 머니 처방전을 써주신 이유가 다 있을 텐데요. 좀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2: 그렇죠. 결국에는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된 이유가 자녀들을 위한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자녀들을 위한 마음을 방향을 좀 다시 잡아보자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험의 혜택을 본다라는 건 우리 보면 종신보험 가입했으니까 자녀분들 사망해야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큰 질병에 걸려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험 금수저가 아니라 요즘 너도 나도 주식 얘기하고 투자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럼 금융 금수저로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자녀분들이 누릴 수 있는 엄마 아빠의 사랑일 것 같아서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어요.
0: 그러게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저희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금융 금수저야지. 내 자식도 금융 금수저가 될수 있는데 그 방법을 아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이럴
1: 맞아요.
0: 때는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의 자녀 사랑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전문가 코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점검 통해 그동안 새나가고 있던 보험의 지출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와서 두 번째 머니 처방전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3: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머니 초방정. 아, 이제는 사연 만날 때마다 좀 떨려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이번 사연은 30대 후반 여성 청취자분 사연인데요. 본인이 먼저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러면은 나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하시면서 이제 어머님 거를 같이 가지고 와서 상담을 받으시게 된 거죠. 근데 어머님 현황을 보니까 보험 가입 건수도 10건 이상이고 보험료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상담하면서 여쭤봤더니 이게 대부분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어머님 말씀이 아니 전화가 와서 설명 들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 두 번째 보험료도 얼마 안 하더라.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 어떤 거는 카드로 또 어떤 거는 자동이체로 뭐 이렇게 나가고 있다 보니까 보험료가 이만큼 나가는 줄도 모르고 내고 계셨던 거죠.
0: 괜찮은 것 같더라. 얼마 안 하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게 항상 정확하지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구체적인 현황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우선 어머님 보험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보면 것 같아요. 정말 비싼 보험이 없어요. 그런데 합쳐보면 보험료가 45만 원이거든요. 가입 건수 11건. 근데 무서운 건 이 중에 9건이 갱신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머님이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납입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험이 유지가 잘 됐던 건데 앞으로가 걱정인 거죠. 이대로 만약에 유지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9건의 갱신형 보험은 그대로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갱신 시기가 60대 중후반에 아주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0: 청취자님 어머님 지금 연세 기준이 65세. 68세 사이에 8건이 갱신될 그렇죠. 예정인 거잖아요.
2: 그러면 작게 잡아서 10%만 갱신된다라고 10년 만에 갱신이 된다라고 했을 때 50%가 인상이 된다라고 보면 월 보험료가 62만 원이 되세요. 그러면 60대 후반에 더 이제 보험료를 안 내셔야 되는 나이에 60만 원으로 보험료가 늘어난다? 저는 어머님은 절대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0: 60대 후반에 6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이 보험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 우리 청취자님이 엄마를 위해서 이번에 효도를 제대로 하셨다. 상담 신청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이게 보험료 나가는 것도 문제인데요. 그 안에 알맹이, 보장이 별로면 이거 더 속상한 거거든요. 이건 좀 어땠을까요?
1: 일단은 되게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같은 데서 전화를 계속 받으셔가지고 같은 데서 뭐를 계속 추가를 해놓으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말 보장 내용만 따졌을 때는 저희가 정리하는 칸이 부족할 정도로 다양해요, 종류가. 그런데 자세히 보다 보면은 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단 좁게 개별 보장이 돼 있는 것들이 혈관질환은 제일 좁은 게 저희가 뇌출혈 보장이다라고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뇌출혈 심근경색만 두 건 세 건 계속 중복이 되어 있어요. 더 넓은 걸로 보완이 안 된 거죠. 두 번째는 수술비 보장은 수술하면 무조건 준다라기보다 특정 질병 수술비로 설정이 돼 있어서 그 질병이 아니면 수술비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비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치매 보험도 가지고 계신데 경증일 때는 안 나오고요. 중증이 돼야만 치매 보장이 되는 거고요. 임플란트도 치아 보험을 가지고 계신데 처음에 임플란트를 하면은 50만 원만 주고요. 다음에 이 임플란트를 빼고 다시 심는 경우에는 100만 원이 보장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다 특이하게 이렇게 꼬여서 가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0: 그러니까 그냥 얼핏 듣기에는 보장 되게 많이 돼 있는 것 같지만 세세하게 따져보면은 보험금 못 받을 확률이 더 많은
1: 맞아요.
0: 보장들로 구성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면요.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 맞아요.
0: 우리 어머님은 왜 이런 보험을 이렇게 잔뜩 가입하신 거예요?
2: 우리 어머님 아까는 우리 자녀 생각하는 마음이었잖아요. 네. 여기도 똑같아요. 자녀 생각해서요. 내가 아프면 자녀들이 돈 쓸 텐데 내가 죽으면 누가 상치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입을 하신 건데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려볼게요. 다 전부 2만 원, 3만 원, 4만 원짜리 보험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2만 원, 3만 원, 4만 원짜리 보장에서 얼마나 큰 보장이 될까요? 보험사가 그 작은 돈 받고 보장 많이 해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0: 그렇죠.
1: 그리고 맞습니다. 이게 중간에 누가 한 번이라도 체크를 했거나 종합적으로 봤으면은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거거든요. 근데 그냥 전화가 와서 아 이게 없으신데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하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0: 보험료 얼마 안 하니까 할게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전부 갱신형으로 가입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내용들이 종합되지 않고 그냥 개별 개별 특이한 것들만 다 가지고 계셨던 상황이에요.
1: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개선을 해서 문제 해결을 빨리 해드려야겠죠. 자, 머리 처방전 어떻게 써주셨을까요?
2: 우선 어머님 입장에서 지금 연세에서 뭐 10년, 5년 짧은 갱신형들은 정말 개수가 무의미하고요. 오래 유지하신 비갱신형 상품을 일단 보장으로 실손 의료비 기본으로 하면서 부족 부분에 대한 부분을 비갱신형으로 보완하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갱신형 보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당연히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암보험 이런 부분은 유지하면서 효율성 떨어지고 중복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리고 10년 이상 정도는 그래도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일단 10년 납입하고 끝낼 수 있도록 10년 납입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납입 기간을 짧게 10년으로 가져가셔서 경제활동 하는 동안에 부담 없이 일단 보험료 쓰실 수 있게끔
0: 네.
1: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보장도 너무 협소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정리해 주셨을까요?
0: 일단 기존에 부족했던 내용들 위주로 보완을 했어요. 저희가 유지하기로 했던 옛날 건강보험에 뇌졸중 심경색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뇌혈관 허혈성 보장을 더 넓게 넓혔고요. 수술비도 어떤 질병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장도 보완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완을 해서 1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요 내용을 합쳤을 때약 13만 원 정도면 준비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2: 그리고 상해 관련 보장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뭐 수술비, 골절, 화상 등 그러니까 기존의 갱신형으로 3만 원 정도 보험료로 준비가 됐는데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더라도 2만 원 정도의 내용으로 보완을 했고 그리고 어머님이 사실 제일 걱정됐던 거 내가 아프면 우리 자식들한테 폐 끼칠까 봐.
1: 그렇죠.
2: 결국에는 지방에서 혼자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이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어서요. 어머님 상황에서 현재 한 4만 4천 원 정도로 준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을 오히려 권해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비갱신형으로 바꿨고 보장도 넓혔고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간병인 보험까지 추가를 했으니까 이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보험료도 너무 많이 오르면 어떡하지 싶은데 보험료 수준은 어떻게 됐을까요?
0: 일단 원래는 갱신형이 저렴한 게 맞잖아요. 근데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청취자님 어머님은 갱신형을 워낙 여러 개 가입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저렴한 게 의미가 없었어요. 워낙 월보험료 높았으니까.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도 보험료는 오히려 줄었고요. 지금 어머님께서 부담하셔야 되는 보험료는 4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약 2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기존 거 유지하시면서 10년 납으로 이제 보완했던 것들 같이 포함이고요. 다만 간병인 보험은 자녀분께서 이건 내가 낼게 엄마 하시면서 내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 제외한 보험료로 27만 원으로 절감이 됐어요.
2: 그래서 어머님한테 순수하게 한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절감한 게 이제 주머니 속에 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 그러네요.
2: 부분을 보험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머님이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의료비라든지 아니면 어머님이 쓰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정말 그냥 적금, 순수하게 돈을 모아보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의료비 통장 준비까지 해드리면서 완벽하게 문제 해결해 주신 사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게 요즘의 효도이자 가족 사랑의 트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맞아요.
1: 계속해서 상담 문자 받을게요. 50원의 의료 문자 샵 0945번 열어놓고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평동 나비엔.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가정의 달이라지만 가족보다는 나가고 있는 돈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의 돈. 잘 쓸 수 있도록 진짜 도움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재무상담 보험 점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5: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부터는 내륙도 아침 기온 두 자릿수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다만 비로 인해서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4도, 전주와 부산 15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와 제주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제 경북 지역도 비가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전남과 제주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0: 함에서 들어온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4차로와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제에서 홍은 구간 1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이고요. 동부간선도로에서 창동교로 넘어가는 동부간선도로 램프 위로 2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울요금소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산 진출로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김천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서울주 분기점에서 통도사휴게소 구간 1차로와 2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2: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3: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2: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월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5: 청와대가 우리 선박 남우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것과 관련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6: 누가 공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청와대 안보사령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HMM 남우호의 피격 사건과 관련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미상의 비행체 두 기가 남우호를 타격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하루 만입니다.
8: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7: 유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민간 선박이 공격 대상이 된 걸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규탄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대상은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8: 우리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9: 위성락
8: 공격의
9: 국가안보실장입니다.
8: 주체,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합니다.
7: 청와대 고위 관계자 또한 이란과 관련성에 대해 현재는 미지의 영역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주한 이란 대사가 우리 외교부를 찾은 데 대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외교적 항의 뜻이 담긴 초치가 아니라 만나서 협의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응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결정적인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다만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8: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해 나갈 것입니다.
7: 선박의 안전보장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 역시 내비쳤는데 어떤 형태로 현실화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5: 청와대는 남우호를 공격한 물체를 미상의 비행체라고 했는데요. 자폭 드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 선체에서 수거된 비행체 잔해에 대한 분석 결과가 관건인데 이란제 드론으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남우호 공격은 미상의 비행체 두 기가 1분 간격으로 동일 지점을 타격한 더블탭 방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도로 정밀한 유도가 가능한 자폭 드론의 전형적인 공격 패턴입니다. 파손 부위가 해수면 위 약 1에서 1.5m 지점에 집중된 점도 자폭 드론일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11: 폭발 압력으로 인한
9: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귀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10: 특히 선체를 반파시키지 않고 내부 기관실을 7m가량 정밀하게 관통한 화력은 대한미사일보다 위력이 낮은 자폭 드론의 특성과 일치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현장에서 수거된 엔진 잔해입니다. 이 잔해의 설계 방식과 부품 구성을 정밀 분석하면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와의 유사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정황은 이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5월 4일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보호 작전을 강화하던 시점으로 이란은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이란 소행으로 단정하고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작전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1: 미군이 한국 선박과 소통 중인데 이런 표적 공격은 이란의 무차별 공격을 반영한다. 한국이 더 나서 줄일 것입니다.
10: 이란 외무부는 부인했지만 혁명수비대 측 매체들은 공격을 정당한 경고라고 묘사한 점도 이란 배후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중동 인근에서 발생한 상선 드론 공격은 대부분 이란이나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의 소행으로 결론났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5: 네,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나무호에 대한 1차 현장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제 수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다시 공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란은 미국의 종전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종전 협상이 다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5: 네, 중동 현지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조수현 특파원.
12: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입니다.
5: 네, 먼저 나무호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죠. 이 두바이 현지에서 수리 절차에 들어간다고요?
12: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YTN 취재진이 나무호 갑판 위에서 작업자 약 20명이 활동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정확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들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나무호가 정박해 있는 이곳 두바이항 조선소에서 수리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선사인 HMM은 일단 여기서 부품 조달이 가능한지부터 파악 중이고 수리 조선소 측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6: 이 선박이 예상보다 더 많이 파손돼서 수리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하던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12: 네, 아직 수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선체가 크게 파손돼 수리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단이 공개한 피격 사진을 보면 좌측 선미 외판에 큰 파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손상 범위가 폭 5m 그리고 선체 내부 깊이 7m에 달합니다. 선체 내부 프레임도 안쪽으로 휘어진 상태입니다. HMM 관계자는 현재로는 1, 2개월 안에 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동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사들은 하루 5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고 운항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피격 전후 과정에서 나무호 선원 한 명이 목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5: 예. 자,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상황도 한번 살펴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군요.
12: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 더 이란에 들어가서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에 공개된 미국 시사 프로그램에서 말한 내용인데요. 인터뷰가 진행된 시점은 이란이 미국 휴전안에 답변하기 전인 8일입니다. 전투작전은 끝났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들이 패배했다고 말했지만 작전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물질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이란의 우라늄에 대해 언젠가는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 네, 이에 맞서 이란 정부는 핵심 이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죠.
12: 네, 맞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최근 종전 제안에 대해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요구는 과도하지 않고 지극히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0: 그러면서 해외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자산의 동결 해제가 모든 협상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미국이 이란 유조선을 압류하는 것을 해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이 종전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자신들도 호르무즈 안전 통행을 위한 제안을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협상이 항복이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이익을 강력하게 수호하는 것이 협상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 이란군이 최고 지도자 모제타바 하메네이를 만나 군사작전 수행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 로이터통신은 반관영 파르스통신을 인용해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아람비아의 알리 압둘라이 사령관이 모제타바에게 이란군의 준비태세를 브리핑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압둘라이 사령관은 이란군은 적들의 어떤 행동에도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며 만약 적들이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란은 신속하고 강력하며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이란은 종전협상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인 핵 문제에선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란군은 자국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빼앗을 것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홍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이란군은 미국의 농축 우라늄 탈취 음모를 잘 알고 있다며 침투 작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현지 시간 10일 이란 국영 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4: 이란군과 혁명 수비대 등 모든 군대가 농축 우라늄이 저장된 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크라미디아 이란군 대변인입니다.
3: 그러면서 폐쇄된 공항을 적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미 조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4: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해당 공항들의 폐수로를 갈아엎었는데 이란 육군이 보안 책임을 맡았던 일부 공항에서 이미 시행된 바 있습니다. 아크라미디아 이란군 대변인입니다.
3: 이 같은 발언은 협상의 핵심 현안인 농축 우라늄 등 핵 문제에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 안에 고농축 우라늄 미국 반출과 지하 핵시설 가동 중단이 포함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 440kg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기급 수준까지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되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 문제에 타협을 거부해온 이란은 나아가 미국이 다시 공격해온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4: 만약 적이 다시 한번 오판을 하고 이란을 공격한다면 분명히 놀라운 결과를 맞게 될 겁니다. 아크라미디아 이란군 대변인입니다.
3: 더불어 적이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에 없는 영역에서 기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1: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종전협상안 답변서에서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 일부를 희석하고 나머지는 제3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10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이 자국의 고농축 우라늄 일부만 희석하고 나머지는 제3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협상이 결렬되거나 미국이 향후 합의를 어길 경우 이전된 우라늄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2: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란 내부에 남아있는 고농축 우라늄 제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0일 미국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에는 여전히 제거해야 할 핵물질이 남아있다며 들어가서 그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직접 이란에 진입해 핵물질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나프타 6만 톤을 실은 대형 선박이 국내에 입항했습니다.
2: 당장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 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0: 거대한 선박 한 척이 전남 여수 앞바다를 천천히 가릅니다. 싱가포르 국적의 화학제품 운반선 맥앨리스터호입니다. 맥앨리스터호는 최근 충남 서산 대산항에 도착한 오대사호보다 앞선 지난달 18일 재봉쇄 직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라라크섬 앞바다를 지나 오만만으로 탈출한 뒤 한국까지 긴 항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선박에는 나프타 약 6만 톤이 실려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닐봉지 약 20억 장을 만들 수 있는 규모로 여수 지역 화학공장 두 곳에 각각 3만 5천 톤과 2만 5천 톤씩 공급됩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 원료인 에틸렌 생산에 쓰이는 핵심 기초원료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에 석유화학업계는 비상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병원 주사기와 의약품 포장재 같은 의료 소모품은 물론 산업용 플라스틱 생산 차질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번 맥앨리스터호 입항으로 당장 일부 수급에는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업계는 중동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오만, 그리스 등 도입선을 다변화했고 나프타 물량은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1: 원유의 경우 5에서 7월에 종전 대비 80% 이상을, 나프타의 경우에는 5월 기준 90%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0: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최근 더 강화된 만큼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의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 남우호가 외부 비행체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미국에서는 오늘 밤 사이에 한미 국방장관 간 회담이 열립니다.
3: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양국의 공조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4: 3박 4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찾은 안규베 국방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만납니다. 회담 공식 의제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같은 한미 동맹 현안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우리 측의 기여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선박 남우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 공조를 비롯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5: 미국의 해양자유구상 MFC를 비롯한 미측 구상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우리 군은 앞서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4단계 자체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이 주도하는 다국적 군의 정보 공유나 연락장교 파견 같은 비전투적 기여부터 군함 파견까지 단계별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군함 파견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남우호 공격 주체가 확인될 경우 기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우리 또 이미 공격을 당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7: 한국 입장에서는
6: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에 그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뭐 명분 또는 이유가 분명히 졌기 때문에
4: 해군은 일단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주둔 중인 청해부대 임무 교대를 위해 4,400톤급 구축함 왕건함을 오는 15일 파견합니다. 현지 환경을 고려해 대드론 체계를 보강했다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까지 작전 범위를 넓히려면 추가 전력 보강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아직은 공격 주체와 수단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정부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2: 예, 중동 사태가 73일째를 맞았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3: 네, 오늘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십니까. 네,
9: 안녕하세요. 네.
2: 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남우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화재 사고 원인이 미상의 비행체의 타격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모습을 보니까 선미 외판이 완전히 두꺼운 그 철판이 종잇장처럼 찢겨져 나갔더라고요.
9: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보고에서는 천공이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7: 한국에 대해 5m 정도 폭으로
9: 된 그리고 한 7m 깊이의 폭이 네. 있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분석에서는 기례가 있을 수도 있다, 어뢰했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공격을 난 천공이 난 그 지점이 수평선 표시한 거기보다 1.5m 위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비행체에 의한 선체 파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부 공식 발표도 비행체 미확인 비행체에 네. 의한 공격
2: 미상의
9: 비행체. 예,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공격으로 그 선미 후분이 저 후면이 공격을 당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이 피격당한 규모를 보면 이제 폭 5m에 깊이 7m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3월에 태국의 이 나리호가 이란 대한미사일에 피격당했을 때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7: 일단은 이제 초기에 저 천공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2: 예.
7: 천공이 있었는데 인지했는데 공개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이번에 알려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8: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7: 선원들이 위에서는 안 보이는 지점입니다.
2: 예.
3: 밑으로. 네네.
7: 그러니까 일단은 사태 파악은 안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침수가 안 됐거든요. 침수가 안 됐으니까 일단은 어뢰나 기뢰는 아닌 거죠. 어뢰나 기뢰는 선 저해 수면 하에서 폭발하니까.
2: 예.
7: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인데 하나는 이제 대함 미사일,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드론이거든요. 그런데 드론의 경우에는 이제 이란의 샤헤드 136 같은 경우가 의심이 되는데, 근데 저렇게 정확하게 같은 데를 두 번 때리긴 드론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예. 이제 소위 이제 FPV 1인칭 드론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의 파괴력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샤헤드 136 정도는 돼야만 저 정도 파괴력을 낼 수 있고, 근데 일단 외피를 찢은 다음에 다시 그쪽으로 한 발이 더 들어갔거든요.
2: 예.
7: 두 발이거든요. 그럼 그 정도 정밀도라면은 대한미사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의도적 우연히 저게 두 발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두 발이 동시에 와서 들어갔다 그러면 납득이 되는데 1분 간격이거든요.
2: 예.
7: 그러니까 저 위치를 계산을 하고 때렸다는 얘기죠. 의도가 있는 거죠.
2: 그렇죠.
7: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대한미사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확실히 대한미사일이라 하더라도 누가 있는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단 이란은 안 했다 그랬거든요.
2: 예.
7: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박 피격은 100% 이란입니다. 근데 이란이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2: 선체 안에 뭐 잔해가
7: 남아있죠. 남아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식별 가능한 부품인지 아니면 파괴가 되니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추락을 하면은 잔해가 남는데 저건 선체 안에 들어가서 터지면서 화재가 났거든요. 화재가 나면은 부품들이 또 손상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확정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오면 잔해가 나오면 괜찮은데 추정 상황이면 얘기가 좀 곤란해지죠. 그리고 이란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2: 네.
7: 이란이 우리가 안 했다 그러면은 얘기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2: 네.
7: 왜냐하면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조기에 원인 규명은 된 것 같고 그리고 아마 CCTV 영상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3: 자, 네.
7: 그러면 전문가들이 보면 확실하진 않지만 이게 대한미사일이거나 아니면 드론인지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정부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아마 시간을 두고 기종, 그다음에 주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나가겠죠.
2: 일단은 뭐 어떤 무기인지는 지금 드론이나 뭐 대한미사일 이렇게 이제 추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럼 누가 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 건데 이란 측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좀 모호한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미상의 비행체 두 기가 HMM 나무호 선미 좌현 평행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하였고 타격으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 및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 Just talking about that.
2: 예. 과연 네. 누가 왜 공격을 했을까? 이 문제인데 일단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 간격으로 두 발이 들어왔다 맞습니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0: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1: 네, 단순 오폭이나 우발적인 충돌은 아니죠. 뭐 지금 뭐 조 연구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샤이드 드론이라고 하더라도 드론이 똑같은 방향으로 그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동시에 그 다 때렸던 곳을 또 때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드론이라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고도하게 훈련된 그 조종사가 그걸 조종해서 그렇게 때렸던 거고,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로 때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네들이 의도성을 갖고 이렇게 때린 거니까. 그리고 1분 간격 으로 똑같은 것을 두 번 타격했다라는 것은 확실히 이 배, 특히 또 선미 저기 기관실 그쪽 그다음에 거기를 공격했다라는 것은 예. 침몰의 것은 아니고 자기네들의 공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배를 멈추게 해서 우리가 호르무즈 통제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 우리가 언제든 배를 멈추게 하고 이게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그런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발적인 거나 아니면 단순 오폭이라기보다는 뭐 앵커님이 뭐 질문에서도 묻어나온 질문을 하셨지만 어떤 의도성을 갖고 한 공격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2: 네, 이 나무가 이렇게 예인돼서 사진이 공개되기 전에도 피격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제 이런 국영방송에서는 우리의 주권 행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영상 보신 것처럼 이란 대사관과 이란 정부 측에서는 약간 발을 좀 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란의 입장이 언제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좀 나올까요?
3: 이제 현재까지는 이란 언론은 본인들이 했다, 이란 정부 당국은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나눠서 분석을 해보면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미국이 호르무즈해 봉쇄를 뚫는 작전이 시작된 직후였거든요. 그럼 이란 입장으로서는 미국의 말 따라서 나갔다가는 이 꼴이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호르무즈해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무만 피격당한 게 아니거든요. 중국 배도 피격당했고.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 배다라고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배에 대한 공격을 해서 호르무즈해 통제권이 이란에게 있다라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고. 그렇다면 이란 언론으로서는 이제 북치고 장구 추구해서 위협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란 당국은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네. 만일에 이란 당국이 했다면 저 HMM 이 저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전쟁보험 1,000억 원까지 지금 한도가 잡혀 있다고 그러는데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보험사는 공격 주체, 그 원인에 대해서 규명이 되면 그 원인 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했으면 이란한테 돈을 내라고 해야 되는 거죠.
4: 네.
3: 그러니까 이란 당국은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한국하고도 사이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란이 이걸 했다라고 얘기를 전략적인 명확성을 해버리면 그럼 부담이 가중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 같고 원인 규명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더 안 좋은 가능성은 뭐냐면
2: 네.
3: 지금 저게 바로 이 나무가 있던 그 지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정박해 있던 아랍에미리트 건너편에 한 3, 40km, 4, 50k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게슘섬이라는 이란 네. 섬이 있거든요.
2: 네. 네.
3: 저 섬에서 저 그 위에 보이는
4: 돌고래 같은
3: 큰 섬이죠. 저 섬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해안에서. 그러면은
4: 발사가 저기서
3: 그렇죠.
4: 됐을 가능성.
3: 가능성이. 그러면은 대한 미사일이니까 아마 저쪽 호르무즈 그 절벽 쪽이나 게슘섬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저 호르무즈해협을 통제하는 혁명수비대하고 의사소통이 다르게 됐을 수 있죠. 중앙정부는 의도적인 공격을 할 생각은 없는 상태였는데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가진 지역사령부에서는 통제권 확보를 위해서 불특정 다수 선박에 대해서 공격했을 가능성. 왜냐하면 중국 선박에 대해서도 지금 이란이 자기들이 했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중국도 지금 말을 아끼고 있고.
4: 예.
3: 그러니까 어찌됐건 공식적인 건 이란 당국, 중앙정부는 네. 적어도 안 했다.
4: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몰랐을, 네,
3: 몰랐을 가능성도
4: 있고,
3: 있는 거죠.
4: 중앙정부에서는. 네.
3: 그러니까 이란도 입장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아주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현재는 주력하는 것 같고요.
4: 네.
2: 네.
3: 또 명확한 정보가 아닌 애매한 정보일 경우에는 또 우리 정부 입장이 또 곤란해질 수가 있죠.
2: 그래서일까요? 우리 정부도 이제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지만 공격 주체를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4: 예.
2: 앞서 나무호 관련 질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했었는데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 관련 발언 두 개 듣고 오시죠.

0: HMM 남우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1: 위성 남
0: 공격은
1: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0: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1: 대통령께서는 한국 선박이 이란에 의해서 공격당했다고 말씀하셨죠. 이란이 그것에 대해서 부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질문입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예, 먼저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강력히 규탄한다. 그런 이제 강한 메시지를 내놨지만 이란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좀 이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란 대사를 불렀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초치한다고 그러는데, 초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초치라는 게 어떤 그 항의성으로
3: 항의성으로.
2: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3: 근데 저희 이게 신중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밀려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되게 복잡합니다. 저 보면 그 연구위원님께서도 잘 말씀 주셨듯이 이게 어찌됐건 증거 확보가 뭐 우선이거든요. 증거 확보가 돼야지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이 이후의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란이 확실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지 구상권을 청구하든 우리가 이제 보상금을 받든 아니면 이란에 대해서 세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그 이란 정부가 했던 건지 아니면 연계 세력이 했던 건지 이제 항적이나 그런 날아온 것들을 보면 위치를 보면 누가 공격하는지도 잘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거를 확보를 해야지 지금 미국 정부는 어찌 됐건 우리 군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2: 그렇죠.
3: 우리가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도 일단은 증거가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란 측이든 미국 측이든 우리가 이야기를 강력하게 우리의 주도권을 쥐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호르무즈에 남아있는 한국 선원이나 선박에 대한 안전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통제하고 지금 어찌됐건 전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 지금 증거가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너무 상대방을 도발하거나 이렇게 몰아붙일 필요가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없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찌됐건 우리의 선박과 우리 그 지금 국민들 지금 우리 선박 26척의 선원들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 그 선박에 일하는 대한민국 국적인들까지 다 합하면 160명이라고 하는 자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그 어떤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한국 이란 외교 채널을 유지하고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군사적 동참을 요구할 것인데 이런 압박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지금 어떤 한쪽 그 의견을 갖고 세게 이렇게 하게 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 풀 수 있는 카드를 놓칠
2: 그러네요.
3: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중한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이런 복합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서 차근차근 증거에 기반한 우리 국익 극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묻어나오는 그 정부의 지금 입장 그리고 정부의 그런 스탠스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피셉을 당한 건 이제 규탄당할 일인 건 맞지만 아직 주체가 특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미국이 다국적 협력체그 해양 자유연합을 제안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뭐 참여하는 걸 검토한다고 하다가 또 그렇게 연결시킬 건 아직 아니다.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5: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미국의 이란 전쟁에 참전을 선언한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죠, 같이. 나토 국가 중에서도 뭐 일부 상징적으로 뭐 희화화된 표현은 있었지만 일부 소국에서 지금 미국의 대이란 공격과 관련된 작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토 헌장도 보면 5조의 집단적 자위권 조항에 보면 32개국, 회원국 일원이 일부가 침략을 받았을 때 공동 대응한다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은 미국의 침략 전쟁입니다. 미국이 공격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면 우리 의무가 발생하고 나토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그게 동맹 조약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할 때도 북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느냐. 서로 상대방이 침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인민군이 어딜 갔느냐. 러시아가 침공한 지역에 가 있는 게 아니고요. 러시아가 침공을 받았던 쿠르스크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만 열면 조약상의 의무 그러는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거기다 또 하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공간적 범위는 태평양이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저 인도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남우호 피격은 왜 얘기가 다르냐. 일단 우리 국민과 자산이 공격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0: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항행의 자유, 그러니까는 해양 자유연합은 이란에 대한 공격 작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의 자유를 확보하는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침략 전쟁은 아니니까 우리 선박이 피격을 받았으니까 청와대 입장이 초기에는 검토한다 였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규탄은 하지만 어쨌든 시간을 두겠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서도 군사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중국은 사실 그 지부티 홍해 입구에 중국 해군 기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개입을 안 하거든요. 왜냐? 저게 지금 전쟁 지역이고 통상적인 자유항행 작전을 할수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미군도 확보 못
1: 아직 우리
0: 하거든요.
1: 선박도 26척이나 지금 발이 묶여 있잖아요.
0: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외교적인 해법,
2: 예.
0: 이란과 미국과 소통하는 것 외에 현재로서는 군사적인 대응은 제한된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참여하더라도
2: 예.
0: 개방에 전쟁 끝난 다음에 얘기인 거죠.
2: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란이 그런 건지 아닌지 뭐좀 애매하고 어느 한쪽에 딱 무게 실기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게 이란의 공격으로 한국 선박이 피격이 된 겁니까? 물었는데 답변을 원래는 이란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3: 네.
2: 근데 I love South Korea라고 이상한 답변을 했단 말이죠.
3: 아마 지금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실수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한국 선박이 공격을 당했을 때 본인이 페이크 뉴스를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지만 가짜 뉴스 비슷한 게 우리 선박이 그냥 임의대로 움직이고
1: 마음대로
3: 나오려다가 두드려
1: 네.
3: 맞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사실이 확인이 안 됐지만 저는 정부와 선사의 말을 더 믿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황 증거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2: 예.
3: 우리 그 군이 들어가서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찌됐건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서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님이 아락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 얘기를 해서 외교적으로 풀자도 얘기하고 특사를 보내서 우리 선박을 좀잘 빼낼 수 있게 아니면 이렇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해군이 가 있지도 않는데 그냥 HHM 남우호가 그냥 그런 모든 것들 정황을 봤는데 자기 혼자 임의대로 포르무즈 봉쇄를 뚫고 나오려고 이렇게 했다가 공격을 당한 거거든요. 제가 볼땐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자기가 얘기할 때이 한국 선박이 임의대로 우리하고 얘기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맞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도
2: 예.
3: 그런 말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얘기하기보다는 난 한국을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건 하나의 완전한 추정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뭐 만약에 그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껄끄러웠다면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2: 네.
3: 예, 그냥 얼버무린 거 아닌가 저는 뭐 그거 외에는 갑자기 그런 무맥락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왜 저런 무맥락적인 발언을 했을까 하면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1: 네, 또뭐 중국을 이제 가기 전에 얼른 종전을 좀 해야 하니까 마음이 급해서 이런 건 좀 덮어두고 싶다 이런 분석을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종전 제안을 이란에게 또 냈는데 이란이 답변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시간은 다가오는데 계속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0: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가기 전에 적어도 이란 문제의 기본적인 한 장짜리라고 하는 게 한 장인지 두 장인지는 몰라요. 그건 뭐냐면 포괄적인 일괄 타결이 어려우니 2015년 합의도 도출할 때 실무 협상을 1년 반 했거든요. 이제 겨우 한 두 달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초기 합의 그러니까 기본 합의의 방향을 담은 MOU를 체결하고 나머지는 한 달, 제가 보기엔 한 달 갖고 쉽지 않습니다만
2: 네.
0: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세부 합의를 하는데 그 한 장짜리 합의를 하자고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2: 네.
0: 건데 이란이 그걸 받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역제안을 한 거고 역제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3, 4일 정도 남았네요. 지금 4일 정도.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빈손으로 중국을 가는 것보다 이란 문제를 어느 정도 봉합으로 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란 전쟁의 불똥이 지금 중국으로 쳤거든요. 일단 역봉쇄를 하면서 중국으로 가는 이란의 유조선이 막혔고 중국에서 이란 들어가는 상선들이 또 막혔습니다. 거기다 지금 중국 그 선박까지 피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당신 전쟁에

0: 그래서 내가 고마워 이런 말안 나오거든요. 당신 때문에 나도 피곤해. 왜냐면 베네수엘라도 막았거든요. 베네수엘라 원유가 90%가 중국을 하는데 막혔거든요. 이게 미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다음 이란까지도 막아버리면은 시진핑 주석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칼끝이 자기한테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주석은 지금 상당히 화려하게 정상회담 틀을 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선물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하고 싶은데 이란이 원래 협상 방식이 아주 질깁니다. 던진다고 바로 받지 않거든요. 왜냐? 어차피 시간은 정상회담 전까지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안을 보내고 자기들 안을 최종적으로 받아주길 바라는 입장이 지속되고 안 돼도 어차피 실무 협상까지는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기본 협상 안 해도 타격은 트럼프가 더클 거다라는 판단을 지금 이란 정부가 하고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일단 이란이 어떻게 역제안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뭐 확실하게는 모르지만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핵 문제가 가장 이제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20년 중단하고 핵시설 해체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부했다고 그러고 고농축 우라늄 일부 희석하고 일부는 제3국으로 반출한다. 이런 제안을 또 역제안했다고 그러는데 이란의 속내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2: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 가능한 자신들의 최소한의 그 양보를 지금 보여준 거죠. 거기서 저는 협상이 진행되면 양보할 수 있는 그 폭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최소한 것을 던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그안 이상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왕이 외교부장과 그 아락치 그 이란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레드라인은 그어졌죠. 그러니까 핵무기는 안할 거다. 그렇지만 우리의 핵주권,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지킬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중국도 거기에 전격 지지한다라는 얘기가 딱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그 안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동결 뭐 그거 뭐 20년이든 15년이든 12년이든 그거는 협상 가능. 그리고 경제 유인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는 그걸 할수 있는데 우리가 핵 능력.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그다음에 그게 3.67%의 농축이 됐든 그거보다 더 줄이게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희석은 하는데 희석해서 소규모 양은 우리가 갖고 있고 나머지 대규모 양은 3국으로 보내겠다. 그렇지만 미국 너네들이 스냅백하고 항상 조건에 맞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했으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반출했던 거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안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 나름 강압 외교,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우리가 5년 동안은 이렇게 묻고 우리가 이 정도 유인을 주고 니네들이 이게 잘했을 때또 다른 경제적 유인을 주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5년을 끊어서 이렇게 이란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강압 외교는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 니네들이 다 포기를 하면 우리가 이걸 줄게. 이거는 강압 외교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 전제 조건으로 네가 이걸 하면 줄게인데 지금 이게 뭐냐면 양측이 신뢰관계가 구축이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웃긴 게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네들이 이란을 믿어서가 아니라 이란도 신뢰를 못하고 자기네들도 신뢰를 못하니 단계별로 간 거였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모든 걸 포기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줄게. 그 2,500억 투자 기금, 그다음에 1,000억 그 동결된 자금을 풀어줄게라고 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선결 조건으로 프리컨디션으로 우리가 이걸 다 줘버리면 트럼프 대통령 그때처럼 스냅백하고 너네들 이거 잘못해서 못 줄 거야 할 때 우리가 뭘 믿고 그걸 하느냐 해서
1: 보험 좀 들어놔야겠다
2: 보험을 들어놔야 됐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지만 조금은 이거 그 연구위원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1년 반이 아니라 그전에 그 비밀회담도 1년 동안 이란과 진행을 했거든요. 총 2년 반을 거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하고 갔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바마 안은 쓰레기였다. 우리는 더 좋은 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더 좋은 안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부시가 했던 그 제로 인리치먼트 그것도 똑같았거든요. 선결 조건으로 이란이 다 포기하면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는데 이란은 그때도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계속 2002년부터 늘어왔던 거를 오바마 대통령이 아 그러면 우리가 신뢰를 구축하는 선셋 조항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하고 그 대신 내가 살을 주고 뼈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줄 수 있는 살을 주지만 니네들의 뼈를 뺏어 와서 다시는 거기에 살이 붙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외교안을 던졌던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호기롭게 오바마 안보다 더 좋은 걸 하겠다고 그러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그 디테일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 무조건 포기하면 이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게 또 경고를 날렸습니다. 2주간은 더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를 날렸는데 그것보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또 끼어든 게 이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은데요. 우라늄 제거 전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또 다시 끼어들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걸까요?
0: 그러니까 네타냐후 트럼프의 초기 목표는 같았죠. 왜냐하면 초기에 같이 공격을 했고 지도부를 이란 지도부를 제거했으니까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설 거고 그러면 비핵화를 할 거고 요 그림이었거든. 이게 안 됐죠. 그럼 여기부터는 이제 그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뭐냐면 미국은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도부를 제거하면 이게 방법이고. 그 지도부가 친미가 되면 트럼프가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자기가 차기 세워야 된다고. 그럼 이란의 석유 패권까지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네타냐후는 석유 패권이 아니라 석유 인프라를 아예 없애고 싶은 겁니다. 이란을 정말로 석유 시대로 돌려보냄으로써 지도부도 제거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싶은 게 네타냐후. 예. 안 되는 목표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전쟁이 끝나가니까 네타냐후는 속이 타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네타냐후 속으로 지금 협상이 결렬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협상이 지지부진하니까 다시 전쟁하겠다. 네타냐후가 전쟁한다고 그래도 트럼프가 막았잖아요. 그 전쟁할 때는.
1: 지금 그러니까 다시 군사 충돌할 가능성은
0: 그 상황, 제가 보기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제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네타냐후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라늄 동축 지금 우리가 지금 간과하는 게 지금 60% 순도가 440kg 요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 네.
0: 이거 말고도 40%, 30%, 20%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농축은 지금 440kg인데.
0: 최대 농축한 게 60%라는 얘기입니다.
1: 네.
0: 그런데 2015년 핵합의 때도 5%까지 농축했던 게 무려 만 킬로그램이었습니다. 10톤이었어요.
1: 네.
0: 이게 대부분 러시아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서 440kg 빼낸다 하더라도 또 농축하면 됩니다.
3: 저농축을 계속 원심불리기 돌리면 고농축이 되는 거
0: 저기 뭐 세탁기처럼 생긴 길게 돌린 게 계속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고농축을 하는 네타냐후 말대로 농축을 하는 없을 때 그럼 영원히 전쟁해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압박 차원에서 다시 공격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나 쉽지 않을 거다, 다시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1: 예.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정상회담 일정이 정정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중 양국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또 다뤄질 의제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3: 네,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우선 오는 13일 저녁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뒤 이튿날인 14일에 환영 행사에 이은 양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날 두 정상은 옛 중국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베이징의 명소 천단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요. 저녁에는 국빈 만찬도 함께하게 됩니다.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이루어진 회담 이후 약 반년 만입니다. 또 미국 대통령으로서 중국을 찾는 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9년 만입니다. 그 당시에도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통째로 비운 자금성에서 외국 정상을 대상으로는 최초로 만찬을 여는 등 황제급 의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자, 회담이 열릴 베이징의 모습 이미 크게 분주한 모습인데요. 미국 대사관 인근의 5성급 호텔 주변에는 공안 차량들이 가득 들어섰고요. 또 방중 기간을 전후로 해서는 호텔 예약도 막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양측의 회담은 중국의 인민대회당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인데요. 미중 정상회담 앞서 3월로 예정돼 있었죠.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 직전까지도 이렇게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중재 역할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우리는 분쟁을 한 달 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연기될 겁니다.
1: 한국도 이를 지렛대 삼아 타이완 문제 등 자국의 핵심 이익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중동에서 포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덧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 두 정상이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전 세계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2: 당초 1박 2일 이 정도로 얘기를 했었죠. 14일, 15일. 근데 이제 하루 전에 가서 일단 어쨌든 메인 이벤트는 14일. 그때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근데 이번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9년 만에 이제 중국 방문이고. 근데 14, 15일 이틀 동안 시진핑 주석하고 6번을 만난다고 그러네요.
3: 맞습니다. 예. 다룰 의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뭐 관세 전쟁에서부터
0: 그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입니다.
3: 희토류 문제, 그다음에 중국 대만 해협 문제, 거기다가 지금 이란 문제까지 다 섞여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좀 거기에 그거 관련해서 또 경제 제재가 또 많이 들어갔고 지금 그 석유 관련한 문제도 지금 크고요. 그러니까 말씀 잘 해주셨지만 지금 그 90%의 베네수엘라 석유가 다 중국으로 갔었고 90%의 석유가 이란 석유가 또 중국으로 갔고 그거가 네. 30% 더 싼 가격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석유화학이 지금의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중국이 값싼 석유 그 석유값보다 더 싼 원래 그 생산 단가도 더 쌌는데 그 원재료 자체도 더 30% 시장 가격보다 더 싸게 받았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 높았던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찌됐건 미국이 막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모든 것들 이거 다룰 의제가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하루 정도 더 이렇게 많이 가고 여섯 번 만나는 것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6차례 만나고 네. 하루 정도 더 늘리고 그래서 이렇게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딱 있는데 과연 너무 다룰 의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 관련한 문제를 얼마나 많이 다룰까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어떤 지금 이란 문제를 뚫을 수 있는 그 어떤 협상이 그다음에 협의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제한적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긴장 국면을 좀 줄이는 그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미중 양측이 다뤄야 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에게 종전 협상이 안 된 상태로 간다면 좀 중재를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뭐 썩 올리고 싶은 주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4: 지금 이번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0: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싸웠던 이유는 관세였거든요, 지난해. 관세 전쟁을 했는데 중국과 그건 해결한 게 아니라 1년 연장했습니다. 왜냐? 시 주석이 1기 때 얻어맞고 나서 준비했거든요. 바로 그게 희토류, 그다음에 미국 대두 수입, 이 두 카드로 반격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한 거거든요. 끝난 게 아니고 내가 3월에 갈게, 11월에 당신이 와. 이렇게 해서 휴전 모드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차피 대규모의 합의보다는 휴전 모드를 이어가는 양측이 주고받을 게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 대통령 이게 위법이어서 관세 효력을 잃었어요. 여기에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서 때렸던 글로벌 관세 10% 이것도 위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시진핑 주석을 압박할 지금 카드가 없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대만인데 대만이 우리 언론에 좀 잘 보도가 안 됐는데 라이칭더 총통이 4월에 아프리카의 유일한 소국 그 국가인 소국 작은 나라를 방문했는데 이게 중국을 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못 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라이칭더 전용기가 몇 군데 기착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나라들 다 압박을 해서 못 가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소국에서 직접 전용기를 보내서 비밀리에 그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와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대만 문제. 그 대만 문제를 올릴 거예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방어 의지를 얘기를 할 텐데 네. 지금 전력이 다 아라비아에 가 있거든요.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링컨 항모전단이 아라비아에 가 있거든요. 네. 여기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 대만 문제도 카드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 백 선생님 말씀 잘해주셨지만은 이란 석유, 베네수엘라 석유를 다 막아버리니까 지금 이 이란 전쟁의 불똥이

0: 외교 장관들끼리 만났을 때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을 이제 높이 평가한다. 그거는 이제 핵무기가 아니라 이제 뭐그 민간용으로 개발하는 것은 뭐 우리는 뭐 지지한다. 그런
1: 맞습니다.
0: 이야기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좀 어떤 해법을 좀 내놓을 가능성, 요번에.
1: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0: 네.
1: 어찌됐건 이란이 아니 이렇게 저 제3국으로 반출을 하고
0: 예.
1: 희석을 시키고 그런 안, 어떻게 보면 이건 왕이 그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부장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의 핵주권을 인정을
0: 인정.
1: 하겠다라고 했죠. 핵주권을 인정했다는 건 농축 프로그램을 인정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농축 프로그램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조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명분이 좀 떨어지는 게 MPT 체제 내에서, 그러니까 핵 비확산 체제입니다.
0: 예.
1: 그리고 아예 그 세계 그핵 기구에서도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주권 국가가 가질 수 있는 핵주권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비판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에 대해서. 저 농축 프로그램 다 해야 된다. 근데 좀 이게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게 이란은, 아, 이스라엘은 MPT 체제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거에 대한 사인도 안 하는데 핵무기는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0: 네.
1: 그런 체제에 핵체 그 비확산 체제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 나라가, 그리고 핵무기 프로그램이 아직 확실히 나온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60% 농축 우라늄은 국제 핵기구에서도 우려를 피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뺏어와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명분으로서 상당히 약한 부분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도 우리가 신뢰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IAEA 그 93 플러스 2 추가 의정서가 돼서 강력한 제재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통제를
0: 예.
1: 하지만 그게 다 된다면 3.6% 거기에 대한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우리가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조차도 다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국제법에서도 말이 안 되고 핵기구에서도 말이 안 되고 MPT 체제 내에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명분이 다 중국한테 있는 상황이죠.
0: 예.
1: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쓸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 어쨌든 미국이란 간의 이제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심인 가운데 이란의 후견국 역할을 하는 중국과의 정상회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은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에 침묵하던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1: 전쟁 영구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에 집중하자면서 미국의 핵심 요구인 핵 문제 논의는 이번에도 담지 않았는데요. 협상이 진전될지 불투명합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2: 현지 시간 8일 당일 밤까지 이란의 답변을 받게 될 거라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계속 침묵하던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답을 현지 시간 10일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습니다.
3: 군 총사령관께서 이란의 답변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샤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입니다.
2: 이란 국영 언론은 협상의 초점이 전쟁 영구 종식에 맞춰지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싸우는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 안전 확보에 집중하자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란과 미국이 맞불봉쇄한 호르무즈 개방 시기와 방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협상이 진전될진 매우 불투명합니다. 우선 이번 답변 역시 미국의 핵심 요구인 핵 문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전 먼저, 핵 문제 논의는 나중에라는 이란과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지 않으면 강공을 재개할 거라는 트럼프 사이에 접점이 될 만한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종전 역시 이란과 미국이 손을 잡는다 해도 휴전 합의를 무시하고 레바논의 무차별 공격을 이어가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수용할지 미지수입니다. 이런 난관을 이미 충분히 각오한 듯 해제시켜야 한 이란 대통령은 중전한 답변이 건네진 날 성명을 내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란 국민은 결코 적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0: 협상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항복이나 후퇴를 뜻하진 않는다며 협상의 목적은 오히려 국민 권리와 국가 이익을 강하게 지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1: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앞으로는 미국을 비웃지 못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양측 간의 협상은 다시 좌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서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이어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이란과의 휴전을 유지할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이란이 47년 동안 시간을 끌며 미국과 전 세계를 갖고 놀아왔다며 그들은 이제 더 미국을 비웃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종전 합의안에는 핵무기 재료인 우라늄 농축 20년 유예와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보장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제 계획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란은 핵무기나 핵폭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3: 이와 관련해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안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일부를 희석하고 나머지는 제3국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추후 합의를 파기할 경우 이전된 우라늄을 반환한다는 보장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마이크 와이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카드를 손에 쥐고 외교 기회를 주는 거라며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4: 이란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미군을 배경으로 외교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마이크 와이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3: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맞서며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 협상이 다시 좌초될 위기에 빠지면서 중동 지역 긴장감은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원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또 한 번 결렬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2주간 더 공격할 수 있다고 인터뷰에서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공개된 시사 프로그램 풀 메저 인터뷰에서 우리는 2주 더 이란에 들어가서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원했던 특정 목표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70% 정도는 수행을 마쳤다며 그러나 공격할 수 있는 다른 목표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 트럼프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며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 전쟁 이후 강경파가 장악한 이란의 상황을 고려하면 무조건 핵부터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애초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의 반응에 이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며 트럼프를 위해 협상안을 만든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트럼프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란은 전쟁 중단과 제재 해제가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 포기라는 명분이 필요한 트럼프를 향해 우선 돈부터 해결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피해 배상은 물론 호르무즈 주권 인정까지 요구했습니다.
4: 호르무즈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권한입니다. 전쟁을 통해 얻은 걸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무하마드 모크베르 이란
5: 전쟁 이후 사실상 강경파가 장악한 이란 상황에서 애초부터 미국의 요구가 무리한 조건이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당장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의 제안은 이란의 굴복을 의미한다며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여기다 트럼프의 자극적인 발언이 되레 이란 강경파의 목소리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 적들이 다시 오판하고 침략을 감행한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무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입니다.

0: 미 MBC 뉴스는 해상 봉쇄로는 단기간에 이란 석유 산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이란 정권이 여전히 미국의 압박을 견딜 힘이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태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이란의 내부 불만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작진 않습니다. YTN 김선주입니다.
1: 네, 이란은 현재 미국이 전방위 해상 봉쇄에 나서고 또 자국 내 인터넷까지 대부분 끊기면서 경제난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이란 경제가 트럼프의 호언장담처럼 단기간에 무너지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이란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전자상거래 기업 디지칼라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 정부가 인터넷 차단 조치를 강화하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최근 직원 20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란 경제는 전쟁 전에도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3: 이전에도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개선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국민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어서 빨리 이 전쟁이 끝나길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란 테헤란 카페 주인입니다.
0: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자재 생산 시설 등 핵심 경제 인프라를 집중 공격하면서 경제난은 더 악화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출은 차단됐고 물품 수입도 어렵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해 이란 내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 사라졌습니다. 특히 인터넷 차단으로 IT 분야에서 전문 인력 수천 명이 실직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3: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박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번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했습니다. 사이드 라일라즈, 이란 경제학자입니다.
0: 하지만 단기간에 이란 경제가 붕괴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석유 산업의 경우 수출길이 막히면 원유 저장 탱크가 넘쳐 못 버틸 거라는 미국의 계산과는 달리 이란은 점진적인 감산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내용의 CIA 분석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 버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2: 이란 육군이 적으로부터 날아온 드론 한 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국영 IRNA 통신은 이란 남서부 지역에 침입한 적의 정찰 드론 한 기가 국가합동방공사령부가 지휘하는 통합방공망 시스템에 걸려 파괴됐다고 육군 공보부가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ISNA 통신도 현지 시간 오늘 새벽 0시 43분 보도에서 적의 정찰 드론이 격추됐다고 전하면서 격추 시점은 1시간 전쯤이라고 육군 공보부가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1: 이란 전쟁 탓에 미뤄졌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13일부터 15일까지로 공식 발표됐습니다.
2: 9년 전 방중된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는데 이번엔 천단이라는 곳에서 황제 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종규 특파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미국 백악관 발표보다 하루 당겨진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숙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중 미국 대사관 근처 호텔이 방중 기간 앞뒤로 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3: 내일부터 16일까지는 예약이 안 됩니다. 외교 활동이 있습니다. 베이징 호텔 직원입니다.
5: 이 호텔 앞엔 이렇게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변에서 경호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이튿날인 14일 오전 환영의식과 정상회담에 이어 오후 천단공원 회동과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옛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9년 전 방중 때 자금성처럼 통째로 비워둘 공산이 큽니다. 중국 춘절 갈라쇼에 등장했던 쿵우 로봇이 집단 권법을 펼쳤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중국의 AI 로봇 굴기를 과시하는 장면이 펼쳐질지 관심입니다. 또 천단 안엔 한쪽에서 말하면 반대편의 메아리로 들리는 회음벽이란 곳도 있습니다. 두 정상이 여기서 대화를 주고받을 경우 양국의 소통을 상징하는 장면이 연출될 거로 보입니다.
3: 정상 외교는

0: 중미 관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지도 역할을 합니다. 양국 관계와 세계 평화 발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합니다. 과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1: 두 정상의 티타임과 업무 오찬을 끝으로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하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나무호가 피격으로 찢겨나간 모습을 보면 지난 3월 태국의 벌크선의 피격 양상과 비슷해 드론보다는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선체 내에서 발견된 무기의 잔해가 이 공격 수단과 주체를 결정짓는 스모킹 건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3: 정부가 공개한 나무호 피격 사진을 보면 선체는 바깥쪽으로 뜯겨 있고 안쪽 프레임은 큰 충격으로 밀렸습니다. 육안으로도 외부 공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파손 부위는 해수면보다 1에서 1.5m 높았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선체를 뚫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우선 자폭형 드론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무게 50kg 안팎에 고폭탄을 장착할 경우 강한 폭발력을 지닐 수 있지만 하늘을 날던 드론이 해수면에 바짝 붙어 공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지상에서 발사되는 대함미사일의 폭약을 줄여 공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난 2022년 이란의 대표 드론인 샤헤드 136에 피격당한 유조선은 나무호와 달리 상층부에만 구멍이 뚫렸습니다. 반면 지난 3월 이란에 공격당한 태국 국적의 벌크선은 나무호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4: 통상적인 자폭 드론보다 속도가 빠른 비행체로 보여지고요. 철판이 외부로 휜 것으로 보아 내부 폭발하는 대함미사일과 유사한 공격 패턴의 비행체로 보여집니다.
3: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면 카데르 지대함 미사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은 1990년대 중반 중국에서 C-80이 대함미사일을 도입한 뒤 이를 역설계해 노우루와 카데르 대함미사일로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이란 혁명수비대는 카데르 지대함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위협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5: 이란 해군은 미군과 시오니스트 적국의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는 것을 신속하고 단호한 경보로 저지했습니다. 이란군 성명 낭독입니다.
3: 하지만 정부는 이란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논의하면서도 공격 주체를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선체 내에서는 발사체 잔해도 함께 발견됐는데 공격 수단과 발사 주체는 여기에서 판가름 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나무호가 1차 현장 조사를 마치고 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선체가 예상보다 크게 파손돼 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나무호 갑판 위에서 작업자 약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들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나무호가 정박해 있는 이곳 두바이항 조선소에서 수리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HMM은 일단 여기서 부품 조달이 가능한지부터 파악 중이고 수리 조선소 측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항해를 처음 시작한 나무호는 이번 공격으로 크게 파손돼 수리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 두 개의 공격을 받으면서 좌측 선미 외판에는 큰 파공이 발생했고 선체 내부 프레임도 휘어졌습니다.
7: 선체 안 프레임은 내부 방향으로 굴곡되었고 선체 외판은 외부 방향으로 돌출 및 굴곡되었습니다.
6: HMM 관계자는 현재로는 1, 2개월 안에 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동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사들은 하루 5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고 운항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피격 전후 과정에서 나무호 선원 한 명이 목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8: 나무호가 보험금을 받더라도 장기간의 고립과 운항 차질에 따른 손실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2: 정부가 남우호 피격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미국 측과도 소통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합동조사 결과와 관련해 미국 측과 상시 소통하고 있다며 미국에도 조사 결과를 설명했음을 시사했습니다.

0: 외교부는 남우호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가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이란 측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초치 성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원에 나섭니다. 국민 70%에게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1: 한 주민센터 앞에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대상과 사용처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2: 애들 용품 사는 거나 아니면 저희 생필품 사는데 작은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차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주유비가 많이 들어서 좀 부담스러웠었어요.
1: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에 이어 정부가 2차 지급 대상 등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이른바 고액 자산가 93만 7천 가구, 약 250만 명은 제외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을 받습니다.
3: 고유가 피해 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4: 윤호중
3: 국민의
4: 행정안전부
3: 부담을
4: 장관입니다.
3: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에 견인차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1: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첫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수단을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지역은 주소지거나 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그 이후 잔액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누리집 앱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5: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7천을 넘어선 지 불과 3거래일 만에 8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인텔 주가가 14%나 급등했는데 CPU 시장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코스피가 4.3% 오른 7,822로 마감해 5일 연속 종가 기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장중에는 7,898까지 올랐는데 8,000피까지 불과 102포인트밖에 남겨두질 않았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77포인트 남은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6.3% 오른 285,500원에 SK하이닉스는 11.5% 오른 188만원에 장을 마쳐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인텔이 애플의 차세대 기기용 반도체 생산 계약을 따냈다는 보도에 인텔 주가가 14%나 급등하는 등 미국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동반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7: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GPU 시장을
4: 뛰어넘어 우리 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7: CPU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간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고 이 부분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코스피 질주로 국내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넘은 지 8거래일 만에 7천조 원도 넘어섰습니다. 지수 급등으로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도 올해 들어 8번째 발동됐습니다.
8: 지난 6일 코스피 6천 돌파대 이후 3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됐는데 그만큼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0.03% 내리며 1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순 매수를 했지만 기관의 순매도 폭이 더 컸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외국인

0: 순 매도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6원으로 출발해 1472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1: 이렇게 역대급 반도체 호황의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지만 수십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총파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 중재로 성사된 사후 조정 첫날에도 성과급을 두고 팽팽히 맞섰는데 노사가 조정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성사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 첫날. 최대 30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노사가 다시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근로자 대표 지위를 가진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줄곧 요구하는 것은 성과급 제도 개편입니다. 제도 개편 없이는 조정도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3: 회사에 좀 전향적인 변화가 있으면은 저희도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4: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제도화에 대한
3: 입장이 없으면은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 SK하이닉스와 같이 성과급 상한제를 없애고 앞으로 매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도화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340조 원을 달성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50조 원 이상을 대부분 메모리 사업 부문에 돌려달라는 셈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메모리 사업부에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5: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게 없어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4: 최승호 위원장.
2: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의 의견을 들은 뒤 내일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노사가 서로 양보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6: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안 만들 것이고
4: 황기돈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입니다.
6: 조정안을 내는 게 우리의 고유의 과제이긴 해요. 근데 예. 뭐 노사가 노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뭐 굳이 조정안을 안 내고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2: 삼성전자 노조는 일단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만 80%가 넘는 노조 가입률을 동력으로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본격 선거 체계에 들어간 뒤 첫 방문지로 강원도를 택했습니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를 지원 사격하면서 강원도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8: 공식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다음 날 민주당 지도부는 강원도에서 첫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벌써 네 번째 강원을 찾은 정청래 대표는 당 1호 공천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를 치켜세우며 강원도를 확실히 탈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9: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도민들께서 눈이 번쩍
1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9: 발전시키겠다고.
8: 우 후보는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이 지방시대로 대전환하는 기회라며 여당 후보들이 당선돼야 지역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선되는 날부터 첨단 대기업을 유치하고 강원도 맞춤형 사업과 좋은 일자리를 육성해 청년들을 끌어들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당내 반발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언급하며 동시에 민주당 원팀 행보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9: 참고로 장동혁 대표는 양양의
10: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입니다.
9: 순조리 보고 쫓겨났던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걸.
8: 민주당은 12.3 계엄 당시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았던 시민 유충원 씨를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에 위촉하는 등 내란 청산 기조도 이어갔습니다.
11: 모든 것이 망가지고 뒤틀려지고
1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1: 비정상을 정상화로 돌리는 것, 그것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8: 지도부는 서울에서도 공천자 대회를 열고 새 몰이에 나섰습니다. 후보들을 향해 민주당 당원이라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달라며 겸손한 자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고향인 전북을 찾아 민주당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엄호에 나서며 지역 여론 잡기에 나섰습니다.
12: 무소속이 아닌 민주당 후보가
1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12: 더 빨리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8: 이 자리에서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언급하며 만약 징계하지 않았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을 받았을 거라고 공천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13: 민주당의 텃밭 전북에서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민주당 이현택 후보가 접전 양상

0: 현상을 보이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한병도 원내대표가 서둘러 전북을 찾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 국민의힘은 단일 대오로 영남권 표심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선대위 구성도 임박했는데 잠잠한 듯했던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 요구가 또 나와 살얼음판 분위기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일요일 부산과 대구를 찾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번에는 이른바 동남풍이 분다는 울산에 떴습니다. 대여투쟁의 최대 화두, 공소취소 특검법을 또 꺼내 보수 결집을 공개했습니다.
3: 헌법을 짓밟는 세력, 지방선거에서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반드시 심판에.
2: 울산시장 연임에 도전하는 김두경 후보 상대가 민주당으로 건너간 김상욱 후보인 만큼 당투톱은 배신자라며 열을 올렸습니다.
3: 시민들을 배신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정당에
4: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고춧가루 확 뿌리고 가는 그런 배신주의 행태.
2: 선거가 다가올수록 단일 대우가 돋보이지만 수도권에선 장동혁 이선 후퇴론이 또 나왔습니다. 남양주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주광덕 후보가 중도 확장성 인물로 선대위를 꾸려달라며 공천장까지 내려놓겠다 배수진을 친 겁니다.
6: 대표님, 이선 후퇴해 주십시오.
4: 주광덕 국민의힘
6: 정치적 생명을 걸고 후보입니다. 말씀드립니다.
2: 다만 당 지도부는 장 대표를 뺄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공소취소 대응에 방점을 찍은 사법 전문가를 영입해 중도층을 겨냥한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입장입니다.
7: 당대표의 역할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7: 확장성을 가진 인물을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2: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중원 충남과 보스턴밭 경북을 찾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과감한 현장 행보와 맞물려 잡음 없는 선대위 구성을 위해 당내 저울질이 이어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8: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이른바 선상 파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금바리 공수나 불꽃놀이 준비를 지시한 당시 경호처 간부들은 직권 남용과 이를 교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이른바 선상 파티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여름 휴가 당시 해군 함정을 이용해 여가를 즐겼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정치권에서 제기됐습니다.
10: 군의 안보 자산이
4: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0: 유흥에 이용돼서 되겠습니까?
9: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을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정황이 인정된다는 게 경찰 결론입니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같은 고급 식자재 공수와 선상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불꽃놀이를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무리한 항로 변경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역시 이를 교사한 혐의로 함께 송치했는데 다만 김건희 씨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특검이 김 씨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불발됐고 특수본에서도 별도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관련자 조사에서 김 씨의 직접 지시나 요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또 김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해제 표결 저지 지시를 부인한 위증 혐의로도 송치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직위연 부장판사를 지난주 소환조사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만인데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놨던 상황이라 향후 공수처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신기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직위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혐의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번 조사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만입니다.
11: 지난해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이던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재판장을 바꿔야 한다며 반발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에 있는 주점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직무 관련 접대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12: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의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11: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강제 수사를 한 차례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관련 조사를 벌였는데 조사를 통해 모임 시기는 2023년 8월 9일로 모임 참석자들의 관계는 같은 지역에서 근무연을 맺은 법조계 선후배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해당 모임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만난 두 명 모두 변호사는 맞지만 모임이 있었던 시기를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 재판을 통해서는 엮인 적이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또 해당 모임에 여성 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이 앞서 지 부장판사의 모임을 두고 징계감은 아니라고 판단한 가운데 향후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앞두고 사무실 PC 저장 장치를 망치로 부수고 인근 밭에 버리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교 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당시 의원실 보좌진 4명의 증거인멸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합수부는 이들이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전 후보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없애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선임비서관이었던 A씨는 수사기관에 책잡힐 일을 만들면 안 된다며 자신의 PC와 부산 사무실 PC 전체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보좌관에게 보고했고 이후 업무용 PC들을 초기화하고 PC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내려쳐 부순 뒤 인근 밭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물을 탄 소주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과 공범인 20대 여성 태권도 관장의 대화 내용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관장이 술을 흔들지 않으면 걸리겠다고 하자 직원인 여성이 오늘 가서 흔들겠다고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3: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과 공범인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이 지난 5일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입니다. 관장이 집에 타놓은 술을 한 번씩 안 흔들면 걸리겠다고 하자 40대 여성은 오늘 가서 흔들겠다며 내일 저녁에 관장이 주셨다고 하고 먹이겠다고 답합니다. 한 시간쯤 뒤에는 관장이 우편함에 술을 넣어뒀다며 사진을 보내기도 합니다. 약물을 탄 술을 최소 2병 이상 준비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같은 날 오전 관장은 피해자에게 직접 술자리까지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4: 술 사들고 화해청에서 합시다. 술 사가지고 온다는 건
4: 약물 살해 모의 피해자입니다.
14: 와이프 카톡으로 우편함에 술 넣을 테니 가져가라고 카톡 왔더라고요.
13: 경찰은 앞서 피해자의 냉장고에서 지난달 말부터 보관된 것으로 보이는 1.8리터 소주병을 확보해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우울증, 공황장애 관련 약을 처방받아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8: 대한의학회가 오늘 전공의 수련교육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수련교육 전반의 구조를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수련교육원은 그동안 분산 운영되던 수련교육 체계를 통한 체계를 통합 관리하고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단위 교육과 평가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특히 수련교육 전반에 대한 표준화, 디지털화, 고도화를 추진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15: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0: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정부가 국민 자금을 모아 반도체, AI, 바이오, 방산 등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22일 출시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국민자금 6천억 원과 정부재정 1,200억 원을 모아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분산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펀드 결성액의 60% 이상을 AI와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고요. 나머지 30% 이상은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에 투자합니다. 국민성장펀드에는 세제 혜택이 많은데요. 투자 금액별 소득 공제가 최대 1,8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배당 소득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또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투자금의 최대 20%까지 우선 부담하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가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거라 말했는데요. 국민성장펀드는 오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영업점과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5년간 총 2억 원, 연간 1억 원이고요. 만기 5년의 환매 금지형 펀드인 만큼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4: 듀엣토의 더 클래식.
5: 5월 11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6: 쇼팽의 녹턴 2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5월 11일 월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슬기.
1: 전 듀엣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쇼팽의 녹턴 2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1946년 5월 10일은 백건우가 태어난 날이라고 하네요. 어제가 바로 백건우의 80세 생일입니다.
1: 절대 적은 나이가 아닌데 아직도 연주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0: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슈베르트 음반을 새로 발매하고 전국을 돌면서 데뷔 70주년 기념 연주회를 갖고 있죠. 바로 어제 생일 당일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회를 했다고 합니다.
1: 얼마 전에 발표한 슈베르트의 음반 수록곡을 중심으로 연주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또 음반이 새로 나왔습니다.
0: 데뷔 70주년 기념이라는 제목이 붙은 음반인데 이제까지 백건우가 발표한 수많은 음반 중에서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구성한 편집 음반이라고 하네요. 방금 들으신 곡도 음반 중 한 곡이었습니다.
1: 어제가 80세였고 올해가 데뷔 70주년이면 10살 때 처음 연주회를 가진 거네요.
0: 1956년 서울에서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을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면서 데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살 때 미국 유학을 가서 줄리어드에서 공부했고요.
1: 당시에는 유학을 가기가 절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0: 네, 그래서 사실 유학

0: 대학을 가려고 미국으로 간 것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미트로플로스 콩쿠르에 참가하려고 미국으로 간 건데 여의도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가고 부산에서 도쿄로, 도쿄에서 다시 하와이로, 하와이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꼬박 일주일 걸려서 갔다고 하네요.
1: 아니, 여의도에 비행장이 있었던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럼 그 콩쿠르에선 입상했나요?
0: 아무래도 1961년 한국에서 공부한 15살이 소년이 그런 성과를 올리기는 힘들었죠. 그런데 콩쿠르를 참관하고 있었던 젊은 지휘자 번슈타인이 콩쿠르를 앞두고 무대 뒤에서 연습하고 있는 백건우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막 끝난 한국에서 온 소년을 주목한 그는 콩쿠르 관계자에게 저 소년을 잘 돌봐줬으면 한다고 이야기했고 덕분에 줄리어드의 명교수 로지나 레빈이 장학금을 주면서 백건우를 가르치게 되었다고 하죠. 덕분에 백건우는 미국에 남은 거죠.
1: 거의 뭐 약간 당타이손 같은 느낌 있네요.
0: 대단한
1: 그때 이야기. 베트남 그거 아시죠? 음악 듣고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0: 브람스의 간주곡 작품 번호 118번의 2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브람스의 간주곡 작품 번호 118번의 2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어제로 80세 생일을 맞은 백건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백건우는 한 작곡가를 집중적으로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1: 백건우가 처음 주목을 받은 건 20대 때 뉴욕에서 라벨 피아노 작품 전곡을 연주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연주에는 당시 화제를 모았다고 하는데요. 의외로 그는 뉴욕을 떠나 유럽에 정착해 자신의 음악을 가다듬었다고 하죠. 그가 선택한 방향은 한 작곡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었는데, 1980년대에는 무소르그스키의 피아노 작품 전곡을 녹음하고 리스트의 방대한 피아노 작품을 6개의 연주의 레퍼토리를 구성해 매주 한 번씩 6주 동안 파리에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0: 다른 연주자들이 흔히 하는 선택은 아닌데 이것저것 유명한 작품을 연주하는 것이 훨씬 더 주목을 받잖아요.
1: 백건우 말로는 처음부터 전곡을 연주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한 곡을 연주하다 보면 그 작곡가의 다른 곡도 공부하게 되고 결국 제대로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곡가의 전곡을 모두 연주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0: 그러고 보면 몇년 전에는 이제 백건우 씨가 모차르트 작품만 가지고 계속해서 연주회를 열었잖아요.
1: 그렇죠. 지금은 이제 슈베르트 작품을 집중적으로 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나이가 80세가 되었는데도 아주 대단합니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얼마 전 발매한 슈베르트 음반 중한 곡입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도 연주하는 작품이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0번 중 마지막 4악장,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

0: 광고 협의회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국민의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2: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첫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유일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수단을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지역은 주소지거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그 이후 잔액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지급대상 여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누리집 앱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7천을 넘어선 지 불과 3거래일 만에 8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인텔 주가가 14%나 급등했는데 CPU 시장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기대감이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코스피가 4.3% 오른 7,822로 마감해 5일 연속 종가 기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장중에는 7,898까지 올랐는데 8,000피까지 불과 102포인트밖에 남겨두질 않았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77포인트 남은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6.3% 오른 285,500원에 SK하이닉스는 11.5% 오른 188만원의 장을 마쳐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인텔이 애플의 차세대 기기용 반도체 생산 계약을 따냈다는 보도에 인텔 주가가 14%나 급등하는 등 미국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동반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5: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GPU 시장을 뛰어넘어서 CPU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간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고 이 부분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코스피 질주로 국내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넘은 지 8거래일 만에 7천조 원도 넘어섰습니다. 지수 급등으로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도 올해 들어 8번째 발동됐습니다.
6: 지난 6일 코스피 6천 돌파대 이후 3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됐는데 그만큼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0.03% 내리며 1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순 매수를 했지만 기관의 순매도 폭이 더 컸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6원으로 출발해 1,472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3: 코스피가 7,800을 돌파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285,5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면서 이재용 회장의 주식 재산도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CXO 연구소는 이재용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7개 종목 주식 평가액이 51조 6천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과 홍라이 리움 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까지 삼성 일가 4명의 주식 재산은 111조 6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0: 역대급 반도체 호황의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 하지만 수십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총파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 중재로 성사된 사후 조정 첫날, 노사는 성과급 제도 개편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오늘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할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성사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첫날. 최대 30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노사가 다시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근로자 대표 지위를 가진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줄곧 요구하는 것은 성과급 제도 개편입니다. 제도 개편 없이는 조정도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2: 회사에 좀 전향적인 변화가 있으면은 저희도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가 제도화에 대한 입장이 없으면은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될 것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SK 하이닉스와 같이 성과급 상한제를 없애고 앞으로 매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도화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340조 원을 달성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50조 원 이상을 대부분 메모리 사업 부문에 돌려달라는 셈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메모리 사업부에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3: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게 없어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1: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늘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노사가 서로 양보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4: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안 만들 것이고, 만들어가지고, 조정안을 내는 게 우리의 고유의 과제이긴 해요. 근데 뭐 노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뭐 굳이 조정안을 안 내고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할수 있으면은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1: 삼성전자 노조는 일단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만 80%가 넘는 노조 가입률을 동력으로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현입니다.
0: 지난 휴일 가족과 함께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을 찾은 초등학생이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헬기가 낮게 날며 계곡 사이를 수색합니다. 열화상 드론이 탐방로를 훑고 수색견이 뒤따르며 놓친 곳은 없는지 살핍니다. 초등학교 6학년 11살 A군이 실종된 건 지난 10일 오후입니다. 가족과 함께 주황산 국립공원의 한 사찰을 찾았다가 어머니와 함께 산행에 나섰는데 혼자 주봉 쪽으로 올라갔다가 연락이 끊긴 겁니다. A군의 부모는 아들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오후 5시 50분쯤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A군 가족은 A군이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고 말했고 휴대전화는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야간 수색까지 벌였지만 찾지 못했고 날이 밝자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헬기와 드론 등 각종 장비와 인력 100명이 동원돼 주요 탐방로와 인근 계곡을 중심으로 A군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공원 CCTV를 확인한 결과 A군 실종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키가 145cm 정도의 마른 편인 A군은 실종 당일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호르무즈합에서 피격당한 HMM 남우호에 대한 1차 사고조사가 마무리되며 선체 수리 작업이

0: 본격 시작됩니다. HMM 관계자는 현재 나무 수리를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원들도 일단 현지에서 대기 중이며 수리 일정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뒤에나 출항 시기나 재승선 여부도 확인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HMM 화물선 나무호에 대한 1차 현장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자폭 드론에 의한 공격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선체에서 수거된 비행체 잔해 분석 결과가 관건입니다. 만약 이란제 드론으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 나무호 공격은 미상의 비행체 두 기가 1분 간격으로 동일 지점을 타격한 더블탭 방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도로 정밀한 유도가 가능한 자폭 드론의 전형적인 공격 패턴입니다. 파손 부위가 해수면 위 약 1에서 1.5m 지점에 집중된 점도 자폭 드론일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2: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귀뢰 및 어뢰에 의한 비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1: 특히 선체를 반파시키지 않고 내부 기관실을 7m가량 정밀하게 관통한 화력은 대한미사일보다 위력이 낮은 자폭 드론의 특성과 일치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현장에서 수거된 엔진 잔해입니다. 이 잔해의 설계 방식과 부품 구성을 정밀 분석하면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와의 유사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정황은 이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5월 4일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보호 작전을 강화하던 시점으로 이란은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이란 소행으로 단정하고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3: We're in contact with that ship, CENTCOM, I should say. Targeting like that is a reflection of the indiscriminate nature of what Iran is doing. We hope South Korea would step up.
1: 이란 외무부는 부인했지만 혁명수비대 측 매체들은 공격을 정당한 경고라고 묘사한 점도 이란 배후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중동 인근에서 발생한 상선 드론 공격은 대부분 이란이나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의 소행으로 결론났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됐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우 부대변인은 정계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련 부처와 소통하고 있고 후속 조치는 추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지에서 발견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공격 수단과 주체를 규명할 방침으로 군 당국은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후속 조사를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선박 남호호가 피격된 것과 관련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누가 공격했는지를 가려내 대응 조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4: 청와대 안보사령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HMM 남우호의 피격 사건과 관련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미상의 비행체 두 기가 남우호를 타격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하루 만입니다.
5: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4: 유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민간 선박이 공격 대상이 된 걸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규탄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대상은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5: 우리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격의 주체,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합니다.
4: 청와대 고위 관계자 또한 이란과 관련성에 대해 현재는 미지의 영역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주한 이란 대사가 우리 외교부를 찾은 데 대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외교적 항의 뜻이 담긴 초치가 아니라 만나서 협의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응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결입니다. 청와대는

0: 다만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1: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해 나갈 것입니다.
0: 선박의 안전보장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 역시 내비쳤는데 어떤 형태로 현실화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2: 영국과 프랑스가 현지 시간 12일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을 위한 국방장관 회의를 연다고 AFP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양국 국방장관이 다국적 임무의 첫 번째 국방장관 회동을 위해 40여 개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공동 주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2일에서 23일 런던 북부 노스우드 영국군 상설합동본부에서 열린 국제군사계획회의에 이어지는 겁니다. 당시 40여 개국 군고위 당국자가 모여 호르무즈 해협 국제 임무의 실질적인 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전방위 해상봉쇄에 나서고 자국 내 인터넷까지 대부분 끊기며 이란 경제난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경제가 트럼프의 호언장담처럼 단기간에 무너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3: 이란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전자상거래 기업 디지칼라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 정부가 인터넷 차단 조치를 강화하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최근 직원 20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란 경제는 전쟁 전에도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자재 생산 시설 등 핵심 경제 인프라를 집중 공격하면서 경제난은 더 악화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출은 차단됐고 물품 수입도 어렵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해 이란 내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 사라졌습니다. 특히 인터넷 차단으로 IT 분야에서 전문 인력 수천 명이 실직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4: 바나바린 뭐 گریز و گزیری جز مقاومت چون نداریم هم این فشارها رو باید تحمل کنیم و هم این که
3: 하지만 단기간에 이란 경제가 붕괴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석유 산업의 경우 수출길이 막히면 원유 저장 탱크가 넘쳐 못 버틸 거라는 미국의 계산과는 달리 이란은 점진적인 감산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내용의 CIA 분석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 버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6: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트럼프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며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쟁 이후 강경파가 장악한 이란의 상황을 고려하면 무조건 핵부터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애초 무리였던 지적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6: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의 반응에 이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며 트럼프를 위해 협상안을 만든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트럼프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란은 전쟁 중단과 제재 해제

0: 제가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 포기라는 명분이 필요한 트럼프를 향해 우선 돈부터 해결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피해 배상은 물론 호르무즈 주권 인정까지 요구했습니다. 전쟁 이후 사실상 강경파가 장악한 이란 상황에서 애초부터 미국의 요구가 무리한 조건이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당장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의 제안은 이란의 굴복을 의미한다며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여기다 트럼프의 자극적인 발언이 되레 이란 강경파의 목소리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 امروزم به دشمن هشدار میدیم که اگر مجدداً دست به خطای دست به تجاوزی بزنن و مجدداً دچار خطای
0: می MBC 뉴스는 해상 봉쇄로는 단기간에 이란 석유 산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이란 정권이 여전히 미국의 압박을 견딜 힘이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태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이란의 내부 불만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작진 않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가장 약한 상태라며 연명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해온 종전 제안에 대해 바보 같은 제안이라며 아무도 그걸 받지 않았을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들의 해협 통과를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방 프로젝트를 선박 호위 수준을 넘어 더 큰 규모로 재개하는 걸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핵 물질이 이란의 손에 닿기엔 너무 깊은 곳에 묻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의 시설에서 이를 직접 회수해야 할 거라고 이란 측이 자신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어떻게 이란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협에서 피격된 HMM 화물선 남우호가 1차 현장 조사를 마치고 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선체가 예상보다 크게 파손돼 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남우호 갑판 위에서 작업자 약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들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남우호가 정박해 있는 이곳 두바이항 조선소에서 수리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HMM은 일단 여기서 부품 조달이 가능한지부터 파악 중이고 수리 조선소 측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항해를 처음 시작한 남우호는 이번 공격으로 크게 파손돼 수리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 두 개의 공격을 받으면서 좌측 선미 외판에는 큰 파공이 발생했고 선체 내부 프레임도 휘어졌습니다.
4: 선체 안 프레임은 내부 방향으로 굴곡되었고 선체 외판은 외부 방향으로 돌출 및 굴곡되었습니다.
3: HMM 관계자는 현재로는 1, 2개월 안에 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동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사들은 하루 5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고 운항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피격 전후 과정에서 남우호 선원 한 명이 목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5: 다른 손실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2: 남우호가 피격으로 찢겨나간 모습을 보면 지난 3월 태국의 벌크선의 피격 양상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선체 내에서 발견된 무기의 잔해가 공격 수단과 주체를 결정짓는 스모킹건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6: 정부가 공개한 남우호 피격 사진을 보면 선체는 바깥쪽으로 뜯겨 있고 안쪽 프레임은 큰 충격으로 밀렸습니다. 육안으로도 외부 공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파손 부위

0: 이는 해수면보다 1에서 1.5m 높았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선체를 뚫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우선 자폭형 드론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무게 50kg 안팎에 고폭탄을 장착할 경우 강한 폭발력을 지닐 수 있지만 하늘을 날던 드론이 해수면에 바짝 붙어 공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지상에서 발사되는 대함미사일의 폭약을 줄여 공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난 2022년 이란의 대표 드론인 샤헤드 136에 피격당한 유조선은 나무와 달리 상층부에만 구멍이 뚫렸습니다. 반면 지난 3월 이란에 공격당한 태국 국적의 벌크선은 나무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 통상적인 자폭 드론보다 속도가 빠른 비행체로 보여지고요. 철판이 외부로 휜 것으로 보아 내부 폭발하는 대함미사일과 유사한 공격 패턴의 비행체로 보여집니다.
0: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면 카데르 지대함 미사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은 1990년대 중반 중국에서 C-80이 대함미사일을 도입한 뒤 이를 역설계해 노우루와 카데르 대함미사일로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이란 혁명수비대는 카데르 지대함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위협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란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논의하면서도 공격 주체를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선체 내에서는 발사체 잔해도 함께 발견됐는데 공격 수단과 발사 주체는 여기에서 판가름 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3: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HMM 화물선 남우호가 1차 현장 조사를 마치고 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선체가 예상보다 크게 파손돼 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남우호 갑판 위에서 작업자 약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들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남우호가 정박해 있는 이곳 두바이항 조선소에서 수리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HMM은 일단 여기서 부품 조달이 가능한지부터 파악 중이고 수리 조선소 측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항해를 처음 시작한 남우호는 이번 공격으로 크게 파손돼 수리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 두 개의 공격을 받으면서 좌측 선미 외판에는 큰 파공이 발생했고 선체 내부 프레임도 휘어졌습니다.
5: 선체 안 프레임은 내부 방향으로 굴곡되었고 선체 외판은 외부 방향으로 돌출 및 굴곡되었습니다.
4: HMM 관계자는 현재로는 1, 2개월 안에 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동전쟁

0: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사들은 하루 5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고 운항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피격 전후 과정에서 남우호 선원 한 명이 목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 남우호가 보험금을 받더라도 장기간의 고립과 운항 차질에 따른 손실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2: 청와대는 우리 선박 남호호가 피격된 것과 관련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누가 공격했는지를 가려내 대응 조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강진훈 기자입니다.
3: 청와대 안보사령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HMM 남우호의 피격 사건과 관련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미상의 비행체 두 기가 남우호를 타격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하루 만입니다.
4: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3: 유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민간 선박이 공격 대상이 된걸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규탄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대상은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4: 우리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격의 주체,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합니다.
3: 청와대 고위 관계자 또한 이란과 관련성에 대해 현재는 미지의 영역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주한 이란 대사가 우리 외교부를 찾은 데 대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외교적 항의 뜻이 담긴 초치가 아니라 만나서 협의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응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결정적인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거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다만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해 나갈 것입니다.
3: 선박의 안전보장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 역시 내비쳤는데 어떤 형태로 현실화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가장 약한 상태라며 연명장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해온 종전 제안에 대해 바보 같은 제안이라며 아무도 그걸 받지 않았을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들의 통항을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방 프로젝트를 선박 호위 수준을 넘어 더큰 규모로 재개하는 걸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 프로젝트 시행을 선언했다가 이튿날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이유로 돌연 일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전방위 해상 봉쇄에 나서고 자국 내 인터넷까지 대부분 끊기며 이란 경제난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경제가 트럼프의 호언장담처럼 단기간에 무너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5: 이란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전자상거래 기업 디지칼라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 정부가 인터넷 차단 조치를 강화하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최근 직원 20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란 경제는 전쟁 전에도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자재 생산 시설 등 핵심 경제 인프라를 집중 공격하면서 경제난은 더 악화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출은 차단됐고 물품 수입도 어렵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해

0: 이란 내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 사라졌습니다. 특히 인터넷 차단으로 IT 분야에서 전문 인력 수천 명이 실직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 만화발인 뭐 구리소 구실이 모합에 맞춘 나더리 함 인 피셔하러 보여 다함을 코님 함 인케.
0: 하지만 단기간에 이란 경제가 붕괴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석유 산업의 경우 수출길이 막히면 원유 저장 탱크가 넘쳐 못 버틸 거라는 미국의 계산과는 달리 이란은 점진적인 감산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내용의 CIA 분석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 버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3: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0: And I'll write your name.
1: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YTN 24 시작합니다.
7: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트럼프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며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8: 전쟁 이후 강경파가 장악한 이란의 상황을 고려하면 무조건 핵부터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애초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9: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의 반응에 이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며 트럼프를 위해 협상안을 만든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트럼프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란은 전쟁 중단과 제재 해제가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 포기라는 명분이 필요한 트럼프를 향해 우선 돈부터 해결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피해 배상은 물론 호르무즈 주권 인정까지 요구했습니다. 전쟁 이후 사실상 강경파가 장악한 이란 상황에서 애초부터 미국의 요구가 무리한 조건이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당장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의 제안은 이란의 굴복을 의미한다며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여기다 트럼프의 자극적인 발언이 되레 이란 강경파의 목소리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0: امروزم به دشمن هشدار میدیم که اگر مجدداً دست به تجاوزی بزنن و مجدداً دچار خطای مهم.
9: 미 MBC 뉴스는 해상 봉쇄로는 단기간에 이란 석유 산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이란 정권이 여전히 미국의 압박을 견딜 힘이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태

0: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이란의 내부 불만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작진 않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가장 약한 상태라며 연명장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해온 종전 제안에 대해 바보 같은 제안이라며 아무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들의 통관을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를 확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방 프로젝트를 선박 호위 수준을 넘어 더 큰 규모로 재개하는 걸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HMM 화물선 남우호가 1차 현장 조사를 마치고 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2: 선체가 예상보다 크게 파손돼 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조수현 대표입니다.
3: 남우호 갑판 위에서 작업자 약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들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남우호가 정박해 있는 이곳 두바이항 조선소에서 수리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HMM은 일단 여기서 부품 조달이 가능한지부터 파악 중이고 수리 조선소 측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항해를 처음 시작한 남우호는 이번 공격으로 크게 파손돼 수리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 두 기의 공격을 받으면서 좌측 선미 외판에는 큰 파공이 발생했고 선체 내부 프레임도 휘어졌습니다.
4: 선체 안 프레임은 내부 방향으로 굴곡되었고 선체 외판은 외부 방향으로 돌출 및 굴곡되었습니다.
3: HMM 관계자는 현재로는 1, 2개월 안에 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동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사들은 하루 5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고 운항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피격 전후 과정에서 남우호 선원 한 명이 목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5: 남우호가 보험금을 받더라도 장기간의 고립과 운항 차질에 따른 손실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1: 남우호가 피격으로 찢겨나간 모습을 보면 지난 3월 태국의 벌크선의 피격 양상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 선체 내에서 발견된 무기의 잔해가 공격 수단과 주체를 결정짓는 스모킹건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6: 정부가 공개한 남우호 피격 사진을 보면 선체는 바깥쪽으로 뜯겨 있고 안쪽 프레임은 큰 충격으로 밀렸습니다. 육안으로도 외부 공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파손 부위는 해수면보다 1에서 1.5m 높았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선체를 뚫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우선 자폭형 드론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무게 50kg 안팎에 고폭탄을 장착할 경우 강한 폭발력을 지닐 수 있지만 하늘을 날던 드론이 해수면에 바짝 붙어 공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지상에서 발사되는 대함미사일의 폭약을 줄여 공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난 2022년 이란의 대표 드론인 샤헤드 136에 피격당한 유조선은 남우호와 달리 상층부에만 구멍이 뚫렸습니다. 반면 지난 3월 이란에 공격당한 태국 국적의 벌크선은 남우호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7: 통상적인 자폭 드론보다 속도가 빠른 비행체로 보여지고요. 철판이 외부로 휜 것으로 보아 내부 폭발하는 대함미사일과 유사한 공격 패턴의 비행체로 보여집니다.
6: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면 카데르 지대함 미사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은 1990년대 중반 중국에서 C-80이 대함미사일을 도입한 뒤 이를 역설계해 노우루와 카데르 대함미사일로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이란 혁명수비대는 카데르 지대함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위협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8: 머머나 주드.
6: 하지만 정부는 이란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논의하면서도 공격 주체를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선체 내에서는 발사체 잔해도 함께 발견됐는데 공격 수단과 발사 주체는 여기에서 판가름 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9: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들의 해협 통과를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방 프로젝트를 선박 호위 수준을 넘어 덕흉 규모로 재개하는 걸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핵물질이 이란의 손에 닿기에는 너무 깊은 곳에 묻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의 시설에서 이를 직접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이란 측이 자신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어떻게 이란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트럼프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며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 전쟁 이후 강경파가 장악한 이란의 상황을 고려하면 무조건 핵부터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애초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의 반응에 이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며 트럼프를 위해 협상안을 만든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트럼프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란은 전쟁 중단과 제재 해제가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 포기라는 명분이 필요한 트럼프를 향해 우선 돈부터 해결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피해 배상은 물론 호르무즈 주권 인정까지 요구했습니다.
0: 호르무즈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권한입니다. 전쟁을 통해 얻은 걸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란 전 대통령 현 최고 지도자 고문입니다.
3: 이란 상황에서 애초부터 미국의 요구가 무리한 조건이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당장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의 제안은 이란의 굴복을 의미한다며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여기다 트럼프의 자극적인 발언이 되레 이란 강경파의 목소리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 امروز هم به دشمن هشدار میدیم.

0: 다시 오페라로 침략을 감행한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란군 대변인입니다.
1: 미 MBC 뉴스는 해상 봉쇄로는 단기간에 이란 석유 산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이란 정권이 여전히 미국의 압박을 견딜 힘이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태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이란의 내부 불만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작진 않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이란군이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를 만나 군사작전 수행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반관영 파르스통신을 인용해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아란비아의 알리 압둘라히 사령관이 모즈타바에게 이란군의 준비태세를 브리핑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압둘라히 사령관은 이란군은 적들의 어떤 행동에도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며 만약 적들이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란은 신속하고 강력하며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HMM 화물선 나무호가 1차 현장 조사를 마치고 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3: 선체가 예상보다 크게 파손돼 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바이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나무호 갑판 위에서 작업자 약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들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나무호가 정박해 있는 이곳 두바이항 조선소에서 수리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HMM은 일단 여기서 부품 조달이 가능한지부터 파악 중이고 수리 조선소 측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항해를 처음 시작한 나무호는 이번 공격으로 크게 파손돼 수리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 두 개의 공격을 받으면서 좌측 선미 외판에는 큰 파공이 발생했고 선체 내부 프레임도 휘어졌습니다.
5: 선체 안 프레임은 내부 방향으로 굴곡되었고
0: 박일 외교부
5: 선체
0: 대변인입니다.
5: 외판은 외부 방향으로 돌출 및 굴곡되었습니다.
4: HMM 관계자는 현재로는 1, 2개월 안에 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동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사들은 하루 5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고 운항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피격 전후 과정에서 나무호 선원 한 명이 목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6: 나무호가 보험금을 받더라도 장기간의 고립과 운항 차질에 따른 손실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2: 나무호가 피격으로 찢겨나간 모습을 보면 지난 3월 태국의 벌크선의 피격 양상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3: 선체 내에서 발견된 무기의 잔해가 공격 수단과 주체를 결정짓는 스모킹 건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정부가 공개한 나무호 피격 사진을 보면 선체는 바깥쪽으로 뜯겨 있고 안쪽 프레임은 큰 충격으로 밀렸습니다. 육안으로도 외부 공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파손 부위는 해수면보다 1에서 1.5m 높았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선체를 뚫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우선 자폭형 드론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무게 50kg 안팎에 고폭탄을 장착할 경우 강한 폭발력을 지닐 수 있지만 하늘을 날던 드론이 해수면에 바짝 붙어 공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지상에서 발사되는 대함미사일의 폭약을 줄여 공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난 2022년 이란의 대표 드론인 샤헤드 136에 피격당한 유조선은 나무호와 달리 상층부에만 구멍이 뚫렸습니다. 반면 지난 3월 이란에 공격당한 태국 국적의 벌크선은 나무호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8: 통상적인 자폭 드론보다 속도가 빠른 비행체로 보여지고요.
0: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입니다.
8: 내부 폭발하는 대한미사일과 유사한 공격 패턴의 비행체로 보여집니다.
7: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면 카데르 지대함 미사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은 1990년대 중반 중국에서 C-80이 대한미사일을 도입한 뒤 이를 역설계해 노우루와 카데르 대한미사일로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이란 혁명수비대는 카데르 지대함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위협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0: ارتش اعلام کرد با اختار قاطع و سریع نیروی دریایی ارتش جمهوری اسلامی از ورود ناوشکن‌های دشمن آمریکایی صدمه‌ای به محدوده تنگه هرمز ممانعت شد.
1: هجمان جمهوری 이란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논의하면서도 공격 주체를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선체 내에서는 발사체 잔해도 함께 발견됐는데 공격 수단과 발사 주체는 여기에서 판가름 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2: 청와대는 남우호가 피격된 것과 관련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3: 추가 조사를 통해 누가 공격했는지를 가려내서 대응 조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청와대 안보사령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HMM 남우호의 피격 사건과 관련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미상의 비행체 두 기가 남우호를 타격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하루 만입니다.
5: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6: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5: 기류 및 어뢰에 의한 비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4: 유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민간 선박이 공격 대상이 된 걸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규탄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대상은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5: 우리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격의 주체,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합니다.
4: 청와대 고위 관계자 또한 이란과 관련성에 대해 현재는 미지의 영역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주한 이란 대사가 우리 외교부를 찾은 데 대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외교적 항의 뜻이 담긴 초치가 아니라 만나서 협의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응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결정적인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거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다만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5: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해 나갈 것입니다.
4: 선박의 안전보장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 역시 내비쳤는데 어떤 형태로 현실화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3: 국민의힘이 남우호 피격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을 은폐했다며 관련 상임위원회 개최와 현안 질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 외통위 위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박 화재와 미상의 비행체 등 국민을 속이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격 사실을 공식 발표한 이후 민주당은 공격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회의를 미루고 있다며 선거를 의식하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2: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중한 사실 확인 없이 정쟁을 위한 군불부터 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배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섣불리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것이야말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19일이나 20일에 이를 논의할 국회 상임위원회를 여는 게 적당할 것 같다고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며 절대 상임위 개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3: 개혁신당은 남우호 피격 사건을 두고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에게 한국 선박의 안전한 항행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어제 주한 이란 대사에게 이준석 당대표 명의의 공식 서한을 전달했으며 해당 서한이 이란 외무부에도 지체 없이 전달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한에 군사적 확대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지만 만약 한국 선박에 대한 공격이 계속된다면 개혁신당은 한국 정부에 더 강력한 외교적, 법적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2: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비롯한 여러 안보 현안과 관련해 한미 간 조율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안 장관은 트럼프

0: 2기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와 전사 정신에 맞춘 군 역량 제고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이에 발맞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며 이란 전쟁과 관련해 미국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어에 대한 주도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고 이에 안 장관은 한미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해온 만큼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국방부는 회담 뒤 공동 보도 자료를 내고 양국 장관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탓에 미뤄졌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13일부터 15일까지로 공식 발표됐습니다. 9년 전 방중 때는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는데 이번에는 천단이라는 곳에서 황제 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미국 백악관 발표보다 하루 당겨진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숙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중 미국 대사관 근처 호텔이 방중 기간 앞뒤로 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 17일부터 16일까지 예약이 안 됩니다. 방은 있는데 예약은 못합니까? 외교 활동이 있습니다.
3: 호텔 앞에
2: 베이징 호텔
3: 이렇게
2: 직원입니다.
3: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변에서 경호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이튿날인 14일 오전 환영의식과 정상회담에 이어 오후 천단공원 회동과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옛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9년 전 방중 때 자금성처럼 통째로 비워둘 공산이 큽니다. 중국 춘절 갈라쇼에 등장했던 쿵우 로봇이 집단 권법을 펼쳤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중국의 AI 로봇 굴기를 과시하는 장면이 펼쳐질지 관심입니다. 또 천단 안엔 한쪽에서 말하면 반대편의 메아리로 들리는 회음벽이란 곳도 있습니다. 두 정상이 여기서 대화를 주고받을 경우 양국의 소통을 상징하는 장면이 연출될 거로 보입니다.
2: 정상 외교는 중미 관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지도 역할을 합니다. 양국 관계와 세계 평화 발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표현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1: 업무 오찬을 끝으로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하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등 아시아와 유럽의 중견국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동맹국에 대한 안보 보장을 축소하는 시나리오를 각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먼저 폴란드가 한국 K2 전차를 생산하고 호주가 일본에서 군함을 도입하며 인도가 베트남에 미사일을 제공하는 등 최근 몇 주 사이 이례적인 군사 경제 협력 사례가 잇따랐다고 짚었습니다.

0: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는 민심톡톡 시리즈. 이번엔 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부산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세계 5위권 항구 도시이자 320만 명이 사는 제2의 수도 부산. 역대 부산시장 성적표는 9대 1. 전형적인 보수 우위의 표심을 보였습니다.
2: 여기에 총선에서 내리 세 번 연속으로 민주당 깃발을 지킨 전재수 후보가 텃밭 균열을 노리고 있고, 3선 출사표를 내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보수 재건을 외치고 있습니다.
3: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4: 전재수
3: 하겠습니다.
4: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3: 찌르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부산을 글로벌 도시.
4: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2: 비상계엄으로 놀란 가슴, 정부

0: 여당의 힘을 싣자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1: 그 벌벌 떨었다 나도 하여튼 그 뉴스 보고는 예. 우리 딸이 하여튼 엄마 뭐 경험이란 확실히 몰라. 경험이란 네. 뭐? 뭐시라고? 아이고 또 전두환 뭐 전에 또 막 그거 되는가 싶어가지고.
2: 우리가 장사하는 업이니까 아무래도 뭐 집권 여당이 하면은 뭐 시장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3: 그래도 요즘에 민주당이 잘하니까.
0: 하지만 보수 결집. 이른바 동남풍 실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여당에서 너무 독주를 해서 네. 아마 견제를 해야 되지 않나. 웬만하면 그런 대로 뭐 부산 시내에서는 시장 잘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4: 아, 그렇죠.
5: 부산에는 실질적으로 좀 보수적이잖아요. 진보보다는 보수가 낫지.
0: 무당층 표심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6: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저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네. 부산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고 네.
7: 부산은 노인과 바다이기 때문에 있던 기업도 계속 빠져나가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계속 없고
8: 부산 같은 경우는 또 청년 일자리 얘기도 되게 많잖아요.
9: 네, 맞아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네. 부산에 머물지를 않는 거죠.
0: 인물을 향한 비토 정서는 후보가 넘어야 할 숙제입니다.
5: 통일교? 거건이 뭐 깨끗하게 마무리 안 됐잖아요. 시장이 돼도 뒷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10: 네. 이미 그게 거의 기울었을 때 네. 삭발을 했으니까 그거는 연극이 아니냐.
0: 활기가 팍팍해도 투표는 하겠다며 정치에서 희망을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6월 3일 그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부산을 이끌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1: 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양당 후보들은 최대 전선 부동산을 두고 연일 공방입니다. 집값 상승과 전월세 난 등 핵심 문제를 두고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2: 서울을 탈환해야 이긴다. 파란 운동화끈을 조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이슈를 맨 먼저 언급했습니다. 모든 공약이 재탕 삼탕이라면서 공급 공약을 절반도 안 지킨 오세훈 후보가 출범 1년도 안 된 정부 탓을 하는 게 옳으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3: 본인이 지난번 선거 때 약속한 것만 지켰으면 이런 부동산 주거 문제 없습니다.
14: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3: 남탓만 하시는 겁니까?
12: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 전월세난을 불러온 사람이 누구냐며 오 후보의 과거 정책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15: 토지거래를 거의 충동적으로 푸신 거죠. 한 달 여만에 다시 또 확대하고 이건 정말 전형적인 감으로 하는 그런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큰 실수였죠.
12: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굵은 빚 속에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구로 주택가에서 이른바 부동산 지옥 시민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토허제 해제와 재지정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 실책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집이 있건 없건 살 때건 팔 때건 모두가 고통스럽다며 정부 여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16: 전세는 절멸 상태고 월세는 정말 하늘 높은 지 모르고
1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16: 모두
14: 후보입니다.
16: 모두 다 앞뒤 옆이 다 꽉꽉 막힌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12: 정원호 후보의 빌라 공급 발언은 재개발을 막는 거라고 평가절하했고 나아가 한풍 출장권도 다시 꺼냈습니다.
16: 서울시에서는 해외 업무 출장을 가는데 휴양지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뭐 과도한 표현일 수 있지만 파면감입니다.
12: 지도부도 공방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지옥을 불러오고 있다며 직격했는데
17: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집 없는
14: 서원석
17: 사람은
14: 전세
17: 폭파, 월세 폭탄을 견뎌야 하는 실정입니다.
12: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규제 완화라는 실패한 처방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집값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낡은 정치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거철마다 부동산이 전면에 등장하는 건 그만큼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야 모두 시장 안정을 외치지만 제시하는 해결책은 크게 다른 상황이라 날선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1: 3대 특검 기소 사건 항소심이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은 1차 수사기간을 보름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 신병을 확보하거나 기소한 인원은 없는 가운데 수사기간 안에 말끔히 의혹이 해소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4: 임명 직후 내란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했던 권창영 2차 종합특검.
18: 아직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서
4: 권창영 2차 종합특검입니다. 첫 인지 사건으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합참지휘부를 무더기로 입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은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2차 계엄 시도 의혹으로까지 확대됐고 우발적 계엄이라는 내란 재판 1심 판단과 달리 계엄이 장기간에 걸쳐 준비됐다는 추가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작성된 당첩사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대규모 수사 인력을 모으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겁니다. 또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수용시설 현장 검증을 하며 1심에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 수첩의 신빙성을 재차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 중에는 첫 압수수색으로 윤한홍 의원을 겨냥하며 관저 특혜 의혹에 힘을 실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관련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원희룡 장관까지 수사망을 펼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기에 검찰의 김건희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회유 사건도 실체규명이 필요한데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25일 만료됩니다. 두 차례 연장하더라도 최대 7월 말까지는 수사를 모두 마쳐야 하는 상황. 다만 수사 개시 두 달이 넘도록 신병 확보를 하거나 기소한 인원이 없다 보니 다른 특검에 비해 수사 속도가 더딘 게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9: 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집주인이 깡통 전세를 남기고 갑자기 숨졌는데 유족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막막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사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대위 변제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요. 세입자들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지난 2021년 A씨는 이곳에 전세금 3억 3,500만 원을 들여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21: 전 재산이죠, 어쨌든. 왜냐하면 이제 신혼집을 꾸리기 위해서 이제 뭐 결혼하고 나서 이제 뭐 어떤 모든 돈들을 다 이제 끌어서 지금 전세집을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을 결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증보험이 되니까.
20: 그런데 전세 계약이 끝나갈 때쯤 A씨는 집주인이 숨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오피스텔을 30채 넘게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전세금과 집값이 비슷한 이른바 깡통 주택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A씨를 포함해 같은 건물 세입자 4명은 집주인의 가족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 전세금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가족은 상속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도 보증금 대위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보증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갱신됐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숨졌고 그 가족은 상속을 포기한 상황. 소유주가 사라진 집의 세입자들은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21: 아, 이제 그 허그라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명백한 보증 사고인데 이거는 보증 사고가 아니고 그냥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니까.
20: 허그는 이렇게 집주인이 숨졌을 때 전세 계약 종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도움 역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또한 세입자가 사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 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A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22: 우리가 허그라는 보증보험을 들었음에도 이런 절차들을 다 진행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20: 법률 대리인입니다.
22: 오로지 허그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제도는 아닌지.
20: 세입자들은 이제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뒤엔 집을 경매 신청하는 등 다시 또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갑자기 숨진 집주인이 남긴 깡통 전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있어도 구제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제도 개선을 촉구하면서 허그를 상대로 보증보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9: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앞두고 사무실 PC 저장 장치를 망치로 부수고 인근 밭에 버리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교 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당시 의원실 보좌진 4명의 증거인멸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전 후보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없애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선임 비서관이었던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책 잡힐 일을 만들면 안 된다며 자신의 업무용 PC와 부산 사무실 PC 전체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보좌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씨 등은 업무용 PC들을 실제로 초기화했고 PC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내려쳐 부순 뒤 인근 밭에 버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술파티 진술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법조인과 교수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어제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박 검사 관련 징계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대검 민원실 앞에서 대기하던 박 검사는 대검 측으로부터 오후 5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처음으로 감찰위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후 6시 20분쯤 나온 박 검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제출한 의견서도 위원들이 모두 꼼꼼히 봤다며 절차적으로 많은 보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과장급 직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 직위 해제 조처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과장급 서기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가 개시됐다는 통보를 받고 해당 직원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최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 역대급 반도체 호황의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 하지만 수십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총파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할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성사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첫날. 최대 30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노사가 다시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근로자 대표 지위를 가진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줄곧 요구하는 것은 성과급 제도 개편입니다. 제도 개편 없이는 조정도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2: 회사에 좀 전향적인 변화가 있으면은 저희도
3: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입니다.
2: 제도화에 대한 입장이 없으면은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SK하이닉스와 같이 성과급 상한제를 없애고 앞으로 매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도화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340조 원을 달성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50조 원 이상을 대부분 메모리 사업 부문에 돌려달라는 셈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메모리 사업부에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23: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게 없어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1: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늘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노사가 서로 양보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4: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안 만들 것이고 만들어가지고
3: 황기돈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입니다.
24: 내는 게 우리의 고유의 과제이긴 해요. 근데 뭐 노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뭐 굳이 조정안을 안 내고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할 수 있으면은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1: 삼성전자 노조는 일단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만 80%가 넘는 노조 가입률을 동력으로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1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에 따라 서울 아파트값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목이 쏠리는데요. 당분간 매물 감소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새낀 거래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추가 매물출의 대책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5: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직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2018년 4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과세율이 강화된 2021년 6월 이후에는 감소폭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양도세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 오를 때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습니다. 입주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단기적으로 매물 잠김과 집값 불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6: 거래는 뭐 띄엄띄엄 있겠지만 대부분 신고가 거래들이 꽤 많이 나오는 그런
7: 양상이 법무법인 조율 수석위원입니다.
5: 다만 향후 집값 향방에 대해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만큼 투기 수요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8: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들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7: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8: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대출도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 아예 금지가 될 정도로 수요도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다 보니까
5: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추가 압박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언급했듯 비거주 1주택자도 집을 쉽게 팔 수 있도록 새낀 집 처분을 허용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엔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후속 카드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9: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연일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가 이제 8천 턱미까지 다가서고 있습니다. 상당수 국내 증시 전문가들이 여전히 주가가 실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가운데 오늘 코스피가 8천을 넘길지 시선이 쏠립니다.
11: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 절차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고 개인 상한을 없애는 등 성과급 기준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성과급 규칙을 고정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장시간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노사가 오늘은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9: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5월 경제 동향을 발표합니다. 앞서 KDI는 지난달 이란 전쟁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경기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기업 심리지수와 소비자 심리지수도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1: 오늘부터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국내선 직항 노선의 운항이 재개됩니다. 2016년 승객 부족으로 중단된 지 10년 만인데요. 제주항공이 우선 8월까지 주 2회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선 재개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김포공항을 거칠 필요 없이 제주로 이동할 수 있어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런 약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선 생명안전기본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즉 안전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전 관련 제도가 분야별로 흩어져 있었지만 이번 법은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 재난이나 산업재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도 법으로 보장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실종자 수색을 요구할 권리, 사고 원인 조사에 참여할 권리, 보상과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독립적인 조사

0: 조사기구가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핵심인데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사고 원인과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살피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꾸준히 요구해온 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지 6년,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따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제도화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5월 12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베를리우즈의 파우스트의 겉벌 중에서 헝가리 행진곡,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미넨 피라모닉의 연주입니다.

0: 5월 12일 화요일 듀에이트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트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겉벌 중에서 헝가리 행진곡,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미넨 피라모닉의 연주였습니다.
0: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서울예술전당 아트센터 인천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는 미넨 피라모닉의 내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상임을 맡게 된 라하브 샤니가 지휘를 했고요.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협연을 했습니다.
1: 라하브 샤니라는 이름이 좀 낯선 편인데요.
0: 네, 찾아보니까 1989년생으로 30대, 20대의 나이로 로테르담 피라모닉의 수석 지휘자로 좋은 성과를 냈고 올해부터 미넨 피라모닉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1: 미넨 피라모닉 어떤 단체예요?
0: 1893년 창단됐고요. 초창기에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지만 1차 세계대전 당시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큰 문제는 1933년 나치가 등장하면서부터였는데 나치 운동의 발상지가 바로 미넨이었죠. 덕분에 각종 집회나 관제 행사에 자주 동원되었다고 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당시 상임 지휘자였던 오스발트 카바스타가 열렬한 나치주의자였다고 합니다.
1: 2차 대전이 끝나고서는 어려움을 겪었겠네요.
0: 그렇죠. 나치 오케스트라라는 오명을 번 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1949년에 미넨의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이 창단되었습니다. 미넨은 바이에른 주에 속한 도시죠.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은 방송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미넨 피라모닉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1: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예전의 명성을 회복했나요?
0: 1967년 루돌프 캠페가 미넨 필의 상임 지휘자로 취임하면서 악단이 도약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1979년 지휘자 세르주 첼리 비타게가 이곳에 오면서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로 올라섰습니다.
1: 첼리 비타케라고 하면 베를린 피라모닉 상임으로 이제 카라얀과 경쟁하던 지휘자잖아요. 완벽주의다운 엄청난 연습과 음반 녹음을 하지 않는 게 특징이던 지휘자로 알고 있는데 연습은 그렇다 치고 음반 녹음을 안 하는 건 무슨 이유죠?
0: 진정한 음악은 실제 음악회에서만 가능하다. 음반은 통조림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 통조림도 맛있네. 베를린 필이 첼리 비다케가 아니라 카라얀을 선택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겠네요.
0: 첼리 비다케는 이후 이곳저곳을 떠돌다 1979년부터 1996년까지 미넨 피라모닉을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만들었습니다.
1: 음반 녹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의 연주를 들을 길은 없었겠고.
0: 그런데 첼리 비타케가 사망한 뒤 미넨 필에서는 유족들의 허락을 받아 그동안 녹음해놨던 실황을 음반으로 발매했죠.
1: 아, 뭐 돌아가셨으니까 유족들도 허락을 했고. 첼리 비다케의 연주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중 1악장, 세르주 첼리 비다케가 지휘하는 미넨 피라모닉의 연주입니다.

0: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중 1악장 세르주 첼리 비다케가 지휘하는 미넨필하모닉 연주였습니다. 첼리 비다케 이후에는 미넨필을 누가 이끌었죠?
1: 상임 지휘자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제임스 레바인, 크리스티안 틸레만, 로린 마젤,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맡았고요.
0: 저희가 다 아는 사람들이네.
1: 그렇죠. 그리고 주빈 메타가 명예 지휘자로 이곳에서 지휘를 맡았습니다.
0: 다른 곳에서 업적을 쌓은 지휘자

0: 들인데 검증된 대가를 이제 초빙한 거네요. 근데 이번 내한 공연은 라하브 샤니 30대의 젊은 지휘자네요.
1: 아무래도 오케스트라의 방향성이 달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거장 지휘자가 몇 명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0: 앞으로는 어떤 발전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주빈 메타의 지휘로 준비했습니다. 주빈 메타는 뉴욕필을 맡았을 때 의외로 음반 녹음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는데 뮌헨 필하모닉과 뛰어난 음반을 여러 장 남겼죠. 그중 한 곡, 브람스의 교향곡 4번 중 1악장,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뮌헨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수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군사작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틀 만에 중단했던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이란이 순순히 물러서지 않자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이런 압박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3: 이렇게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간밤 국제 유가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미 에너지 쇼크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몇 주 더 이어진다면 내년까지도 공급 정상화가 어려울 거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제시한 종전안에 대해서 바보 같은 제안이라면서 비난했습니다. 이란과의 휴전도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해 미군의 군사 행동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들의 해역 통과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규모가 확대되고 큰 군사작전의 일부가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비격된 HMM 화물선 남우호가 1차 현장 조사를 마치고 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청와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를 가려낼 방침입니다.
3: 한미 국방장관이 미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전시작전권 전환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한국 수도의 한반도 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테그세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우회적으로 요청했습니다.
2: 오는 21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 중재로 성사된 사후조정 첫날 노사가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오늘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할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이란 전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부터 가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휴전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3: 또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격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란 종전안에 실망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란 압박에 나선 모습인데 군사 공격 가능성을 또 시사했네요.
4: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백악관에서 이란과의 휴전이 당분간 유지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믿기 힘들 정도로 취약하다면서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5: I would say it's one of the weakest right now.
6: 지금 가장 취약한 수준입니다. 휴전은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살아날 가능성은 약 1% 정도라고 말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4: 이란이 제시한 종전

0: 이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안이 쓰레기 같은 문서라며 이 바보 같은 제안이었고 자신은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이 고농축 우라늄을 모두 가져가야 할 거라고 앞서 말했지만 파키스탄에 전달한 종전안에는 그 내용을 넣지 않았다면서 이란이 입장을 바꿨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죠. 오늘 이란과의 휴전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 건 이 휴전을 종료하고 다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로 보입니다.
1: 군사적인 행동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빼내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 이거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죠.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이란이 종전안을 내놓지 않으면 해방 프로젝트를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죠.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해방 프로젝트의 확대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해방 프로젝트는 미군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탈출을 돕는 작전으로 지난 4일에 개시했다가 이란과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면서 하루 만에 중단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해방 프로젝트가 이전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거고 큰 군사작전의 일부분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종전안에 핵 프로그램 포기나 고농축 우라늄 방출 등 미국의 요구를 포함하지 않자 군사작전 재개 카드로 압박에 나선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이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말했고 미국은 트럼프 1기 당시 재건한 세계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자신에게는 계획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2: Yeah, I have a plan. The plan is very simple.
3: 저는 계획이 있고 아주 단순합니다. 아시다시피 전쟁에서는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유연해야 하죠. 그 계획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이란은 그 내용을 서한에 담지 않았습니다.
4: 14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걸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 시 주석도 이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압박을 가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이 중국의 이란 원유 구매와 무기 수출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 I think you can see that with the fact that in Hormuz they get
3: 호르무즈 상황을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은 석유의 상당 부분 약 4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데 최근엔 선박이 들어오지 않았고 우리가 충돌을 빚게 될 만한 선박도 없었습니다. 시주석은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도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타이완에 약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 패키지를 승인했는데요. 시 주석이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해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이란 설득을 요청하고 타이완 문제를 양보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란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전쟁 종식과 배상금, 호르무즈 주도권 보장이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한 이스라엘에는 이란도 아직 결전을 끝내지 않았다고 받아쳤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란 언론들은 미국 기준 합의안을 굴복 요구로 평가했습니다. 국영 IRIB 방송은 미국의 제안이 과도한 요구였다면서 이란 정부가 이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강조하는 자체 계획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영 프레스 TV도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전쟁 피해 배상금과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한 이란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오랫동안 미국 압박 때문에 해외 은행들에 부당하게 묶인 이란 국민의 자산을 돌려달라는 것이 지나친 요구입니까?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5: 미국의 이란 유조선 압류와 선박 무력화를 해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역봉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란의 핵심적 요구 조건은 전쟁 종식과 배상금 지급,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입니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란 핵시설과 농축 우라늄 처리에 대한 입장은 종전 선언 이후 세부 협상 논의 과제로 미루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휴전이 무색해진 레바논의 안전보장까지 포함해서 모든 전선에서의 무력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발언하자 이란 정부도 아직 결산을 끝내지 않았다고 응수했습니다.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평가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재개까지 시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츠에서 YTN 신호입니다.
1: 미국의 전방위적인 해상 봉쇄 이후에 이란의 경제난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이란 경제가 트럼프의 호언장담처럼 단기간에 무너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이란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전자상거래 기업 디지칼라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 정부가 인터넷 차단 조치를 강화하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최근 직원 20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란 경제는 전쟁 전에도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3: 휴전 전에도 경제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지금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개선된 게 전혀 없어요. 사실상 국민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어서 차라리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테헤란 카페 주민입니다.
6: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자재 생산 시설 등 핵심 경제 인프라를 집중 공격하면서 경제난은 더 악화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출은 차단됐고 물품 수입도 어렵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해 이란 내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 사라졌습니다. 특히 인터넷 차단으로 IT 분야에서 전문 인력 수천 명이 실직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3: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박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번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했습니다. 이란 경제학자입니다.
6: 하지만 단기간에 이란 경제가 붕괴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석유 산업의 경우 수출길이 막히면 원유 저장 탱크가 넘쳐 못 버틸 거라는 미국의 계산과는 달리 이란은 점진적인 감산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내용의 CIA 분석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 버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1: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만나 전시작전권 전환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4: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민감한 현안도 논의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7: 네, 안규백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 만나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치 아래 미군의 전사정신을 회복해 세계 최강인 미국을 더욱 강력한 군대로 발전시킨 걸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에 발맞춰 국방비 증액을 통해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해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을 현대화하는 가운데 위험을 억제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어에 대한 주도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파트너들이 진정한 분담을 실천함으로써 탄력 있는 동맹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헥세스 장관은 또 한미 국방장관은 이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오는 2029년 1분기로 언급해 임기 내인 2028년을 검토 중인 이재명 정부와는 인식차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8: 우리도 이에 발맞춰 국방비 증액 등 통해서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하여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안규백 국방부 장관입니다.
1: 네, 이번에 미국 측에서 나온 이야기도 살펴보죠.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7: 헥세스 장관은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파트너들이

0: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면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미국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is critical.
2: 현 국제정세에서 동맹의 강력함은 중요하며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연대하길 기대합니다. 미 국방장관입니다.
0: 이에 안규백 장관은 한미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바탕으로 함께 해온 만큼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여를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남우호 화재가 미상의 비상체에 의한 외부 공격 탓으로 확인된 상황인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남우호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 보장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등 민감한 현안도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합의했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등 안보 현안도 쿠팡을 둘러싼 갈등 속에 후속 협의에 그동안 속도가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도 논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의 방미에 대해 한미정상회담, 한미안보협의회 SCM 협의사항 후속 조치 관련 이행 점검차 고위급이 직접 소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한미 국방당국 차관부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 키드 회의도 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규백 장관이 별도로 미국을 방문한 걸 두고 고위급 협의를 통한 한미 간의 이견 조율 필요성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미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 해군 장관 대행, 미 상원 군사위원장과도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서 비격된 HMM의 화물선 남우호가 1차 현장 조사를 마치고 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4: 선체가 예상보다 크게 파손돼 수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남우호 갑판 위에서 작업자 약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들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남우호가 정박해 있는 이곳 두바이항 조선소에서 수리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HMM은 일단 여기서 부품 조달이 가능한지부터 파악 중이고 수리 조선소 측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항해를 처음 시작한 남우호는 이번 공격으로 크게 파손돼 수리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 두 개의 공격을 받으면서 좌측 선미 외판에는 큰 파공이 발생했고 선체 내부 프레임도 휘어졌습니다.
6: 선체 안 프레임은 내부 방향으로 굴곡되었고 선체 외판은
2: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6: 외부 방향으로 돌출 및 굴곡되었습니다.
5: HMM 관계자는 현재로는 1, 2개월 안에 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동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사들은 하루 5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고 운항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피격 전후 과정에서 남우호 선원 한 명이 목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7: 남우호가 보험금을 받더라도 장기간의 고립과 운항 차질에 따른 손실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3: 네, 다음 소식 계속해서 6.3 지방선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격 선거체제에 들어간 뒤 첫 방문지로 강원도를 택했습니다.
4: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를 지원사격하며 강원도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8: 공식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다음 날 민주당 지도부는 강원도에서 첫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벌써 네 번째 강원을 찾은 정청래 대표는 당 1호 공천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를 치켜세우며 강원도를 확실히 탈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9: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도민들께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강원도를 발전시키겠다고.
8: 우 후보는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이 지방시대로 대전환하는 기회라며

0: 여당 후보들이 당선돼야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선되는 날부터 첨단 대기업을 유치하고 강원도 맞춤형 사업과 좋은 일자리를 육성해 청년들을 끌어들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당내 반발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언급하며 동시에 민주당 원팀 행보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1: 참고로 장동혁 대표는 양양에 한번 왔다가
2: 오상호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입니다.
0: 민주당은 12.3 계엄 당시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았던 시민 유충원 씨를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위촉하는 등 내란청산 기조도 이어갔습니다.
3: 모든 것이 망가지고 뒤틀려지고 처박혔던 비정상을
2: 정청래 민주당
3: 정상화로
2: 대표입니다.
3: 돌리는 것, 그것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0: 지도부는 서울에서도 공천자 대회를 열고 새 몰이에 나섰습니다. 후보들을 향해 민주당 당원이라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달라며 겸손한 자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고향인 전북을 찾아 민주당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엄호에 나서며 지역 여론 잡기에 나섰습니다.
4: 무소속이 아닌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돼야 속도감 있게
2: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4: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0: 이 자리에서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언급하며 만약 징계하지 않았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을 받았을 거라고 공천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5: 민주당의 텃밭 전북에서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한병도 원내대표가 서둘러 전북을 찾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6: 국민의힘은 영남권 표심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7: 선대위 구성도 임박했는데 잠잠한 듯했던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 요구가 또 나오면서 살얼음판 분위기입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지난 일요일 부산과 대구를 찾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번에는 이른바 동남풍이 분다는 울산에 떴습니다. 대여투쟁의 최대 화두, 공소취소 특검법을 또 꺼내 보수 결집을 공개했습니다.
9: 헌법을 짓밟는 세력, 지방선거에서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울산시장 연임에 도전하는 김두경 후보 상대가 민주당으로 건너간 김상욱 후보인 만큼 당 투톱은 배신자라며 열을 올렸습니다.
9: 시민들을 배신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10: 정당에 그냥 침만 뱉은 것이 아니라
2: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0: 가는 그런 배신주의 행태.
8: 선거가 다가올수록 단일 대우가 돋보이지만 수도권에선 장동혁 이선 후퇴론이 또 나왔습니다. 남양주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주광덕 후보가 중도 확장성 인물로 선대위를 꾸려달라며 공천장까지 내려놓겠다 배수진을 친 겁니다.
11: 대표님, 이선 후퇴해 주십시오. 정치적 생명을 걸고
2: 주광덕 국민의힘 경기
11: 드립니다.
2: 남양주시장 후보입니다.
8: 다만 당 지도부는 장 대표를 뺄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공소취소 대응에 방점을 찍은 사법 전문가를 영입해 중도층을 겨냥한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입장입니다.
12: 당대표의 역할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입니다.
12: 가진 임무를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8: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중원 충남과 보스턴밭 경북을 찾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과감한 현장 행보와 맞물려 잡음 없는 선대위 구성을 위해 당내 저울질이 이어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6: 경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7천을 넘어선 지 불과 며칠 만에 8천선 돌파마저 눈앞에 뒀습니다.
7: 그 중심엔 역시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류환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코스피가 4.3% 오른 7,822로 마감해 5일 연속 종가 기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장중에는 7,898까지 올랐는데 8,000피까지 불과 102포인트밖에 남겨두질 않았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77포인트 남은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6.3% 오른 285,500원에 SK하이닉스는 11.5% 오른 188만원에 장을 마쳐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인텔이 애플의 차세대 기기용 반도체 생산 계약을 따냈다는 보도에 인텔 주가가 14%나 급등하는 등 미국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동반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14: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GPU 시장을 뛰어넘어서 CPU로
2: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14: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간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고 이 부분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 코스피 질주로 국내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넘은 지 8거래일 만에 7천조 원도 넘어섰습니다. 지수 급등으로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도 올해 들어 8번째 발동됐습니다.
15: 지난 6일 코스피 6천 돌파대 이후 3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됐는데 그만큼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0.03% 내리며 1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했지만 기관의 순매도 폭이 더 컸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6원으로 출발해 1472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6: 네, 이런 호황의 중심에 있는 회사죠. 삼성전자, 이 노조의 총파업 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7: 정부 중재로 성사된 사후조정 첫날, 노사는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오늘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할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성사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첫날. 최대 30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노사가 다시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근로자 대표 지위를 가진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줄곧 요구하는 것은 성과급 제도 개편입니다. 제도 개편 없이는 조정도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17: 회사에 좀 전향적인 변화가 있으면
2: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입니다.
17: 회사가 제도화에 대한 입장이 없으면은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6: SK하이닉스와 같이 성과급 상한제를 없애고 앞으로 매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도화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340조 원을 달성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50조 원 이상을 대부분 메모리 사업 부문에 돌려달라는 셈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메모리 사업부에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18: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게 없어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16: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늘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노사가 서로 양보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9: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안 만들 것이고
2: 황기동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입니다.
19: 조정안을 내는 게 우리의 고유의 과제이긴 해요. 근데 뭐 노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뭐 굳이 조정안을 안 내고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16: 삼성전자 노조는 일단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만 80%가 넘는 노조 가입률을 동력으로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현입니다.
6: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필리핀 마약왕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담 최모 씨의 신상 정보가 오늘 오전에 공개됩니다.
7: 경찰 수사 결과 최 씨는 국내 380억 원에 달하는 마약을 유통하고 박광렬과도 직접 거래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 윗선으로 불리는 일명 청담 사장 최모 씨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년 동안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119kg을 유통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시가 380억 원, 2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최 씨는 그동안 박광렬과의 거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13대 포렌식과 마약 공급책 사라 김, 바티칸 킹덤 등의 진술을 통해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박광렬에게 케타민 2kg과 엑스터시 3,000정을 공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그러나 혐의를 일부 시인하면서도 박광렬을 대면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21: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 뒤
2: 경기 남부경찰청 관계자입니다.
21: 보안함을 이용한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하고 공범들과의 거래

0: 세대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정산하며
1: 위조 여권으로 출국한 최 씨는 태국에서 호화 생활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마약 판매 수익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6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한 달 동안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 씨와 함께 마약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공범들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상선에 대한 수사도 추가로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약물 소지로 남편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과 공범인 20대 태권도 관장의 대화 내용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3: 관장이 술을 안 흔들면 걸리겠다고 하자 직원인 여성이 오늘 가서 흔들겠다고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과 공범인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이 지난 5일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입니다. 관장이 집에 타놓은 술을 한 번씩 안 흔들면 걸리겠다고 하자 40대 여성은 오늘 가서 흔들겠다며 내일 저녁에 관장이 주셨다고 하고 먹이겠다고 답합니다. 한 시간쯤 뒤에는 관장이 우편함에 술을 넣어뒀다며 사진을 보내기도 합니다. 약물을 탄 술을 최소 2병 이상 준비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같은 날 오전 관장은 피해자에게 직접 술자리까지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 술 사들고 화해청에서 합시다. 술 사가지고 온다는 건 난 거부했는데.
6: 피해자입니다.
5: 와이프 카톡으로 우편함에 술 넣을 테니 가져가라고 카톡 왔더라고요.
4: 경찰은 앞서 피해자의 냉장고에서 지난달 말부터 보관된 것으로 보이는 1.8리터 소주병을 확보해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우울증, 공황장애 관련 약을 처방받아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3: 5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의 구형이 내려집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건의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2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공세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유족이 입은 피해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한국의 낮은 형량을 우려하는 일본 언론의 기사도 잇따랐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7: 화요일 아침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여와 서천 등 충남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에 최대 70mm, 충남과 경남에 10에서 50mm 정도의 비가 더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 정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충청과 호남 또 영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서 더욱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0: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5.4도, 포항 19도, 울산은 14.7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구 24도, 울산 23도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기온이 점점 오르겠고,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이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9: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8: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9: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8: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9: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8: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1: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내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0: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을 해서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는요, 사고가 나는 순간만큼이나 그 직후가 참 중요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그 다음 행동에 따라 단순 사고가 되기도 하고 뺑소니가 되기도 하죠.
5: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6: 사람 쳤나 봐.
5: 빨리 119 불러요, 빨리. 잠시만요. 저 전화 좀 하고 올게요.
6: 경찰에 신고하는 건가?
5: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설마 그냥 가는 거야?
4: 실제 전북 익산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피해자가 쓰러져 의식까지 잃은 상황이었는데 가해자는 전화 좀 하고 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그대로 사라져버렸죠. 수사당국은 곧바로 가해자를 찾기 위해 움직였지만 피해자 가족 입장에선 그 시간을 마냥 기다리기 어려웠겠죠. 결국 직접 단서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6: 이대로 경찰 수사만 보고 있을 순 없겠어. 뭐라도 해봐야지. 아 맞다, 헬멧을 두고 갔지? 중고거래 사이트 여기다. 헬멧, 오토바이, 검색, 옳지, 찾았다. 이거 같은데?
4: 피해자의 누나는 사고 현장에 남겨진 헬멧과 오토바이를 단서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뒤졌고 결국 같은 아이디를 찾아내 가해자를 특정해냈습니다. 말 그대로 가족이 직접 뺑소니범을 추적해 잡아낸 케이스였죠. 그런데 붙잡고 보니 가해자는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10대 남성이었습니다.
6: 요즘에 성인도 안 된 애들이 운전해서 사고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며?
5: 응? 걔들이 어떻게 운전을 해? 차를 어디서 구해서?
6: 렌트카도 막 빌리고 그런다는데?
5: 와, 빌려준 사람도 문제네. 아니 잠깐만, 그런데 미성년자면 처벌을 어떻게 되는 거야?
6: 그러게, 치료비나 합의금은 이것도 못 받나?
4: 흔히 촉법소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미성년자 뺑소니 사고의 처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까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4: 전북 익산에서 벌어진 뺑소니 사건부터 짚어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7: 네, 언론에 따르면은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건입니다. 2021년 11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했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0: 30대 보행자가 오토바이에 치여 정신을 잃고 전 지사주에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자 잠시 전화를 하고 오겠다라고 말한 뒤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헬멧만 현장에 버려둔 채 그대로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1: 아, 이거 심지어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데 도망친 거네요.
0: 네.
1: 근데 이 사건이 화제가 됐던 게요. 가해자가 잡히긴 잡혔어요. 근데 이 가해자를 누가 찾아냈냐. 경찰이 찾기도 전에 피해자의 누나가 이 범인을 잡아냈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0: 아, 피해자의 누나분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수사관처럼 활용해 가해자를 직접 특정해냈습니다. 가해자가 버리고 간 헬멧과 똑같이 생긴 물건이 거래된 기록을 찾아내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헬멧 구매자의 아이디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뺑소니 오토바이를 찾는다 라는 글을 올려 오토바이 판매자도 찾아냈는데 오토바이 구매자와 헬멧 구매자의 아이디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누나분은 물건을 거래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가해자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1: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긴 한 것 같아요. 가해자가 헬멧을 꼭 중고로 샀다는 보장도 없고요. 설령 중고거래라고 해도 거래 지역이나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 입장에선 절박했겠지만 중고거래 내역을 추적하거나 판매자, 구매자 정보를 캐묻는 과정이 차츰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는 좀 조심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0: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개된 중고 거래 게시글을 검색하거나 판매자에게 일상적인 거래 질문을 하는 선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낸 가해자의 신상 정보나 연락처를 인터넷에 함부로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오히려 피해자 측이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를 특정한 뒤 자백을 유도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는 선까지만 행동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처입니다.
1: 아무튼 다시 사건의 핵심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접촉사고가 아니라 사고를 낸 뒤 가해자가 현장을 떠났다는 점이 문제였잖아요. 아, 우리가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법전에 뺑소니죄라는 이름의 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0: 네, 형법에 뺑소니죄라는 명칭의 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법이 적용되는데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라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주차된 차량만 긁고 도망가는 등 물적 피해만 냈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됩니다.
1: 네, 뺑소니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분명히 피해자가 괜찮다고 가라고 했다. 근데 나중에 뺑소니라고 신고했다더라. 또 연락처를 남겨놨는데도 문제가 되더라 하는 부분들인데 실제 어떤 경우에 뺑소니가 성립하는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 헷갈리기 쉬운 기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 주시죠.
0: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명함만 주면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살피고 병원 이송 등의 명확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처만 남기고 떠났다면 뺑소니로 간주됩니다. 또 피해자가 당황해서 괜찮다라고 했더라도 어린아이이거나 나중에 병원 진단서를 끊어오면은 사법부는 도주로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보호자나 경찰에게 연락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시면 실형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지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경찰에 신고를 본인이 해버리는 게 가장 안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피해자 가족 인터뷰 나온 거 보니까 가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하다 이런 대목도 나오고 있어요. 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합의란 정확히 어떤 의미고 재판이나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짚어주시죠.
0: 아,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용서를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이 합의 여부는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 뺑소니는 처벌 수위가 높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등으로 형이 깎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합의가 무산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1: 그렇죠. 이 특가법이라는 죄 자체가 굉장히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이게 뭐 피해자랑의 어떤 합의를 시도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합의가 종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좀 중한 정도라든지 이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형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건은 붙잡고 보니 가해자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10대였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놀랐던 부분이거든요. 흔히 미성년자면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형사처벌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것 같은데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0: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 그리고 만 19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년법에 적용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부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보호 처분만 받게 됩니다.
1: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가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정도 되는 이제 성인이 되기 얼마 안 남은 그런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런 소년인 경우에는 보통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실무상으로는. 자, 다른 사건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미성년자가 부모님 차량을 몰래 끌고 나왔다가 혹은 뭐 렌터카를 구해서 몰다가 도주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아요. 최근 특히 경각심을 줬던 사례들 소개해 주시죠.
0: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추석 연휴에는 10대 고등학생들이 타인 명의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2세 대학생을 치고 무려 20km나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세종시에서는 중학생이 부모님 차를 훔쳤다 2시간 동안 뺑소니를 치고 경찰과 40분간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히기도 했고요. 충남 아산에서도 10대가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60대 기사님이 숨지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1: 아, 가장 의아한 건요. 도대체 이 렌트카를 어떻게 빌렸냐. 렌터카 업체나 부모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업체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0: 렌터카 업체가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고 해서 법적 책임을 모두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렌터카 업체는 대여시 운전자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엄격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명의도용 등의 속아 차를 빌려줬다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모 역시 평소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면 민사상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1: 네. 그런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보다 더 절박한 게 당장의 치료비나 뭐 손해배상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은 보험 처리가 일단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배상은 또 어떻게 되는지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미성년자의 무면허 사고는 배상 문제가 몹시 까다롭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 범죄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배상의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일단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험사는 무면허 운전이라는 명백한 약관 위반을 이유로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지급한 돈 전액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결국 금전적 부담은 온전히 가해자 측이 지게 됩니다.
1: 이게 이제 종국적으로는 가해자 측에게 귀속이 되긴 하겠지만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당장의 보험 처리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즉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민사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자, 만약에 가해자인 미성년자도 부모도 배상 여력이 충분치 않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종국적으로 이제 돈을 못 받으면 민사 소송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부모까지도 자력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0: 네, 가해자 측이 당장 배상할 돈이 없다면 피해자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해둔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을 활용해 먼저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구도 자동차 보험이 없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를 통해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에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제도를 적극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충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충남 지역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15.6도를 가리키고 있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3도가 이상이 됩니다. 비가 그치고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수도권

0: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2: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3: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2: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가장 약한 상태라며 연명장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해온 종전 제안에 대해 바보 같은 제안이라며 아무도 그걸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들의 해협 통과를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방 프로젝트를 선박 호위 수준을 넘어 더 큰 규모로 재개하는 걸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핵물질이 이란의 손에 닿기엔 너무 깊은 곳에 묻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의 시설에서 이를 직접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이란 측이 자신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비롯한 여러 안보 현안과 관련해 한미 간 조율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 워싱턴 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피트 에그세스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안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와 전사 정신에 맞춘 군 역량 재고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이에 발맞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며 이란 전쟁과 관련해 미국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어에 대한 주도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고 이에 안 장관은 한미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해온 만큼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청와대는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피격된 것과 관련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라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이 같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박을 타격한 비행체를 추가 조사해 공격의 주체와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를 식별하겠다며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들과 소통하고 인근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휴전이 불안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4.21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2.9%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98.07달러로 2.8% 상승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에게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주는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인 약 3,600

600만 명으로 확정하고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별하되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며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특별 지역 주민은 2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을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선대위를 본격 가동한 가운데 지방선거 22일 전인 오늘 충청과 호남을 돌며 출마자 격려를 이어갑니다. 정 대표는 오전에는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대전 세종 충청권 공천자 대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전남

0: 당선자 친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등을 주재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남우호 외부 공격 등 관련 현안 대응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지방선거 지원을 위한 지역 방문을 대폭 늘리는 가운데 오늘은 충남과 경북을 잇따라 찾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열리는 당직자 회의와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합니다. 이후 경북으로 이동해 경북도당 선대위 발대식과 첫 선거대책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노사조정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조정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영업이익 15%의 성과급과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비는 오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점차 확대돼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호남에 최대 70mm, 충청과 영남, 제주에 10에서 50mm,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5.5도, 습도는 93%입니다.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의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5: 답 나왔네.
6: 가자.
4: 어딜요?
6: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7: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8: 평택시!
9: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얼마나 걸릴까요?
9: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6: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9: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4: 세계 반도체 수도.
6: 대한민국 수소 1번지.
8: 바로 평택시.
10: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장성철의 뉴스 명단.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청취인들에게 과거의 행적이 다시 거론되는 이른바 파묘, 이것은 숙명일까요? 특히 당적을 바꾼 적이 있는 후보들은 유독 과거 행적이 사진으로 파묘되어 끊임없는 사과와 해명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과연 유권자들은 파묘를 해서 뒤를 보는 선거를 원할지, 공약을 보고 앞을 보는 선거를 바랄지, 선거에 임하는 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결국 과거냐 미래냐의 싸움으로 생각이 됩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청와대 대변인에서 정치인으로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후보 연결해 출마의 변과 공약,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까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코너입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이슈와 인물들을 노련한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인재 영입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화를 돋구는 서정욱 변호사도 출격 대기하고 있으니 어디 가지 마시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민심은 전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 합니다. 뉴스 왔다. 뉴와 당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화요일 뉴스 특보,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출장 다녀오셨다고요?
2: 네.
1: 힘들어요?
2: 제가 부울경 쭉 돌고요. 오. 어제는 아산까지 갔다
1: 아산까지.
2: 왔습니다.
1: 네. 그러면은 우리 뉴스특보에서 자세한 뒷얘기 들려주실 겁니까?
2: 네, 그럼요. 당연합니다.
1: 아, 오케이.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2: 네, 첫 번째 뉴스는 워싱턴에서 날아온 계산서입니다.
1: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장관이 미국에 가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만났네요. 네. 6개월 만에 얼굴을 본 건데 분위기 어땠나요?
2: 일단 겉으로는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일단 회담 테이블에 양국 국기 그려진 쿠키도 올라왔고요. 벽에는 두 장관이 판문점에서 악수하는 사진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헤그세스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아주 거침이 없었습니다.
1: 그래요?
2: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동맹 좋다. 그런데 너희가 좀 더 어깨를 나란히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어깨?
2: 네.
1: 이게 뭐예요?
2: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돈 더 내라는 겁니다.
1: 아, 돈 더 내라.
2: 네, 구체적으로 국방비 좀 더 부담해라 이런 요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진정한 부담 분담.
2: 네.
1: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give and take 안보 정책이 그대로 드러난 거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이번에 남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네. 얘기가 좀 나왔네요.
2: 네, 그게 지금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1: 네.
2: 헤그세스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한테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재개하는데 한국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1: 네.
2: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명분이 생긴 상황입니다.
1: 어떤?
2: 이게 어떤 얘기냐면 최근에 남호호가 지금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너네 배도 맞았으니까 너희도 같이 와서 지켜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그러면은 네. 청와대는 어떠한 생각이에요?
2: 일단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이제 신중하게 발을 맞추고 있는데요. 국방 입장에서는 파병이나 기여 수준을 두고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전작권 전환 문제도 좀 논의가 됐다라고
2: 네.
1: 하네요.
2: 네.
1: 우리 정부는 임기 내인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 네.
1: 미국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여기서 온도차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은 2029년 1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잡았는데
1: 네.
2: 이건 우리보다 1년 정도 늦은 시점입니다. 이번 회담 공동 보도문에 일단 속도를 내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담기긴 했지만요.
1: 네.
2: 속내를 들여다보면 좀 복잡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미국은 일단 우리한테 전작권을 넘겨주는 대신에 주한미군이 중국까지 경제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네.
2: 그러니까 전작권을 빨리 줄게. 대신에 주한미군이 딴 데 가서 작전하는

0: 건좀 이해해줘. 이런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1: 오,
0: 보시면 됩니다.
1: 우리나라가 중국에 좀 여러 눈치도 봐야 되는데
0: 네네.
1: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네요. 결국 전자권이랑 방위비 그리고 호르무즈 파병까지 다 얽혀있는 고차방 정식으로 보여집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을 두고 장관급에서 미리 이견 조율을 좀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헤그세스 장관이 쿠키를 같이 주긴 했는데
1: 네.
0: 함께 던진 청구서가 워낙 명확해서 안규백 장관의 어깨가 정말 무거워 보입니다.
1: 와중에 트럼프는 또 이란 압박에 나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친 입 다시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란과의 휴전 상태를 두고 지금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수준이다. 가망이 1%뿐이다. 이렇게 아주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1: 네. 특히 주목할 게 해방 프로젝트 재개 카드로 보여지는데 이게
0: 네.
1: 뭔가요?
0: 이게 원래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전력을 총동원해서 일단 상선들을 좀 탈출시키는 작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협상한다고 하고 나서 멈춘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다시 하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아, 이거 참. 트럼프 생각이 매일매일 바뀌어가지고 뭐가
0: 네.
1: 뭔지 모르겠다 그런
0: 네.
1: 생각이 들고 며칠 전만 해도 이란이랑 잘 풀리는 것 같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뀐 거예요?
0: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1: 뭡니까?
0: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3일에 중국 방문을 앞두고
1: 그렇죠.
0: 있거든요. 그 전에 일단 이란의 항복을 좀 받아내서 내가 평화의 사도다 이런 이미지를 좀 굳히고 싶었는데
1: 네.
0: 일단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좀 난관에 봉착한 거 아니냐. 그래서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워싱턴 소식은 여기까지 보고요.
0: 네.
1: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0: 두 번째 뉴스는 자신감 되찾은 장동혁입니다.
1: 네? 왜 자신감을 되찾아요?
0: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 안에 좀 갇혀 있었거든요.
1: 네.
0: 제가 불과 2, 3주 전에 여야 대표가 어디를 이렇게 움직였냐. 이걸 지도에 딱딱 찍어봤어요. 그랬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 갔다가 또다 강원도 갔다가 험진 민주당의 험진 대구까지 계속 현장을 돌았었는데
1: 네.
0: 이 반면에 장동혁 대표는 거의 국회 안에 다 머물러 있었습니다. 외부 일정이라고 해봤자 좀 일산의 킨텍스 축제 간 거랑 또 서대문의 연희동 카페 간그 정도밖에
1: 오, 그래요?
0: 없었거든요. 사실상 이제 여의도 밖을 잘못 나간 거죠. 박미성과 논란이 좀 계속 따라다니기도 했고요. 당 안에서도 좀 조용히 있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눈에 덜 띄는 게 선거에 도움 되겠다 이렇게 말해서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는 발로 뛰었고 야당 대표는 사실상 발이 묶여 있었던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니 그런데 왜 장동혁
0: 네.
1: 대표 행보가 왜 달라졌냐고요? 왜?
0: 네, 일단 우리 장대표 확실히 달라졌다. 우리 안에
1: 확실히?
0: 달라졌다. 이런
1: 아이고.
0: 수준인데 지금 지원 유세 보면 좀막 분위기 완전 달라졌거든요.
1: 네.
0: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박민식 그전 장관의 개소식 갔다 왔는데
1: 네.
0: 여기서 장대표가요. 큰절도 하고
1: 친절했어요?
0: 만세도 부르고 네. 지지자들한테 장동혁 연호까지 좀 시키더라고요.
1: 그 지지자들 몇 분이나 되시던가요? 이렇게 보면.
0: 일단 추산을 해보면 그 개소식 측에서 추산하기로는 한 2,500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던데 그것보다는 좀 모자랐다 이렇게 보였고요.
1: 네.
0: 심지어 장 대표는 본인의 어머니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냈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제가 국민의힘 출입하면서 봤던 장 대표 모습이랑은 완전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실 장 대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사퇴 요구에 내몰리고 박미성과 논란 좀 내몰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지었던 그 굳은 표정이랑 완전 딴판이다. 이제는 이제 울산 찍고 충남 갔다가 경북, 충북, 심지어 광주까지 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장동혁 대표 왜 이렇게 분위기나 생각이
0: 네.
1: 달라진 거예요?
0: 아,
1: 왜
0: 그러니까.
1: 활발히 활동하는 거예요?
0: 선거판이 이제 막판에 다가올수록 국민의힘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온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하는 행보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 좀 추진을 하고 남우호 피격 같은 안보 이슈가 좀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 이제 우리한테 호재가 왔다. 민주당의 악재는 우리한테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영남권에서 샤이 보수가 다시 움직인다. 이런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생각보다 해볼 만한데? 이런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유세 현장을 가보면 분위기 좀 뜨거운데요.
1: 진짜요?
0: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몰리는 곳이 이제 개소식이나 이런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 대표랑 김민수 최고위원의 인기가 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 좀 박수 소리에 힘을 받는 건데 현장을 돌면서 그런. 그런 자신감이 채워지다 보니까 장 대표도 자신감 얻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1: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제 한 언론 매체 단독 보도에 의하면 네. 부산 지역에서 최고위원회 열려고 했더니
0: 그렇죠.
1: 부산 지역 출마자들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잠깐만 참아
0: 네.
1: 이래서 무산됐다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 세력도 굉장히 분명해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일단 장 대표 부르지 않겠다. 오지 않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서울과 부산에서 네.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 보인다. 장 대표의 이러한 활발한 활동이 선거에 또 어떤 변수로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0: 네.
1: 세 번째 뉴스 뭡니까?
0: 세 번째 뉴스는 강훈식의 후임은 누구입니다.
1: 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충남 아산을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0: 네, 제가 네. 두 후보 둘 다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1: 인터뷰까지 했어요?
0: 네, 이번 선거 프레임이 굉장히 선명했습니다. 오. 어떤 얘기냐면 대통령의 입 민주당 전은수대 탕정 며느리 김민경 국민의힘 후보 이런 구도였는데요. 오. 어떤 얘기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민주당의 전은수 후보는 실제 청와대 대변인 출신입니다. 이재명의 대변인이었다면 이제는 아산의 대변인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그리고 정책실장이랑 직접 소통을 했던 그런 경험을 강조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이든 정책이든 중앙이랑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다 이걸 내세우는 겁니다. 인터뷰하면서 좀 재미있었던 포인트도 있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 전은수 후보가 초등학교 교사, 변호사, 또 청와대 대변인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듣다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집단들을 만난 거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뭐 초등학교 1학년, 네. 학부모, 네. 기자들, 또 대통령, 피고인 이렇게 다 만난 거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 강점으로 소통 능력을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1: 그럼 국민소통 비서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지금 유권자들이랑 소통을 잘하겠다. 그래서 아산 유권자들이랑 소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1: 네.
0: 반면에 김민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1: 어떤 전략입니까?
0: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나는 뼛속까지 아산 사람이다. 죽을 때까지 아산에서 살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산에 있는 탕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탕정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20년 살았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요.
1: 네.
0: 실제로 이제 뇌출혈로 쓰러진 시아버지 병간호 했던 얘기랑 시부모랑 같이 아산을에서 농사 짓던 얘기 그리고 초등학교 영양사로 일했던 얘기까지 굉장히 생활 밀착형으로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은수 후보가 중앙이랑 연결된 후보를 내세웠다면 김민경 후보는 동네 사정을 좀 속속들이 아는 후보다 이걸 각각 밀고 있는 겁니다.
1: 이분들이 유권자 만나는 것도 취재를 한번 해보셨어요?
0: 네, 그럼요.
1: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든가요? 아니면은 좀 유권자들이 먼저 다가오든가요?
0: 어떤 정도였냐면 일단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랑 식사를 할 때도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인사드리고 나와서도 또 인사드리고 계속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분위기를 들어보면 둘 다 먼저 와서 응원을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원수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대통령의 사람이다. 이재명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민주당의 우호적인 분들이 먼저 들어와 왔다. 나한테 인사를 건네고 있다. 응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아산을 후보 같은 그 국민의힘 김민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지역 밀착형 인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 네. 요즘 선거판 보면은 네거티브 서로 공격하는 게 많잖아요.
0: 네네.
1: 거기 아산을도 네거티브 좀 있어요?
0: 아니요.
1: 없어요?
0: 제가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두 후보다 일단 네거티브 공방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1: 안 해요?
0: 그러니까 최근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오빠 논란이 손털기니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넘어진 카메라 기자를 안 받는 이런 공방이 좀 계속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지금 아산을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는데 두 후보다 인터뷰 내내 자신의 강점만 얘기를 했지 상대가 이래선 안 된다. 민주당이 이래서 안 된다. 국민의힘이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예 하지 않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일단 심지어는 지역 축제 가서는 서로 김치 먹여주면서 웃으면서 화기애애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 이걸 보면서 오히려 선거 문화 이걸 좀 전국 후보들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1: 안 돼요. 배우면 안 돼요.
0: 왜죠?
1: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선거 운동하면은
0: 네.
1: 저희가 아이템 다룰 게 없어요. 싸우셔야 저희가 아이템도 다루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두 분 오늘부터 좀 싸우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아산을 후보로 출격한 전우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시고 인터뷰도 한번 나눠볼게요. 마지막 뉴스 뭡니까?
0: 네, 마지막 뉴스는 동시 계속식 후폭풍입니다.
1: 아, 핫해요. 이거를 네. 왜 제일 첫 번째 뉴스로 안 잡았나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개소식 다녀오셨죠?
0: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두 후보의 개소식이 걸어서 10분 거리였고요. 그리고 시간도 같은 시간에 시작을 했어요. 오후 2시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소식의 분위기를 막 구별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가봤는데 네. 동시에 개소식을 연 것도 이제 뭐 경쟁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핵심은 개소식에 누가 진짜 북구 주민을 모았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상대는 외부 세력 동원했다 이런 식으로 맞붙고 있거든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상인도 데려오고 장애아이 키우는 부모들 그러니까 실제 주민을 불렀다. 힘 있는 정치인 아무도 안 불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박민식 후보는 한동훈 후보야말로 전국 팬클럽 버스 불러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위드훈이 총출동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부산에 내려가서 두 개소식 둘 다 봤는데 둘 다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박민식 후보 쪽은 이 장동혁 대표 그리고 송은서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중진급이죠.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이런 전 대표들 의원들을 총출동했고요. 그러니까 당 조직력을 과시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후보 측은 이른바 위드훈이 팬클럽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는데 멀리서 온 지지자들도 꽤 보였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쪽은 이제 현역 정치인을 집결한 거였고 다른 한쪽은 팬덤 집결이었던 겁니다.
1: 개소식 끝나고 박민식 후보 직접 인터뷰하셨다면서요?
0: 네.
1: 제 욕은 안 해요?
0: 네. 장 대표님 얘기는 안 했는데.
1: 관심도 없나?
0: 아닙니다. 일단 한마디로 나는 북구 사람이고 나머지 외부인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살듯이 잠깐 왔다 가는 정치인 말고 끝까지 북구에 남을 사람 뽑아야 한다. 이런 얘기 계속했고요.
1: 네.
0: 그리고 본인이 이제 남양주 갔다가 또 강서 갔다가 영등포 갔다가 다시 북구로 온 거잖아요. 이걸 좀 겨냥을 하면서 북구 주민들이 다시 안아줬다. 이게 진짜 고향 정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특히 한동훈 후보를 두고는 팬덤 정치다. 유아 독존 정치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반발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뺄셈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동혁 대표도 빼고 윤 대통령도 빼고 다 빼고 결국에 친한 개만 똘똘 뭉친 그런 뺄셈 정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일화 얘기도 물어봤는데
1: 네.
0: 절대 없다 이렇게
1: 없어요?
0: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어떤 얘기 했냐면 축구장에 선수들이 이미 경기장에 들어왔는데 왜 룰 바꾸려고 하냐. 축구 11명 다 뛰기로 했는데 갑자기 8명 하자는 거랑 뭐가 다르냐. 나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단일화에 대한 생각 추호도 없다. 단 1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박민식 후보도 저희 뉴스 명당 인터뷰 코너에서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인터뷰에 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남양주 갔다고 하셨는데 남양주가 아니라 분당.
0: 아, 네. 분당이죠.
1: 네. 그리고 이걸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0: 네.
1: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정경 기자님, 내일 뵐게요.
0: 내일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네, 유튜브에서 민준방님, 매일 아침 장성철 소장과 함께하는 명당으로 시작하는데 오늘은 중국 출장 와서도 명당으로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출장 가서 여러 가지 일도 잘 풀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0: 네, 더불어민주당 아산을 후보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십시오.
1: 는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0: 네, 진영래 단일화와 선거구도를 둘러싼 치열한 머리싸움으로 재보선의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면 대통령이 보낸 사람들,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 국회의원으로 변신을 꾀하시는 분입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후보 전화로 만나봅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5: 네, 안녕하세요. 전은수입니다.
0: 아이고, 이게 아침에 인사 다니시느라 바쁘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5: 네, 아닙니다. 네. 오늘 공천장 대회가 있어서 충청권 공천장 대회가 있어서 지금 청주로 가는 이동 중입니다.
0: 아이고, 감사해요.
5: 네. 아, 예, 제가 감사드립니다.
0: 네, 초등학교 교사에서 변호사로 그리고 청와대 네. 대변인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5: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경험들을 쌓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뭐 정치를 생각하고 이제 살아왔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네. 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 시절에서는 또 너무너무 재밌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한 1년 이제 저희가 항상 담임을 하다 보면 끝나고 나서 이제 가정이나 이 사회적 구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자각지대들로 이제 더 이상 케어가 안 되는 아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큰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네. 법률가의 길을 가면서 좀 넓은 곳에서 사회를 좀 보고 싶었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틈나는 대로 저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일을 하고는 했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법정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개별적인 구제만 할 수 있는데 이제 법과 제도를 변경하고 개정하고 하면서 좀 사회의 거대한 그런 모순들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근데 청와대라는 최고의 대한민국 핵심 권력 기관에 있었잖아요.
5: 네.
0: 지금은 이제 출마하시게 되면 여기저기 다니셔야 되고 또 인사드려야 되고
5: 네.
0: 안 힘드세요? 아, 청와대 대변인 시절이 그립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5: 아니 핵심 권력 기관이라서 좋았다는 건 아니었는데 네. 저는 이제 대변인단 이제 부대변인으로 그리고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참 즐겁게 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국정에서 그리고 국정의 최전선에서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웠는데
0: 그렇죠.
5: 그것들이 반영되는 모습을 봤을 때 좀 즐겁게 일을 했고 또 지금은 저에게 또 다른 주어진 역할이 있다고 보고 최선을 다하고.

0: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아이고
1: 네.
0: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나 또 오늘은 어디 갈까 누구 만날까 흥분되세요?
1: 지금
0: 어때요?
1: 네. 아, 제가 청와대에서도 원래 빨리 일어났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걱정되고 하는 건 아닌데, 마음은 24시간 만나고 싶고 만날 수 있는데, 몸이 슬슬 이제 무거워지는 것을
0: 힘들죠.
1: 계속 케어해 나가고 있습니다.
0: 네,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도 한
1: 감사합니다.
0: 20일
1: 강성주
0: 남았잖아요.
1: 소장님.
0: 네. 그런데 뭐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나 충남시장, 충남지사 후보나 아니면은
1: 네.
0: 다른 진영에서는 아니 우리 당신은 울산 난갑에 출마했다가 졌다. 이번 또
1: 네.
0: 울산 가야지 왜 여기 연고도 없는 아산 땅으로 왜 왔냐.
1: 네.
0: 무연고를 지적하고 있어요. 어떻게
1: 네.
0: 답변하시겠습니까?
1: 네. 지역 연고가, 아산에 지역 연고가 없다. 그런 지적은 당연하고 당연히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이제 저도 그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전에서 첫 교단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사회 생활을 시작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충청의 정서는 그래도 몸에 익히고 알고 있습니다.
0: 네.
1: 아마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앞으로도 계속 뛰면서 채워나갈 예정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아산이 좀 혁신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이때 필요한 것은 가장 절실한 것은 과거의 잣대가 아니라 막대한 국가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그런 역량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으로 제가 부족한 부분을 강하게 채울 수 있게 힘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거기 강훈식 네.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역구였잖아요.
1: 네,
0: 좀
1: 네.
0: 부담 없어요. 워낙 좀 건물이 없고.
1: 네,
0: 어때요?
1: 당연히 큰 부담이 있고.
0: 네.
1: 특히 아산은 이제 초선 때부터 강훈식 비서실장을 이제 초선, 재선, 삼선까지 키워주시고 비서실장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그런 이제 우리 지역이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보는 눈이 굉장히 높아요.
0: 오.
1: 그리고 이제 성장을 시켰고 그래서 강 실장님께서 다져놓으신 그런 훌륭한 기반을 바탕으로 제가 더 얹어서 큰 도약을 이뤄내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과 부담감이 큽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그
1: 네,
0: 지역에
1: 그렇습니다.
0: 원래 좀 정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강훈식 비서실장을 도와주셨던 뭐 조직을 담당하는 분들. 그분들은 다 그냥 그래 흔쾌하게 우리 전원수 후보 잘 왔다 박수 쳐주고 이런 상황이에요.
1: 네, 항상 제가 이제 지역에 이제 오래 정치해 오신 분들께는 늘 너무 송구스럽고 좀 죄송한 마음에 그 마음은 아마 제가 평생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왔을 때 너무 반겨주셨고 지금도 저희가 이제 항상 원팀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잘 원만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저한테 주는 표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강훈식 실장님께 주는 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0: 네.
1: 아마 저는 식사 먹는 사람이라서 그 부분을 제가 더 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네.
1: 네.
0: 그 출마하기 전에 내려오기 전에 강훈식
1: 네네.
0: 실장이 따로 좀 불러가지고 전 대변인
1: 네.
0: 여기 가서 이거 조심해야 되고 여기 찾아가야 되고 이렇게 선거운동 해야 돼
1: 네.
0: 라고 좀 코치를 해주시던가요?
1: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산 시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 그렇기에 너가 잘해야 되고
0: 네.
1: 그리고 특히나 지금 굉장히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지역민들을 만나고 많이 보고 듣고 배워라. 그게 제일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0: 네. 네. 지금도 저희 뭐 유튜브 화면에 전원수
1: 네.
0: 후보님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이 띄어져 있는데
1: 네.
0: 그냥 이마에는 겸손이라고 써 있고
1: 아닙니다.
0: 되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1: 네.
0: 시청자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1: 네.
0: 드리고요.
1: 네.
0: 그 저도
1: 감사합니다.
0: 유튜브에서 전원수 후보님 막 선거운동
1: 네.
0: 하는 게 제 알고리즘이
1: 네.
0: 어떻게 떠가지고 봤어요.
1: 그랬더니 진짜 소장님한테
0: 네.
1: 떴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0: 그래서 큰 저 뭐라고 하죠? 본인 이름 써져 있는 걸 목에 걸고 막 달려가시면서
1: 네.
0: 막 주민들 만나고 인사하고 막 이러시는 모습 되게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1: 아, 네.
0: 그분들 만나면은 뭐라고 하세요? 누구야? 막 이래요? 아니면 잘 왔어? 이래요?
1: 여러 가지 반응을 주시는데
0: 네.
1: 이제 또 그 이런 그 전우수 화이팅 열심히 해 잘할 수 있어 이런 분들도 계시고
0: 네.
1: 또 우리 나 훈식이 형이랑 친한데 뭐 우리 훈식이 형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0: 네.
1: 다양한 반응으로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런 반응들을 보고도 알수 있고 그리고 더 잘하라고 더 빠르게 잘하라는 그런 요구 사항을 주십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그런데 후보님,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의 백, 강훈식 비서실장의 뭐 배경 이것만 가지고 선거 치를 수 없잖아요.
1: 네.
0: 후보님께서 아산을 충청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로드맵 설명해 주세요.
1: 네. 충청 경제수도라는 그런 제가 워딩을 썼는데요. 저는 충분히 이 아산이 충청 경제수도로 도약할 수 있고 그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네.
1: 정부가 최근에 10대 창업도시 추진을 했는데 네 군데 이제 박연이 설립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이렇게 선정을 하고 내년에 6곳을 추가로 비광역권으로 선정하는데 우리 아산이 이 창업도시로 선정이 되면 기존에 있는 대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삼성과 이제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0: 네.
1: 그것과 이어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창업도시로서 그리고 경제 수도로서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네.
1: 거기에서 제가 큰 역할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AI를 얹어서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혁신 생태계를 좀 완성하는 그런 역할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아산, 충청의 경제를 이끌어간다. 그런 그곳에서 제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0: 오, 그러한 정책 공약을 달성하려면 그 충남 지사와도 좀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박수현 후보와는 또 어떻게 공조하고 계십니까?
1: 박수현 후보님과는 이제 저희가 뭐 행사 때도 그렇고 저희 일정 때 자주 뵙고 있는데요.
0: 네.
1: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오국 삼특 국정 철학을 충청권에서 가장 완벽하게 구현할 우리 원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오.
1: 예, 최근에 뵈었을 때도 박수현 후보님께서 청와대 이제 대변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청와대 대변인 대선배로서 또 저에게
0: 아.
1: 또 아산과 충남의 미래를 위한 또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 새겨들으면서 이제 아산에 접목시킬 수 있게 열심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0: 오, 그러시군요. 근데 제가 전원수 보니까 좀 유감인 게 있어요. 제가 방송 진행하고 패널의 입장에서 조금 좀
1: 말씀해 주세요.
0: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국민의힘 김민경 후보랑 너무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좀 네거티브하고 좀 공격하고 그래야 저희들이 막 방송 아이템으로도 다루고 아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너무 조용해요. 뭐 김치도 먹여주셨다, 뭐 먹을 것도 먹여주셨다, 뭐 이러한 보도가 나오던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김민경 후보님도 이제 우리 아산의 발전을 위해서 나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제 국민의힘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 만나면 일단은 다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곤 하는데
0: 네.
1: 같이 아산의 발전을 위해서 나왔다는 그 목표는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0: 네.
1: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0: 네.
1: 뵙고 있습니다.
0: 그 우리 전원수 후보님은 좀 부산 출신이고 또 울산에서 술 마셨다가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김민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박이론으로 맞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좀 선거 전략이나 구도 좀 부담되지는 않으세요?
1: 그 부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도 주민분들과 현장에 만나면서 그리고
0: 네.
1: 이 보궐선거라는 게한 달도 뭐 일주일의 시간도 없습니다.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데 2년밖에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얼마만큼 아산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인가. 당과 저도 이제 뭐 짧지만 중앙당 최고위원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청와대 경험을 하면서 교사로서 변호사로서 쌓은 경험들을 한 방에 지금 녹일 수 있겠다. 그런 역량을 갖춘 후보다라고 또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싸우시라니까요. 왜안 싸우시고 계세요?
1: 아이템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0: 감사합니다. 그 아까 AI 뭐 혁신도시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함께 민주당에 영입된 부산 북갑의 하정우 수석 있잖아요. 지금 출마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좀 최근에 연락해 보신 적 있어요?
1: 저희가 이제 같이 영입직할 때 저는 내부 발탁, 그리고 하수선님께서는 이제 영입 인재로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가 헤어질 때 일단은 우리가 당분간 못 보겠네.
0: 네.
1: 인사를 하면서 승리해서 봅시다라고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나서는 정말 너무 바빠서 네. 그리고 저도 하수성님께서도 아마 엄청 바쁘게 지내고 막 연락 타이밍도 안 맞을 거고요. 그래서 연락은 따로 못 해봤는데 저는 그 하수성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리고 해 오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산 시민분들께서 그 마음을 진심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저희가 쇼츠로 네.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하정수석한테 한 말씀 하세요.
1: 하정수석님 화이팅!
0: 와! 알겠습니다. 네. 그 하정수석 승리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세요?
1: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저희로서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뭐 간호를 한다 이런 거는 건방진 얘기 같고
0: 네.
1: 저도 뭐 늘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제 저희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또 가까이에서 낮은 자세를 얻는 것인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수성님께서도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하고 계셔서 그 진심을 알아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래도 한번 출마한 내가 좀 더 유권자들 만나고 선거운동하는 거는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1: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1: 방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네네. 게 맞아요. 그냥 유권자들 만나 뵈면 인사 잘 드리고 겸손하게 네. 하는 게 맞고요. 또 지난 6월부터 청와대 대변실에서 약 1년 근무하셨잖아요.
1: 네.
0: 좀 큰 틀 차원에서 당정 관계 네. 괜찮았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좀 삐걱대는 거 아니야? 호흡 안 맞는 거 아니야?
1: 네.
0: 이러한 비판도 좀 많이 했거든요.
1: 아, 네. 그게 또 이제 아마 아이템을 발굴해 낸 게 아닌가 싶은데
0: 네.
1: 저희가 이제 안에서 봤을 때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0: 네.
1: 이런 뭐 소통은 사실은 내 이제 사람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되게 일방적인 지시와 수용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조율하는 시스템이 안착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0: 그래요?
1: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또 이제 고위당정협의라든지 또 비공식적 공식적으로 계속 만나가면서 토의를 하는 모습들을 저희는 봐왔고요. 특히나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항상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절대 없어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후기, 토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저희한테도 지시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마라. 후기와 토론을 거쳐서 국민들의 마음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도 계속 뭐 의견을 두루 수렴할 공간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건강하고 민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민주당 후보니까 대통령 지지율 높으니까 지금 대통령한테 아부해가지고 좀 표를 네. 더 얻기 위한 지금 원론적인 멘트는 아니죠?
1: 아, 절대 아닙니다.
0: 그 현안 문제서 하나 여쭤볼게요.
1: 네,
0: 최근에
1: 네.
0: 좀 논란이 있었던 조작기소 네. 특허법 같은 경우에도
1: 네.
0: 당에서는 지방선거 전에 좀 처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재명
1: 네.
0: 대통령이 좀 네.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수기해라 막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1: 네.
0: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네, 물론 이제 정치검찰의 형량 거래나 강압회유 등 이런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건 당연히 국민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다만 대통령님 말씀처럼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그리고 후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150% 공감하고 그렇게 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대통령 비판 하나만 해주세요.
1: 떠날 수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얼굴이 너무 상하셔서 초기보다 네. 제가 나오기 전에도
0: 네.
1: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최근에 또 눈물도 보이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저희로서는 좀 참모들로서는 네. 좀 굉장히 마음이 또 네 그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0: 비판하시라니까 또 칭찬하시고. 그럼 대통령 SNS 하나 여쭤볼게요.
1: 네,
0: SNS에서 활발하게 네. 본인 생각을 가감 없이 네. 좀 얘기하시잖아요.
1: 네.
0: 그 대변인으로서 힘들지 네. 않으셨어요?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대변인님 이게 뭐예요? 기자들 질문 많이 받잖아요.
1: 네, 저는 오히려 힘들지 않다라고 했어요.
0: 그래요?
1: 만약에 X가 없었다면
0: 네.
1: 대통령께서 비공개로 이야기하셨던 부분을 대변인단에서 이제 다듬어서 기자분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브리핑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0: 차트에서 그 진위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기자분들이 물어도 혹시 더 이야기할 거리가 있냐, 한 줄 두 줄 보면 거기에 명확한 진위가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 가치도 수긍하면서 오히려 저는 더 이제 명확하게 진위를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오.
0: 그리고 항상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은 거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사실 국무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알 수 없었던 부분을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왜곡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런 부분 정책들 토론하고 하는데 과감없이 보여드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부분에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왜곡시키지 말고 한번 지켜봐달라. 여러 의견들을 달라. 아이디어를 달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요.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이 더 좋아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더 좋아요?
0: 두 분 다 좋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여보세요?
1: 네네.
0: 네네.
1: 잠깐 끊겼네요.
0: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님 네,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1: 네. 아주 정답을 얘기해 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충남 네. 아산을 주민분들께 짧게 한마디로 이렇게 좀 말씀을 가고 들려주세요.
0: 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아산을 주민 여러분, 보궐선거는 짧은 기간 임기 동안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뽑는 선거입니다. 아산을 국정의 중심에 연결할 길을 알고 있는 후보, 그리고 아산의 미래를 향한 진정성 있는 후보, 또 열정을 가진 후보, 또 전은수가 아산의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전은소 후보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
0: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1: 네.
0: 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7: 선거 홍보물 역시 서머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바삭해.
1: 맛있는 60개 치킨.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것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엄마 회사 같이 갈래?
8: 엄마.
9: 민준아.
10: 유정아.
11: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2: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3: 아빠. 늦게 와도 돼.
11: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4: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15: 나도 바쁘니까 끊어.
11: 주말에도 긴급 돌봄.
16: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1: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17: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8: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YTNS
19: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은 비가 그쳤지만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전남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고 있고요. 오늘 오후까지는 전국 곳곳에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노오지에서 장수까지 10km 구간이 밀리는데요. 장수 진출로 국도에서 6시 초반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도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수 진출로로 나가려는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는 상황입니다. 정체가 극심하다는 점 참고해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신갈부근 2,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막 사고 처리 작업 모두 마무리는 됐지만 기흥에서 신갈까지는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화요일 3, 4부에서는요. 인재영입 2연단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이 세 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서정욱 왜 나오냐, 서정욱 잘라라, 그런 댓글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런 댓글을 보는 저, 제 마음 어떻겠습니까?
1: 근데 뭐 아무 댓글 없는 것보다 낫죠.
0: 그렇죠. 예. 정신 승리 좋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하은기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하은기입니다.
0: 네, 그리고 인재 영입 위원장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네. 그래도 서정욱 변호사님이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래서 뭐 누구든지 자유롭게 각자의 주장을 얘기하고 판단은 또 시청자들이 하시는 거니까.
0: 그렇죠. 예.
2: 이 지지서 선언 받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0: 아,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그거 보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요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한동훈 후보가 일요일 날 개소식 할 때 야외에서 할 때 좀 카메라 기자분이 무대에서 좀 불편한 상황
3: 기적해?
0: 벌어졌잖아요. 예, 일요일 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대 진영에서는 바이럴하고 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같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좀 방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김종인 최고위원님 현장에 계셨죠?
3: 아니, 현장에 있었는데
0: 보셨어요,
3: 아, 저는 뭐 그때는 그 좀 전에 좀 이렇게 보다가 떠났고 딴 데 사람들 만나러 갔고 네. 그 장면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뭐 보시다시피 뒤에서 이뤄진 일이잖아요. 네, 네, 네. 뒤에서 그 카메라 기자가 뒤로 뒤쳐서 넘어졌는데 이렇게 하다가 옆을 보니까 그분이 이제 바로 일어나면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 뭐 사실은 위에서 넘어졌는지 어쩌는 보지도 못했고.
0: 그거는 못 본 거
3: 같아요. 근데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면서 아,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아, 저게 앉아 있다가 무슨 뭐가 넘어졌나?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하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의적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냉정한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넘어졌는데도 모른 척.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서 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0: 그렇죠.
3: 그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마치 무슨 잔인한 사람처럼 공격을 하는 건 전 너무 과하다. 그러면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그 길거리에서 할머니들하고 무릎 꿇고 얘기하고 절하고 그러겠습니까? 네. 그럼 이 사람은 완전한 위선자다. 완전 아수라백장처럼 두 얼굴이어갖고 실제로는 굉장히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심해요.
0: 하은기 대변인님 너무 네. 심하답니다.
2: 뭐... 영상만 보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사실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뭐 괜찮냐고 물어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니까 이제 인터넷에선 댓글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나서는 별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뭐 손털기라든가 저런 거라든가 사실상 정책 비전 이런 거랑 상관도 없는 거 한 장면 포착해서 서로 공격하고 그러는 문화 자체를 좀 지양하자고요. 그래서 저는 공격 안 하겠습니다.
0: 서정욱 변호사님 어때요?
1: 뭐 저도 이제 뭐 설명 들어보면 이해는 되는데 근데 그 제가 매일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 캠프 측에서 법적 대응 고소하겠다.
0: 그러니까
1: 제 말이 그냥 설명하면 되지. 그렇게 고소 끓이면 됩니까? 동영상이 다 떠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법적으로 자꾸 뭐 고소하는 안 그래도 검사 출신인데 계속 고소나 고발하면 그럼 부담되잖아요. 그런 게 자제하는 게 좋겠다.

0: 생각이 들어요.
1: 김종혁 최고위원님, 그막 상당히 좀 과민 반응하는 한동훈 후보 측 패널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 왜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2: 어저께 뭐 좀 그랬다면서요?
1: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2: 아니 뭐 그렇게 예민하게 대응할 거야? 왜냐면 그게 사실은 내용상 별게 아니잖아요. 그게 본인의 어떤 그걸 가지고서 뭐 그렇게 공방할 거리도 없어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서로가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SG님, 저는요 서정욱 방송만 콜라보입니다. 손성우님, 서정욱 재밌잖아요. 자르지 마요. 뭐 어떻게 잘라요? 제가 잘려요. 서정욱 변호사와
2: 아 이제 영입이 됐는데 뭘 잘라?
1: 서정욱 변호사와 끝까지 함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예. 한동훈 후보께서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건 없다라고 하면서 단일화 질문에 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지를 남겨두는 듯한 뉘앙스의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아니 그러니까
1: 원론적인 얘기인가요?
2: 네, 원론적인 얘기죠. 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이거 뭐 제가 아전인 습격으로 해석한다는 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 그렇죠.
2: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론조사에서처럼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서 사실상 야 그냥 한동훈은 단일화 사실상의 단일화를 해야겠다라면서 유권자들이 결심을 하시면 그래서 진짜 막말로 15%도 안 돼서 야 이거 선거비 보전도 못 받을 상황이 되겠다라게 되면 뭐 근데 뭐 선거비 보전은 그때 사퇴를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뭐 절대라는 건 없다. 뭐 절대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절대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마 박민식 후보가 계속 그렇게 완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그 본인의 지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공포감 때문이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서정욱 변호사님 단일화.
3: 단일화는 게 있고 저는 어렵다고 봐요.
1: 어려워요.
3: 결국에 북구갑 주민들이 단일화를 안 하면
1: 네.
3: 인위적으로 협상이나 여론조사 통해 단일화 어렵다. 왜 그러냐면요. 두 분 다 제가 보니까 3자 구도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1: 오.
3: 한동훈 측도 마찬가지고 오. 박민식 측도.
1: 오.
3: 그리고 단일화 안 해도 이긴다. 두 번째 단일화 시너지가 없어요. 둘 사이에는 은하수만큼 이렇게 거리가 멀어. 은하수만큼 단일화해도 그 한동훈 지지자가 이게 박민식 찍지 않습니다. 또 이게 박민식 지지자 장동익 지지자가 한동훈 찍지 않거든요. 시너지가 없어요. 따라서 끝까지 3자 구도로 갈 것 같아요.
1: 까치가 오작교를 놔줄 수도 있잖아요.
3: 그 까치는 누가 역할을 해요?
1: 네? 북구의 주민들이.
2: 아니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정 변호사님 말이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한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보니까
1: 네.
2: 그 박민식 후보표나 한동훈 후보표가 상대방한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1: 수치를 네. 말씀해 주셔도 돼요.
2: 뭐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수치를 어저께 볼 때는 네. 그걸 아 그렇구나 이 자세한 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볼 때는 아 그렇구나. 박민식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상당수가 한 2-1 내지 3-1 정도로 한동훈에게 가고 나머지는 또 심지어는 하정우 후보한테도 가더라고요. 이렇게 나뉘고
1: 네.
2: 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표도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드랍을 하면은 박민식 후보한테도 가고 하정우 후보한테도 가는데 박민식 후보한테 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서로 오작교처럼 그 예를 들면 이렇게 멀리 벌어져 있는 건 오작교를 놔야지만 갈 수 있는 건 그거는 위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북갑의 유권자들은 보수가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뭐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3: 그런데 박정훈 의원이 방송에서 제로라고 그랬거든요.
1: 박정훈 의원이 한동훈 후보를
3: 단일화 제로라고 했어요.
2: 네, 뭐
3: 아마 이제 한동훈 측에서도 단일화 이야기 되는 순간에 또 한동훈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 네.
3: 아마 3자 구도에서 이기는 전략으로 한동훈 캠프 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는 뭐 제가 여러분에게 통화해봐도 절대 단일화는 없다. 그러니까 단일화는 안 되는 거죠.
1: 네.
3: 그러면 결국 북구갑 주민이 보수 지지한다면 이동 후보를 전폭 밀어서 하정으로 끄게 되는 거예요.
4: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제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한동훈 캠프의 참모다.
1: 네.
4: 그럼 저도 이렇게 메시지 써서 줬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4: 싸우더라도 퇴로는 열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라는 표현이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는 3자 구도에서 이길 테지만 지지율이 출렁거려가지고 뭐 박민식 후보 측에서 혹은 국민의힘의 측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좀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 저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단일화 요구하면 받지 않을까? 뭐 이런

0: 걸 열어놔야 지금 한 22일 이렇게 나왔는데 다양한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얘기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1: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저 어제 이거 실체 얘기해도 돼요?
2: 아,
1: 그 KBS 그 부산 총국에서 했던 그 여론조사가
2: 기분 어저께... 좋으시잖아요. 솔직히 네. 그 여론조사 보고 아, 그렇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1: 어제 나왔어요.
2: 하신 거 아니에요?
1: 어제 나왔는데 네, 뭐 여기 뭐 다 준비가 돼 있겠죠. 뭐 그 하정 후보가 37%였고 네.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30%
2: 맞아요.
1: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17%였거든요. 근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여러 차례 저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2: 뭡니까?
1: 한동훈이 30% 넘어가면 내가 한동훈 지지 선언하겠다.
2: 하세요 빨리 그럼.
0: 도움이 될까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1: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본인의 약속은 지키셔야 되잖아요.
3: 제가 그 여론조사 보고 아침에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저는 박민식을 지지하는데 네. 17% 노니까 참 이게 그 괴롭습니다.
2: 끝이에요?
3: 괴로워요.
2: 끝이냐고. 약속을 지켜야죠.
3: 이제 좀 봐야 추세를 봐야죠 좀 더.
2: 그러면
3: 이게 고차가 되면.
1: 네, 고차가 되면 할 거예요?
3: 그러면 이게 벌써 단일한 목소리가 아마 보수청에서 강하게 놀 겁니다.
2: 그럼 아예 서 변호사님한테는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 고착화라는 게 한 번 더 30% 넘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고착화. 두 번 더. 몇 번?
3: 뭐 한 두세 번 넘으면 이게 고차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2: 그럼 세 번 나오면은 한동훈 후보 지지선언?
3: 그러면 이 단일화 목소리가 놓을 수밖에 없어요.
2: 아, 그러니까 지지선언 할 거냐고요.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지지선언 할 거예요?
3: 뭐 저는 하정 후보든 한동훈 되길 바랍니다.
0: 네. 근데 시기상 세 번 정도 나오면 투표해야 될 겁니다.
2: 다음 주에 뭐 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어제 여론조사 하은기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0: 저는 뭐 사실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의 반복인데 구도의 장벽을 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2: 아직도?
0: 네. 아니 그게 동탄이나 이런 데들은 일단은 민주당 강세인 지역에서 국민의힘, 뭐 개혁신당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나왔으니 국민의힘 후보를 10% 밑쪽으로 묶어두고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가능한데 부산 북갑은 기본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고 그런 지역을 전재수 후보가 개인 경쟁력으로 뚫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한쪽이 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2: 네.
0: 그래서 강제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해볼 만한 구도인데 지금 보수표가 어쨌든 큰 덩어리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등비등한 지역에서 상대방이 표가 갈라져 있으면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동탄 모델이나 다른 모델로 뭐 다른 그 진영의 다른 후보들을 10% 언더로 묶어놓고 올라간다는 게 마법이에요 거의. 그래서 30%까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지지하는 그 덩어리들이 결코 작지 않지 않습니까?
2: 네.
0: 그래서 단일화에서 한 명으로 압축하지 않으면 이게 한 자릿수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유의미하게 이렇게 올라가서 민주당까지 넘을 수 있는가? 그건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1: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이제 하은기 대변인 말씀하셨던 그 이거는 거의 마법이에요라고 하는 걸 마법이라고 보시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번에 투표율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2: 그래요?
1: 아, 이번에 그 지역에서 투표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뭐 지금 들썩들썩하잖아요. 저도 여러 차례 내려가서 그 주로 주민들을 만나는데 주민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식당 같은 데서 여기저기서 밥 먹다 보면 뭐 한동훈이 뭐 어쨌든 저쨌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관심들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본인들도 야 이거는 북갑이 만들어진 이래로 사상 처음 아니냐 이게 그렇죠. 전재수 때 이랬냐 뭐 박민식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사람들이 뭐 구포 만덕 구포시장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기시고 또 뭐 나경원 후보 의원 같은 경우는 외지 사람들 왜 오냐 그러는데 아니 외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그 시장 가서 그 미장원 가고 네일샵 가고 그다음에 구포시장 가고 택시 타고 다니고 아니 얼마나 그래서 식당 가고 중국집은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2: 네.
1: 아, 근데 그거 좋은 건데 그걸 가지 말라 그러면 본인은 외지 사람 아니신가? 왜 외지 사람이 와서 그럼 거기 옵니까?
2: 아마 그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신 민생 지원금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한동훈 후보가 좀 이런 거는 조금 좀 고쳤으면 좋겠다 아니면 요거는 좀 위험 요인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 너무 잘한다고만 하지
1: 아니 그게
2: 말고
1: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왜 부족한 일단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2: 네.
1: 그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은데 그걸 잘 못 가고 있는 거는 이제 몸이 하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뭘 잘 못한다 그러죠?
2: 아니 그 어떤 분하고 제가 어제 얘기 나눠봤더니 너무 시장만 가고 뭐 상가 위주로만 가는 거 아니야? 조직표가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모임 있으면 딱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빠지고 또 이제 주민 만나고 해야 되는데
1: 그런 거 하는데
2: 해요?
1: 네, 엄청 해요. 어, 오늘 아침에도 어디 향군 어디 뭐라고 어디더라 그 저 보훈 단체에서 가는데 그 진은정 여사하고 둘이서 올라가서 그 버스 안에 들어가서 다 인사하는 부분 올라와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버스 타고 예를 들어서 그 어르신들이 어디 야유회 가거나 그런데 다 찾아가요. 그리고 그 당일 날도 10일 날 그 출마 그 개소식하는 날도 심지어는 그 옆에 있는 지역에서 열렸던 제일 큰 환희교회 야유회까지 갔었어요.
2: 그렇군요.
1: 거기 가서 다 인사하고 돌아오고 그랬는데요. 뭐.
2: 네, 알겠습니다. 한기 대변인.
0: 하정우 수석이 하정우 후보가 선거를 여러 번 안 해봤고 정치권의 실무를 잘 몰라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한동훈 후보한테는. 네. 저 같으면 그 후원회장권 있잖아요. 네. 그거 한 보름은 때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마를 꺾는 거거든요. 큰 줄기, 명분, 네. 기준, 흐름, 뭐 철학, 방향 이런 거 다 꺾는 거예요. 동료시민이랑 함께 동행하겠다 했는데 동료시민을 무참히 고문했다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비상계엄 막는데 앞장섰다. 내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보수다라고 했는데 비상계엄 내란 아니다. 윤석열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을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는데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사람 영입하고 그러고 난 뒤 비판받으니까 후원회장이 선거하냐 뭐 이러고 그다음에 뭐 죄송하지만 그 친한계를 대변하는 패널분들은 선거에 도움이 돼서 그렇다. 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에게 민심이 좋다라는 건 선거에 도움이 돼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안 따지고 표에 도움이 돼서 뭐든 해도 될 것 같으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호소하는 것도 상관없는 거죠. 그 선거판에서는 그 선거인단에서는 그게 민심이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인이 해왔던 모든 것을 뒤집는 얘기인데 이런 검증이나 이런 공격을 하정우 수석 캠프에서는 안 하시더라고요. 네. 저 같으면은 그걸로 계속 때리면 지지율 깎일 수밖에 없어요.
1: 이게 전형적으로 축구장에서 뛰는 축구 선수와 그다음에 앉아서 관전 평하는 평론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2: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1: 왜냐하면 실제로 가보면 똑같은 논리가 뭐냐면 전재수 그 시장 후보에 대해서 그 현장에 가서 전재 이쪽에서는 그러죠. 예를 들어 보수 진영에서 전재수 까르띠에 받은 거 계속 공격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장에 가면 아 그게 뭐 이렇게 대수로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전재수 좀 그만 공격해요.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 정형근 그 전 의원회에서 여기 있는 고관여층들이나 우리 이쪽에서는 야, 그 전재수 공격해라 라고 하정우 후보한테 얘기할지 몰라요. 하정우 후보 가서 현장에서 보면 야, 정영근 옛날에 국회의원 할 때 우리한테 잘 말해주더만 무슨 소리냐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현장에 있는 그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마음과 우리가 구경하면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꽤 크다.
0: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한 일주일에 4.5일 대구에 있는데 제가 보는 현장은 대구에 미심 좋거든요. 지난주에 서문시장 갔는데 제가 처음 보는 광경들이었어요.
2: 김부겸 후보랑 같이 가신 거죠?
0: 아니, 그러니까 그 김부겸 후보가 간 걸 제가 봤는데 근데 막 사람이 꽉 차 있고 환호하고 반면에 그 전에 추경호 후보가 갔을 때는 막 시큰둥한 반응 보이고 제가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야 현장 반응 너무 좋다. 우리가 이제 뒤집어졌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그다음에 당내에서 중앙정치 이슈가 지방에 내려왔을 때 미치는 악영향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영근 후보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악수잖아요. 누가 다 비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캠프를 대변하는 분들이 방어하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 저긴 비판에도 고집 피우는구나. 뭘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 수용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차단해서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2: 사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3: 아이, 누가 이게 뭐 후원회장 보고 찍습니까? 네. 박민식 후원회장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2: 몰라요.
3: 그럴까요? 그런 게 공개해봤자 뭐 별 효과 없을 거예요. 네.
2: 고마워요. 아니, 저런 발언 고마워요.
0: 지지선언 하기 전 일대 보도 동작을 계속
3: 그러니까 누가 정형근 보고 찍습니까? 후보들 보고 찍죠.
2: 좋습니다. 그럼 네. 하정우 후보 얘기 좀 해볼게요. 하정우 후보 좀 순항하고 있다라고 보세요. 하은기 대변인님.
0: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2주 정도는 안 좋은 이슈들로 덮였잖아요. 그건 순항이라고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처음 정치에 뛰어드는데 초기에 그런 게 터지는 건 신선도를 깎아먹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얻고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무난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무난하게 가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영남권에서는 그

0: 민주당 후보들이 시끄럽게 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막 지도부들 내려오고 의원들 다 내려와서 돌아다니고 이게 안 좋거든요. 주민들 만나고 그냥 겸손하게 하고 그다음에 부산 북갑에서 지지율이 괜찮았던 전지수 후보랑 같이 인사하고 공약 말하고 이런 게더 나은 것 같아서 지금 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정청래 대표랑은 좀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개수식에도 안 부르고 아유 나뭐 형이야 형뭐 삼촌이야 삼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은근히 거리두기 하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0: 제가 뭐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선거의 유불리를 따졌을 때 정청래 대표께서 계속 오는 게 투표에 도움이 될까요? 그건 정청래 대표도 아실걸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 내가 안 오는 게 나으면 안 오는 게 낫다고 말해줘라라고 정무조 정책장한테 한번 말했을 테고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뭐 손절이나 갈등이나 이렇다고 보기에는
2: 근데
0: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저는 이번에 초등학교 편지로 하정우는 끝났다 봐요.
3: 왜또
2: 멀찍이에요. 아니
0: 너무 여러
2: 이게 초등학교 쓴게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2: 자 보세요. 화이팅 하정우 형. 전재수에게 자리 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일을 너무 잘해 반했어요. 이게 초등학생이 전재수는 호칭도 없어요. 전재수에게 자리를 받은 것도 아니지만 받은데 얼마나 정치에 관심 있으면 일을 너무 잘해서 반했어요? 이게 초등학생 순수가 있었을까요?
1: 추측이죠?
2: 아니 저는 아버지나 어른이 있어주거나 아니면 이게 하정우하고 좀 이게 관계되는 분이 삼촌 형그 이번에 그 오빠
1: 논란.
2: 논란을 이렇게 지우기 위해서 자기가 이게 삼촌이나 불러 이러기 위해서 이게 우리 꾸민 쇼가 아닌가? 아니 초등학생이 어떻게 정치를 보고 하정우가 전재수한테 뭘 받아가지고 잘한 게뭐 있어요? 그냥 악수하고 손털은 가고. 오빠밖에 없는데 이런 게 없는데 이게 초등학생이 이렇게 쓸수 있습니까? 전재수에게 자리 받은 지 얼마 안 됐지 일을 너무 잘해 반했대. 초등학생이 뭐 정치만 매일 보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쇼예요 쇼.
0: 하정우 캠프에도 성 변호사님 같은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저런 말할 때 허위 사실 맡아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1: 그렇지. 그럴 감인데.
2: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1: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대요. 하대변인이.
0: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그걸 뭐 일일이 이거를 뭐 조작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겠으며 네. 그렇지 않습니까?
4: 이득은 있죠.
0: 이득이 있나요?
4: 이득은 있죠.
0: 근데 뭐 초등학생이 썼던 중학생이 썼던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1: 어쨌든 그런 편지를 뭐 조작을 할까?
4: 중요하죠. 좀 만약에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면 문제가 있죠.
0: 국민의힘에서 혹시 그렇게 하시는
2: 아니 전재수한테는 형이나 삼촌도 안 하고 호칭도 없고 전재수한테 물려받은 일을 너무 잘해가 반했다잖아. 초등학생이 무슨 일을 했냐고 내려온지
1: 제가
2: 이런 게 없잖아. 뭘 했다고.
0: 초등학생이니까.
1: 제가 하정 후보에게 직접 한번 물어볼게요.
4: 그리고 네. 정청래 대표가 와서 사실은 하정 후보한테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오빠 논란이 시작된 거고. 그러니까 본인도 안 왔으면 좋겠다. 나 뭐 당대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그것도 또 마이너스가 됐어요. 뭐 변명하는 것처럼 보여서. 근데 그 북갑 선거에 이렇게 양당의 대표가 오는 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 사상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10일 날 열렸던 그 개소식에 박민식 개소식에 원래 한동훈 후보가 개소식 하겠다고 발표를 한 다음에 이틀 뒤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당대표가 다 내려오겠다. 그날 그 경남 지사 후보.
1: 맞아요.
4: 네, 박한수 후보 같은 시간에 하는데 거기는 안 가고 다 일로 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한 악수였다. 그게 그 박민식 후보한테는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대비가 됐어요.
1: 네.
4: 한쪽에서는 이른바 네임드라고 얘기하는 그 뭐 유명 인사들이 줄줄이 다 왔잖아요.
1: 아니었죠.
4: 그리고
1: 네.
4: 뭐 윤호개인 주장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왔어요. 그리고 부산 지역 의원들한테도 총동원령 내려져서 약간 좀 이거 아닌데라고 하는 분들은 다 빠지고 그렇지 않은 분들 오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뭐 나경원 의원 오고 안철수 네. 의원 오고 뭐 권영세, 원희룡 뭐 이렇게 해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내려왔잖아요.
1: 기세 싸움 초반에 막 그 뭐 세력 싸움.
4: 근데 그게 완전히 허공에 치는 섀도우 복싱이 돼버린 거야.
1: 네.
4: 왜냐하면 반대쪽에서 같이 맞서 싸운 게 아니고 여기다 무슨 그럼 친한 게 다 와서 맞서 싸우자 이게 아니고 우리는 북갑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북갑 주민들이 다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장소가 좁으니까 지지자들 다른 지역에서 온 지지자들은 아예 안 올라가고 밖에 서 있고
1: 알았어요 자랑 그만해
4: 좀 그러니까 뭐 자랑인데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 대조가 너무 크게 났기 때문에 대비가 너무 크게 나서 그게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0: 근데 저도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은 한쪽에서는 시민들 모셔놓고 개소식 하는데 한쪽에서는 정치인들이 세가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지역은 박민식 후보도 조금 주민들 위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같은 시간대에 열리던 박원수 지사 그 개소식에 조금 그 지도부를 포함한 사람들이 다 갔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제 김경수 후보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아직 우세인데 박원수 지사 도정평가율이 괜찮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지도부들이 쭉 우르르 가줘야 박원수 지사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1: 가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4: 너무 말라고 했어.
0: 그래야 경남에서도 이제 김경수 후보가 그래도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될 텐데 네. 좀 아쉽습니다.
1: 그 서정호 네. 변호사님께 요거 여쭤볼게요. 부산의 지역구 국회의원 아홉 분이 국민의힘 그 안 갔어요. 박민식 후보 어떻게 판단하세요?
2: 그건 이제 부산 의원들도 좀 분열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단일화를 박형준 시장도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렇죠. 다만 이제 그 단일화를 촉구하는 의원도 있고 또 친한계 의원도 몇 명 있죠. 네. 그래서 거의 뭐 한 절반 가까이가 안 왔는데 네. 좀 이게 그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저로서는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1: 아쉬워요?
2: 아쉽죠. 다 왔으면 이게 좋았을 텐데 절반 가까이가 안 오으니까.
1: 그 아직도 반민식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맞죠?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2: 뭐 이기길 바라죠.
1: 아, 오! 아니 뉘앙스가 바뀌었는데? 이긴다고 말하시다가?
2: 뭐 우리가 평론은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좀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1: 사랑합니다. 서정훈 변호사님.
4: 이영풍 후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방송하면서 그랬잖아요. 아 이거 북갑에 있는 그 이른바 그 여론 지지층이 모두 다 한동훈으로 가고 있다. 이거 큰일 났다. 뭐 이 얘기를 해서 또 굉장히 공격도 받았더니 아니, 난 기자니까 있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기자 출신이니까.
1: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네? 예예만님이 유튜브 댓글로 오늘은 김종혁보다 서비언이 더 논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4: 아니 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1: 알겠습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요 한국리서치가 KBS 부산총국 의뢰로 지난 8일에서 10일 부산 북갑 거주주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재밌어졌는데 저희가 광고 잠깐 듣고 평택으로 가볼게요. 조부 김용남 이분들 어떤가
0: 더 재밌는 데로 가요.
1: 네,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퓨어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 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수도권에서 단 한 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환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0: 네, 유튜브에서 사라킴님, 나는 김종혁 때문에 본다. 사라킴님 아시는 분이요?
11: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10: 희망님, 서정욱 오늘 잘하네. 보신대님, 하은기 대배인님, 합리적이에요. 나는 세 분 다 좋아요. 뭐야? 저는 왜 없어요? 뭐야 이게? 제 칭찬은 없어요? 나 안 해요.
12: 이거 다 질투하네.
10: 아니, 나 안 볼래요.
13: 제일 많겠죠 아마.
10: 아니, 안 볼 거예요. 너무하세요. 제 칭찬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어제 제가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조국 후보 인터뷰를 했거든요. 김영남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맹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영남 후보도 조국 후보에 대해서 막 비판할 줄 알았더니 김영남 후보가 제가 미숙하고 부족했다, 막 이렇게 좀 저자세로 사과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은기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4: 뭐 김영남 후보는 아킬레스건은 빨리 털고 가는 게 좋긴 합니다. 네. 뭐 세월호 발언 등등등 과거 보수 정당에 몸 담았을 때 보수 정당 입장을 대변해야 되다 보니 했던 그런 얘기들. 저희 지지층이나 아니면 세월호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었으니 그런 분들 그냥 아 계속 뭐 방어하기보다는 털고 가는 게 좋죠. 사과하고 네. 가는 게 낫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께서 혹은 조국 혁신당이 자꾸 선거를 검증전 혹은 네거티브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10: 이해가 안 돼요? 왜요?
14: 검증전으로 끌고 갔을 때 조국 대표 유리한가요?
10: 본인 과거?
14: 제가 그 방송 봤거든요. 뉴스 명당. 웅동학원 얘기 바로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웅동학원에 대해서 조국 그 대표 후보께서 답변하시는 거 듣고 수긍 안 됐거든요.
10: 아, 수긍 안 됐어요?
14: 네. 본인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 국면, 청문 국면에서 나왔던 그 약속들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12: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거죠?
14: 아니, 그게 아니라 넘어갔는데 원래 사회화는 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12: 아, 사회화는?
14: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부분이 아닌 것이고 사실상 입시 비리나 등등등등도 저희가 지금 참고 있는 거지.
10: 20번이나 사과했다.
14: 그거는 본인의 자제분이 특혜를 받았다, 특권을 누렸다 이런 거에 대한 사죄지 문서 위조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10: 네.
14: 토론에서 문서 위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니라 그러면 그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과거를 길어 올려서 검증이랑 명목으로 막 하잖아요. 본인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평택에 이제 가셨으면 그 지역에 있는 현안, 뭐 민원 정책 이런 걸로 좀 비전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10: 김종엽 최고위원님 의견이 듣고 싶어요. 조국 대표는 공격성 그리고 김영남 후보는 좀 사과하고 좀 저자세 이렇게 당의 지지율에 업혀가는 선거 전략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두 분 다?
12: 저는 조국 대표는

0: 전략을 잘못했겠고. 근데 원래 김영남 그 후보가 조국 대표가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맞서 싸웠었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그 아픈 부분을 막 공격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는 또 조국 후보에 대한 그 애정이 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야,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도 뭐 다른 당에 있다 우리 당에 온 건데 뭐 이렇게까지 공격을 해? 라면서 심지어는 민주당의 패널들조차도 이렇게 김영남 후보를 좀 부정적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1: 김모 씨.
0: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김영남 후보는 오케이 그게 맞는 것 같다. 내가 어쨌든 다른 당에서 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겸손 모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하원 기자님도 얘기하셨지만 조국 대표는 본인이 흠결이 엄청 많은 분이잖아요. 과거의 흠결뿐만 아니라 평택에 지금 왔는데도 아예 알고 봤더니 무슨 1년 월세 뭐 몇 달 월세 뭐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1: 두 달
0: 월세. 네, 두 달 월세.
1: 그러다가 바꿨대요.
0: 네. 또 1년 월세로 바꾸고.
1: 네.
0: 아니 이런 거 보면서 그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니까 아 나는 그 1년마다 돌아가면서 지역마다 월세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또 하나 있었잖아요. 평택군 뭐 이런 네. 얘기 썼었고 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본인도 너무 흠결이 많은데 상대방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과거에 이 사람이 이랬었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게 먹힐 것 같지도 않습니다.
2: 이사비도 많이 들 텐데 그죠? 경기 다니면서 살면
1: 그 박민식 후보가 17% 나온 여론조사 때문에 기가 많이 죽어 계시는 서정욱 변호사님 이 평택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저는 조국 대표의 그 공격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1: 효과를.
3: 왜냐하면 이게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뭐 세월호나 김용남 과거 발언들이 계속 소환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죠. 뭐 저는 조국을 지지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공격이 상당히 효과는 보고 있다.
1: 네.
3: 이렇게 평가하는데
1: 네.
3: 그런데 문제는 조국 대표도요. 웅동한 뿐만 아니라 제가 과거에 검색을 쭉 해봤더니
1: 네.
3: 코링크 P라고 했던 펀드 코링크 부인했던
1: 사모펀드
3: 예. 네. 이것도 환원하겠다. 이런 게 기사가 나옵니다. 환원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약속한 적이 없는가.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정치인이 정치하면 됩니까? 저는 이제 그 조국 대표는 정말 이게 그 약속을 국민과 헌신할 버려버렸잖아요. 심판했던 데 보고요. 제가 이제 그 평택 아쉬운 건 보수 쪽인데
1: 네.
3: 황교안 대표가 이게 의외로 선전하고 있어요. 지지율이 두 자리 수까지 놓은 것도 있고 의외로 이게 선전하다 보니까 유희동 후보가 보수를 결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좀 고전하고 있는 이게 너무 안타깝고
1: 네.
3: 보수가 이게 아마 40은 되지 않겠어요 평택에?
1: 35, 45.
3: 보수가 한 40은 되지 않겠어요?
1: 네,
3: 평택이 원래 보수 지역이거든요. 어려요.
1: 네.
3: 따라서 이게 유희동 후보가 얼마나 이게 보수표를 결집시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치열한 삼파전이 될 것 같아요.
1: 서 변호사님 황교안 후보랑도 친하시잖아요.
3: 그렇죠. 연수원 때 지도교수고
1: 네.
3: 그래서 누굴 찍으라고는 안 하는데
1: 네. 전화해서 좀 보수 결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 아이, 그건 안 되죠. 그래도 안 본인은 이렇게 부정선거 또 이렇게 뿌리 뽑으려고 나왔는데.
1: 그만 뽑아요. 다 뽑혔어.
3: 그러니까 뭐 이제 평택을 주민들이 될 사람 밀어줘야죠.
2: 부정선거 뿌리 뽑으려다가
0: 기둥뿌리가
2: 뽑히겠어요. 기둥뿌리가.
0: 아니, 그래가지고 출마를 해서 부정선거인데 어떻게 뿌리를 뽑아요?
3: 뭐 그 제한테 모르고 그 황교안 주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저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데.
1: 네.
0: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1: 하은기 대변인 네. 그쪽 지역에도 단일화 이슈가 있잖아요. 그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 아니면 뭐 진보당 이렇게 단일화 협상이 진행이 될까? 될까?
2: 진보당은 울산이 울산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뭐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 네.
2: 당 차원에서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1: 네.
2: 조국혁신당이랑은 단일화 어려울 것 같아요.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1: 네.
2: 저런 식으로 감정상하면 뭐 장성철 수석님께서도 정치권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단일화하고도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저는 조국혁신당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 캠페인이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캠페인이거든요.
1: 왜요?
2: 아니 상대 후보가 있잖아요.
1: 네.
2: 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내가 더 더불어민주당스러운 후보다라고 하는 저런 캠페인은
1: 네.
2: 진짜 듣도 보도 못했어요. 보통 당이 다르면 더불어민주당도 견제받아야 됩니다. 견제받아야 되는데 그 회초리를 국민의힘으로 하지 마시고 저로 견제하십시오. 뭐 이러든가 자기 당과 자기의 존재의의를 말해야 되잖아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 취급하면서 본인이 민주당이라 그럴 거면 당 해산하고 본인이 민주당 들어와서 경선을 하셔야지 왜
1: 네.
2: 저렇게 하냐는 거죠. 물론 선거 전술을 당파성을 초월한 전술을 써야 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구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0: 김부겸 후보가 빨간 잠바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제가 국민의힘스러운 후보입니다. 그러진 않거든요.
1: 네.
0: 저희 당의 유리한 점, 불리한 점다 감수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 그리고 조국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유권자의 판단 기준을 교란하는 아주 나쁜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들었을 때는 민주당에 난 도움을 주고 싶은데 김영남 후보가 아니라 조국 후보를 찍는 게더 도움되는 길인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분명한 점은 두분 중에 누가 의원이 됐을 때 김영남 후보는 저희 당론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의정 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조국 후보는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자강과 조국 후보 개인의 정치적 거취, 정치적 입지, 정치적 성장 이걸 더 우선순위로 놔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1: 공소시효 특검법안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0: 그게 민주당의
1: 헌법학자로서 법학자로서
0: 공소시효 특검법을 조국혁신당 혹은 조국 후보자가 주장하는 대로 밀어붙이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별도 판단해야 되는 거죠. 선명하게 얘기한다고 다 민주당에 도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국힘 제로가 안 되듯이 본인이 민주당 지지층이 원하는 선명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당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본인의 이익은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는 좀 정상적인 캠페인 궤도로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2: 어떻게 헌법학자가 공소취소 특검을 그걸 지지할 수가 있죠?
1: 아니 그
3: 헌법학자가 아니고 형법학자입니다.
1: 헌법에 위반되지 않게 법률을 만들 수 있다 본인은.
2: 국힘 제로라는 주장도 어떤 특정의 정당이 예를 들면 그 민주주의라는 게 어차피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 체겐 밸런스가 기본이잖아요. 정당도 마찬가지고
1: 네.
2: 그냥 다 제로 만들고 우리 당 혼자서 다 하겠다라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4: 그런데 저는 뭐 제가 김용남 의원을 좀 비판하고 싶은데요. 제하고 검사 시절부터 친하고 막 방송도 같이 계속하고 호영 호재 하지만 그러게 저는 철새 이런 게 배신자들은 좀 심판해야 돼요.
1: 아니 배신자 그만 얘기해요.
4: 아니 국민의힘에서부터 개혁신당 끝에가 민주당까지 갔다.
1: 네.
4: 이런 사람이 영혼이 없이 인연도 없이 소신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국민의힘도 있어요. 양양자. 이런 분이 경기도지사 후보지만 저는 민주당에서부터 이렇게 왔잖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현주, 김용남, 양양자 이런 분들에게 단호하게 심판해야 돼요.
1: 순혈주의만 주장하는 게 과연 정당이.
4: 제발 순혈주의가 아니고 네. 뭔가 이게 권력을 쫓아서
1: 우리끼리
4: 양지로 권력을 쫓아서 이재명 대통령 될 거니까 뭐 한 자리 이번에 떨어져도 한 자리 주겠지 미리 자리를 노리고 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이 제보다 더 보수예요. 김용남 이분 제보다 더 보수라니까 검사 시절부터
0: 자리를 노리고 갔다고 뭐 그 예단하시더라도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그 행태 그 폐해 이런 걸 생각하면 그 당에 몸담기 어려웠을 테고 자리를 원했다면 더 큰 당으로 바로 이동했을 텐데 어쨌든 개혁신당에서 뭘 제3정당에서 해보려고 하다가 다시 이동한 거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비판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에 앞으로 누군가가 진영을 바꿔서 넘어갔을 때 다 아유 당신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저 국회 파견 판사 때 안민석 후 저 민주당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웠고 그분이 무슨 저 법 만들 때 그거 기초해주고 그랬다고 그럼 민주당 후보로 그 대전에서 출마하려고 했었다고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 당으로 오셨고 그다음에 거기서 친한이었다가 다시 친윤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건 뭡니까? 그건 배신자입니까?
0: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지 않습니까?
1: 알았어요. 저기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좋아하는 장동혁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권 이란에 바친 돈 우리 선박으로 공격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뭐 친 트럼프 매체에 기고하면서 한미 동맹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막 이런 식의 얘기도 했어요.
4: 저는 남우호를 보면서 천안함이 떠올라요. 천안함에게 북한 소행이 분명한데 지금도 이게 뭐 원인을 모른다. 북한이 아니라고 믿는 좌파들이 많아요.
1: 네.
4: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데
1: 네.
4: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 100% 확실하거든요.
1: 네.
4: 남우호가 처음 피격당할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랬습니까? 미국은 정찰 자산으로 손바닥 보지 보거든요.
1: 네.
4: 이란 소행을 했잖아요.
1: 네.
4: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다 이란 국영방송이나 언론도 우리가 했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 뭐 원인을 잘 모르겠다. 외부 피격인지 뭐 내부 폭발인지 이런 시장 끌더니
1: 네.
4: 이제 또 이게 드론 두 개가 같은 데를 때리거든요.
1: 네.
4: 이제도 이게 이란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1: 네.
4: 아니 눈치를 봐도 이게 유분수지. 이거야말로 딱 처음 볼 때 이란이 소행이 명백하잖아요. 이걸 미국이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겠습니까? UFO 외계인이 하겠습니까? 누가 하느냐고. 이거는 이란 소행이 분명한데 지금도 못하는 거예요.
1: 네.
4: 이란 눈치 보는 거죠. 그래 50만 불 갖다주고 인도적 지원했잖아. 더러운 게 그래 더러운 피격입니까?
1: 네.
4: 저는 이재명 정권이 너무 게 그 그래서 별명이 요즘 제메네이 아니냐. 하메네이 대신에 제메네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
1: 네.
4: 왜 이란한테 다 주고 이스라엘 욕해가지고 전 세계 유태인을 적으로 다 돌렸잖아요. 정말 이게 외교가 너무 게 적과 동지를 구별 못해. 우리는 한미일 편에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1: 네.
4: 이재명 정권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편에서는 정말 이게 적과 동지를 구별 못하고 있다.
1: 하대변인님 귀가 좀 솔깃한 것 같아요. 저
0: 외교는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과 동지를 갈라가지고 막 갈등관계 유발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안 되죠. 그건 평론가니까 아 눈치껏 뭐 이런 분명한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북한 소행이 맞죠. 전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패널인데 그 전 단계가 민관군 합동 조사단이 있었고 조사 보고서가 다 나왔고 결정이 됐죠. 지금은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이고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른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처럼 처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규탄 메시지가 먼저 나왔어야 됐지 않느냐라는 비판은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 네.
0: 우리가 그래도 국내에서는 정쟁하고 싸우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 그 친 트럼프 매체 야당 대표가 글 쓰고 무슨 돈 갖다 줘가지고 이게 공격으로 돌아왔다느니 확인도 안 된 얘기하고
5: 네.
0: 이런 건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1: 그런데 지금까지도 뭐 위성락 어제 안보실장 얘기한 거 보면은 뭐 상황 파악이 잘 안 됐다 어디서 온지 파악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아니냐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0: 예, 일단은 그래서 규탄 메시지 신중론에서 이제 규탄하는 메시지 위에서 조금 더 정확한 걸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속도전을 뭐 정확하게 속도전을 해서 정확한 게 나와서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성과 속도전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면 전 정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 문제라는 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아다르고 오다른 그 한마디 때문에 국민들한테 피해줄 수 있는 문제라서 보수 정당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좀 받고 있더라도
1: 네.
0: 그래도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 김종혁 최고위원님께는 요거 여쭤볼게요. 저렇게 기고도 하고 막 활발하게 주장도 하고 장동혁 대표가 지역 가서도 막 신나가지고 활기차게 막 유세도 하고 연설도 하고 막 이래요. 도움이 될까요? 국민의힘에.
2: 아니, 근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실 국회가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1: 네.
2: 근데 그래야지 그 정부의 입장에서도 야당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면 그걸 그 근거 삼아서 야 우리 야당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외교적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1: 네.
2: 아예 안 열어 외통위를.
1: 어제 그래서 국민의힘 외통위 의원들이 뭐 규탄 성명 냈어요.
2: 아니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왜 외통위를 안 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1: 열어야죠. 맞아요.
2: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아 있는
1: 네.
2: 거예요. 그리고 아니 뭘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1: 네.
2: 아니 이게 민주주의 보면은 입으로는 뭐 진보, 무슨 정의, 민주 이런 거 얘기하는데 하는 짓 보면 퇴보, 반민주 뭐 이래요. 불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더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 있는
1: 대한민국이 공격당한 거죠.
2: 네.
1: 저거는 한마디로 말씀.
2: 그거에 대해서 왜 혼자서 다 하려고 그래요?
1: 네.
2: 왜 정부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럽니까? 왜 국민들한테 보고 안 합니까? 아니 사법 체계에 대해서도 국회를 동원해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특검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정당이 왜 이런 중차대 문제에 있어서는 외통위도 안 열고 국민들한테 보고도 안 하냐고요. 완전히 잘못된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자기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요.
1: 네.
2: 이거를 뭐 아 이번 기회에 난 친미에 내가 친미의 대표 주자고
1: 또 미국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2: 고성국 씨가 얘기한 대로 야 트럼프가 나를 찍었어 내가 다음 후계야 이런 식의 장사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그 법사 그 외통위를 안 여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0: 짧게 시간을 주시면 반론을
1: 하세요?
0: 하면 그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이전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뭐 국무회의나 이런 것들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정부이고 그래서 뭐 뭘 감춘다 이런 표현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설득력이 없게 다가올 것인데 뭐 외통위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그건 정부가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의장이랑 협의해가지고 의사

0: 을 잡겠죠.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그러면 야당이랑 얘기 안 하느냐? 야당을 못 믿으니까요. 야, 김종혁 대표,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하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 하는 걸 보세요. 미국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뭘 했는지 공개도 안 하는데 저런 사람이랑 외교를 논하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
1: 그래도 국회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0: 국회 상임위는 당연히 열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다만 열어야죠.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랑 톡까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 왜 국민 앞에 뭘 안 밝히냐 하는 건 저는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그걸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2: 알겠습니다.
3: 독자적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독재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이 상황은 이걸로 정리하고 저 어제 이 기사를 보고 상당히 좀 재밌게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장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한 이미지를 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회의장 선거에 선호투표제 도입 의지를 밝히면서 리트윗한 게 거기 조정식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은기 대변인님. 네. 대통령의 노골적인 국회의장 선거 개입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까?
0: 뭐 선거 개입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지난번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국회의장 관련해서 이런저런 발언이 있었지만 막상 국회의원들이랑 당원들은 또 반대로 투표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자기 의견 얘기한 정도로 생각합니다. 워낙 SNS 활발하게 하시니까.
1: 아니 그래도 왜 조정식 이렇게 이름만 하냐고요. 김태년, 박지원 이 후보분들은 네. 얼마나 이걸 보고 좌절감을 느끼겠어요. 뭐 적절해요?
0: 뭐 적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4: 그리고 저는 이 상권 분립이 원칙인데 네. 상권을 본인이 대법원장, 국회의장 총리 다 지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독재고요.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특보를 했거든요. 조정식? 네. 아마 대통령은 조정식 미는 게 확실하고.
1: 그렇게 해석할 그 개딸, 수 있어요?
4: 예, 그건 100%고. 개딸 당원들은 박지원을 많이 밀어요. 따라서 이게 그 20%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80% 의원과 그다음에 당원들 20%가 대립하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박지원 돼버리면 바로 레임덕 올 겁니다.
0: 아니 근데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듣는지를 너무 신선한 얘기라 가지고
1: 김종인 최고위원님 이제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잖아요. 이런 뭐 SNS 상에다가 이런 상황을 올리게 되면 당연히 그냥 조정식 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해서 기사 쓸 수밖에 없죠.
3: 아주 트럼프 흉내 내신 것 같아요. 점점 더. 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도 세상만사 모르는 게 없잖아요. 트럼프 주장하는 거 보면. 그래서 거의 자기가 이제 예수님하고 또 패러디를 해서 스스로를 거의 무슨 저 신적 반열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모든 사안이라는 건 과장된 거지만 주요 사안에 대해서 간섭을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특히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 2번 아닙니까? 네. 000 2번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장 선출에 대해서까지 특정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 보이는 건 진짜 안 좋죠.
0: 대통령께서 아무리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국면에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걸 막 메시지로 발신하면 되냐는 비판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뭐 하지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가는 정당이 아닌 게 윤석열 정부 때야 대통령이 얘기하면은 1등 후보 제끼고 4등 후보가 대표가 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왜 박찬대 후보 그다음에 정청래 현 대표 붙었을 때 어느 쪽이 더 대통령 민심이 가 있는지는 거의 모든 평론가들이 박찬대 후보라고 있거든요.
1: 하대변님 네. 결과보다 네. 대통령께서
3: 논리가 앞뒤가 안 맞죠. 네.
1: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이미지를 주는 게 맞냐.
0: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것도 해석들을 하는 거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해석조차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수용할 수 있는데
1: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라 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정원호 아 일 잘하네 그래가지고 확 떴잖아요.
0: 그러니까 저는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울시장 관련해서는 네.
1: 알았어요. 네.
4: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했으면 엄청나게 욕했을 건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했으면
1: 탄핵당한 대통령 얘기하면 또 뭐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재 영입이 오늘도 활발하게 토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서 변호사님, 하은기 대변인님, 김정혁 위원장님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3: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0: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4: 열혈 강호 온라인.
5: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 강호 온라인.
5: 열혈 강호 온라인.
7: 5551님께서 문자로 창 대표님 응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화요일 청취 토크가 너무너무 재미있네요. 장성철 대표님 항상 파이팅 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키님은 지금 들어왔는데 끝!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음부터는 좀 일찍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의 댓글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유바.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8: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0: YTN FM.
11: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과 제주는 저녁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호남에는 최대 70mm, 충청과 경남, 제주에는 10에서 5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광주도 23도, 대구 24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기온이 점점 오르겠고요.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가 예상이 됩니다. 내부순환로에서 강변북로 양화대교 쪽으로 진출하는 성산대교 연결로에는 1차로에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미리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가는 길은 한강대교를 지난 지점 4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있는데요. 한남대교 부근부터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 반대편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는 출근길 정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여의교 부근부터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2: 안녕하세요. 래퍼 슬러생입니다. 슬러슬러생. 비트 주세요.
13: I love YTN Radio and Sula Sing,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12: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1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